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보호자와 교

0: 의사들이 보낸 질문에 답해 주실 텐데요. 그중 마지막 질문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었다고요?
1: 맞습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하는 그 공간에서 지낼 때 누구나 그렇지만 일단 특히 교사를 예로 들면요. 뭐 하나를 결정하고 답변할 때도 단순하게 결정해버리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지만 비장애 아동들과만 지낼 때는 반응하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교사분이 있다면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닐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 모두 어떤 아동이든지 간에 어른인 우리 입에서 내뱉어지는 그 말하고 반응하는 것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걸 넘어서요. 정말 잘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에는요.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마음이나 오해 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다면 잘 반응해야 한다라는 말에는요. 한 가지 말이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한 아이나 불평을 호소한 아이에게 어른이 단순한 지시를 내리거나 답변을 줄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과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잘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0: 예, 교사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부모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평소에 아이와 함께 대화와 훈련이 중요하겠죠?
1: 맞습니다. 매번 느낍니다. 저도요. 교사가 마음의 여유가 좀 많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요. 선생님, 민수가 우리 방해해요. 라고 말하면 여유가 있는 교사라면 저런 애써서 만든 게 무너져서 속상하겠네. 그러면 아이가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아직 이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방해했다 이런 말이 안 나간 거죠. 왜냐하면 방해받은지 아직 잘 모르니까요. 교사는 아이에게 그런데 민수가 어떻게 했길래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라고 묻고 조금 기다리면 아이가 우리가 만든 걸 망가뜨렸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사는 민수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부딪혔는지 진짜 망가뜨려졌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말하고 잠시 침묵만 하면 그 호소했던 아이도 그 사이에 선생님 공감에 좀 위로가 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울먹임도 좀 나아졌고요. 그렇게 되면 호소했던 아이도 그렇고 같이 놀던 아이 중에 좀 생각이 깊은 또 마음이 따스한 한두 명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가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나? 다시 만들면 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 지나다니는 곳에서 만들지 말고 저쪽 가서 만들자. 친구들이 부딪히지 않게. 이런 대안이 아이들 입속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교사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선생님, 뭐 민수가 우리 방해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바쁜 교사는 이렇게 합니다. 민수가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희들이 통로에서 만드니까 그렇지 저쪽 가서 만드는 게 좋겠어. 막 해답까지 다 알려줍니다. 틀린 말 하나 없지만 교사는 해결해주고 답변해주고 지시했고 그러니 아이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자리만 옮겼지 생각해볼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민수 발달장애가 있는 민수한테는 민수야 조심해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아이들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시간을 보내버린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0: 예, 교사의 역할만큼 또 부모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부모가 결론을 내려서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아이가 상황을 한 번 더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1: 맞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이슈가 있을 때 생각하게 하는요. 동화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어서 맞닥뜨릴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실제 상황이잖아요. 영유아기 어린 자녀가 있다면요. 아마도 그 자녀의 부모도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좀 어린 젊은 부모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모르겠네 하면서 약간 저희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린 부모도요. 직장이나 자기 일터에나 능숙한 공간에 갔을 때는 충분히 성숙한 반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유독 내 자식 일 앞에서는 쉽게 중심이 흔들리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린 부모일지라도 좀 더 자주 깊게 생각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결정을 위해서 가능하면 자주 사고하고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듣고 서로 토론도 하는 그런 데 노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다른 일들은요. 뭐 좀 천천히 해. 욕심내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말이 통한다고 하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좀 공부하고요. 또 뭐 배우고 또 사고하고 또 한 단계 좀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부모나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들, 어른들은요. 매일매일 내 말과 눈빛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실시간 미치고 있잖아요. 이상원형 노인 어른들은 누구보다도 넓고 깊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반응하는 역량만큼은 정말 서둘러서 좀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혹이요. 제가 매우 어린 부모지만 매우 성숙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마주하는 부모님 중에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하는 결정을 하실 수 있었는지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텐데 어릴 때부터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대단하시죠?
0: 예. 적절하게 반응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통합 환경에서 보호자와 교사 같은 어른들은 어떤 점을 기억을 해야 할까요?
1: 네. 뭐 갖추어야 할 역량은요. 저부터라도 끝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반응할 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공유해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럴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좀 한숨 좀 돌이키고요. 공평해야 한다는 것에 깊은 의미와 공평 너머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도 고민이 되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생각해보자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무 긴 시간을 두지 말고 오후나 다음날 아침에 이것을 주제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렇고요. 우리가 만나는 비장애 아이, 장애 아이,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 무던한 아이, 조금 영악스러운 아이 모두 인생의 초반 새싹 시기임을 기억하자. 인간의 인생 초반 영유아기에 가장 귀한 연령대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부모인 나이고 교사인 나이다. 그래서 이 포함해서 아이들 주변에 멋진 어른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희망해봅니다.
0: 예,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익숙한 움직임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인데요. 운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익숙한 움직임을 운동으로 연결을 한다는 뜻인가요?
2: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면 새로운 동작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 현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회원분들과 함께하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동작을 한꺼번에 여러 번 설명하다 보면 몸이 먼저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손 올리고 왼발 내리고 몸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설명이 길어질수록 어떤 회원분들은 어느 순간 움직임을 멈추기도 합니다. 반대로 평소 생활에서 자주 하는 움직임으로 시작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오는 움직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는 움직임에서는 훨씬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일상의 움직임을 운동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운동도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회원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 순서와 익숙한 움직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동작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우리 평소에 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신발을 신을 때, 문을 열 때, 가방을 멜 때. 사실 우리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익숙한 움직임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확하게 움직여보겠습니다.
1: 예,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운동 참여도가 달라진 분도 있나요?
2: 네, 기억에 남는 회원분이 한 분 계세요. 새로운 동작을 설명드릴 때마다 몸이 굳어버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몸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꾸 멈추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명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 문 열어볼까요? 창문 열어볼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며 손잡이를 잡는 것처럼 손을 앞으로 뻗고 몸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그러자 설명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따라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운동을 새롭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회원분이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움직임을 함께 꺼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활 속 움직임을 운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자, 그럼 익숙한 움직임부터 한번 운동 시작을 해볼까요?
2: 좋아요. 오늘 첫 번째 운동은 문을 열어보는 움직임입니다. 자,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툭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엔 오른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보세요. 내 앞에 문 손잡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잡이를 가볍게 잡습니다. 이제는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문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손이 옆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몸통도 함께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고개도 손을 따라 함께 움직여보겠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숨을 마시며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반대쪽 문도 열어볼게요. 왼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문을 열어봅니다. 손이 움직이고 가슴도 함께 열리고 몸통도 자연스럽게 회전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볼게요. 오른손으로 손잡이 잡고 오른쪽으로 문을 열고 가운데. 이번엔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요. 왼쪽으로 몸통이 회전해요. 그대로 돌아와 가운데.
1: 몸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2: 우리는 운동을 해야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은 익숙한 움직임을 만났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천천히 위로 뻗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선반에 자주 사용하는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손끝으로 컵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길게 길게 길게 올라갑니다. 자, 손끝이 천장을 향해 길어지고 내 옆구리도 함께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컵을 잡았어요. 잡고 천천히 내 몸 앞으로 가져옵니다. 팔꿈치를 접으며 가슴 앞까지 부드럽게 내려봅니다. 자, 반대쪽도 해봐야겠죠. 자, 왼손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높은 선반에 내가 좋아하는 컵이 있어요. 손끝 길어지고 갈비뼈 사이 공간도 조금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컵 잡았나요? 컵을 잡아서 천천히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1: 예,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해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아요. 오늘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움직임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신발을 신어볼까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들어 무릎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무리해서 높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만큼만 움직여주세요. 이제는 양손으로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발끝 쪽으로 천천히 손을 뻗어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손이 앞으로 가고 등은 살짝 둥글게 말립니다. 이번엔 숨을 마시며 천천히 허리를 세워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을 때요, 고관절도 움직이고 등도 움직이고 목도 함께 숙여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절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1: 예, 오늘은 특별한 운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몸이 훨씬 편안해진 느낌이 드는군요.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가방을 메는 움직임을 해볼게요. 양손을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가방끈을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을 옆으로 천천히 올려 어깨 높이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메듯이 손을 천천히 반대쪽 어깨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을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손을 천천히 풀어 옆으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에서는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도 열리고 등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1: 예, 운동을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지를 입을 때처럼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지를 입을 때 자연스럽게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합니다. 오늘은 그 익숙한 움직임을 조금 천천히 느껴보는 것으로 그 안정감이 다음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알고 있는 가능성을 하나씩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한

공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한 제23회 미랄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 문화 공연으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의 선율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모인 후원금이 국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해외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0: 네. 현장의 소리만 들어도 공연의 감동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1: 네. 미랄 콘서트가 올해로 23회를 맞았습니다. 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의미에 대해서 미랄복지재단 문화예술센터 정규태 센터장에게 들어보시죠.
2: 매년마다 많은 음악가들이 새로운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같은 하모니를 맞추고 또 우리 미랄복지재단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랄복지재단은 이 모금 행사를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히즈빈즈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8명의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업의 의미가 크고요. 또 국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좀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정신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하는 마음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처음의 마음, 그 마음가짐을 이 무대를 통해서 한번 다시 잡아보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음악을 통한 나눔이 장애인의 자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군요.
1: 네, 그렇죠. 이번 공연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이 참여해서 더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조현선 씨를 만나봤는데요. 장애를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대에 오르면서 그동안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즐겨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 역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조현선입니다. 이번에 연주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하나 되어 함께 화합하는 무대입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입니다. 연주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 인식 개선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회사에 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주최하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정기 연주회 같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힘이 됩니다.
0: 네, 장애를 넘어서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해가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됐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번 공연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 한 명의 예술가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 씨는 사라사테의 카르멘 판타지를 통해 화려한 기교와 강렬한 에너지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여서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 과 이번 콘서트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랄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연주회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무대에서 음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평소 미랄복지재단이 추구하는 나눔과 희망의 가치에 깊이 공감해와서 이번 공연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연주가 단순히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BJ의 카르멘 판타지라는 곡을 사라사테가 편곡한 곡을 연주하는데요. 굉장히 기교적으로도 화려하고 잘 알려진 곡이라 들으시는데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오페라를 보는 듯한 그런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뜻깊은 연주회에서 정말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께 연주하며 만들어내는 조화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군요.
1: 네, 그리고 이번 무대에는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선율도 이어졌습니다. 테너 이재명 씨는 한국 가곡인 벳노레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아리아를 선보였는데요. 이 풍성한 성량과 깊은 울림이 객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재명 씨는 앞으로도 장애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너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한국 가곡 하나랑 이제 오페라 아리아 한 곡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좀 들으시기 편한 이제 곡이고요. 뱃노래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민요풍으로 이제 작곡되어져서 굉장히 좀 흥겨운 노래이고, 오페라 아리아는 깨젤리다 마니나라는 오페라 라보엠에 나오는 아리아인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아리아라서 아마 들으시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위랄 콘서트에 함께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이고, 또 특별히 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또 진행되는 공연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공연도 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연을 보시고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미랄 콘서트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응원하는 나눔의 장이었습니다. 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23회 미랄 콘서트,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오늘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23회 미랄 콘서트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 시간에는 설신여와 가실의 감동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예,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이렇게 장애라든가 이 시련을 극복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이항견문록이라는 책이에요. 제목 그대로 동네에서 견문한 내용을 담은 기록이라는 뜻인데 이 책에는 뭐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든가 맹인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좀 다리가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진 우리 뭐 이 뭐 외다리 시인이라든가 또 이런 그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그 천재화가 채북 등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1: 예, 이항 견문록. 저도 몰랐던 처음 듣는 책 제목인데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쓴 유재건은 어떤 인물인가요?
2: 그래서 우리 지금 김기만 아나운서도 잘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 국사책에도 잘 안 나와요. 예. 사실은 이런 책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국사책에도 들어가야 너무 이런 좀 뭐 양반이라든가 이 학자들이 쓴 책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좀 신분이 낮아도 그 소위 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예. 이런 책 뭐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과서에도 예. 좀 알려져야 아 이런 책들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그 저자가 유재건이라는 인물인데 그 호는 겸산이고 사실은 이 중인 신분이었어요. 이 조선시대는 예. 이런 좀 중인 신분은 뭐 이런 지방의 향리라든가 또 중앙관청의 뭐 실무관리라든가 또 우리 또 양반사의 이 서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인으로 분류되고 또 역관, 의관 이런 중인들 중에 한 인물이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능력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 듣고 특히 서예를 잘했다. 그리고 우리 정조 때 세운 이 규장각에 이제 그 서리로 근무를 하면서

0: 여러 가지 의책을 편찬하는데도 공을 세워서 왕이 내리는 상도 여러 번 받았던 인물인데 특히 이 유재건이라는 인물의 주요 활동은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이 지금의 인왕산 서촌을 중심으로 해서 시혜를 만들어서 신분 상승 운동을 정해 나가거든요.
1: 예.
0: 그 중심인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1: 유재건이 이항 견문록을 쓰게 된 동기는 뭔가요?
0: 그래서 이 중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뭔가 우리도 좀 양반 못지않게 능력을 갖췄는데 우리들의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또 이 중인들로서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들의 어쨌든 기록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중인들과 함께 시해 활동을 하면서 풍요 삼선이라든가 풍요 속성과 같은 중인이야 문인의 시를 정리한 이런 책도 이미 이제 이분이 편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철종 때인 1862년에 중인층과 그 이하 뭐 일반 평민이라든가 아주 뭐 천민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사람들의 정기에 해당하는 이항이라는 거는 우리 마을과 향리에서 견문한 내용을 담은 기록에서 308명의 정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신분이 낮고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예, 당시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기록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층민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다니까 조금은 놀라운데요.
0: 그렇죠. 뭐 그 당시에 그 신분사회에서 양반 사대부 같이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중인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 천민, 노예, 신선, 뭐 점쟁이, 여자 스님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재건이 이항 견문록을 편찬한 의도에 대해서 그 벗신 조희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렇게 서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친구인 유재건이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 모아 바로 이미 기록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찾아냈고 또 여러 자료 중에서 정말 이제까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의 기록까지 모아서 정성스럽게 한 책을 만들어서 제목을 이항 견문록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김종호 같은 인물도 우리 그 대동에서 만든 이 이항 견문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 한번 김기만 아나운서가 이항 견문록에 기록된 김종호 행적 한번 읽어보면
1: 예,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종호는 자신의 호를 고산자라 하였다. 그는 본래 공교한 재주가 많았고 특히 지도학에 취미가 있었다. 그는 두루 찾아보고 널리 수집하여 일찍이 지구도를 제작하고 또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새겨 세상에 펴냈다. 그 상세하고 정밀한 것은 고금의 짝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한지를 구해 보았더니 진실로 보배로 삼을 만한 것이었다. 그는 또 동국여지 비고를 10권을 편집했는데 탈구하기 전에 세상을 떴으니 정말 애석한 일이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항 견문록의 기록으로 김종호의 행적이 드러나게 된 거죠.
0: 그렇죠. 우리 김종호 하면 정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1: 너무
0: 정도로.
1: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예.
0: 그런데 김종호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거의 알려져 있잖아. 사실 이 중인 신분이었던 까닭으로 바로 거의 그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이항 견문록으로 인해서 김종호의 그 행적이 그대로 이제
1: 예.
0: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항 견문록에는 이 김종호 이외에도 천민 출신 학자인 석이라든가 역관 홍순원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서예가 한석봉 뭐 안견 김홍도 이런 사람들도 물론 다른 기록에도 있지만 또 정말 그분들의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담음으로써 이 조선시대 정말 일상을 살아갔던 서민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이항 견문록이라는 책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예, 이항 견문록에 기록된 장애와 시련을 극복한 그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이 궁금한데요.
0: 그렇죠. 여기에는 뭐 효자라든가 연료, 뭐 신선, 호걸 또 뭐 재밌는 것은 뭐 바둑 잘 두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뭐 맹인들 이야기 또 뭐 이제 그 효녀, 효자 이런 뭐 장애를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는 게
1: 예.
0: 정말 주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주부터는 이런 흥미로운 사연을 가진 인물들을 계속 이제 소개해드릴 그런 그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정말 기대가 네. 됩니다. 예. 자,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0: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전해진 따뜻한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국의 대입 수능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한 소년이 특수교육 수능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와, 중국에서 전국 1등이면?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끝으로 점자 시험지를 짚어가며 당당히 명문대 입학을 앞두게 된 주인공. 올해 19살이 된 궈빈입니다. 사실 궈빈은 2013년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산시성 안구적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겨우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잔인한 범죄로 두 눈을 잃게 됐죠. 사건 이후 중국 전역에서 치료비 모금이 이어졌고 우한의 시각장애인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은 뒤 공부하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를 눈으로 읽을 수도 수식을 직접 보며 계산할 수도 없었기에 점자를 익히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이 전국 1등이라는 결실을 맺은 건데요. 구어빈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사가 돼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끔찍한 사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상상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걸어온 구어빈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7월 8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가호가 부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죠. 새 출판사가 함께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주제 삼아서 에세이집으로 엮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도 아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제목이 아무튼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그게 좋다 하는 의미죠. 자, 오늘 소개할 책 바로 이 아무튼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지상진 씨도 무척 좋아하는 아무튼 그거라고 하네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외화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이름은 못 외워도 주연 배우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톰 크루즈입니다. 그죠? 한국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할리우드 배우 중 한 명이죠. 한국을 찾을 때마다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는 등의 팬 서비스로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애칭도 얻었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산들이 부릅니다. 쥐끼를 빌려.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매주 이 시간에 소개할 책을 고르는 거 못지않게 네. 마지막에 신청하는 노래를 고를 때도 고심한다고요. 소문에 의하면 뭐 이것만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1: 네, 이따금 선곡 센스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간 뿌듯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직관적으로 곡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책과 어울리는 노래를 찾으려고 며칠씩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라디오 키드였었거든요.
0: 네. 누구 좋아했어요?
1: 아, 스위스로.
0: 아, 예. 네. 그 어린 기준이 나랑은 다르다. 죄송합니다. 네. 네.
1: 사연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가요나 이런 것들이 홀로 나올 때 혹은 전혀 몰랐던 명곡을 발견할 때 전율을 느끼곤 그렇죠. 했었죠. 네. 네. 제가 라디오를 애정했었던 이유를 청취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책만큼이나 노래를 고르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0: 그 라디오를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 네. 이런 게 있을까요?
1: 네, 학창시절에 MP3의 음악을 담아 듣기보다 라디오를 켜는 걸 즐겼었어요. 당시 라디오계에서 한창 인기가 많던 게스트로는 말씀드렸듯이 보컬 그룹 네. 스위스로우였는데요. 방송사를 넘나들면서 10개 넘는 고정 코너를 맡았었죠. 네. 네, 콩트, 음악 선곡은 물론 아카펠라 라이브까지 소화해내는 그들의 매력에 푹 빠졌었어요. 네, 스위스로우가 처음 라디오 DJ에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 들었었죠. 고3 수험생, 대학 신입생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즘에는 멤버 중에 인호진 씨가 저녁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시죠. 오늘은 제 오랜 팬심을 가득 담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사적인 고백이 섞여 있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0: 아이고, 그럼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책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네. 책인가요?
1: 아무튼 시리즈의 77번째 책 성진환 작가의 아무튼 레코드입니다. 마침 오늘이 제가 이 방송에서 책을 소개한 지 딱 77번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지는 1년이 되었고요. 조금은 억지스럽더라도 반드시 소개하고 싶은 이 책을 가지고 올 날은 오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 책은 전 스위스로우 멤버인 저자가 한 레코드 가게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록한 피지컬 음반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치 한 번만으로 가볍게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시대에 음악만큼은 조금 더 번거롭게 듣고 싶다는 저자의 애정 섞인 고집이 담겨 있는 책이죠.
0: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아무튼 시리즈 네. 이게 이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아무튼 시리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가지를 고백하는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단어 뒤에 자신이 애정하는 대상을 붙여서 삶의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죠. SF 작가 천설란의 아무튼 디지몬이나 김겨울 작가의 아무튼 피아노가 대표적이에요. 진심 하나로 써내려간 글들이다 보니까 읽을 때마다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이 시리즈를 읽다 보면 독자들은 내 인생의 아무튼 뒤에는 과연 어떤 단어가 올까 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떠올려 보게 되죠.
0: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내 뒤에는 뭐가 붙을까?
1: 아무튼 복싱?
0: 다이빙? 아무튼 골프? 만약에 지상진 씨가 시리즈를 쓴다면 뭐가 붙나요?
1: 아무튼 책?
0: 아무튼 마라톤 아니고?
1: 마라톤. 그쵸, 너무 많네요.
0: 좋네요. 어쨌든 아무튼 레코드를 네. 쓴 성진환 작가 어떤 분인가요?
1: 성진환 씨는 따뜻한 음악을 만들어온 뮤지션이자 웹툰 작가입니다. 그리고 2년 9개월 동안 한 레코드 가게의 매니저로 살아간 소중한 경험을 이 책에 담아냈었죠. 10여 년간 스위스로우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던 터라서 팀 탈퇴 후에 그의 행보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네. 웹툰을 그리면서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겪는 동안 저 역시 팬으로서 늘 이분의 근황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물처럼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 바로 이 책이었죠. 저자는 태어나서 처음 써본 긴 글이 자신이 가장 오래도록 좋아해온 음악 이야기라서 무척 기쁘다고 말해요.
0: 네. 아무튼 레코드.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레코드는 혹시 LP판인가요?
1: 아, 네, LP뿐만 아니라 네. 카세트 테이프나 CD처럼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모든 음반을 뜻합니다. 저자는 평소에 물건을 줄여 사는 미니멀리스트를 동경해왔다고 고백하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의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의 조언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문장 앞에서
0: 저도 이거 봤어요.
1: 그런데 거기에 포기하고 말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네. 웬만하면 다 설레하는 성격이었거든요.
0: 아, 맥시멀리스트 네. 네.
1: 그래서 도저히 피지컬 앨범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책에는 디지털 음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피지컬 음반만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저자의 음악 취향도 압권인데요. 동영상 채널에 책 속의 음악들의 플레이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0: 네, 네. 네.
1: 피지컬에 대한 낭만을 즐기기 힘든 저 같은 사람은 이를 통해서 아날로그의 정서를 엿볼 수 있었죠.
0: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예전에는 음반을 네. 선물로 주고 받았었거든요.
1: 맞아요.
0: 되게 옛날 얘기처럼. 근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링크를 공유한다고 들었어요.
1: 예.
0: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저는 역시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낭만이
1: 의미가 있죠.
0: 그러니까 그 뒤에 살짝 메모도 쓰고.
1: 네. 네, 저 역시 과거에 생일 선물로 당시 단종되었었던 스위스로 1집 음반을 받고선 크게 감동했었던 기억이 상생해요. 작년 생일에는 가족들에게서 스위스로 20주년 기념 콘서트 티켓을 선물 받아서 황홀한 시간을 또 보냈었죠. 저자는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손님들이 선물할 앨범을 고르는 모습이 가장 부럽고 예뻐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음반은 가장 완벽한 선물이라면서요.
0: 네. 네,
1: 좋은 음악은 평생에 걸쳐 몇십 년이고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터치 한 번만으로 음악을 추천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라서 더더욱 희소해진 음악 선물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0: 그 확실히 이제 그렇게 주고받으면 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1: 맞아요.
0: 네, 이거 맞아 누가 줬었지.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1: 선물을 주고받는 손님들을 보면서 저자는 90년대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갑니다. 아. 당시에 갖고 싶었던 CD 목록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곤 했었대요.
0: 세상에.
1: 네. 친구들이 그 다이어리를 몰래 보고서는 생일 선물로 CD 여러 장을 테이프로 엮어서 선물해 주었다는데요. 일명 CD 굴비 선물을 받고선 우주가 뒤집힐 만큼 행복해합니다. 저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흠집난 그 음반들을 이따금 플레이어에 건다는데요. 그때만큼은 소년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린 시절의 사연이 있는 음악이나 혹은 매체에는 그 시절의 자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아까 뭐 미니멀리스트 얘기도 나왔는데
1: 네.
0: 제가 사실 경험한 게 얼마 전에 제가 플레이어를 버렸거든요.
1: 까비.
0: 야, 근데 이분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당연히.
1: 네.
0: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지상시각으로는 한 문장 어떤 걸지가 궁금합니다. 뭔가요?
1: 네, 책의 마지막 쯤에는 과거의 그 스위스로 팀원들과의 추억을 짧게 회상하면서 담담한 안부를 전하는데요. 누가 누구인지 밝히기도 전에 알아차린 분들에게 그리움을 담은 인사를 전한다.
0: 아.
1: 네. 팬으로서 때로는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또 야속해하기도 했지만 책으로나마 그의 진심을 접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0: 네. 네.
1: 이제 레코드 가게 매니저를 지나서 다시 뮤지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저자의 앞날을 응원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뒤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적어내려가는 그런 작가들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단어 하나쯤 발견하시길 바라요.
0: 네. 안 그래도 저도 더 네. 깊게 고민을 해볼게요.
1: 네.
0: 네. 자, 뮤지션 성진환 씨가 쓴 에세이집. 아무튼 레코드. 이거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1: 네. 책 읽어주는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고심에서 올라온 오늘의 추천곡 어떤 겁니까?
1: 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성진환 정규 1집에 수록되었던 이별한 너에게 함께 듣고 싶어요.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MVI의 안문준 과장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쪽 저희가 이제 영상 출력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OCR 장치, 이제 음향 장치라든지 다각도로 장애인분들을 접근성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반영해서 영화를 볼 때도 조금 읽어주는 직관적인 기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물론 전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차이 없을 그런 상황까지는 좀 됐으면 좋겠다, 영화를 볼 때도 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을 조금 원활하게 하시게끔 하는 상황이 조금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 아직은 많이 저도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일했던 부분이랑은 좀 다른 결의 업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도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당연히 이제 저는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선입견 가졌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탈피하고 벗겨내고 있고요. 저희가 왜냐면 접근성이랑 뭐 AI 기능도 그렇고 지금 의견도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1: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안문준 과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출력 장치나 OCR, 음향 장치 등의 부문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안문준 과장의 말씀 중에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중점에 두는 거. 사실 이게 당연하고도 중요한 건데 현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할게요. 윈디시티가 부릅니다. 엘니뇨 프로디고.

0: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더위를 날려버릴 짜릿한 액션 영화 준비해주셨나요?
1: 네. 2018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을 준비했어요. CIA의 비밀 하부 조직이자 전 세계 최강의 스파이 기관 IMF의 최고 요원 에단 헌트가 세계를 멸망시킬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 미션에 착수하는 이야기고요. 에단 헌트는 톰 크루즈가 연기했습니다.
0: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이 언제 시작했더라 봤더니 1990년대였어요.
1: 맞아요.
0: 와, 폴 아웃은 몇 번째 시리즈인가요?
1: 아, 총 8편 중에 6번째고요. 네. 작년에 마지막 편이 개봉했어요. 영화는 IMF가 뒤쫓는 범죄 조직의 수장이자 에단의 숙적인 솔로몬 레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그가 이끄는 신디케이트의 아나키즘 잔당 아포슬이 존 라크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핵 테러를 벌이려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에단은 천재 IT 전문가 벤지 그리고 IMF의 해킹 전문가 루터와 함께 아포슬 조직을 만나지만 루터가 인질로 잡히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결국 플루토늄을 놓치게 돼요. 에단은 병실로 꾸민 세트장에서 라크와 결탁한 핵 물리학자 델브룩 박사를 깨어나게 하더니 핵이 폭발했다는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요. 라크의 선언문을 방송에 내보내는 치밀한 연기를 해서 라크의 정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0: 그럼 이제 라크를 체포하고 플루토늄을 되찾는 임무가 시작되겠네요.
1: 맞아요. 근데 CIA 국장 슬론이 부하인 워커를 에단에게 붙여서 감시를 하게 하고요. 플루토늄 회수에 방해가 된다면 에단과 팀원들을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단은 라크를 납치한 뒤에 라크의 가면을 쓰고 라크의 거래 상대인 화이트 위도우에게 대신 접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요. 워커와 함께 수송기에서 뛰어내려서 파리의 그랑팔레 건물에 잠입하고 화이트 위도우의 자선 모금 행사장에 들어간 뒤에 라크의 신호를 추적해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함께 감상해 보시죠. 김사라, 석승훈 성우의 해설과 더빙입니다.
2: 거울 속에서 워커와 라크의 눈이 마주친다. 그 사이 손님이 화장실을 나가고 에단은 주사기를 휘두른다. 라크가 에단을 맞고 세면대에 처박는 순간 워커가 가면 제조 노트북으로 라크의 머리를 강타한다.
3: 주사기 어딨지?
4: 필요 없어.
3: 빨리 옮겨.
2: 에단과 워커가 기절한 라크의 팔다리를 들고 칸막이로 들어간다. 그 바람에 라크의 주머니에서 권총이 떨어져 옆칸 바닥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워커가 라크를 변기에 앉히고 에단이 가면 제조 노트북을 여는데 모서리가 부서져 있다. 워커가 라크를 때릴 때 부서진 부분이다. 그 사이 화장실에 들어온 프랑스 남자가 칸막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구두발을 발견하고 일행들을 부른다. 에단은 라크의 얼굴을 스캔해 가면 제조를 시작한다. 모니터에 3D 얼굴 투시도가 뜨고 아래쪽에 피부 질감의 가면이 만들어지는데 장비가 망가져 속도가 느리다. 이때 프랑스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5: 좋은 건 같이 해야지.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2: 에단과 워커가 손으로 문을 누른다. 프랑스 남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화장실을 나간다. 그 순간 라크가 눈을 뜬다. 상황을 파악한 라크는 에단을 걷어차 화장실 문을 부순다. 워커는 라크의 목을 조르다가 되치기를 당해 바닥에 쓰러진다. 라크가 워커의 목젖을 강타하고 에단과 격투를 벌인다. 워커는 라크를 거울로 던져버린다. 라크가 일어서며 세면대 배수구 파이프를 잡아뺀다. 라크는 덤벼드는 에단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워커의 목에 파이프를 걸어 쓰러뜨린다. 에단이 반격하자 라크는 에단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뾰족한 파이프 끝으로 에단의 목을 찌르려 한다. 워커는 복싱 자세를 취하며 다가오고 에단은 라크를 뒤로 밀어붙여 겨우 빠져나온다. 워커가 라크에게 펀치를 날린다. 밀리는 듯했던 라크는 현란한 무술로 워커를 사정없이 타격해 무릎을 꿇리고 덤비는 에단까지 뒷발차기로 제압한다. 에단은 숨을 고르며 공격할 타이밍을 찾는다. 에단이 라크를 안고 기둥을 부수며 쓰러진다. 바닥으로 쓰러진 라크가 떨어져 있는 권총을 발견하고 움켜쥔다. 에단이 필사적으로 라크의 손목을 밀어내지만 총구가 에단의 머리 쪽으로 다가온다. 그 순간 라크가 쓰러진다. 에단은 반사적으로 권총을 낚아채 총알이 발사된 곳을 겨눈다.
4: 망했다.
2: 총을 쏜 사람은 일사다. 에단은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워커는 총을 든 일사를 보며 두 손을 번쩍 든다. 세 사람이 라크의 시체를 확인한다.
5: 가면은 만들 수 있지?
3: 저 상태로는 만들 수가 없어.
4: 미안해요. 가슴을 겨냥한 건데.
3: 여기서 뭐해요?
4: 반갑단 뜻이죠?
5: 저기 죄송한데 누구?
3: 옛날 친구.
2: 에단이 자켓으로 라크의 얼굴을 덮고 칸막이로 옮기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다. 에단은 라크의 부서진 휴대폰을 찾아내고 워커는 본부에 전화를 건다.
5: 송환 작전 취소. 비상 상황. 청소팀 내려보내. 남자 화장실.
2: 에단이 라크의 팔찌를 뺀다.
3: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여긴 왜 온 거야?
2: 이때 손님들이 들어오자 일사가 워커의 턱을 치켜든다.
6: 머리를 뒤로 젖혀요. 코피는 금방 멈출 거예요.
3: 뭘 봐? 어?
7: 부장분 역시? 에이?
2: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간다.
3: 이게 우연은 아닐 테고 누가 보냈어요?
4: 그건 비밀이에요.
5: 뭐 하는 거야?
3: 위도우를 만나야지.
5: 저기 라크 대신? 네 얼굴로 통할 것 같아?
3: 기도해. 두 사람이 초면인 길.
5: 기도빨로 작전해.
4: 몰랐나 봐요.
3: 위도우가 유일한 실마리야.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4: 가지 말아요.
3: 왜? 왜지? 그것도 비밀인가?
4: 당신은 이 일의 실체를 몰라.
3: 내가 이 일의 실체를 모른다?
0: 일사는 에단과 인연이 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1: 일사는 영국 비밀 정보국의 요원인데 악의 조직 신디케이트에 장기간 잠입을 해 있어서 충성심을 의심받는 상황이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솔로몬 레인을 직접 제거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파티장에 잠입한 에단은 라크를 노리는 살인 청부업자들과 싸우고요. 일사와 워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화이트 위도우는 거래 대상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사실 솔로몬 레인이라고 밝히고 플루토늄 한 개를 먼저 건네면서 나머지를 넘기는 조건으로 레인을 탈출시키는 작전에 협조하라고 요구를 하죠. 한편 워커는 슬론 국장에게 에단이 진짜 라크일 수도 있다면서 정부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에단이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해요. 라크를 제거한 것도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죠.
0: 일리는 있는데 워커의 의도가 좀 의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에단과 워커 일행은 범죄 조직이랑 손을 잡고 솔로몬 레인 탈출 작전에 가담을 하는 건가요?
1: 네네. 화이트 위도우의 계획대로라면 레인을 태운 호송차를 기습해서 레인을 빼내야 되는데요. 네. 에단은 경찰들이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고 호송차만 딱 들이받아서 센 강으로 빠뜨립니다. 팀원 벤지와 루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레인에게 복면을 씌우고 무사히 구출을 해내고요. 에단은 화이트 위도우의 부하들을 경찰에게 붙잡히게 만들고 또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파리 시내를 달려요.
0: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계속 만나보시죠.
2: 루터가 센강 교각 옆에 모터보트를 세워놓고 있는데 잠수복을 입은 벤지가 물에서 나온다. 두 사람이 레인을 모터보트로 끌어올린다. 루터가 위치 추적기로 레인의 목을 스캔해 추적 방해 패치를 부착한다. 위치 추적기에 신호 없음이 뜬다. 에단은 탑차가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아간다. 경찰차들과 오토바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한다. 탑차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꽉 끼며 멈춰선다. 에단과 워커는 앞유리를 깨고 탈출해 미리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경찰차들은 탑차 뒤편에 멈춰선다. 워커의 오토바이가 출발하는데 에단의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경찰들은 탑차 앞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탑차에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워커가 뒤를 돌아본다.
3: 헌터! 어디야? 먼저 가고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차고에서 만나!
2: 에단이 출발한다. 센강에선 경찰 보트가 장갑차가 가라앉은 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 루터와 벤지가 그들을 지나친다.
3: 내 말 들려?
8: 들려, 말해!
3: 경찰이 따라붙어서 부산 탈출 준비해!
8: 금방 갈게!
2: 벤지가 보트 방향을 바꾼다. 한편 워커의 뒤쪽으로 호송 행렬을 쫓던 검은 바이크가 다시 나타난다. 졸라와 조직원들이 탑차에서 내리며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 범인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생로이 다리로 이동 중이다. 조직원들이 강변에 세워놓은 승용차로 바꿔 탄다. 에단의 오토바이가 다리를 건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 오토바이들이 추격한다. 에단은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경찰 오토바이들은 차량에 가로막힌다. 에단이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경찰차들이 도로 끝을 봉쇄하고 있다. 에단은 인도로 올라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다. 경찰차 한 대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충돌한다. 에단은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큰 도로로 나온 에단 뒤로 다시 경찰 오토바이들이 바짝 붙는다. 에단은 전속력으로 역주행을 하고 경찰 오토바이는 채소 배송 트럭에 가로막힌다. 에단이 다른 골목으로 우회전하자 옆 골목에서 튀어나온 경찰차와 오토바이들이 에단을 바짝 추격한다. 경찰 차량들은 하나 둘 합류해 점점 수가 늘어나고 에단은 개선문 원형 교차로에 진입한다. 에단이 개선문을 옆에 두고 차들을 피해 빙글빙글 돈다. 에단은 경찰차들이 앞을 가로막자 뒷골목으로 빠져나간다. 에단이 뒷골목 교차로에 멈춰서 사방을 둘러본다. 방사형으로 갈라진 길마다 경찰차들이 가로막고 있다. 에단은 경찰차가 없는 골목으로 질주하며 뒤를 돌아보다 옆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다. 에단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을 구른다. 에단은 종아리 보호장구에서 단검을 빼들고 일어나 다리를 절며 화단을 향해 달려간다. 경찰들이 달려오고 에단은 화단 안쪽으로 뛰어들어간다. 경찰들이 화단 안쪽으로 들어간다. 잔디 중앙에 하수구 그물이 찢겨져 있고 에단은 사라졌다. 에단이 하수구 아래쪽 운하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터보트에 탑승하고 숨을 돌린다. 에단은 벤지와 루터에게 눈인사를 하고 보트 앞쪽에 앉혀놓은 레인을 응시한다.
0: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액션이 펼쳐지고 있어요.
1: 네. 에단 일행은 레인을 데리고 이동하다가 한 경찰에게 걸리는데 화이트 위도우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경찰에게 총을 쏩니다. 에단은 경찰이 구조 요청을 하게 도와준 뒤에 도주하고요. 레인의 위치 추적기를 제거해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죠. 화이트 위도우를 만난 에단은 경찰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화이트 위도우는 부하들이 희생됐다 하면서 레인뿐만 아니라 일사까지 넘기라고 요구해요.
0: 에단은 일사에게 작전에서 손을 떼라고 걱정할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일사는 레인을 제거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요. 에다는 그렇게 런던에 도착하고 IMF의 헐리 국장은 CIA가 너를 라크로 의심하고 있으니 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워커는 암살자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에다는 플루토늄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거래를 강행하기로 하고 벤지에게 레인의 가면을 씌우고 네. 음성 변조기를 붙여서 감쪽같이 위장을 해요. 에단 일행이 아지트를 나가자 레인을 감시하던 워커는 레인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탈출을 도와주려고 하죠.
0: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워커가 감시 카메라를 떼어내고 레인의 목에 주사를 놓는다. 레인의 의식이 돌아온다.
3: 나가시죠. 모시겠습니다. 헌트는? 위도우한테 갔어요. 가짜 레인 데리고.
9: 진정해. 아포슬한테 전화해.
3: 연락수단이 없어요. 아들 점저직이라. 내 임무는 당신을 약속 지점까지만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길 나가면 쫓길 거예요.
9: 아니, 난 여기에 있겠다. 아직 헌트랑 할 일이 남았어.
3: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9: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3: 처음에 말했어요. 헌터를 변절자로 만들면 플루토늄을 준다며. 난 할 만큼 했어.
9: 극심한 고통 없이 평화는 없다. 고통이 깊을수록 평화는 완전하다.
3: 내가 그 선언문에 쓴 평화는 당신의 평화가 아니고 헌터의 고통도 아니야.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거고 그걸 실현할 핵무기를 확보했는데 당신은 그저 헌트가 잘못한 것처럼 누명을 씌울 생각뿐이야. 그건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복수라고.
9: 그래 맞아. 내가 복수에 성공하면 그때 플루토늄을 주지.
2: 워커가 인상을 쓰며 겨우 감정을 추스른다.
3: 헌트는 당신의 유일한 친구지. 헌트의 소심함 덕분에 아직 살아있잖아. 국장 말대로 IMF는 아직 멀었어. 가면이나 뒤집어 쓰고.
2: 순간 워커가 뭔가 알아챈 얼굴로 가면 제조기를 쳐다본다. 레인이 긴장한다. 워커가 레인의 얼굴을 잡아뜯자 가면 아래로 벤지의 얼굴이 드러난다.
10: 일이라서 개인 감정은 없어.
2: 헌리 국장이 워커의 뒤통수에 총을 겨눈다.
11: 자네 오늘 망한 것 같군.
2: 워커가 총을 뺏는다.
11: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말이야. 이 총은 장전됐어. 확인해볼까?
2: 벤지가 가면을 다 뜯어버리고 워커의 총을 뺏는다. 워커가 손을 들고 감금실을 나간다. 벤지와 헌리 국장이 워커에게 총을 겨누고 넓은 통로로 나온다. 통로 저편에 에단과 루터가 진짜 레인을 데리고 서 있다. 레인이 고개를 옆으로 까딱거리며 워커를 쳐다보고 에단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워커를 응시한다. 벤지가 워커의 옆구리를 쿡 찔러 레인 앞에 마주서게 하고 에단을 바라본다.
10: 나 괜찮았어?
9: 아주 완벽했어.
11: 자네들이 왜 가면을 좋아하는지 알겠군.
10: 좋은 건 같이 해야죠.
12: 국장님도 꽤 하시던데.
3: 저희 팀으로 오시죠. 국장님 실수하는 겁니다.
9: 아니, 실수는 내가 했지. 나 갈 때 널 구한 거 말이야.
3: 내가 뭐 어쨌다고. 좀 전에 나도 연기를 한 거야. 플루토늄을 찾으려고.
11: 슬론 국장한테 거짓 정보를 알리고 헌터를 모함한 건?
9: 네 정체를 밝혀, 라크.
3: 에단이야말로 과대망상. 환자의 아까 문건에 나왔듯이.
11: 그 문건은 누가 만들었지?
3: 저야 그건 모르죠.
13: 내가 알아요.
2: 슬론 국장과의 영상통화.
11: 잘 들었어요?
13: 네. 난 거짓말을 싫어해, 워커.
12: 저런, 큰일 났네.
11: 워커를 어떻게 할 거예요?
14: 내가 갈게요.
2: 은신처에 불이 꺼지고 체포팀이 나타난다.
15: 모두 꼼짝마! 무기 내려놔! 빨리 빨리! 손들아! 무기는 바닥에! 바닥에 내려놔! 무기 빨리 내려놔! 너!
3: 진정해!
15: 너 말이야!
3: 진정해! 알았어요. 알았어.
12: 이러지 않기로 했잖소.
13: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누구 말이 맞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14: 모두 미국으로 오시죠.
13: 워커도 같이.
12: 플루토늄은 어떻게 하고?
14: 거긴 내가 믿고 일 맡길 사람이 없어요.
13: 워싱턴에서 피아 구별부터 하죠.
12: 슬론 국장.
3: 국장님, 괜찮아요. 슬론 국장의 말대로 하죠. 위험 인물 두 명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 거니까. 그게 될까? 쏘아.
2: CIA의 변절자들이 총구를 돌려 체포팀을 사살한다.
0: 와, CIA 안에도 아포슬의 첩자들이 숨어 있었네요.
1: 네. 그렇게 레이는 도망치고 워커는 헐리 국장을 칼로 찌른 뒤에 루터를 인질로 삼아서 탈출하는데요. 루터가 기지를 발휘해서 워커의 목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덕에 에다는 벤지의 위치 추적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성당과 지하철역 그리고 고층 빌딩의 옥상을 넘나들면서 아찔한 추격전을 시작하고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매달려서 워커를 따라잡습니다. 워커는 에단이 라크로 낙인 찍혀서 파멸하는 걸 보고 싶다며 에단의 전부인 줄리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죽일 수 있다고 협박을 해요. 그렇게 타워 꼭대기에 올라간 워커는 레인과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죠.
0: 근데 핵폭탄이 터질 때까지 그냥 있을 에단이 아니겠죠.
1: 네, 일사까지 합류를 해서 에단 일행은 레인에게 심어둔 위치 추적기를 따라서 카슈미르의 의료봉사 캠프로 향합니다. 의료 장비에 방사능을 이용해서 핵폭탄이 숨겨져 있었고 두 개를 동시에 해체해야만 폭발을 막을 수 있는데요. 에다는 의료봉사를 하고 있던 줄리아와 우연히 재회하지만 신분을 숨긴 채 핵폭탄을 찾기 시작해요. 핵폭탄의 15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기폭장치를 가진 워커가 헬기를 몰기 시작하자 에다는 다른 헬기를 탈취해서 추격에 나섭니다. 루터가 핵폭탄 해체를 시작하는 사이에 일사와 벤지는 흩어져서 핵폭탄을 찾아요.
0: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마지막 내용입니다.
2: 마루 한쪽 구석에 담요로 덮인 물건이 놓여있다. 일사가 담요를 걷자 기폭장치가 모습을 드러낸다.
6: 벤지, 폭탄 찾았어요.
16: 일사 어디에요?
6: 마을에 있는 집.
2: 레인이 장작으로 일사의 머리를 가격한다. 두 대의 헬기는 설산 위를 비행한다. 에단은 총알을 피해 계곡으로 내려간다. 에단의 헬기에서 연기가 치솟는다. 워커의 헬기 조종사가 고도를 높인다.
16: 이마 올라가면 어떡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저 밑에 뭐가 있는 줄 알고!
2: 이때 아래쪽에서 에단의 헬기가 솟구쳐 올라온다.
16: 올라가! 올라가!
2: 에단이 들이받을 기세로 워커의 헬기를 쫓는다. 워커가 이를 악물고 기관총을 쏜다. 에단은 고개 비행을 하며 총알을 피한다. 기관총 총알이 떨어진다.
12: 젠지! 젠지, 응답해. 우린 뇌관 찾았는데 다른 폭탄은 어떻게 됐어?
6: 다른 폭탄이 또 있다고요?
12: 젠지, 응답하라.
16: 노력 중이야. 일사 어디 있어요?
2: 일사가 재갈이 물린 채 의자에 묶여 정신을 차린다. 일사가 손에 묶인 밧줄을 풀자 목이 자동으로 조여진다.
17: 폭탄은 못 막아. 알아들어? 방법이 없다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에다는 모든 걸 잃어. 사람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
16: 일사! 일사!
6: 내게! 내게!
16: 일사 어디 있어요?
17: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6: 내게!
16: 일사!
2: 레인이 벤지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총을 뺏는다. 레인이 올가미로 목을 조르는데 벤지가 선반의 유리병으로 레인을 후려친다. 레인은 금세 반격하고 벤지의 올가미를 조인다. 레인이 벤지를 무릎 꿇리고 올가미를 당겨 질식시킨다. 일사는 기를 쓰고 밧줄을 풀기 위해 힘을 쓴다. 에단의 헬기는 설원에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워커의 헬기를 향해 돌진한다. 총을 맞은 헬기 몸체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0: 번쩍거린다.
1: 안 돼.
0: 레이는 올가미와 연결된 밧줄을 당겨 벤지를 천장에 매단다. 벤지가 발버둥친다. 일사는 의자를 등에 진 채 일어나 탁자를 향해 몸을 뒤로 젖혀 의자를 부순다. 일사가 밧줄과 재갈을 풀고 레인을 공격한다. 벤지가 버둥거리자 일사는 나무 상자를 발로 차 벤지의 발 아래를 받치게 한다. 에단의 헬기에선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온다. 에단은 끈질기게 워커를 쫓는다.
1: 조금만 더. 지금 이러면 안 돼. 지금 이러는 거 아니지. 가자.
0: 에단의 헬기와 워커의 헬기가 충돌한다. 워커의 헬기는 꼬리 부분이 날아가고 에단의 헬기는 빙글빙글 돌다 서론으로 곤두박질 친다. 워커의 헬기도 추락한다. 에단의 헬기는 서론 위를 정신없이 구르다 절벽 끝에 간신히 멈춰 선다.
2: 야, 이 장면이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헬기 액션이잖아요. 그죠?
3: 네.
2: 폭발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에단 무상할 하겠죠?
3: 네. 워커의 헬기가 굴러와서 충돌한 두 헬기는 절벽 틈에 끼고요. 워커는 끊어진 파이프에서 쏟아진 엔진 오일을 뒤집어 써서 화상을 입습니다. 빠져나온 두 사람은 격투를 벌이다가 에단이 절벽 끝을 잡으면서 추락을 겨우 면하고 워커는 에단의 발목을 잡아서 매달려요. 에단은 절벽에 걸린 헬기의 와이어 갈고리를 빼고 갈고리가 덮치면서 워커는 헬기와 함께 추락하고 말죠. 그렇게 15초를 남겨두고 팀원들은 폭탄 전선을 자를 준비를 마치는데 기폭장치는 에단과 한 2m는 떨어진 절벽 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2: 에단이 이 기폭장치를 멈추고 폭탄 전선을 잘라야 하는 거죠.
3: 맞아요. 네. 결국 에단이 기폭 신호기를 멈추는 데 성공하고요. 팀원들도 동시에 폭탄을 해체하면서 핵폭발을 막아냅니다. CIA의 슬론 국장은 한 사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에단과 IMF를 인정하게 되고요. 솔로몬 레이는 영국 정보보호국에 넘겨져요. 일사도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고요. 에단은 전처인 줄리아와 다시 만나 사과하고 애틋한 대화를 나눕니다. 기폭장치를 몇 초 전에 끝냈냐는 동료들의 질문에 에단이 평소처럼이라고 가볍게 대답을 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려요.
2: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톰 크루즈가 맨몸으로 소화한 액션 장면들로 매번 화제가 됐는데
3: 맞아요.
2: 진짜 나이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3: 맞아요. 예. 톰 크루즈는 빌딩 점프 장면을 이번에 촬영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지만 NG를 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어올라서 절뚝절뚝 뛰는 연기를 이어갔고 이 장면은 그대로 영화에 사용됐어요. 네, 스턴트맨이나 전문 조종사 없이 직접 헬기를 조종했는데 촬영을 위해서 수개월간 비행 훈련을 받고 카메라 연기와 헬기 조종을 동시에 소화하기도 했죠. 네, 그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헤일로 점프까지 영화 역사상 최초로 주연 배우가 직접 선보이면서 왜 톰 크루즈가 액션의 대명사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한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2: 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메인 테마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신재현 지음, 성우 길기철 읽음. 1장 강박의 정체. 왜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해질까? 뇌는 불안을 피할수록 더 잘 배웁니다. 강박이 강화되는 과정은 놀랄 만큼 정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문이 잘 잠겼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가 확인합니다. 철커덕. 잠긴 문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이 휴 하고 사라집니다. 그 안도감은 달콤합니다. 이때 뇌의 깊은 곳에서는 아주 위험한 공식이 기록됩니다. 불안할 때는 확인해라. 그러면 편안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뇌가 문이 잠겼는지 같은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불안이 줄어드는 그 순간을 생존 성공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불안이 찾아오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서 확인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과정이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적 강화입니다. 여기서 부적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행동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불쾌한 자극이 사라지면 그 행동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심리학자 스키너가 말했듯 행동은 결과에 의해 강화됩니다. 당신이 확인하고 안심할 때마다 뇌가 그 강박 행동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을 멈추려는 당신의 시도는 오히려 뇌가 불안을 더 잘 배우게 만드는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도감은 뇌에게 강력한 보상입니다. 강박 행동은 대부분 불안을 낮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진짜로 불안을 낮춰주는 데 있습니다. 불안이 짧게 내려갔었다면 뇌는 그 방법을 가장 먼저 꺼내듭니다. 그렇게 반복이 쌓이면 강박 행동은 생각해서 하는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이 됩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익숙해지면 딴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강박 행동도 비슷합니다. 확인하기, 씻기, 정리하기, 숫자 세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실행되기 쉽습니다. 연구자들은 강박장애에서 습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복된 안도감은 이 행동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뇌에 새깁니다.

없다는 착각. 강박의 뇌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불안을 잊는 능력이 유난히 느리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원래 유연합니다. 길을 가다 벌레를 보고 깜짝 놀라도 벌레가 사라지면 뇌는 이제 끝이라고 신호를 보내며 공포 반응을 꺼줍니다. 마치 칠판에 쓴 불안이라는 글자를 지우개로 쓱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박의 경우 이 글씨가 잘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논리로는 끝났는데 감각으로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위험해. 뭔가 찝찝해. 라는 감각이 계속 남는 겁니다. 이 현상은 흔히 공포서거, 더 넓게는 안전신호 학습의 어려움과 함께 설명됩니다. 밀레드 등의 연구는 강박장애에서 이제 위험하지 않다는 학습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가 안전을 학습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끝까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곧바로 확인 행동을 해버리면 뇌는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했다.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뇌는 불안을 스스로 끄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오직 강박적 행동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작은 연습. 안도감의 유효기간 측정하기. 강박 행동이 가져다주는 가짜 안도감의 실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1. 가장 자주 하는 강박 행동을 고릅니다. 확인, 씻기, 검색, 되뇌기 등. 2. 그 행동을 한 직후, 안도감이 지속되는 시간을 잽니다. 10초, 30초, 3분. 다시, 혹시, 라고 불안을 느끼기까지 걸린 시간도 기록합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안도감의 유효기간은 짧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면 더 확인할수록 더 편해질 것이라는 착각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절망적으로 들리시나요? 이미 뇌가 이렇게 배워버렸는데 나아질 가망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강박이 학습으로 만들어진 회로라면 새로운 학습으로 덮어씌울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뇌과학의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찰흙과 같습니다. 강박의 회로를 산 속에 난 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매일 다니던 길, 즉 강박 행동은 하도 많이 다녀서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니지 않은 길, 즉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기는 수풀이 우거져 길이 있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편한 고속도로로만 다니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치료의 여정, 특히 ERP, 노출 및 반응 방지는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발을 내디뎌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 확인하지 않고
견뎌보는 겁니다.

0: 처음에는 가시덤불에 찔린 듯 아프고 미칠 듯이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이겨내면 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불안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저절로 가라앉네? 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수풀이 눕고 흙이 다져져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동시에 예전에 다니던 강박의 고속도로는 조금씩 덜 쓰이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뇌가 공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안해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강박은 얼마나 흔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박을 숨기며 버틸까요? 다음 글에서는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강박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 조르바의 강박증 이야기. 강박증. 왜 더 심해지기만 하는 걸까? 책을 읽어도 자꾸만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며 자책감이 든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이 영상을 먼저 봐주세요. 당신의 뇌가 어떻게 불안이라는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지 그 속임수의 공식을 직접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4: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소개글. 소크라테스는 여러 가지 죄로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죄목은 모두 그가 철학을 가르쳤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멜레토스이고 소크라테스는 몇백 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연설을 한다. 이 유명한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는 그의 철학적 실천을 변호하고 철학적 삶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결론. 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할 정도로 저를 아주 잘 설득했죠. 물론 그들의 말에 진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숱한 거짓말 중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연설에 속아선 안 된다고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리 대단한 연설가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면 자신들의 거짓이 바로 드러날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 또한 너무 놀랍습니다. 그들이 일컫는 연설이란 진실이 담긴 제 연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서 진실만을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들처럼 한껏 꾸민 화려한 연설은 못합니다. 그저 제 생각과 주장을 진솔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제 연설에 정당성이 있다고 자신하고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젊은 연설가처럼 듣기 좋게 꾸며 말하길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온 제가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라 이제부터 광장, 환전상들의 탁자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든 제가 버릇처럼 쓰던 말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에 놀라 제 말을 막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법정에 서봐서 이곳의 말들이 제게는 너무 생소합니다. 그러니 제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 여기고 제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방식이 어떻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용만 따져주십시오. 웅병가는 진실을 말할 테니 재판관님들은 정당하게 결정만 내리시면 됩니다. 우선 저를 처음 고발한 사람들의 오래된 고발 내용에 대해 답한 후 나중에 저를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부당하게 고발한 자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들이 나름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처음 고발한 사람들이 아니토스, 당시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 와 그의 일당들보다 더욱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정신을 사로잡아 거짓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 위의 것들과 땅 아래의 것들을 탐색하는 현자 소크라테스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쁜 일을 좋은 명분으로 치장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퍼뜨린 자들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는 저의 첫 고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작품을 한 대에 묶어 펴낸 책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지혜의 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작품은 고대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논증과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작품들은 단순한 철학적 글쓰기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 실린 네 편의 글은 소크라테스라는 한 인간의 삶과 사상이 가장 극적으로 응축되어 있는데요. 재판과 투옥, 죽음과 사랑이라는 생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며 철학이 관념의 유의를 넘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봄이 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해 나는 학교를 1년 쉬기로 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 힘들어하던 나날이었다.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 그것도 심심했다. 은수 언니라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만들 텐데. 나는 잠시 은수 언니가 되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영 생각이 나지 않는다.

0: 감기
1: 아직도?
0: 진짜 지독하게 안 떨어지네.
1: 감기 맞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0: 이건 둘째 언니가 용서를 안 해줘서 안 떨어지는 거야.
1: 모르겠다. 누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는.
0: 에? 언니! 언니는 그래도 내 편 들어줘야지.
1: 그치만 은수 언니 노트 한 권을 다 찢었다며.
0: 잠깐만. 이거 봐. 그래도 내가 얼기설기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기는 했어.
1: 이걸로는...
0: 그럼 원고지에 내가 써줘야 돼?
1: 모르겠어.
0: 아니 그래도 너무하잖아. 스케이트장에서 날 모른 척했다니까? 준호 오빠랑 히히덕거리면서 나를 완전 따시켰다고.
1: 그건 미안하다 했잖아.
0: 그러고도 한 달이 지났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치고.
1: 네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
0: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거든?
1: 언니 들어봐. 이건 언니만 할 수 있는 거라고.
2: 그래서 뭐 어쩌라고.
1: 왜 우편함을 설치해야 하냐면 왜냐면
0: 가족끼리도 속마음은 잘 말 못하니까.
1: 그치. 속마음을 전하기엔 편지가 딱 좋잖아.
0: 딱 좋잖아. 그리고 우리 집 우편함은 너무 작아.
1: 그치. 아빠가 소포를 보내주실 때 우편함이 작아서 우체부 아저씨가 꼭 동네방네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0: 맞아. 그리고 우편함을 설치해야 한다면 나무로 만드는 게 좋겠는데 말이야?
1: 아무래도 그렇지.
0: 그렇지.
2: 자, 그러니까 뭐야. 니들은 지금 나한테 나무로 우편함을 만들어달라 그 말이야?
1: 그치. 언니가 손재주도 있잖아.
2: 내가? 계란후라이에 맛날 노른자 터뜨리는 내가?
1: 그건 음식 솜씨고.
0: 첫째 언니는 뜨개질을 잘하고 둘째 언니는 망치질을 잘하지.
1: 그치.
0: 잘하지.
2: 너 그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다.
0: 아니야. 뼈 전혀 없이 순살로 말한 거야.
2: 좋아. 그럼 우체국장을 정해야겠네.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중간에 열어보거나 가로채지 않을 사람.
0: 내가 할게.
2: 넌 절대 안 돼. 지수가 해.
1: 어?

0: 수
1: 우체국장 정지수?
2: 그래 셋째 언니 해.
1: 정지수? 그렇게 나는 명예 우체국장이 되었다.
3: 자, 거의 다 됐어. 이렇게 문을 여닫으면 되고.
4: 마무리 페인트 칠은 내가 할게. 연보란색으로 조색해뒀어.
1: 문 아래에 풍경 같은 거 달면 어때? 누군가 우체통을 건들면 소리가 나게. 아,
5: 그래? 그게 좋으려나? 풍경은 바람에도 흔들릴 텐데.
1: 난 우편함에 편지가 왔다는 신호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5: 좋아.
3: 어디 세울까? 여기 정원에 꽂아놓을까?
1: 대문 밖에 세워야지. 그래야 우체부 아저씨도 쓸 거 아니야.
2: 그리고 준호 오빠도 쓰고.
5: 야, 여기 이준호는 왜 끼는데?
4: 아, 준호 오빠도 쓸 수 있지. 우리한테 할 말 있으면.
5: 그래, 뭐 누구든 써주면 좋지.
3: 대신 정지수 우체국장님.
4: 네.
3: 우편물 잘 배달시켜야 돼요.
4: 네, 알겠습니다. 우체국장 정지수.
1: 사흘이 멀다 하고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다. 주로 엄마가 나에게, 혜수가 둘째 언니에게, 연서 언니가 엄마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였다.
3: 뭐야?
6: 언니,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3: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아,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해.
1: 지수야, 오늘 고양이 밥 좀 챙겨주고 화단에 물 좀 줘, 엄마가.
7: 연수야, 엄마가 우리 연수 덕에 늘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사랑한다.
5: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보냈어?
1: 뭔데?
5: 봐봐.
1: 뭔데?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있는 이 편지는 나흘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피하려면 이 편지를 포함해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힘들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7년의 행운과 저주를 빌어.
5: 야, 뭐야? 이게 그 행운의 쪽지야? 정혜수, 너야?
4: 나 아니야. 오지 마. 이게 내 글씨지 아니잖아.
5: 그럼 누가 보낸 거야?
1: 행운의 쪽지 이후 우체통은 텅 비어버렸다. 가끔 새들이 앉아가는 노란 우체통. 우체통을 볼 때마다 골목 앞에 가서 외치고 싶었다. 여러분, 편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우체통은 타임머신 빼고 다 된다고 소문 좀 내주세요. 누구세요?
8: 소포요.
4: 우편함에 두고 가세요.
8: 에? 아니, 우편함에 안 들어가는데.
4: 아, 나갈게요.
2: 언니, 우편물 왔대잖아.
4: 나가요.
8: 뭐 정연수 씨 되시죠?
1: 저희 언니인데요.
8: 에? 그럼 정연수?
1: 아니요.
8: 아, 그럼 정지수?
1: 네.
8: 아, 혜수는 동생이에요?
1: 네.
8: 여기 이름이 네 명 적혀 있는데.
1: 어디서 온 건가요?
8: 그 정지원 씨가 보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8: 한 장 더 있는데. 이거 우편함에 넣어놓고 갑니다.

0: 안 돼. 언니들 기다렸다가. 이거 무슨 냄새 나는데? 응? 아, 우리가 살짝 뜯어보고 다시 붙여놓으면 되잖아.
1: 안 돼.
0: 아, 무슨 음식 든 것 같아. 냄새 나잖아.
2: 아빠가 무슨 음식을 보냈겠어.
0: 왜? 지난번엔 한강물도 담아서 보냈는데 뭘 못 보내겠어.
2: 그런가?
0: 아니, 살짝 뜯어보고 우리 것만 꺼내줘.
2: 대신 편지 들어있으면 그건 같이 읽고.
0: 물론이지.
2: 조심해서 뜯어. 티 안 나게.
0: 알았어.
2: 언니 이거 오징어다. 마른 오징어.
0: 그리고 이거는 옷이네?
2: 어?
0: 누구 옷이지?
2: 맞는 사람이 입는 거지.
1: 예! 언니! 왜? 이게 뭐게?
2: 뭔데?
0: 이거 됐다 좋은 거. 이거 마이.
2: 또 뭐 있어?
0: 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이거 하나면 돼.
2: 악보 있다. 큰 악보. 서울에는 악보만 파는 서점도 있다더니 아빠가 다녀오신 모양이야.
0: 아, 근데 선물에 온통 오징어 냄새나.
2: 다 쓰니 다 넣어놓자.
0: 와, 마이 빼고.
2: 뭐?
0: 아, 이거 빼고 닫아.
2: 정혜수, 그건 안 되지. 아, 갖고 와.
0: 아, 싫어.
2: 어차피 그거 들켜. 들키면 완전 쪽팔릴걸?
0: 아, 나 이거 갖고 싶은데.
2: 은수 언니 아직 기분 안 좋다.
0: 자, 좀 이따 내 편 들어줘야 돼.
2: 같이 들어.
0: 언니, 마이마이는 같이 듣는 게 아니야. 이어폰 끼고 혼자 듣는 거지.

우리 작은 아씨들 연수, 은수, 지수, 해수 잘 있었수? 아이고, 지난 가을 이후로 이렇게 오래 집에 못 간 것도 처음인 것 같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왔구나. 한 학년씩 올라갔고 조금씩 더 자랐겠네. 아빠는 내년 88 올림픽 전에 완공해야 해서 짬을 낼 수가 없구나. 우리 딸들, 작은 아씨들, 아빠가 늘 믿고 사랑해.

0: 누군가는 우체통에 씨앗봉투를 넣어두기도 했다.
1: 어머, 누가 꽃씨를 보냈네? 근데 누구지? 마당에 심어볼까?
0: 그 씨를 뿌려 가을에는 꽃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그 안에 소원을 넣어두기도 했다.
2: 아, 이번 중간고사는 반에서 중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0: 때로는 수신인이 없는 편지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다가 누구세요? 저도 놀랐는데 그 아저씨도 이 우편함 쓰세요?
3: 네.
0: 그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3: 그게요. 그 익명으로 누가 받아도 좋은 거라서요.
0: 혹시 그럼 행운의 쪽지?
3: 그게요.

0: 해주세요. 아, 제 딸이 주머니에 넣은 거를 제가 그게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저 아무튼 그 비밀로 좀 해주세요. 네. 알았죠?
1: 아, 네, 네, 네. 비밀은 또 있었다.
2: 웬 손수건에 편지를? 그거 나한테 온 거 맞아?
1: 언니 손수건이잖아.
2: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3: 연수 씨 웃는 얼굴을 보고 싶네요. 언제 퇴근하고 다방에 같이 갑시다.
1: 누구지? 누가 보낸 건지 전혀 모르겠어. 우표도 없이. 그렇게 시치미를 떼던 큰언니는 퇴근 후에 점점 늦게 귀가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0: 그리고 어느 날 우편함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1: 지수양, 내 딸아이는 어릴 적 누구 앞에서 피아노 치는 것을 굉장히 수줍어했어요. 그래서 방에 피아노를 두고 모두가 외출한 후에만 피아노를 쳤어요. 외출하고 돌아와 보면 그래도 집안에 피아노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것 같고 늘 음악이 있는 집 같았어요. 이제는 그 피아노가 어떤 음을 내는지 잊었을 정도로 오래된 일이에요. 가끔 저희 집에 들러 잠자는 피아노를 깨워주시길. 여기 열쇠를 동봉합니다.
2: 열쇠까지?
3: 언니 너무 잘됐다. 그 집이 비는 시간에 가서 피아노만 치고 오는 거야.
0: 나 혼자?
3: 가끔은 같이 가줄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다들 학교 가고 없을 때 가서 치는 게 나을 텐데.
0: 그때부터 매일 오전에 한 시간씩 나는 회장님 댁에 가서 피아노를 쳤다. 뚜껑을 열고 빨간 수건을 걷어 하얀 건반 위에 내 열 손가락을 올려두었다. 그러면 음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어쩌면 한 시간이 지났을지도 몰랐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야 회장님이 그 시각엔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집안 사람들한테 신신당부해 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집 노란 우체통은 타임머신만 빼고 뭐든지 가능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우체통은 타임머신이 되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7번째

0: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상 포진 같은데. 아프신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1: 일주일 전부터였나? 세탁물을 정리하는데 뜨끔하더니 점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아, 담인 줄 알았는데 대상 포진이요?
2: 네, 이거는 내과 가시는 게 빠르세요.
1: 아, 이왕 왔는데 침으로는 안 됩니까?
2: 침으로 면역 체계를 끌어올려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좀 더뎌서. 그러면 오신 김에 침 놔드릴 테니까 끝나면 내과도 가세요.
3: 승범은 정미를 불렀고 진료실에 들어온 정미가 환자를 데리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승범은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는 드물게 왔다. 홍보덕과 장영감의 소개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는 환자 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홍보와 장영감에게 준 돈마저 아까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귀신은 계속 보였다. 그 아줌마 귀신은 항의하듯 한의원 앞까지 왔다가 장영감이 소개해준 사람들만 왔다 하면 불편해하면서 자리를 비켰다. 볼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는 그 모습에 매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나저나 이대로 돈만 축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출이자는 꾸준히 나갔고 지금 벌이로는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간당간당했다. 다행히 오늘은 서울에서부터 알던 환자가 온다고 연락이 왔다. 승범은 감사한 마음으로 송기훈보다 몇천 배나 친절히 진찰하겠다고 다짐했다.
4: 왜 사람들이 저쪽으로 더 가지?
3: 자비로 산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보던 정미가 하는 말에 승범은 그 옆에 섰다. 맞은편 한약방을 보니 여러 사람이 부산스럽게 길을 걷는다. 그 뒤를 보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들 뒤를 마냥 쫓던 남자 귀신이 두 팔을 벌렸다. 팔의 근육이 움직이더니 팔이 점점 길어졌다. 휘청거리는 팔이 도로가를 벗어나려는 한 할머니의 팔을 스쳤다. 멍하니 앞을 보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인도로 올라섰다. 승범은 귀신에게 붙들렸던 발목이 무척 시렸던 게 떠올랐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틈에 섞여 한약방에 열린 나무 문으로 들어갔다. 전화벨이 울렸다.
5: 네, 승범 한의원입니다.
3: 데스크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책장만 뒤적이던 태경이 전화를 받았다. 몇 번 내내 대답하던 태경이 승범을 불렀다.
5: 저 서울에서 오시는 환자분 전화요.
3: 승범은 무선 전화를 귀에 댄 채로 창문 앞에 섰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6: 거기가 인터체인저에서 뭐나요?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도 한참을 가네요.
2: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요. 그 지하도로 가지 마시고 갓길로 빠지셨나요?
6: 예. 저기 시내가 보이네요.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나요?
3: 수화기 너머로 깜빡이 소리가 들렸다. 승범은 상체를 내밀어 멀리 우측편을 봤다. 하얀 승용차가 유유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점점 가까워지자 운전석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보였다. 환자였다.
2: 선생님 보입니다. 한의원은 2층에 있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3: 승범은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환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도 승범에게 마주 손을 흔들었다.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던 승범은 조수석에 앉은 여자를 봤다. 길게 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표정 없이 앉아있던 여자가 승범을 보고 희죽 웃었다. 그 모습에 놀라 움찔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다가 균형을 잃었다.
4: 조심!
3: 반사적으로 정미가 그를 붙들지 않았다면 바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 귀신은 환자의 운전을 방해하더니 한약방 앞에서 핸들을 돌려 차를 세우게 했다. 환자는 들고 있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는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곤 멍한 표정으로 승범의 한의원이 아닌 수정 한약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5: 오, 선생님!
3: 승범이 허겁지겁 달려갔다. 한약방으로 들어가자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틈바구니에 서 있는 서울 환자를 발견했다.
2: 선생님!
3: 그의 팔을 잡아당기자 환자는 화들짝 놀랐다.
7: 김 원장님? 내가 언제 여기 들어왔지?
3: 환자는 어안이 벙벙해져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2: 사람들 따라 들어오셨나 봅니다. 여기는 한약방이고 한의원은 건너편에 있습니다.
7: 아, 그렇군요. 어서 나갑시다.
2: 네, 이쪽으로.
3: 승범은 환자의 뒤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여자 귀신을 모른 척했다. 그러나 TV 앞에 앉아있던 공실이 승범을 봤다. 밖으로 나와 한의원 앞으로 오자 그 앞에서 환자가 허허 웃었다.
7: 아, 이거 전혀 다른 곳인데 나도 참 헷갈릴 게 따로 있지. 괜히 원장님께 미안하군요. 아, 내가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했나.
2: 아닙니다. 초행길에 지치셨을 만도 합니다. 올라가시죠. 제가 오미자차 준비해놨습니다.
3: 앞서는 환자의 뒤를 따르던 승범은 문득 든 생각에 걸음을 멈췄다.
0: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환자의 말처럼 귀신이 사람을 홀려 한약방으로 가는 거라면?
8: 어이, 한의사 양반.
3: 어느새 따라온 공실을 보고 승범이 화들짝 놀랐다. 도망치려고 몸을 돌릴 때 공실이 급히 말했다.
8: 내가 도와줄 수 있어.
3: 그 말에 승범은 발걸음을 멈췄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돌아섰다. 멈춘 승범을 보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승범은 뒷걸음질 쳤다.
8: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
3: 공실이 다급해져 소리를 질렀다. 다시 승범은 멈춰서서 입을 떡 벌렸다.
2: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이라니?
3: 그의 눈이 사람과 귀신으로 북적대는 한약방으로 향했다.
8: 고선생이 귀신을 고쳐주면 그 귀신이 사람 10명을 데리고 오는 게 값을 치르는 방법이야.
2: 정말 귀신이 사람을 홀린단 말입니까?
8: 그렇지. 봐, 벌써 내가 한의사 양반을 돕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도망만 치지 말고.
3: 진정하라고 공실이 두 손을 들어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승범의 앞으로 다가왔다.
8: 아유, 우리를 봐서 무서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아니, 나라고 뭐 처음부터 이 모습이 좋았겠어. 아유. 아니, 근데 자네 우리를 보는 능력 말이야. 원래부터 그랬나? 아니, 참으로 탁월해서 그래. 선명하게 보고 이렇게 대화까지 할 수 있잖아.
2: 아유, 이런 게 무슨 능력이에요? 저주지. 어릴 때 잠깐 그랬는데 약 먹고 나아졌다고요. 나 진짜 약 짓는 실력 떨어졌나?
3: 승범은 뒤로 물러나며 투덜거렸다. 공실은 눈을 좌우로 굴렸다. 그게 약 먹는다고 해결될 능력이던가.
8: 언제부터 다시 그 능력이 생겼나?
3: 공실의 질문에 승범은 전기에 감전됐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처음 발 없는 여자 귀신과 배를 째는 공실을 봤다.
2: 아주머니 처음 만났을 때?
3: 공실은 팔짱을 꼈다. 어쩌면 둘이 비슷한 능력을 지녔을까?

0: 떴으니 잠들어 있던 승범의 영안이 수정의 영향을 받아 다시 뜨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반인이 무당 옆에 있다 보면 신기에 감흥해서 귀신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1: 알다시피 고선생도 그렇거든. 잠시 잃었던 능력이 다시 돌아온 건 그래, 이건 하늘에 계시지. 우화의 영안을 가진 능력자가 두 명이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
0: 공실이 손뼉을 치며 말하자 승범이 인상을 찌푸렸다.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자네, 아이 그걸 저주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라고. 고선생이 그 능력으로 귀신을 데리고 장사를 저렇게 잘하는데 자네는 아깝게 그 능력을 없는 셈 칠 거야? 이런 바보 같기는. 아, 언제까지 그리 파리만 날리고 있을 거야? 한의사 양반도 저렇게 돈 벌어야지.
2: 아, 그래서 날 도와주겠다고요?
1: 그럼 내가 귀신들을 소개해 줄 수 있지. 한약방에 오는 손님을 빼돌려 줄게. 대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겠지.
0: 그의 앞까지 다가온 공실이 희죽 웃었다. 그 모습에 두려움이 일었지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말에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줬다. 마른 침을 삼켰다.
3: 악마와 거래하는 게 이런 느낌일까?
2: 무엇을 바라십니까?
0: 바람이 서늘하게 불자 바닥에 먼지처럼 뒹굴던 민들레 씨들이 하얗게 날아올랐다.

0: 아이고, 서울에서 오시는데 힘드셨죠?
1: 진료실로 들어가자 커피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던 장석종 환자가 손을 뻗었다. 승범은 그 손을 맞잡아 악수했다.
2: 아닙니다. 명의 따라 환자가 와야지요. 이 서울에 계실 때 덕분에 저희 가족이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0: 사모님 구하나사는 좀 어떻습니까? 아휴, 제가 끝까지 치료했어야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2: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라갔던 입술이 돌아오고 감각도 없던 얼굴에 신경도 살아나고요. 오늘은 아내에게 늘 처방해준 약이랑 제 약까지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아, 다른 한의원 거는 정말 안 맞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아니지, 김 원장님이죠? 원장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1: 장석종 환자는 3년 전 제1한방병원에 있을 때부터 승범이 진료하던 단골 환자였다. 환자마다 속칭으로 치료빨이 잘 맞는 한의원이 있는데 이를 찾는 건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여기저기 다녀봐야 했고 다니다가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자신과 안 맞는다고 여겨 다른 한의원을 찾았다. 이런 단골들은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그들에게 한의원을 소개했으며 봄, 가을엔 보약을, 조금이라도 아프면 치료약을 찾았다. 승범에게 이 장석종 환자는 메마른 통장에 담비 같은 돈줄이었다. 돈줄.
3: 귀신 하나당 10명!
1: 문득 귀신 공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귀신 환자를 치료하면 그들이 사람을 홀려 10명을 이쪽에 보내준다니 꽤 쏠쏠한 제안이었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다가 다시 공실의 얼굴이 떠오르자 멈췄다. 승범은 헛기침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장석종 환자의 손목에 손을 갖다 대어 맥을 짚었다.
0: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성심을 다해 봐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뒤통수에 찌르르한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0: 거부할 수 있는 제안. 태경은 컴퓨터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다.
1: 아유, 소용없다 그러네.
2: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사람 구하는 곳 있거든요. 보수도 좋고 복지도 좋네. 그러지 말고 정민 씨도 구해요. 아,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한의원에, 응? 신분만으로 붙어있다간 퇴직금도 못 받을걸? 왜? 내가 알아봐줘요?
0: 정민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놨다. 팔에 턱을 괴고 태경을 한심스레 쳐다봤다.
3: 내가 연초에 방금 신 내렸다고 유명한 꽃선이한테 점을 봤거든?
2: 그런 걸 믿어요?
3: 진짜 잘 맞췄거든. 만나는 남자마다 찌질하고 궁상 맞아서 내가 다 뒤치다꺼리 한다는 것도 맞췄단 말이야.
2: 아, 거봐! 내가 두 사람 사귀는 줄 알았어. 아, 참. 역시 난 이용당한 거야.
3: 아니, 아따!
0: 정미가 그런 태경의 머리를 때렸다.
3: 아니라 했다. 하긴 김 원장도 그러네. 에이, 암튼 지금 내 옆에 금과 목을 다루는 귀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붙어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팔자라더라고. 금과 목, 그걸 다루는 게 누구겠어? 김 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태경 씨도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리란 말이야.
2: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3: 응! 바로 신내림 받은 무당말은 들어도 돼!
0: 굳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신뢰가 무척 갔다. 관상학적으로도 정미의 얼굴은 참으로 믿음이 가서 그녀가 하는 말에 태경의 마음이 쏠렸다. 귀가 얇아 무슨 말이든 믿어버려 그렇게 어머니가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눈앞의 유혹이 강했다. 게다가 어디선가 금방 신내림 받은 무당이 쪽집게란 말을 들은 것도 같았다. 그는 아직도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모니터에 있는 구인란을 흘끽거리다가 이내 껐다.
4: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리로 오세요.
0: 문이 열리고 승범이 들어왔다. 환자와 함께 들어오는 줄 알고 정미와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을 배 위에 공손히 올리고 인사를 하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곧 문이 닫혔다. 수선스럽게 들어온다 싶더니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더니 무슨 마임을 하듯 정중히 원장실 문을 여닫는 승범의 모습에 정미와 태경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데스크에서 나와 원장실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에서 승범이 생글생글 웃으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3: 어떡해. 정말 미쳤나 봐.
2: 에이, 설마요.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0: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우리 돈 1,500여억 원 규모의 폭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 7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경기와 충남, 전북 등지에 현장 상황 관리관이 긴급 파견됐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밤 시간대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원화의 태환성과 경상, 자본거래에서의 원화 활용 재고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7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글로벌 정책 금리 상승 기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거주지를 옮겨도 사회보장 서비스를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부와 20대 아들 등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들이 사망 전 지인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현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프로야구 입장권과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과 이른바 직링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되판 혐의로 암표상 3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예매한 입장권은 약 2만 장으로 암표상들은 정가보다 1.5배에서 최대 5배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전국 체납자 558만 명의 체납 실태를 관리하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오늘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 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에 대한 실태 확인을 목표로 합니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제1고등학교와의 경기도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야구부가 논의 끝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재심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두 점차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오늘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 전반전 페널티킥 실축에 부진을 딛고 한 골 한 개의 도움에 맹활약을 펼치며 3-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스위스도 오늘 콜롬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 1230억 달러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도와 전북은 최대 200mm 이상에 이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심하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뉴스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장마가 시작되면 가장 바빠지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깨구리입니다. 깨구리는 피부로도 숨을 쉰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야 숨쉬기가 편해지고 비로소 깨굴깨굴 짝을 찾아 힘껏 사랑의 노래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장맛비가 불편한 날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려온 인생의 축제이자 기회의 계절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내리는 이 비도 지금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단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안전운전이 필요한 빗길인데요. 마음만큼은 뽀송뽀송 쾌청하게 채워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 더 클래식입니다. 여우야.

비가 내리는 날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빗방울 머금은 나뭇잎도 또 힘차게 우는 개구리도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장마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도 오늘 하루 잠시 속도를 늦추고 비가 선물하는 그 여유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오늘의 빗소리도 꽤 낭만적인 추억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생생한 라이브 분위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혜진이 부르는 비,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나른한 점심시간에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새 남자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송봉주, 김영섭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오시는 길 어땠나요? 밖에 아직도 비가 오고 있나요?
2: 오늘은 계속 조금씩 오다 말다 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막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0: 강인봉 씨는 약간 좀 젖으셨어요?
3: 예, 그 전철 타고 내려서 걸어오는데 비 우산을 피기도 좀 그렇고.
0: 아.
3: 안 피기도 그렇고.
0: 아.
3: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다 왔어요.
0: 야, 이게 비를 맞으셨네.
3: 그렇죠.
0: 비 맞는 기분 야, 비 맞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3: 키 클 것 같아요.
0: 아, 비 맞으면 키 크나?
3: 그럼요.
0: 맞다. 예전에 콩나물에 이렇게 물 주면 크듯이 비 맞으면 키 큰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3: 아니, 물을 줘야 키가 크죠.
0: 아, 그런가? 야, 비를 안 맞아봤다. 그렇죠. 좀 비도 착한 맛.
3: 동남아 쪽 가니까 비가 오니까 그냥 건물 안에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개니까.
0: 좀 있으면 개니까.
1: 언제부턴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 맞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산성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비 맞으면 막 머리카락 빠지고.
3: 우리가 맞아서 정화시켜줘야죠.
1: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찌됐건 비 오는 날 진짜 그 잔디가 있는데 맨발 신발 벗고 맨발로
0: 비를 한번 밟아보는 것도.
1: 예, 그 잔디를 밟는데 진짜.
0: 오.
1: 이 밑에서부터 확 그 머리 위까지 있잖아요. 그 네. 뭔가 그
0: 정화되는 느낌?
1: 그 정화인데 그 클리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0: 아, 씻어지는 느낌?
3: 카타르시스.
1: 막 깨끗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0: 아, 진짜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볼 수 있겠다.
1: 진짜 완전 진짜 너무 좋아.
0: 그래요. 비가 참 오랜만에 내립니다. 장맛비예요, 장맛비. 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비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장마.
1: 아, 장마.
0: 비. 그리고 음악. 음악이 이런 날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줘요. 뭔가 분위기.
3: 그 백색 소음이라 그러나요?
0: 네.
3: 소음인데 듣기 좋은 소리.
0: 떨어지는
3: 소리. 비 오는 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회원역 5번 출구 쪽으로 나가면 옛날에 그 고갈비 집이 있었어요.
0: 네.
3: 반지하.
1: 5번 출구.
3: 네. 반지하로 이렇게 딱 가면은 눈높이 정도에 비가 딱 떨어지는 게 보여요.
0: 네.
3: 그리고 이제 고갈비 치키치키치키 굽는 소리하고 빗소리하고.
0: 빗소리, 예.
3: 완전 스테레오죠, 스테레오. 양쪽에서. 쫙.
0: 비가 오면 그곳이 생각난다.

0: 비하면 간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1: 부침개.
0: 부침개? 송문주 씨는요?
2: 네, 저도 그게 소리가 같대요. 그래서 아. 예전에 비 내리는 장면에 왜 라디오나 이런 데 효과음 넣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뭐 튀기고 붙이는 소리 녹음해서 그걸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때 그
0: 사람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3: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비가 오면은
0: 김영석 씨한테
3: 예, 예.
0: 야, 비가 와서 너 생각났어 전화했어.
3: 예, 예. 제가 그만큼 비 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야장이죠 야장.
0: 네.
3: 야장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에 그게 낮에
0: 음료수 마시고
3: 야 낮에 이렇게 음료수 한 잔씩 이렇게 그거를 이제 주변인들한테 하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연락이 좀 안 된 상황에서 가끔 안부 전화가 와요 비가 오면. 뭐 하냐? 그러면서
0: 비가 오면 생각나는 김영섭. 네. 근데 비도 막 쏟아지는 비 소리 들으면 또 기분이 약간 좀
1: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0: 시원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1: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것도 좀 쏟아져주고.
3: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장마가 피해 없이.
0: 그쵸. 피해 없어야지 돼요.
3: 피해 없이 조금 오래됐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적당하게 이게 적셔주고 그러니까 또 아까 키 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물이 시간, 필요한 쪽에 밀을
1: 예, 시간 정해서 예. 한 8시부터 새벽 한 4시 정도 여기
0: 그러니까 시작해서 내리고 자 이제 그만 그럼 그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장마를 맞아서 오늘은 장마, 비 그리고 음악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비와 관련된 노래 어떤 곡 준비해 오셨는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아 제목 자체가 장마입니다. 정인의 장마. 장마철이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이별의 아픔을 장마에 빗대서 노래한 정인의 대표 발라드라고 할 수 있죠.
0: 아.
1: 뭔가 이 장마는 약간 좀 뭐랄까 좀 끈적끈적하다 그럴까요? 습기 맞는 날 있잖아요.
0: 계속 되는 것보다 아 이번 장마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별에 대한 아픔이 좀 짧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3: 장마가 네? 뽀송뽀송하지는 않잖아요.
0: 그저 며칠 전에 강원도 강릉에 갔었는데 바닷바람이 와 이거 뭔가 이 분무기를 뿌린 듯한 느낌 있죠. 뜨거운 분무기. 그래도 촉촉한 느낌.
1: 저도 며칠 전에 삼척 갔다 왔는데. 네. 그 기차 타고 이렇게 동해안에 쫙 내려가잖아요.
0: 네네.
1: 그걸 보면서 아 왠지 기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0: 바다를 보는 비 내리는 바다도 참
1: 네,
3: 좋아요, 좋죠. 좋아,
0: 좋죠. 좋아.
3: 아유 끝내주죠.
1: 비 내리는 바다는
3: 눈 내리는 아, 바다도 좋고
0: 눈 내리는 바다는 다 좋아 네. 바다는 날 받아줘서 그러나 그래요.
2: 어제 그 저 집 앞에. 네. 비가 오고 있는데 그 저희가 산 바로 밑에 사니까 네. 우무가 꼈는지 어쨌는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옷이 다 젖어서 들어왔어요. 와 그냥 물속이었어요. 그냥 바깥이 와 대박이었어요.
0: 지금. 아무튼 그게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정인의 장마.

0: 비 내리는 수요일 날 함께하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장마, 비 그리고 음악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 장마, 비 그리고 음악에 어울리는 곡 송봉주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비 오는 날이면 떠올리는 노래 중에 팝송 중에 한 곡입니다. 이 노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CCR 노래하고요. 네. Sing In The Rain? 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비 오는 날이면 그냥 바로 생각나는 노래.
0: Sing In The Rain 그래요. 진 캐리가 춤추는 모습. Sing In The Rain.
1: 이 노래는 비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건데요.
0: 야, 비. 네, 비를
1: 본 적이 있어요?
0: 비를 본 적이 있나요?
1: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비라기보다 네. 이 그 인생에서 비 같은 예상치 못하는 비 같은 거다, 인생은.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네.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하고 또 고요함이 지나가면 해가 뜬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0: 뭔가 거죠. 큰 상처 또는 힘든 일 또는 전쟁 그런 모습을 네가 딱 이게 본 적이 있냐. 네.
1: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참 이제 반전 이런 평화 시위도 많고 그래서 이 비가 뭐 전쟁 아니면 폭격 뭐 이런 반전의 의미로 또 해석이 되기도 했었죠.
0: 아, 무서워요 또 그런 얘기하니까. 그냥 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막 정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막 그런 거는
1: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0: 무서워요.
1: 그 참 이상하죠. 그 그래요. 인류가 그렇게 발전해야
0: 좀 싸우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1: 발전하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번창하고 이렇게 이런데도 아직도 옛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거야.
0: 아까 그럴까? 우리 비 내리는 것처럼 8시에 내렸다가 아, 9시에 그칠 수 있도록 뭔가 싸움도 자 시작 맞아, 맞아. 이제 그만
2: 이랬으면 축구하듯이 네. 대표팀 수복해가지고
0: 네. 중간중간 물도 마시고 자, 그 노래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이 노래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장마, 비, 그리고 음악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권이나 강인원, 김현식 씨가 부른 노래죠. 비가 내리는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낸 명곡이기도 합니다. 1989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OST로 강인원 씨가 작사 작곡을 했죠. 당대 최고의 보컬리스트였던 권인하 씨 그리고 강인원 씨, 김현식 씨 세 사람의 하모니가 큰 감동을 전하는 곡으로 지금까지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감성 발라드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는 클래식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 등 멜로 영화로 유명한 곽재용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으로 1990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0: 그래요. 영화 클래식이라든가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비오는 날의 수채화만 봐도 영화 음악을 굉장히 신경 쓰는 네. 감독이시네.
2: 음악 정말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1: 곽재용 감독님은 대사가 안 들려도 좋다. 음악 크게 틀어라.
0: 와, 그 음악을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 그런 분이셨네요. 자, 그 노래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권이나 강인원 김현식입니다. 비오는 날의 수채화.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장마, 비 그리고 음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장마비 그러면 좀 약간 무섭잖아요. 네. 그 물 난리라는 경우도 뭐 꽤 있고. 그래서 올해 장마비는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참 예쁘네요.
0: 환경과 비 내리는 게 참 예쁘다.
1: 좀 예쁘게 필요한 곳에 내려주면 참 좋지.
2: 가사에 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1: 비 있죠. 아, 간밤에 근데 여기는 봄비야.
2: 아, 봄비.
0: 아, 비도 참 여름 여러 가지 비가 있다.
3: 아, 여름비, 있죠, 봄비. 있죠. 계절마다 비가 다르죠. 아,
0: 그 누구인가.
2: 그럼 아침에 비도 있고
0: 밤비, 겨울비는 내리고
2: 밤비도 있고 밤비. 네, 시간대에 따라서.
0: 봄비, 봄비. 멀리 기저귀 밤비.
1: 이슬비.
0: 이슬비.
1: 가랑비.
2: 여우비.
0: 아, 여우비 맞다. 여우비, 여우비. 살짝 내렸다가 싹 없어지는 여우비.
1: 비도 참 종류가 많아요.
0: 소나기.
2: 소나기.
0: 소나기. 야, 소나기라는 소설도 있었잖아요.
3: 네.
0: 아, 참 마음 아픈 소설입니다만.
2: 호랑이 장갑이.
0: 호랑이 장갑이.
1: 어, 그것도 누가 만든 거야? 호랑이 시집 가는 거야?
2: 장가 가는 건다.

0: 비도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가 되지만 아까 강인봉 씨 얘기처럼 큰 상처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쁘게.
0: 그래요. 자, 현경과 영애 참 예쁘네요. 이 노래 강인봉 씨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이 노래 아는 노래예요?
1: 이거 아는 경우가
0: 멜로디가
2: 원래는 이제 이 노래가 가스펠이에요.
0: 아 그렇군요.
2: 피터 포르메리라는 유명한 포크 트리오의 오 Rock My Soul이라는 제목의 가스펠인데 원곡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완전히.
0: 아 그래요?
1: 어떤 분위기예요?
2: 원곡은 Rock My Soul
0: 예뻐요 와, 와 예뻐요 막 이런 느낌인가요?
2: 이런 느낌이죠.
1: 와 예뻐요.
0: 뭔가 막걸리 한 잔 하시고 아유 사장님 이쁘네요 아유 이런 느낌인데 근데 형경과 영애가 목소리가 참 예쁘네요.
1: 주정성이었어.
0: 주정성.
2: 원한 곡 중에서 원곡 들으면 깜짝 놀라는 것들이 꽤 있어요.
0: 그래요.
2: 좀, 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
0: 좀 예쁘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장마 비 그리고 음악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럼블피쉬의 비가 당신이 있죠. 이 원곡은 영화 라디오스타의 삽입곡입니다. 비와 당신 2006년 아, 네, 영화 맞아. 라디오스타에 들어가 있었죠.
0: 야, 벌써 20년 전 영화.
1: 아유 그럼요.
2: 사운드 트랙에 노브레인 버전도 있지 않았나요?
3: 네 있어요.
0: 노브레인이 부르기도 하고 네, 노브레인은 그 네. 이스트 리버 그
2: 동강
0: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한강 해가지고 동강에 이스트 리버라고 해가지고 넌네 개반에서 그런 노래도 좀 수록되고 있는데 진짜 이 영화 보면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마지막 씬 있지 않습니까?
3: 네.
0: 그 박종훈 씨가 유명 스타였는데 비 맞지 말라고 안성기 씨가 우산 딱 씌워주는 거죠.
1: 이게 이덕진 씨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써졌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2: 제리 맥과이어라는 외국 영화도 좀 느낌이 비슷하죠.
1: 그 스포츠 스타를 위해서.
0: 하이디의 지니. 지니 그 지니도 이덕진 씨의 진짜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덕진 씨 그러니까 그 유명 스타가 어느 인기를 잃고 나서 이제 시골에 가서 라디오 DJ로 또 활동하는 모습. 아 진짜 안성기 배우 진짜 이제 지금 이제 고인 되셨지만 그 우산 씌워주는 모습이 진짜 우리 온 국민에게 진짜 비 맞지 말라고 따뜻한 그런 연기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노래 누구 버전으로 만나볼까요?
1: 럼블피쉬의 버전.
0: 럼블피쉬의 버전으로. 자,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장마, 비 그리고 음악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비와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비가 내리면 유난히 더 생각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하고 담백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는 김현식 씨의 노래입니다.
0: 비가 내리고?
1: 빗속의 연가.
0: 아, 빗속의 연가라는 곡이군요.
1: 네네, 떠나간 사랑을 빗속에 담아 노래한 그의 감성 발라드로 그 김현식 씨의 특이한 그 허스키한 음색과 깊은 감성이 돋보이는 아주 담담하게 시작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짙어지는 애절함이 아주 짙게 묻어나는 분위기 있는 노래입니다.
0: 우리 세대들이 가장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김현식 씨가 아닐까 하네요.
1: 맞습니다.
0: 아, 비가 내리고 그 노래도 있었고. 네. 빗속의 연가라는 곡이군요. 자, 이 노래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장마, 비 그리고 음악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비와 관련된 노래, 장마와 관련된 노래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김태원 씨의 작사 작곡이네요. 이 노래는 그 김태원 씨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노래라고 해요.
0: 네.
1: 고등학교 때 친구의 여자친구를 혼자 짝사랑하다가 뭐 잘 안 됐겠죠.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0: 친구의 친구.
1: 친구의 여자친구.
0: 비와 당신의 이야기. 이 노래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승철 씨가 부르고 막 뒷부분에 김태원 씨가 약간 거친 목소리로 사랑해.
1: 그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그 후렴구가 그때 친구랑 둘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만 했던.
0: 지나간 다음에 저 뒤에서 사랑해 사랑해 들리나 안 들렸나 이렇게 한번 싹 쳐다보고 속으로. 사랑해 사랑해 이런 느낌인가요?
1: 속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0: 속으로. 아, 근데 그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만큼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비가 내리고 좀 약간 뭔가 이런 좀 아픔이 있고 이럴 때마다 뭐 가사로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얘기가 또 영화로 만들어진 드라마 스토리로 또는 또 멜로디로
1: 참 생활이 아주 안정이 되고 편안하잖아요. 네. 좋은 노래란 거기 안 나옵니다.
2: 아. 그 비 온 다음에 가시거리 막 좋고 그냥 막 저기 다 보일 때 아. 기분은 좋은데 노래는 안 나와.
0: 아, 그래요? 뭔가 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네.

0: 슬픔이 있고.
1: 아는 화가분이 계신데 네. 좋은 그림이 나올 때는 뭔가 일이 있을 때 항상 좋은 그림이 나오시더라고요.
0: 그래요. 자,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탄 풍경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너무 좋고요.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꿈 때리셔봐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 한글 점자 창제 10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한글 점자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한글 점자는 1926년 송암 박두선 선생이 만든 훈맹정음을 모태로 하고 있죠.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처럼 한글 점자의 제작 원리와 글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아서 오랜 시간 교육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립국어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등록 시각장애인 가운데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은 9.6%고 불가능한 사람이 무려 90.4%나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한글 점자표에는 한글 점자의 자음, 모음, 받침, 약자, 약어를 포함해 영어 점자와 숫자 점자도 담겨 있고요. 각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설명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안다면 누구나 점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자를 배우고 싶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한글 점자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Y2K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헤어진 후에.

7월 8일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Y2K의 헤어진 후에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소리 증폭기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자 발달장애 음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뮤직그룹 파라솔의 고대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컬러풀 브레인 친구 대표 차이진이라고 합니다. 컬러풀 브레인이라는 게 이제 신경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제가 이런 용어를 만들고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책을 우선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10마리 다람쥐들이 나오는데요. 10마리 다람쥐들이 제각각 다른 신경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진단명이나 이런 낙인으로 이제 찍히는 그런 게 아닌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MBTI 같은 특징으로 이제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 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올해 만 이제 6살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신경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진단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받았고 제가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신경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이제 인류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다양성 중에 하나이고 치료를 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상태이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저희 아이의 이런 특별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이제 오티즘뿐만 아닌 뭐 ADHD나 뭐 난독증, 이제 디슬렉시아, 뭐 디스칼큘리아, 난산증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신경 다양성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갈 때 이렇게 컨텐츠로 마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경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바꾸고 싶은 거는 사람들의 눈빛이에요.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오해가 쌓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준비하셨다고요?
1: 오늘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보조기기인 소리증폭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소리증폭기는 주변의 말소리와 생활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와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용 목적과 지원 제도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증폭기가 어떤 보조기기인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리 증폭기와 보청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소리 증폭기와 보청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능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청기는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청력 상태에 맞게 소리를 세밀하게 조절해주는 의료기기이고요. 반면 소리 증폭기는 주변의 말소리와 생활소리를 전반적으로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TV를 시청할 때 또는 강의를 들을 때 말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소리 증폭기는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이나 조용한 곳과 시끄러운 곳에 맞게 설정을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소리 증폭기와 보청기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방법도 다르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소리 증폭기와 보청기는 지원받는 제도가 서로 다른데요.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청각장애를 등록한 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직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청력검사와 진료를 받고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요. 청각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후 보청기를 약 1개월 정도 실제로 착용한 뒤 다시 병원을 방문해 보청기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데요. 이후 발급받은 처방전과 검수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이 소리 증폭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1: 소리 증폭기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종합조사 결과 소리 증폭기가 필요하다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요. 이후 보조기기센터 상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소리 증폭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0: 오늘 소개하는 소리 증폭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리 증폭기는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의 작은 크기로 무게도 약 30g 정도라 주머니나 가방에 부담 없이 넣고 다닐 수 있는데요. 모양은 작은 직사각형 형태로 위아래가 둥글게 마감되어 있어 손에 쥐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본체 뒷면에는 옷주머니나 허리띠에 꽂을 수 있는 금속 클립이 달려 있어 이동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본체 윗부분에는 전원을 켜고 끄거나 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와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작은 다이얼이 있어 손가락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전용 이어폰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 이어폰 끝에는 귀에 밀착되는 실리콘 이어팁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마다 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제공되는 세 가지 크기의 이어팁 가운데 자신의 귀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소리 증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1: 소리 증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먼저 제품 구성품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체와 전용 이어폰, 이어팁, AA 건전지, 그리고 소음 조절용 드라이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AA 건전지 한 개를 제품의 올바른 방향으로 넣어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어폰에는 자신의 귀에 가장 잘 맞는 크기의 이어팁을 끼운 후 본체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소리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착용한 뒤에는 전원을 켜고 볼륨을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0: 소리 증폭기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 건전지 사용법도 알려주시겠습니까?
1: 소리 증폭기는 AA 건전지 한 개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먼저 본체 옆면의 홈을 이용해 덮개를 열고 건전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확인한 뒤 올바른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건전지를 넣은 후에는 덮개를 눌러 딱 소리가 나도록 닫아주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사용 중 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리거나 음질이 불안정하다면 건전지가 부족한 것일 수 있어 새 건전지로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건전지를 분리해 보관하면 누액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이어폰과 이어팁은 어떻게 착용해야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1: 소리 증폭기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어폰과 이어팁을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자신의 귀에 가장 잘 맞는 크기의 이어팁을 선택해 이어폰 끝에 단단히 끼워 사용하는데요. 이어폰은 귀 안으로 살짝 밀어 넣고 한 손으로 귓볼을 아래로 살짝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이어폰을 가볍게 눌러주면 더욱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 후에는 이어폰이 쉽게 빠지지 않는지 주변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이어폰은 전용 이어폰을 사용해야 하고 연결할 때도 방향을 맞춰 올바르게 꽂아야 제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소리 증폭기에는 H와 N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언제 사용하면 좋습니까?
1: H와 N 기능은 주변 환경에 맞게 소리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N은 조용한 환경 모드로 집이나 사무실처럼 비교적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할 때 적합한 기능입니다. N모드를 사용할 때는 말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해 사용하면 되고요. H모드는 시끄러운 환경 모드로 시장이나 길거리처럼 주변 소음이 많은 곳에서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모드로 설정하면 주변의 불필요한 소음을 어느 정도 줄여줘 말소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모드 변경은 함께 제공되는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좋고 한 번에 크게 돌리기보다는 사용 환경에 맞춰 천천히 맞춰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0: 네, 그리고 전원 스위치에 있는 O, M, T 모드 각각 어떤 기능인가요?
1: 소리 증폭기의 전원 스위치에는 O, M, T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O는 전원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M은 일반 사용 모드로 평소 대화를 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에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기기를 가까이 가져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들을

0: 있습니다. 그리고 T는 텔레코일 모드로 보청기나 인공아우를 사용하는 분이 텔레코일이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할 때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1: 방금 그 텔레코일 모드 이야기도 하셨는데 텔레코일 이야기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0: 텔레코일은 보청기나 인공아우 사용자가 주변에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필요한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공연장이나 강당, 교회, 회의실처럼 텔레코일 또는 히어링 루프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마이크의 소리가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주변 소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소에서는 소리 증폭기의 전원 스위치를 T모드로 변경하면 텔레코일 신호를 받아 보다 또렷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 텔레코일이 설치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0: 텔레코일은 매우 유용한 기능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일부 공연장이나 공공기관, 병원, 민원실 등에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율이 낮고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안내 표지나 운영이 미흡해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 1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취보조 장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텔레코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부품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이티 마우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해.

0: 천재적인 실력도 그걸 발현할 기회를 만나야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화제에 집중해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자 발달장애 음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뮤직그룹 파라솔의 고대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뮤직그룹 파라솔 대표 고대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한 지 벌써 20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발달장애 아이들의 연주를 돕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 네,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클라넷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는데요. 후배가 발달장애인 관악단 연주를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네, 연습실 문을 열기 직전 후배가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형,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 처음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요. 문을 열었더니 정말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울다가 웃는 아이, 또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 예. 몸을 앞뒤로 계속 흔드는 아이부터 솔직히 이 아이들이 정말 앙상블 연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몇 번의 연습이 지나자 아이들이 마법의 성을 연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곡 제목처럼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0: 예, 처음에는 그러면 거의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 네. 이후에도 계속 인연을 이렇게 맺어 오신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아이들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관심하게 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첫 정규 연주회 때는 대기실에서 한 단원이 갑자기 제 얼굴을 때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러나 이렇게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많은 사람과 무대 조명이 낯설어 흥분해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주회는 잘 마쳤는데 저는 다시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얼마 뒤 후배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형, 일주일에 두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어요? 예. 네, 그 전화를 받고 난 지가 어느덧 예. 20년이 됐습니다.
0: 아이고, 그러셨구나. 발달장애인의 사실 특성을 이해한다고 해도 또 음악을 가르치는 거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1년 맞습니다. 동안 한 곡을 연습한 적도 많았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농통 같은 기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연습실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부터 그럴 때마다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반복했습니다. 저는 당시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라 내가 지금 그 아이들과 이런 걸 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기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화음이 되고 불안한 소리가 점점 하나의 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반복과 기본기 그리고 기다려주는 교육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 아유, 그러셨군요. 그 네. 발달장애 음악인들과 어떤 무대들을 함께 하셨는지요?
1: 네, 저는 2006년부터 하트하트재단에서 관악단과 오케스트라 또 클라넷 앙상블 등 여러 형태의 앙상블을 지도했습니다. 네, 2012년에는 1년간 아이들과 함께 연주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으로 무대에도 올랐고요. 네. 아이들과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단원들은 드림이다 앙상블로 성장했고 예, 저는 예. 다시 그곳에서 음악 지도를 맡았습니다. 드림이다 앙상블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비롯해 여러 많은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 눈에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아니라 전문 예술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0: 그래요. 예. 드림이다 네. 앙상블은 저도 저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음악 교육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파라솔을 또 만들게 되신 겁니까?
1: 네,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늘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도 성인이 되면 꾸준히 배우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아서요. 교육도 이어가기 어렵고 무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학생마다 또 실력과 특성 그리고 배우는 속도가 모두 다른데 현실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0: 네.
1: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음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2020년 뮤직그룹 파라솔을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뮤직그룹 파라솔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발달장애 음악인들을 양성하는 곳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파라솔이라는 이름은 음계인 파라솔에서 가져왔는데요. 또 햇볕과 비를 막아주는 파라솔처럼 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자는 의미로 예. 함께 남았습니다. 현재는 클라넷 앙상블을 중심으로 기초반, 성장반, 연주자 양성반, 전문 연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속도에 맞춰 개인 레슨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앙상블을 통해 서로의 소리를 듣고 호흡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0: 예. 창단 이후에 초청 연주도 여러 번 하고 또 음악 축제에서 대상을 받으셨다면서요.
1: 네.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0: 네.
1: 2028년에는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에서 초청 연주를 했고요. 또 국제서울 음악 콩쿠르 앙상블 부문 1위 또 SK이노베이션 주최하는 제7회 전국 발달장애 음악 축제 대상을 받아서 문화체육 네. 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상이 아니라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학생들이
0: 네.
1: 이제는 자신 있게 무대에 오르고 스스로 음악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예. 그러면 지금은 몇 명 정도가 이게 파라솔과 함께 하고 있는지요?
1: 네, 현재 27명의 학생들이 각 과정에서 음악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의 전문 강사진이 함께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0: 예.
1: 무엇보다 연주자 과정의 학생들은 기업의 연기 고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공연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이제는 연주단체도 많아지고 또 공연의 질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현장에서도 좀 변화가 많이 느껴지시는지요?
1: 네,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장애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기회도 많아졌고요.
0: 그렇죠.
1: 네, 또 공연 활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변화인데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고 장애가 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0: 예.
1: 하지만 교육이 없으면 공연도 이어질 수 없고 공연이 없으면 직업을 연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0: 그럼요.
1: 그래서 저는 교육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그 가르치는 분들도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1: 네,
0: 특수교육 공부하셨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수록 음악 지도만 잘 가르친다고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요. 네, 학생을 먼저 이해해야 제대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당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해서 2022년도에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0: 그러셨구나. 예. 그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지만 또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다 재능을 타고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 네네.
0: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육으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1: 네, 물론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저희를 또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0: 네.
1: 네, 음악을 배우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비장애인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도에 맞춰 교육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못해요라고 말하던 학생이 어느 날은 한 번 더 해볼래요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아주 가장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한 곡을 완성하고 스스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0: 네.
1: 교육의 힘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부모님들도 그 장면 보시면서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예,
0: 고대인 대표님과 함께 성장해온 발달장애 연주자들 보면서 예, 아마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네. 대표님의 목표도 궁금해지네요.
1: 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해 보니까 가장 뿌듯한 순간은 무대 위에서보다 사실 무대가 끝난 뒤였습니다. 아주 긴장하던 학생이 공연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웃는 모습, 무대에서 좋아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네. 그 순간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또한 앞으로의 목표도 저희는 분명합니다. 파라솔이 단순히 음악 교육 기관을 넘어서 발달장애 음악인이 교육을 받고 또 무대에 서고 직업을 갖고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을 함께 만드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 연계 고용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발달장애 연주자들이 음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 돕고 싶습니다.
0: 예,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공연이 있으시다면서요. 공연 소개도 좀 해주시죠.
1: 네. 감사하게도 이번 주 금요일 7월 10일 오후 3시에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에 파라솔 클라리넷 앙상블이 공식 초청을 받게 돼요.
0: 오, 예.
1: 네, 공연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열정과 함께 발달장애 음악가들의 또 자리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멋진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파라솔 클라리넷 앙상블의 연주 들려드리죠. Amazing Grace 함께하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휠체어 농구리그 2026 시즌이 막을 올렸네요. 개막전에선 제주가 디펜딩 챔피언인 코웨이를 이겼다고요.
1: 네. 2026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지난 3일 개막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국가대표급 주전선수는 물론 백업까지 선수층이 두터운 코웨이 그리고 국가대표 센터죠 김동현 선수가 복귀하고 태국 국가대표 출신 3피롬이 합류한 제주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0: 예.
1: 제주가 60-58 2점차 승리를
0: 안골차네요. 네. 네.
1: 하지만 1주차 1위는 춘천 타이거스였습니다.
0: 춘천이요?
1: 춘천이 5일 열린 제주와 경기에서 이윤주와 조승현, 레오 호지모토 등을 앞세워서 75-73 승리를 거뒀습니다.
0: 야.
1: 춘천이 3연승을 거두면서 선두로 올라섰고요. 제주와 코웨이는 각각 2승 1패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점수차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올 시즌 이 3강팀의 대결이 네. 굉장히 치열하고요. 무궁화전자와 고양홀트가 각각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처음으로 비장애인 팀이 참가를
0: 그래요?
1: 합니다.
0: 예.
1: 지난 시즌까지 참가했던 대구시청이 빠진 가운데 용인대, 백석대, 연세대 등의 이제 OBYB 선수들과 예산 애플파워 비장애인 팀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K-드림 메이커스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다음 경기는 7월 25일과 26일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0: 네. 장애인 카누 국가대표팀이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해 2028 LA 패럴림픽 쿼터 확보에 나선다고요.
1: 장애인 카누 대표팀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의 장 드라포 공원 내 올림픽 베이슨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카누 연맹 파라카누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는 LA 패럴림픽 출전권이 걸린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10개 대회 중 하나이고요. 2024 파리 패럴림픽 기수로 나섰던 우리 장애인 카누 간판이죠. KL3 등급의 최용범 선수도 출전을 합니다.
0: 네.
1: 최용범 선수 현재 올림픽 랭킹에서 조지아 선수에 이어서 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예.
1: 지난 6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5위에 올랐던 황승호 선수 그리고 박우길 감독까지 함께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0: 네. 자, 경기도가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네요.
1: 경기도 농아인 스포츠 연맹이 3일부터 5일까지 청주에서 열린 제23회 전국 농아인 체전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점수 7,677.40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야구와 슐런, 스크린 골프 등 단체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0: 네.
1: 서울이 2위, 충남이 3위에 올랐고요. 이번 대회는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뉘어서 배드민턴, 볼링, 탁구, 게이트볼, 슐런, 야구, 스크린 골프 등 7개 종목 355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0: 네. 자, 이번 달에 열리는 장애인 스포츠 경기 일정도 안내해 주시겠어요?
1: 네, 세계 농아인 볼링 선수권이 7월 6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립니다.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는 제15회 익산

0: 익산 시 사리장원배 전국 장애인 탁구 대회가 치러지고요. 11일 전남 여수시 장애인 체육센터에서는 제2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여수 거북산배 전국 장애인 댄스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1: 네. 계속해서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퇴한 축구 대표팀 사령탑 지금 공석이 됐는데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열리는 만큼 곧바로 감독 선임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0: 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요.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방향과 향후 대표팀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A매치 일정과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 2027년 아시안컵 준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다각도로 방향성을 검토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대표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0: 한편 홍명보 감독 자진 사퇴 이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 네. 축구협회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었죠?
0: 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이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문체부는 6일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에는 최희영 장관과 박지성 위원을 비롯해서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계 인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1: 예.
0: 자, 앞으로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이끌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축구연맹 사무총장 등 체육계 관계자, 전문가들도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1: 네.
0: 혁신위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불거진 한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요.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6일 물러나면서 이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예.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또 축구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예. 북중미 월드컵은 이제 8강에 나설 8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모로코가 아프리카 팀 최초로 2회 연속 8강에 올랐네요.
0: 네. 모로코가 5일 열린 캐나다와 경기에서 아제에딘 우나이의 멀티골과 수피안 라이미의 쐐기골을 묶어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0: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 최초로 4강에 올랐던 모로코인데요. 이번 대회도 8강에 오르면서 2회 연속 8강 진출.
1: 예.
0: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프랑스는 파라과이와 정말 난투극에 갔던 혈전을 벌였는데요.
1: 예.
0: 킬리안 음바페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바페는 자신이 가진 월드컵 토너먼트 최대 득점 기록을 11골로 늘렸습니다.
1: 예.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은 혼란의 노르웨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멕시코를 아주 힘겹게 이겼죠.
0: 네.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1로 꺾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28년 만에 본선에 오른 노르웨이였는데요. 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다시 16강에 올랐습니다.
1: 네.
0: 혼란은 후반 34분 선제 헤더골에 이어 후반 45분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대회 7골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추가 시간 한 골 만에 그친 브라질 24년 만에 우승 도전에 또다시 실패했고요. 네이마르 선수 결국 또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1: 예.
0: 잉글랜드는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한 명이 퇴장당했지만 3-2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1: 예.
0: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맞대결 아주 치열했는데요.
1: 예.
0: 스페인이 1-0 승리를 거뒀고요. 벨기에는 미국을 4-1로 꺾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IFA에 압박을 넣었는데
1: 그렇죠. 네, 예.
0: 팬들은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벨기에를 응원했습니다.
1: 그래요. 자, 다음은 야구 소식입니다. 고우석 선수가 미국행 3년 만에 드디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게 됐네요.
0: 네. 미네소타 트윈스가 고우석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뛰던 고우석을 현금 트레이드로 데려갔습니다.
1: 네.
0: 치열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쟁 중이지만 불펜 평균 자책점은 최하위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투수진 보강을 위해 고우석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1: 네.
0: 고우석 선수는 2023 시즌 LG가 우승을 차지한 뒤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고요.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2년 계약을 했지만 3개월 만에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1: 그렇죠. 예.
0: 하지만 마이애미와 디트로이트에서도 부상과 부진 등이 겹치면서 기회를 얻지 못했고요. 올 시즌 마무리 유영찬 선수의 부상으로 또 친정팀 LG가 복귀를
1: 네.
0: 제안하기도 했었죠.
1: 그랬죠. 예.
0: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트리플A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특히 미네소타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3연전을 가집니다.
1: 아, 예, 예.
0: 그때까지 생존을 이어간다면 손윗 처남이자 예. 동갑내기 친구인 그렇죠. 이정우 선수와의 만남도 성사가 됩니다.
1: 네. 프로야구 SSG는 아, 지금 끝없는 부진에 빠졌어요. 전반기를 9위로 마치게 됐는데 지난해 3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올 시즌 창단 최다인 13연패를 당했고요. 최근에도 긴 연패 중입니다. 저도 5일 경기 현장을 갔었는데 큰 점수 차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1: 그러게요. 예.
0: 올해도 개막 전에는 사실 5강 후보로 꼽혔기 때문에 예. 더 충격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투수입니다.
1: 그러게요. 예.
0: 지난해 에이스 역할 했던 앤더슨이 메이저리그 행을 위해서 미국에 떠났고요. 새롭게 영입하려 했던 보하게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대체 선수로 데려온 베네지아노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준수했던 미치 화이트도 어깨 부상으로 1승만 거두고 떠났습니다.
1: 네.
0: 아시아 코트로 데려온 다케다 쇼타 선수도 1승 8패로 부진하고요. 화이트 대신에 임시로 왔던 히라모토 긴지로 선수도 3패만 당하고 떠났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외국인 투수 5명을 기용했는데 겨우 5승을 합작하게
1: 됐어요. 예.
0: 여기에 믿었던 필승조도 지난 두 시즌과 달리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매년 이제 좀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아졌고요. 노경은 조병현 선수 WBC에서 아, 굉장히 맞아요. 잘했는데 예. 좀 그 영향도 있는 걸로 보여요. 김광현 선수도 올해 부상으로 예. 없는 상태고 기대했던 김건우 선수도 5승을 챙겼지만 점점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1: 후반기 어떤 또 반전을 노릴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아주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대표팀은 지난 3일 고향에서 열린 농구 월드컵 아시아 1차 예선 5차전에서 대만에게 80-82로 졌습니다.
1: 예.
0: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지금 NBA 도전을 위해 서머리그에 참가 중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19점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1: 네네.
0: 대표팀은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정말 탈락 위기까지 몰렸는데요. 다행히 6일 열린 일본과 경기에서 81대 79승리를 거두면서
1: 예.
0: 3승 3패 2위를 차지하면서 2차 예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마주스 감독 부임 후에 우리가 공식전 1승 3패입니다.
1: 아.
0: 경기 내용도 좀 아쉬운 편이고요.
1: 그러게 역전패니까.
0: 그러다 보니까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엔 골프 소식입니다. 김효주 선수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네요.
0: 네. 김효주 선수 5일 인천 베어즈 베스트 청라 골프장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서요. 합계 15언더파로 2위 그룹 4명의 선수를 한타차로 따돌렸습니다.
1: 네.
0: 김효주 선수 올해도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투어에서 뛰고 있는데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2번 한국 대회 참가해서 모두 또 정상에 올랐습니다.
1: 아, 예.
0: 사실 김효주 선수 올해 LPGA에서도 벌써 2승을 거뒀잖아요.
1: 네.
0: 지금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김효주 선수가 워낙 그 스윙폼이 좋아가지고 네. 예,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방송 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창정이 부르는 소주 한 잔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이 추진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SNS에 이번에 협상을 개시한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은 우리 방산 기업들이 나토 방산 시장으로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더 큰 무대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최대치인 3월 경상수지 379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4배가 넘었고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 1,230억 5천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구윤철 부

총리는 원화의 태환성과 경상 자본 거래에서의 원화 활용 재고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7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군이 이란에 대해 8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하며 대이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지휘 통제망,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에 배치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형정 60여 척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를 타격하자 이란도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각 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호르무즈 간주 해안과 마샤흐르의 해안 기지 및 민간 시설을 공습하며 이슬라마바드 합의와 휴전을 전면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2점 차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오늘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 전반전 페널티킥 실축에 부진을 딛고 한 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3-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스위스도 오늘 콜롬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져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케이블타이가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현지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광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케이블타이 실물을 발견해 확보했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납치하는 데 쓰려던 도구로 의심되는 핵심 증거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해두지 않았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SUV 차량도 어제 압수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프로야구 입장권과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과 이른바 직링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되판 혐의로 암표상 3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예매한 입장권은 약 2만 장으로 암표상들은 정가보다 1.5배에서 최대 5배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8억 원 상당입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 지방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정보보호의 날인데요.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최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이 들릴 만큼 이제는 개인정보가 공공재처럼 여겨지고 사이버 공격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스마트폰과 메신저, 온라인 계정 등 생활 속 보안 습관을 한 번쯤 재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에 반복해 쓰지 않고 주요 계정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앱을 방치하지 않기가 기본 보안 수칙입니다. 또 문자나 메신저 속의 링크는 바로 누르지 말고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에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평생 교육기관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농어촌과 도서지역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288개로 가장 많았고 서초, 마포, 송파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인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은 기관이 전무했고 다수 군 단위 지역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에 맞춰 지역별 인구와 교통 여건을 반영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시설 연계나 이동형,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2013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기억 돌봄 학교가 현재 대구 지역 18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억 돌봄 학교는 단순 보호가 아니라 인지 재활과 주간 보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학교형 돌봄 모델로 인지 활동뿐만 아니라 실버 체육과 파크 골프, 원예 치료 등 어르신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돌봄도 병원과 시설에만 의존하기보다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령층을 위해 도입한 동행 온닥 콜택시 이용자가 10개월 만에 6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대신 다산 콜센터 02120 또는 동행 온닥 콜택시 콜센터 1855-0120으로 전화를 걸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지난해 7월 첫 달 900여 건에서 올해 5월에는 6,800여 건까지 늘며 누적 4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호출 요금은 없습니다. 배차가 확정되면 차량 정보가 문자나 알림톡으로 전송이 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는 박상철이에요. 빵빵.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 시대 시간입니다. 시니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 오늘도 사단법인 블루 환경 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온라인 가구 구매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요즘은 침대, 소파, 테이블 같은 가구도 인터넷으로 쉽게 비교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네.
2: 그런데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이 파손되고 반품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네.
2: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구매 가구 소비자 문제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1: 네.
2: 배송 절차 안내가 부족하고 반품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사례까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오늘은 어떤 피해가 많은지 또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때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네. 큰 돈이 드는 가구일수록 더 신중하게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2: 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던 가구 판매 업체 6개사의 자사몰을 조사했습니다.
1: 네, 네.
2: 침대, 소파, 테이블, 책상, 의자 등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송 방법과 절차, 배송 기간, 배송비, 반품비, 약관과 표시광고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1: 네, 네.
2: 또 최근 5년간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 구제 사례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1: 네. 온라인 구매 가구 피해는 얼마나 많았나요?
2: 최근 5년간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문제로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권은 총 1,052건으로 연평균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2: 2025년 피해 유형을 보면 배송 지연과 미배송이 26%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과 반품비 청구가 22%, 배송 중 파손이 20%였습니다.
1: 네네.
2: 그 밖에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사전 고지 없는 배송비 청구, 구성품 일부 누락도 있었습니다.
1: 아.
2: 즉 온라인 가구 피해 핵심은 배송 문제와 반품 비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배송이 제때 오지 않거나 반품비가 과도하면은 소비자로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표시나 안내도 부족했다고 하지요?
2: 네, 그렇습니다. 6개사 온라인 몰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가구 배송 방법은 표시했지만 배송 절차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 곳은 한 개사뿐이었습니다.
1: 네.
2: 나머지 5개사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게 표시했습니다.
1: 네네.
2: 또 반품비도 문제였습니다.
1: 네.
2: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내용과 금액을 알려줘야 하는데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2개사뿐이었습니다.
1: 네.
2: 나머지 4개사는 반품비가 발생한다는 사실만 적어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1: 네네.
2: 가구는 크고 무거워 반품비가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소비자는 주문 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네. 나중에 반품하려고 할 때 큰 돈이 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또 약관 문제도 있었네요.
2: 네. 6개사 중 3개사에서는 사업자 책임을 너무 넓게 면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확인됐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 인수증 서명 후 확인된 가구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배송비 부과에 관한 어떤 이의제기나 손해배상도 유효하지 않다고 정한 약관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아, 네네.
2: 그런데 가구는 설치 후에야 하자가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2: 이런 약관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또 두 업체는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구매가 가능하게 하거나 7일 내 반품 가구가 업체에 도착한 경우에만 청약 철회를 허용하고 상품가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네네. 실제 피해 사례도 좀 들어볼까요?
2: 네. 한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해외 배송 테이블을 252만 원이 넘는 금액에 구매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배송이 계속 지연돼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위약금 30%를 공제한 뒤 환급하겠다고 했습니다.
1: 네네.
2: 배송이 늦어져도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취소해도 큰 금액을 떼이는 구조였던 겁니다.
1: 네네.
2: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매트리스를 샀는데 배송기사가 자택 안까지 들여놓지 않고 건물 1층 입구에 외관이 훼손된 상태로 두고 갔습니다.
1: 네네.
2: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반품하려면 4만 원의 반품비가 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 네.
2: 이 경우는 배송 자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반품비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 한 것입니다.
1: 네네.
2: 또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무료 배송으로 표시된 침대 세트에 대해 실제 배송기사로부터 배송비를 청구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소파를 결제한 당일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다음날 임의로 발송해버리고 나중에는 반품비 16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네네. 모두가 참 어이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무엇을 꼭 확인해야 될까요?
2: 네. 첫째, 판매 페이지의 거래 조건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1: 네.
2: 배송 방법, 배송 기간, 배송비, 설치비, 교환 반품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2: 특히 반품비는 발생할 수 있다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2: 둘째, 추가 배송비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2: 도서 상간 지역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좁아서 사다리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좁아서 가구를 들여놓기 어려운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2: 셋째, 자택 안팎의 배송 경로를 미리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2: 현관문, 엘리베이터, 복도, 방문, 배치 공간의 크기를 미리 확인해야 가구가 들어가지 않아 반품하게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네.
2: 가구가 들어가지 않아 반품하게 되면 그때 반품비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네.
2: 넷째, 배송 일자를 사전에 명확히 조율하고 문자나 알림톡 등으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배송 후에도 꼭 확인해야 될 점이 또 있겠죠?
2: 그렇습니다. 가구 배송 전에는 현관문 주변, 이동 경로 벽면, 바닥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면 대물 파손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2: 배송 직후에는 기사님 있는 자리에서 가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2: 스크래치, 찍힘, 도장 불량 같은 외관 문제뿐 아니라 서랍문이 잘 닫히는지 단차는 없는지도 봐야 합니다.
1: 네.
2: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고 인수증에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2: 인수증 서명 이후에는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사용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2: 또 가구를 조립하거나 사용한 이후에는 환급이나 교환이 거부될 수 있으니까 단순 교인심인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시니어 소비자 시대 오늘은 온라인 가구 구매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박정식입니다. 멋진 인생.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아시죠?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들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게 하는 시간.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네. 오늘 마음 공부 어떤 걸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잔물결 효과입니다.
0: 네.
1: 이건 물 속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어떤 초기 사건이나 현상의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산하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0: 네네.
1: 다시 말해 잔물결 효과는 물방울 물을 떨어뜨리면 그 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파장의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 그 여파가 점차 확산되는 현상으로 하나의 사건 또는 파장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0: 네.
1: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이왕이면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죠.
0: 네네.
1: 나 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에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0: 네.
1: 이런 게 바로 잔물결 효과입니다.
0: 네네. 잔물결이 퍼지듯이 주변에 이어져 퍼지면서 점차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군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끌어내는 것 말고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개인의 일상에서 어떻게 잔물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0: 네.
1: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 박사팀은 학생 27명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가지, 즉 정돈된 상태와 어질러진 방 상태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0: 네.
1: 이 사진이 다음 날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0: 네네.
1: 그랬더니 방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찍힌 사진을 본 학생들은 다음 날 기분이 별로 상쾌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0: 네네.
1: 반면에 방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진을 본 학생들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쾌했다고 응답을 하였답니다.
0: 네네.
1: 방 정리 같은 일상의 사소한 습관조차 우리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잔물결 효과입니다.
0: 네, 맞아요. 사소한 습관이 다음날 기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은데 그것도 일종의 잔물결 효과군요.
1: 그렇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관계 속에서 잘 아는 사이이든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든 서로 마주치면

0: 보면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또 함께 이야기할 때도 많이 웃는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실패함 없이 잔물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물결 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부담스러운 큰 행동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점차 키워나가면 되죠.
1: 네네.
0: 이를테면 매일 아침 30분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1: 네.
0: 잔물결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일단 운동을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해야 원하는 만큼의 변화, 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1: 네네. 계획을 실천할 때 그 잔물결 효과를 이용을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물결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네.
0: 이를테면 내가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운동을 계속하는 걸 주변에서 본다면 그들도 나를 따라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네. 그렇게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갈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물론 잔물결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이런 사례가 있어요. A씨는 예전에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재직 당시 학생들이 떠들면 한 학생을 본보기로 야단을 쳐서 다른 학생들도 떠들면 이렇게 야단을 맞을 거라는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신입생들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때를 보여주었더니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1: 네네.
0: 이 말은 본때를 보여줘도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데 교실 분위기를 잡으려고 한 학생을 크게 혼내준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1: 네네.
0: 본때란 남들에게 보일 만한 본보기를 말하죠. 이렇게 본때를 통해서 사람들은 질서와 규범을 배우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A 선생님은 좀 강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지만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1: 네네.
0: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떠들고 산만한 교실 분위기를 바꾸지도 못했고 모든 것이 더 악화되어 갔다고 합니다.
1: 네.
0: 그 결과 그 선생님 시간에 전체적으로 공부도 더 안 하고 어떤 흥미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잔물결 효과입니다.
1: 아, 그렇게 안 좋은 잔물결 효과도 일어날 수 있군요.
0: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잔물결 효과도 있습니다.
1: 네네.
0: 이건 태양을 직면하기라는 책에서 정신과 의사이며 실존주의 상담가인 어빈 얄롬이 언급한 건데요.
1: 네.
0: 동심원이 바깥으로 퍼지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 중에 타인에게 몇 년이나 몇 대에 걸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글귀인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1: 네, 네.
0: 우리의 생각이나 말 혹은 작은 행동이 우리의 성격을 넘어 운명을 만들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건 우리의 말

0: 한마디나 행동이 죽으려 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처럼 사소한 것의 힘이 크다는 것이고 그건 곧 잔물결 효과를 의미하죠.
1: 네네.
0: 그런 의미로 얄롬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얄롬은 우리가 낯선 이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타인을 도우며 살아간다면 죽음을 앞에 둔다 할지라도 허무함을 느끼거나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이 말은 우리의 선행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걸 넘어 우리 자신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불안까지도 극복하게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1: 네.
0: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네.
0: 우리의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 선행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나 자신에게도 삶의 의미를 충만히 느끼게 해줘서 죽음에 대한 불안까지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깨달음이죠.
1: 네, 네. 작은 선행의 잔물결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0: 그렇습니다. 잔물결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1: 네네.
0: 우리는 흔히 자원봉사의 효과를 나비 효과에 비유하죠.
1: 네.
0: 나 자신의 작은 행동과 적은 시간이라도 남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모여 엄청난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이 이론은 미국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한 말로 나비 한 마리 에 작은 날갯짓이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네네.
0: 오늘은 잔물결 효과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종국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좋은 변화이든 아니면 봉사이든 지금부터 한 걸음을 떼보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잔물결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지는 노래 박인희예요. 끝이 없는 길.

0: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인생 2막 설계를 도와주는 단체 앙콜 커리어의 김경회 대표를 모시고 퇴직 후에도 보람있게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이세요?
1: 예,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일본의 다카자와 히데아키 씨입니다.
0: 네.
1: 올해 68세입니다.
0: 네.
1: 1980년대 일본 프로야구 롯데 오리온스의 간판 타자였고,
0: 네.
1: 1988년에는 퍼시픽 리그 수위 타자에 오른 유명 선수입니다.
0: 아.
1: 근데 지금은 야구 유니폼 대신 앞치마를 두른 채 요코하마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기들을 돌보는 보육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0: 와, 정말 예상밖의 제2의 인생이네요. 야구 선수에서 보육 교사라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접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얘기 좀 들려주세요.
1: 예, 다카자와 씨는 1992년 비교적 이른 나이인 34세 때 구단으로부터 선수 활동은 그만두고 코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코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0: 네네.
1: 이후 17년간 선수들을 지도하며 제2의 야구 인생을 이어갔습니다.
0: 코치 생활도 오래 했네요.
1: 예예.
0: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과 인연이 닿게 됐나요?
1: 예, 2010년부터 롯데 마린즈 아카데미로 옮겨 초등학생 야구 지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0: 네.
1: 처음엔 아이들에게 기술 이야기를 해봤자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불안했는데,
0: 네.
1: 막상 해보니 재미가 있더라는 거죠.
0: 네, 네.
1: 아이들이 글러브를 내밀었을 때 공이 들어가기만 해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칭찬해주면 수줍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야구는 정말 즐거운 거구나라고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0: 네네.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다카자와 씨에게 야구의 기쁨을 다시 가르쳐준 셈이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네.
1: 치바현의 초등학교를 돌며 야구 교실도 열어 만난 아이들이 만 명이 넘는데,
0: 네네.
1: 그 과정에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이어가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0: 어떤 일이었나요?
1: 예, 아내의 투병을 곁에서 지켜본 일입니다.
0: 아, 네네.
1: 아내가 암으로 6년을 투병하였는데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카자와 씨는 야구 아카데미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아내가 야구 일만큼은 계속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2012년 다카

0: 자화 씨 나이 54세 때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아, 가슴 아픈 얘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투병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끝을 맞이하는구나라고 실감했고 그래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때 품었던 생각이 훗날 현실이 됐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그 기회는 언제 찾아왔나요?
0: 아내의 뜻을 지키며 야구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한 지 7년이 지난 2019년 구단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 네.
0: 롯데 구단에서 앞으로는 야구 교실 코치들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1: 네.
0: 그렇게 되면 아이들과 직접 만날 수 없게 돼서 재미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구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1: 아.
0: 61세 때의 일입니다.
1: 네, 네.
0: 그 후 다음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역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1: 네.
0: 일을 알아보다가 보육보조라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력서도 없이 근처 어린이집 초인종을 누르며 교육보조나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 채용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1: 네. 전직 프로야구 수위타자가 어린이집 문을 두드리고 다녔네요.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이겠죠?
0: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거절당했습니다.
1: 네, 네.
0: 유일하게 한 원장님만이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보세요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1: 네, 네.
0: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1: 네.
0: 환갑이 넘어 보육 전문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1: 아, 환갑 넘어서 다시 학생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0: 예,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곧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1: 네.
0: 공업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40년 만에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설렜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모두 10대인 학생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 네.
0: 공부 과정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피아노였습니다.
1: 네, 네.
0: 태어나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1: 네.
0: 처음엔 잘 되지 않았지만 될 때까지 수없이 연습하다 보니 결국 되더라는 겁니다.
1: 네, 네.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나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네.
0: 그는 지금껏 쓰지 않았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네.
0: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그래서 드디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했나요?
0: 예, 63세에 드디어 자격을 취득했고
1: 네.
0: 2022년 4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 아.
0: 담당은 한 살, 두 살 영아입니다.
1: 아이고.
0: 그런데 그 작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자세를 앞으로 굽히게 돼서 현역 시절에도 아파본 적 없는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버렸어요.
1: 아이고.
0: 수술 후 3개월간 휴직하면서 자신감을 잃었고 그래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때 자격 취득을 구원해 주었던 원장님이 어렵게 자격증을 땄는데 그만두기는 아깝잖아요 라고 말씀해서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은 몸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닦아자와 씨도 나이가 들수록 오래도록 일하려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주 4일만 근무.

0: 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아이들은 닭가자오시를 어떻게 부르나요?
0: 아이들은 하부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뜻하는 아기 말이죠.
1: 네네. 아이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지금 맡은 반에서 20명 가까운 아이들을 돌보는데
1: 네.
0: 낮잠 시간에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아이가 자고 싶은 자세를 최대한 방해하려 하지 않는 것,
1: 네.
0: 이리저리 돌아보는 아이를 억지로 재우지 않고 편안한 자세를 찾도록 기다리는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무리 잠들기 싫어하는 아이가 나타나도 재울 자신 있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1: 아이 재우는데도 이제 프로가 됐네요. 그러면은 보육교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은 뭐라고 하나요?
0: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1: 네.
0: 또 최근에는 결혼한 전문학교 동기생들이 자기들 아기를 보여주러 집으로 놀러 오기도 합니다.
1: 네, 네.
0: 보육일을 하지 않았다면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 보육의 세계로 뛰어든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1: 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네요.
0: 예, 근무하는 시설의 규정으로는 7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닭가자와 씨는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며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 곁을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1: 네, 네. 오늘 닭가자와 씨의 이야기 들으면서 인생 2막이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찾은 닭가자와 씨. 오래도록 건강하게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번 주는 앙코르 커리어의 김경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커가 교묘하게 피싱 페이지를 구성해서 카드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을 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전체 숫자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을 하고 이를 거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끝곡은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f you chang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여름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덜어내거나 낮춰주는 기능이지요. 높은 기온을 낮추고 눅눅한 습기를 없애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제품의 형태면에서도 점점 덜어내는 추세인데요. 날개를 없앤 선풍기도 나왔고 직접 닿는 바람을 없앤 무풍 에어컨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전원선이나 소음까지 계속 뭔가를 없애고 덜어내고 있지요. 이렇게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군사를 덜어내면 내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할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축축한 땀은 덜 나올 테니까 보다 쾌적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지요. 이금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날씬한 아가씨끼리.

네, 오늘은 화엄사 꽃스님으로 불리면서 불교계 아이돌로 떠오른 범정 스님의 산문집 사랑을 알아참 다행이다 중에서 부모로부터 이별을 배웠습니다 라는 글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언젠가 인터뷰를 하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어온 적이 있다. 스님, 젊은 나이에 그 외모로 사회에서도 잘 사실 것 같은데 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셨나요? 아마 나를 접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것이다. 삶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곤 한다. 스스로 선택해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흐름 속에서 떠밀리듯 새로운 길 앞에 선다. 어린 시절에는 더욱 그렇다. 나의 출가도 그런 흐름에 놓여 있었다. 중학생 때였다. 부모님은 우리 삼남매를 모두 절에 데려갔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출가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었다. 바로 이별이었다. 절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자마자 부모님은 차를 돌렸다. 이별에 대한 예고도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소년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그날부터 한 달 넘게 울었다. 지리산 계곡물 소리가 내 울음과 뒤엉켰다. 동생을 끼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커다란 상실이 뒤섞인 밤들을 보냈다. 만약 그때의 상처만 쥐고 살았다면 나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 옆이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방이다. 새로운 세상을 배우던 작은 아이가 있던 곳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나는 출가 수행자로 하루를 열고 닫는다. 과거와 현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셈이다. 시간을 견디고 살아낸 방식이 한 사람을 만든다. 출가는 내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가르쳐 주었다. 흘러온 길이 어떠했든 그 시간을 어떻게 품었는가가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다. 왜 출가를 했느냐라는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다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질문에 조용히 답해보고자 한다. 이 길 위에서의 하루가 나에게는 여전히 새롭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지난 6월 20일이었죠. 참으로 애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오키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지난 2023년 5월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셨고 지난 1월 제작진과 통화했을 때만 해도 힘찬 목소리로 건강이 좀 나아지면 다시 출연하겠다고 하셨기에 황망한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요임을 열전 시간에는 영원한 이웃사촌 고 오키 씨를 기리면서 그분의 음악 인생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오키 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1월 피란지였던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악극단을 운영하셨는데 특히 아버님은 세계적인 테너 마리오 란자의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서 코리아 란자라는 별명이 있으셨다고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오키 씨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무대와 가까운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휙 던져놓고 종일 노래만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던 소녀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 15살 무렵이었습니다. 명동에서 의상실을 운영하던 고모의 소개로 가수 현미 씨를 만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작곡가 이봉조 선생에게 오디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오키 씨는 여성 보컬 그룹 서울 시스터즈의 리드 보컬로 발탁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시스터즈 하면은 고 방시리 씨가 속했던 여성 트리오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키 씨가 활동했던 서울 시스터즈가 그보다 훨씬 앞서 활동한 팀이었지요. 오키 씨의 서울 시스터즈는 1968년 5인조 여성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키 씨의 노래들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나는 몰라요, 두 손을 잡아요, 눈으로만 말해요.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문열전 지난 6월에 세상을 떠난 가수 오케 씨를 추억하면서 노래 들어봤습니다. 나는 몰라요, 두 손을 잡아요, 그리고 눈으로만 말해요 전해드렸습니다. 데뷔 전 연습 과정도 남다른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명곡 봄비를 부른 박인수 선생에게 직접 영어 발음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팝송 가사를 꼼꼼히 짚어가며 철저히 미국식 발음을 익혔다고요. 그리고 악기 연습은 록의 대부 신중현 선생에게 지도를 받았으니 서울 시스터즈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소녀들로 구성된 서울 시스터즈는 곧장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당대 미국 팝밴드의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70년대 팝스타들의 성지였던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오르게 됐지요. 프랭크 시네트라, 톰 존스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섰던 그 대형 무대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그리스, 캐나다, 홍콩까지 전 세계를 돌며 위문 공연과 순회 공연을 펼쳤으니 K-POP 걸그룹의 진정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오케 씨가 해외에서 사용한 예명은 키티 김이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었지요. 그렇게 화려한 해외 활동을 마치고 밴드가 해체되면서 귀국한 게 1973년 그녀의 나이 21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김종순 작사 김희갑 작곡의 발라드 나는 몰라요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 데뷔하는데요. 이 노래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듬해에 발표한 눈물로 쓴 편지까지 연달아 히트하며 톱 가수 반열에 안착할 수 있었지요. 서구적이고 세련된 외모에 허스키하면서도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음색은 오키 씨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게다가 해외 무대에서 다져진 무대 매너와 시대를 앞서간 패션 감각은 70년대 젊은 층을 사로잡았지요.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의 나팔바지를 유행시키기도 했고 열 손가락에 반지를 낀 손으로 마이크를 쥔 모습이 카메라 앵글에 자주 잡히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유행을 선도하는 요즘 말로 최고의 셀럽이었지요. 1975년에는 애절한 고음이 돋보이는 눈으로만 말해요, 펑키 리듬의 어쩌면 좋아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놀라운 감성과 가창력을 과시했고요. 76년도에는 그녀의 영원한 대표곡 이웃사촌을 발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노래 들어보실까요? 오키의 이웃사촌, 그리고 이어서 돈 때문에 노을 이어집니다.

네, 오키씨의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웃사촌, 돈 때문에, 노을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가요인물열전, 지난 6월에 우리 곁을 떠난 가수 오키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본 이웃사촌에는 재미있는 시대적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주도로 주민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반상회가 처음 생겼는데 오키씨가 이웃사촌을 발표하자 시골 이장님들은 마을 스피커로 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반상회 안내 방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그 노래가 대한민국 반상회의 공식 주제가처럼 인식됐고 곧 국민가요가 됐지요. 가수로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1977년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러 갔던 오키씨는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만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멘트로 온 국민을 열광시켰던 사전 오기의 신화 세계 복싱 챔피언 홍수환 씨였지요. 두 사람은 곧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분야가 다른 두 스타의 만남에 지인들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오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홍수환 씨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홀연히 무대를 떠나갔지요. 나중에 오케 씨가 회고하기를 긴 시간 동안 쉴 틈 없이 노래하다 보니 많이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시집을 가서 편안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갔는데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수 오키는 잊혀지고 홍수환의 아내로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밀려든 공허감이 노래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켰지요. 결국 다시 마이크를 잡은 오키 씨는 2017년 신곡 인생열차를 발표하며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희열을 그녀는 마음껏 만끽했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노래 부르며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던 오키 씨. 하지만 2년 전 야속하게도 신장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 전념해왔는데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 6월 20일 가족들의 배웅 속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는 연결식장에서 남편 홍수환 씨가 남긴 고별사가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가수랑 살았나 싶다. 사람들은 참 재밌고 유쾌한 오키로 기억하지만 나에게는 말이 없는 조용한 여자였다.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너의 히트곡이 뭐냐고 물으시면 우리 오키는 이웃사촌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 VIP 특실로 모셔라 하실 것 같다. 나는 우리 아내가 천국에 갔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의 영원한 이웃사촌 오키 씨, 부디 아픔을 잊고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가수 오키 씨를 추억해봤고요. 오키 씨의 노래 인생열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키 씨와 홍수환 씨 부부가 함께 노래한 아내의 일기, 그리고 오키의 이제는 알 것만 같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9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최연소 강호동 모래판 회오리. 모래판의 무법자 강호동이 씨름판에 쿠데타를 일으키며 최중량급인 백두급을 제패, 돌연 최강자로 부상했다. 강호동은 9일 부산호에서 끝난 제44회 장사씨름대회 백두급 결승에서 제41대 장사였던 임용재를 3대0으로 완파, 18세의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세웠다. 특기인 힘을 바탕으로 한 들배지기 기술 등을 구사한 강호동은 준결승전에서 당대 최고의 천하장사 이만기마저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왕좌에 오르기까지 단 한 판도 내주지 않는 기염을 토했다. 키 1m 82, 체중 120kg으로 지난 2월 마산상고를 졸업한 강호동은 경기 전 괴성을 곁들인 독특한 제스처 등으로 모래판의 무법자로 불려왔다. 강호동은 이날 우승한 뒤 준결승에서 이만기 선배를 이기고 난 뒤 자신을 얻었다며 오늘의 우승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이만기 선배 덕분이라고 능청을 떨기도 했다. 네, 요즘 젊은 분들은 강호동 씨를 코미디언이나 MC로만 아시겠지만요. 1989년 당시의 강호동은 그야말로 모래판의 최강자였습니다. 10대 나이로 쟁쟁한 장사들을 꺾고 천하를 제패했지요. 특히 당시 최고였던 이만기를 꺾고 윙크하며 포효하던 모습은 씨름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당돌했던 10대 소년 장사가 훗날 모래판을 넘어 방송계까지 제패하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셨겠지요. 박상철의 노래입니다. 무조건.

네, 박상철의 무조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네요. 예전에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세월이 아닌 친구의 수로 세고 당신의 삶은 눈물이 아닌 미소의 수로 세라.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친구들이 내 곁에 있는지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곰곰이 헤아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많을수록 잘 산 거겠죠.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한쪽 눈이 특히 더 침침하고 사물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려 보이기도 하고요. 불편이 커지면서 병원에 갔을 때 황반원공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력에 영향을 주는 망막질환의 하나인데요. 황반원공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 눈의 황반에 구멍이 생긴다는 걸까요? 노인성 질환으로도 지적이 되는데요. 황반 변성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의 정도가 크지 않지만 방치할수록 불편은 더해지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기능에 영향을 주는 비구순 파열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박지윤의 미스터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증상이 있어도 노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망막에 황반에 생기는 황반 원공 역시 노안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황반 변성은 비교적 익숙한데 황반 원공은 뭘까? 진단을 받는 분들도 당황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황반 변성, 황반 원공 모두 황반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황반 변성, 황반 원공 두 가지 모두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에 생기는 병입니다.
0: 네.
1: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병인데요. 황반 변성은 황반이 노화하며 나쁜 혈관이 생기는 병이고
0: 네.
1: 황반 원공은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0: 네. 오늘은 특히 황반 원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멍이 생긴다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질병 이름 그대로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0: 아.
1: 황반은 네. 망막의 중심부를 일컫는 부위로 눈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0: 네.
1: 카메라로 치자면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0: 네.
1: 이 부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갈라지지만
0: 네.
1: 작은 구멍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0: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황반 원공은 50대에서 60대 이상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0: 네.
1: 물론 노화 이외에도 외상이나 고도근식, 포도망염 등
0: 네.
1: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0: 네.
1: 그래도 가장 흔한 원인은 눈 안에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노화하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일단 황반 원공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보면 되는 거네요.
1: 네. 황반 원공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0: 네.
1: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유리체가 노화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황반에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눈에는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계란 흰자 같은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0: 네.
1: 이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흐물흐물하게 물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0: 네.
1: 원래는 이 유리체가 황반에 그냥 붙어 있다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0: 네.
1: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황반에 단단하게 붙어서 붙잡고 쭉 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황반이 상하게 되고 이 힘이 아주 세지게 되면 결국에는 황반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0: 네. 노화가 원인이고 또 고도근시나 포도망염 같은 다른 망막질환도 황반 원공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1: 황반 원공은 유리체가 이 황반을 잡아당길 때 네. 황반이 버티는 힘이 강하면 사실은 정상으로 남게 되는데 네. 황반이 버티지 못하고 따라 끌려가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더 크게 되면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두근시나 포도망염이나 낭포 황반부종 외상 이런 경우에는 황반 원공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러한 질환에서 황반이 버티는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유리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0: 황반 변성에 비해서 황반 원공은 좀 생소한데요. 흔한 질환은 아닌 걸까요?
1: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황반 원공도 1,000명에서 한 3명 정도는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황반 원공이라는 병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황반 원공 같은 경우는 초기 변화가 일어났을 때부터 완전히 구멍이 크게 뚫릴 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과에 안 오시기 때문에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두 번째로는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은 사실 실명하는 질환인데 이어서 사회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검진 같은 데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 황반 변성은 실명하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1990년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된 그런 점도 있습니다.
0: 증상이 경미해서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황반 원공 진단을 받는 분들은 그럼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1: 황반 원공은 물론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하실 때 수술 전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황반 원공이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해서 사실은 이걸 느끼고 안과에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황반에 구멍이 뽕 하고 뚫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손상되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0: 그럼 황반 원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력 저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력 저하 외에 또 있을까요?
1: 황반은 우리 눈 안에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이 위치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한가운데에서 모든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고 중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황반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0.3, 0.5 이런 주관적인 시력도 물론 떨어지지만 그것보다 내가 보려고 하는 부위에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의 윤곽은 보이는데 눈, 코, 입이 뭉그러져서 안 보인다. 글씨를 읽을 때 가운데 글자 한두 개는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보면은 보인다. 또는 아파트나 횡단보도 등 일자인 선이나 아니면 물체가 휘어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런 증상들은 노안이나 황반 변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 황반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노안, 황반 변성, 망막, 안막 또는 중심 장액성 맥락 망막병증처럼 황반부에 생기는 모든 질환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0: 진단도 궁금합니다. 황반 원공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1: 황반

0: 원궁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안과에 내원을 해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검사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1: 네.
0: 이 검사는 보통 CT처럼 눈 안에 망막의 구조를 잘라서 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부 주변의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유리체가 황반을 얼마나 당기는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검사를 통해 유리체가 황반을 당기고 있는지 그 힘은 얼마나 강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1: 네.
0: 황반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또 구멍은 얼마나 큰지 등등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태로 볼 때 초기부터 단계가 있는 걸까요?
0: 네. 황반 원궁은 구멍이 뚫린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크게 구멍이 뚫리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1: 네.
0: 유리체가 황반을 단단히 잡고 당기고 있어서
1: 네.
0: 황반 부위에 신경이 소실되고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하게 구멍이 생긴 상태는 아닙니다.
1: 네.
0: 약간의 틈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힘이 더 세지게 돼서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황반의 모든 층에 결손이 발생하고
1: 네.
0: 구멍이 있다고 해서 전층 황반 원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 전층 황반 원궁도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1: 그런데 황반 원궁이라고 해도 모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0: 황반 원궁은 단계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유리체가 황반을 잡아당기고만 있거나 아니면 일부의 층만 갈라져 있거나 아주 작은 구멍만 있거나 하는 경우는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1기 황반 원궁의 경우에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환자분이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완전한 황반 원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반 전체에 구멍이 생기거나 그 구멍이 크거나 또는 작더라도 환자분이 현저하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모양이 뒤틀려서 보이는 등 변형실을 호소하시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1: 네. 구멍이 얼마나 깊게 또 크게 자리하느냐 이 부분이 단계를 결정짓는 거네요.
0: 네.
1: 크기가 크고 단계가 높을수록 증상은 심해지겠네요.
0: 맞습니다. 구멍은 결국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클수록 깊을수록 단계가 높을수록 중심 시력이 저하되고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뭐 망막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까요?
0: 일단 황반 원궁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황반 변성이나 망막 박리처럼 빠른 치료를 요하는 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게 반대편 눈으로 전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황반 원궁은 간단한 눈병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도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 구멍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구멍이 다치지 않고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황반 원궁을 진단받으시면 얼마나 진행이 빠른가 진행의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황반 원궁의 주된 치료는 사실 수술이에요.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황반 원궁은 유리체에 의해서 황반을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구멍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유리체를 황반을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분리하여서 제거함으로 더 이상 당겨지지 않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1: 네. 유리체 절제술이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수술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0: 일단은 상단 전체층에 구멍이 생겨 있고 네. 앞으로 구멍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수술을 결정합니다. 구멍이 크고 실제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뒤틀려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수술을 결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1: 네. 수술 방법은 복잡한 건가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 방법 자체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황반에 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유리체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더 이상 황반이 당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노화된 유리체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멍이 막혀야 되기 때문에 구멍의 폐쇄 성공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망막 안막이나 뇌 경계막 같은 구조물을 제거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구멍이 아주 크면 자가 혈청 같은 것을 사용하여서 구멍이 막히는 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유리체가 제거되게 되면 눈 안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충전 물질을 넣어서 보충해줘야 되는데 흔히 가스가 이용됩니다. 이 가스는 부력에 의해서 위로 뜨게 되고 황반 원궁의 가장자리를 꼭 누르게 되는데 이 누르는 힘으로 구멍이 막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유리체 절제술은 황반 원궁으로 생긴 구멍을 막아주는 건가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0: 수술로 이 황반 원궁에 구멍이 뚫린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미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서 신경 소실이 일어난 셈이거든요. 그런데 가스를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스는 남아있는 신경을 꼭 눌러서 더 이상 구멍이 벌어지지 않고 구멍의 가장자리가 서로 만나서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아.
0: 예를 들자면 옷감이 찢어져서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구멍을 메울 때 여분의 천을 대지 않더라도 옷감을 오므려서 바늘로 꿰매거나 반창고로 이렇게 붙이면 붙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가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 아.
0: 새로운 망막을 만들어서 구멍을 막아줄 수는 없지만 망막을 오므리고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런데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이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엎드려 있어야 한다면서요? 왜 이런 불편한 자세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이 가스는 사실 공기방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컵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으면 물에서 위로 뜨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눈에도 가스가 들어있으면 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부력이 발생합니다. 떠오르면서 망막을 꼭 눌러주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눌러주는 힘을 이용해서 황반 구멍을 막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가스가 황반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 황반이 뒤통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야지만 뒤통수 쪽으로 가스가 쭉 올라가게 되고 황반을 누르게 되고 구멍 막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엎드려 있어야 한다면 먹고 씻고 하는 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 기간도 궁금한데요.
0: 사실 환자분들이 수술 때 힘들어하시는 것보다 수술 후에 엎드려 하는 거를 훨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1: 그렇겠어요.
0: 많으시고 맞아요. 실제로 먹고 씻고 주무시고 하는 일에도 많은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스는 눈 안에서 결국 황판을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저절로 없어져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1: 아,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가스가 눈 안에 있을 때는 최대한 자세를 엎드리는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눈 안의 가스는 사실 종류에 따라서 또는 그 농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요. 하지만 1주, 2주 이런 기간보다 눈 안에 가스가 있는 동안은 네. 최대한 엎드리는 것이 환자분의 예후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엎드려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수술 후에 얼마나 엎드린 자세를 잘 유지했는지가 수술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엎드린 자세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0: 맞습니다.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환자와 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아하.
0: 수술 후에 엎드리지 않거나 네. 아니면 가스를 넣지 않더라도 사실 상반 원근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0: 하지만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오래되거나 크기가 큰 황반 연공의 경우에는
1: 네.
0: 안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아...
0: 이렇게 가스를 넣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만
1: 네?
0: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실리콘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걸 고려해보기도 해요.
1: 네.
0: 이 실리콘 오일도 가스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콘 오일은 가스처럼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추후에 제거 수술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수술 후에 잘 관리하면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0: 많은 환자분들에서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1: 아.
0: 하지만 원래 자기 시력으로 100% 돌아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수술은 이미 생긴 구멍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고 막히기를 바라는 수술이지
1: 예.
0: 새로운 망막을 만들어내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미 황반에 구멍이 생겼을 때 신경이 손상이 되었고
1: 예.
0: 구멍이 다치더라도 시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이 애초에 작거나 발생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1: 네.
0: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크기가 크고 오래되고 신경 손상이 심하면
1: 네.
0: 구멍이 다치지도 않고 다치더라도 시력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1: 그럼 반대로 방치되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실명 위험도 있을까요?
0: 다행히 황반 원공으로 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황반 원공은 망막의 중심에 구멍이 생기는 거지
1: 네.
0: 주변부의 망막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그런 실명은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해요. 그래서 황반 원공이 발생하면 가운데가 안 보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분들이 책 읽기가 힘들다,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1: 네.
0: 운전할 때 힘들다 등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1: 황반 원공 치료를 받은 분들은 다른 쪽 눈에도 생기면 어쩌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0: 황반 원공이 있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일은 없습니다.
1: 아...
0: 하지만 반대쪽 눈에 생기는 경우는 10% 이상으로 비교적 흔합니다. 병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나 위험인자가 양쪽에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 눈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쪽 눈에 발생하지 않는지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생길 수 있는 황반 원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투야의 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이죠. 운동성은 물론 안정감을 주는데도 역할을 하는데요. 비구순 파열 들어보셨습니까? 고관절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게 비구순입니다. 그런 비구순이 파열되는 건 어떤 상태인 걸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넓게 보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비구순 파열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고관절 주위에 자기공인영상 검사 같은 정밀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비구순 파열에 대한 진단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0: 네, 비구순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보통 비구순은 대퇴골두와 비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데 이 대퇴골두와 비구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 고관절이에요.
0: 네.
1: 엉덩이 관절인데 보통 비구의 기능은 비구의 입구 부분을 타이어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거든요. 이 비구순은 대퇴골두가 비구에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관절이 관절액이 새어나지 않도록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구순이 파열이 되면 고관절이 불안정성해지고 그다음에 관절액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절 연골이 이제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닳게 되고 접촉 응력이 증가해서 이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0: 연골로 생각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뭐 말씀을 좀 복잡하게 해서 죄송한데 맞는 말씀입니다. 연골이 맞습니다. 특히 이 비구순 같은 경우에는 섬유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골은 닭 같은 걸 먹을 때 닭뼈를 보면 이제 오돌뼈 같은 데 보면 무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좀 약간 딱딱한 연골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섬유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고유감각신경이나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비구순이 찢어지면 신경이 자극이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0: 네. 그럼 비구순은 고관절을 도와주는 역할인가요? 체중도 좀 분산시키고요.
1: 예, 맞습니다. 비구순은 고관절 안에 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연골 성분인데 고관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관절 기능이 상체 에너지를 하체로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가 어깨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관절이 그게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0: 이 비구순이 관절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열 위험까지 생기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1: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특히 고관절이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 탈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에서 비구순 손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열어보면 모든 환자에서 비구순이 찢어져 있거든요.
0: 그런 사고의 경우도 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손상이 되는 건가요?
1: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흔한 증상이 소견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보는 대부분의 비구순 파열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된 자극에 의한 마찰로 발생하게 됩니다. 비구순 파열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비구순이 반복된 마찰로 손상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대퇴골과 비구의 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순 파열은 꼭 생기면 골두나 비구 쪽에 다른 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가를 꼭 봐줘야 됩니다.
0: 네. 사고도 원인이 되고 또 반복적으로 많이 써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노화도 이유가 될까요?
1: 노화도 이유가 됩니다. 비구순 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즉, 이 대퇴골에 있는 경부와 비구가 비정상적으로 맞물리는 거에 아주 둥글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또 외상이나 비구 이형성 같은 질환도 비구순 파열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비구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노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거든요. 결국에는 비구순 파열은 왜 우리가 중시 여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와의 과정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0: 노화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뼈의 구조적인 이상인은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이나 비구 이형성증 외상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젊은 환자들한테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있습니다.
0: 비구순 파열로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인가요?
1: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했지만 이 비구순 안에는 그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찢어지면 통각신경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비구순 파열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고관절 통증 중에서도 사타구니 쪽의 통증이 연관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 비구순이 파열이 되면 관절 가동 범위가 좀 떨어지는 경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든지 다리 찢기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관절 가동 범위가 좀 좁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1: 비구순이 찢어진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언제 많이 아프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쪼그리 앉기 자세할 때 통증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관절낭 전체 주위에 염증이 심해지면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탈 때, 차를 내릴 때, 자전거를 탈 때, 내릴 때 이럴 때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구순 손상이 심해서 고관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0: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앉고 서고 달리고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또 움직일 때 딸깍 소리도 난다면서요?
1: 소리가 나는 것은 비구순 파열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관절에 소리가 나는 거는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발음성 고관절은 고관절에 특별히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고관절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장경인대라는 힘줄이 바깥에 전자부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장요근이 그 대퇴골두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이 장요근하고 대퇴골두 사이에는 비구순이 끼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심하면 고개 손상을 좀 입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발음성 고관절하고 비구순 파열하고는 관련이 잘 없습니다.
0: 그런데요. 증상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비구순 파열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는 건가요? 통증을.
1: 보통은 고관절 중에서도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프시다고 하면 엉덩이 뒤쪽이나 바깥쪽에 전자부 쪽에 아프시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구순 파열하고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사타구니가 아프시고 그리고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 런지 자세 이런 자세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비구순 손상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시는 건가요?
1: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는데요. 쪼그려 앉는다든지 관절 가동 범위가 고관절이 120도까지 구부러질 수 있거든요. 100도 이상 넘어갔을 때 통증이 사타구니 통증이 유발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0: 그런데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또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사실 비우선 파열이라 하면 진짜 막 심각해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초음파 기계가 좋아지니까 이 비우선 파열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음파로 보면 이게 마치 찢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열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0: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1: 보통은 비구순 파열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면 관절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 검사가 굉장히 마취도 해야 되고 마치 수술과 비슷하게 수술이기 때문에 관절에 조영제를 넣어서 MRI를 찍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절 조영 자기공명영사라는 영상검사라는 방법인데 그러면 95%에서 100% 정도의 비구순 파열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비구순 파열로 진단을 하고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선천적으로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비구순이 약간 함몰이 있는데 이게 검사를 해보면 파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잘 감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0: 네. 치료는 약물부터 시작하나요? 일단은 염증을 좀 가라앉혀야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비구순이 파열이 있으면 염증을 가라앉혀줘야 됩니다.
0: 네.
1: 약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동반되어 있는 대퇴비구 충동 증후군이나 외상 같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굉장히 과도한 고관절 가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자세를 피하게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약물 치료와 함께 꼭 해줘야 됩니다.
0: 그런데요, 또 비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해도요, 붓는다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예, 저희들이 참 우리가 약이 뭐 효과만 있고 부작용이 적으면 좋을 텐데 정형외과에서는 모든 약들은 붓고 소화장애나 이런 부작용을 꼭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우리가 고민인데 그렇지만 통증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약물 치료를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은 약물을 중단하고 주사 치료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경우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0: 주사 치료는 어떤 약물인 건가요?
1: 보통은 우리가 주사 치료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리도카인 성분하고 관절액 성분인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너무 심하면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같이 칵테일 요법으로 해서 주사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칵테일 요법을 쓸 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1년에 3번에서 4번을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주사치료도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0: 그런 약물치료 외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1: 저희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 뭐 개별화해서 판단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정도의 약물을 쓴다든지 운동을 제한한다든지 주사치료까지 해보는데도 정상의 호전이 없거나 너무나 명확하게 비구순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수술을 할 때는 관절경,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로 풀리는 게 방법인가요?
1: 맞습니다. 고관절도 관절경, 즉 관절 내시경 수술이 가능해졌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20년, 30년 전에는 고관절을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고관절 관절경이 좀 드문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한 20년 이상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관절 내시경이 재활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발표한 데이터는 한 운동선수들 중에 85% 정도가 수술 전 운동 상태로 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이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관절경,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보통은 엉덩이 주위에 네. 두 개, 1cm 정도 되는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의 상처를 내고 네. 관을 꼽아가지고 관을 넣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을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데 들어가 보면 비구순이 찢어진 것도 봉합을 하고 동반되어 있는 병변들 즉 다시 말해서 대퇴비후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 그것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원스톱으로 해결해 줍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수술하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봉행이 가능해요.
0: 아, 그렇군요.
1: 이런 우리 그 제 주위에 있는 동료 연구자분들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0: 네.
1: 관절 내시경 고관절 관절 내시경 한 분들이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가
0: 네.
1: 보니까 비구순 봉합만 하는 경우는 1주 뒤에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퇴골두까지 하는 골성형술 한 분들은 2주 뒤에 운전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1: 즉 다시 말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수술 후에도 재활의 시간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맞습니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보통 이런 고관절에 문제 있어서 내시경술을 받는 분들은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재활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운동하는 걸로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재활을 잘하면 3개월 이후에는 굉장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0: 네.
1: 6개월 이후에는 원래 하시던 운동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네.
1: 프로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경기에 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비구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겨치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겨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것으로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뜻합니다. 아이는 엄마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의 곁을 떠나 분가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말 그대로 부모 옆에 있지 않고 나가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곁을 떠나다가 관용구를 쓰일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병으로 내 곁을 떠났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곁이라는 말에는 가까이에서 보살펴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홀몸으로 월남한 그였으니 가까운 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혈을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곁이 많아서 걱정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도린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외진 곳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밤늦게 찾아간 그의 집은 바람도 와닿지 않을 것 같은 후미진 도린 곁에 자리하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대기업이 음악시장에 뛰어들면서 투자의 정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대기업이 제작에 참여한 음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대기업이 제작한 음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서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대기업이 제작한 음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3: 삼성, SK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1990년대에는 어쩌면 굉장히 좀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음반 산업에까지 좀 뛰어들어서 약간 제가 정말 격세지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한국 음반 산업 특히 이제 가요 시장은 지구 레코드, 뭐 오아시스 레코드, 서울 음반 이런 기존의 음반사들이 계속해서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1990년대가 되면서 일단 EMI, 뭐 워너뮤직, 소니, BMG, 폴리그램 같은 이른바 직배사들이 또 참여를 했었고 그런 직배사들은 가요 음반의 수는 그리 또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가요 시장에 갑자기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된 겁니다.
2: 기업들이 가수들의 음반을 제작하고 있었던 게 뭐 90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삼성, SK 같은 곳뿐만이 아니라 LG, 두산 그리고 당시에는 제일제당으로 불렸던 CJ, 웅진 같은 대기업도 경쟁하듯이 음반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정말 90년대가 경제적으로도 IMF 이전까지는 상당히 호황이었고 그리고 그 호황의 바람이 문화, 음악계까지 전달이 되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그랬어요. 저희 90년대가 가요계 황금기였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기반에는 분명히 수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건모 3집이 300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한국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또 100만 장 넘게 팔리는 밀리언셀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아, 음악도 돈이 되는구나 이런 냄새를 맡은 분들이 많았던 거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90년대 대기업들이 제작 유통했던 음반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0: 어떤 음반부터 만나볼까요?
3: 일단 첫 앨범은 엄정화 1집을 준비했습니다. 소로 풀 시크릿 이 앨범인데 1993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앨범이 삼성 나이세스에서 발매가 됐어요. 당시에 삼성은 나이세스라는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삼성의 계열사인 제일기획에서 오렌지라는 레이블 이렇게 두

0: 5개 레이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뒷면 보면 삼성뮤직이라는 또 로고를 발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후에 삼성 영상 사업단을 또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1: 네. 당시에도 지금도 뭐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자본으로 기성 가수들을 다 영입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당시에는 신선하고 젊은 음악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네. 상당히 바람직한
2: 그러게요.
1: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 나이스 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앨범이 You and Me Blue인데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정말 선구적이었던 모던락 들려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뭐 그렇죠. 이런 리스트 뽑으면 꼭 들어가는 작품이 되었어요. 상업적으로는 아쉽게도 실패를 하게 됐지만 당시 삼성에서 추구하던 지향이 잘 담겨있던 음반이라 남다르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2: 엄정화 씨는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뭔가 인상 깊고 강렬한 네. 뭔가 오묘한 분위기? 네. 그동안 없었던 여가수의 맞아요. 분위기여서 지금도 당시 모습이 눈에 선해요.
0: 네. 네. 그래서 엄정화 1집도 당시에 뭔가 이게 새로운 음악 가운데 하나로 많이 이해가 됐었죠.
2: 그리고
0: 뭐 삼성 같은 곳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그냥 기업 이미지. 우리가 굉장히 좀 참신한 기업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1: 요즘으로 치면 약간 브랜딩
0: 맞습니다.
1: 같은 네. 거겠네요.
0: 그래서 엄정화 씨가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뭐 슈퍼스타가 됐지만 당시에 엄정화 씨는 MBC 합창단 출신의 신인 가수였습니다.
2: 네.
0: 그리고 영화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의 배우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또 OST 사운드 트랙에도 또 참여를 했었죠.
2: 맞습니다.
0: 그러면서 가수로도 데뷔를 한 건데 데뷔곡이 바람 부는 날엔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그 음반에 수록돼 있던 눈동자였죠.
1: 네. 그래서 그때로 보면은 정말 가능성 많은 신인에게 투자를 그렇죠. 한 셈이었고
2: 네.
1: 그 앨범을 위해서 동원된 인물들도 비슷한 계열의 뭐 기성 가요계 인물들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모색하고 있던 젊은 음악인들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대형 AV라는 레이블에서 자주 이름을 볼 수 있었던 성지훈이 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프로듀서 및 디렉터로 전면에서 앨범 제작을 지휘하게 됐고 이 성지훈과 친분이 두터웠던 신해철, 손무연, 유정현 같은 90년대 또 음악계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앨범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눈동자가 신해철이 만든
0: 맞아요.
1: 곡이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데뷔하는 젊은 여성 가수의 데뷔곡을 신해철이 썼다?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한
2: 그러게요.
1: 조합처럼 이제 와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0: 네. 그리고 당시 삼성 나이스에서 만든 음반들이 아트워크 측면에서도 정말 좀 탁월했습니다. 기성 음반사와는 다른 뭐 표지 디자인을 하는 건 물론이고 부클릿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세련됐었고요. 또 대기업에서 시작하는 레이블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스에서 나왔던 음반들 지금 이제 가끔 봐도 당시 뭐 카세트 테이프, 바이닐, CD 등도 굉장히 좀 세련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2: 네. 네. 음악 들어볼까요?
0: 네. 엄정화의 눈동자 준비했습니다.

0: 아, 엄정화 씨, 앳된 모습 생각나네요.
1: 네.
0: 그때는 정말 자켓 사진 하나만 봐도 돈 들였냐, 아니냐가
2: 그쵸.
0: 참
2: 맞아요.
0: 티가 났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다음은 어떤 음반인가요?
1: 네, 다음은 역시 삼성 계열사라고 살짝 언급해드린 제1기획에서 만든 레이블 오렌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에 출범한 레이블이 오렌지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2: 네, 정말
1: 생각나는 게
2: 브랜딩이죠.
1: 있으시잖아요.
2: 뭐 어떤 거요?
1: 오렌지 족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2: 그런 것도 있고, 뭔가
1: 네.
2: 그 약간 신선함? 막 그런 것도
1: 아,
2: 있어요. 뭔가 파릇파릇한 막 그런
1: 그러네요.
2: 느낌이 딱 있었죠.
1: 네, 맞아요. 92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또 남다르게 어떤 마케팅적인 면에서 색다르다.
2: 그리고 뭔가 뭐 레코드, 기획 이런 걸안 붙이고 그냥
1: 그냥
2: 막 오렌지.
1: 오렌지. 마크도 제 기억에 이렇게 오렌지 하나
2: 오렌지
1: 딱
2: 맞아요.
1: 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0: 네.
1: 뭐 이름이나 로고 같은 걸 봐도 살짝 느껴지듯이 제1기획 광고대행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감각적인 면이 확실히 돋보였던
2: 네.
1: 곳이었습니다.
2: 그래서 저는 사실 왜 굳이 두 레이블을 분리해서 운영했을까? 궁금하긴 했는데,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모기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하는 구도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 경쟁적으로 레이블을
2: 네.
1: 만들었다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나이스에스의 엄정화가 있었다면, 오렌지에서 가장 신경 쓰고 많이 밀어줬던 가수가 김원준입니다. 김원준 씨가 등장과 함께 뭐그 잘생긴 외모 덕에
0: 아, 그렇죠. 네. 난리가 났었죠.
2: 큰 인기를
1: 네.
2: 얻었고
1: 맞아요.
2: 그 김원준 씨 1집 제목이 눈에 띄고 싶어였거든요. 근데 이거 뭐 김원준의 마음이기도 했겠지만 오렌지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1: 아
2: 네.
1: 정말 눈에 띄는 외모이긴 했습니다.
0: 아,
1: 당시에
0: 맞아요.
1: 진짜
0: 저게 현실이 맞나?
1: 그렇죠. 밖에서도 저도 굉장히 술렁거렸던
0: 그랬었죠?
1: 기억이 새삼스러운데요.
0: 네.
1: 김원준은 당시에 서울예대 재학생이었어요. 통기타 동아리 예음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그 선배의 권유로 제1기획의 가수 오디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경쟁률도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0: 그렇군요.
1: 합격을 해서 가수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것도 기억나는데 당시 제1기획이 삼성물산의 의류사업부에서 런칭했던 새로운 패션 브랜드 카운트다운 광고 기획을 맡았는데
0: 네.
1: 참신한 신인 가수를 발굴해서 음악과 CF를 동시에 선보이겠다 이런 야심찬 기획이었죠. 그래서 이 광고에도 김원준 씨의 얼굴이 아주 주구장창 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0: 네. 네. 정말 그 기획 의도와 딱 맞아떨어지는 너무 반가운 참가자였을 것 같아요.
2: 딱 봤을 때 얼마나
1: 예.
2: 좋았을까.
1: 생기고
2: 네.
1: 그렇죠.
0: 보는 순간 뭐 299명은
2: 안 보이네요. 그 300대에서 뽑힌 게 너무나 당연하게 김원준이었고요.
1: 네.
2: 김원준 씨는 또 여기서 오디션에서 자작곡인 모두 잠든 후에를 불렀다고 해요.
0: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됐는데 합격시키자마자 곧바로 네. 김원준의 데뷔 앨범 제작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준의 자작곡 그리고 당시 오렌지 레이블 음반을 사면 직함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오렌지에서 주요 음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 있거든요. 그
0: 네.
2: 작은별 가족 출신의 강인봉 씨. 그래서 강인봉 등 기성 작곡가들 곡 그리고 김원준의 자작곡 이 곡들을 모아서 음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0: 네.

0: 동시에 카운트다운 광고 촬영도 하고 그리고 8일간 밤샘 작업을 통해서 음반 녹음까지 했다니까 네. 정말 빡세게 한 거죠. 그래서 네. 오디션 합격 후에 45일 만에 CF 모델과 가수로 데뷔를 한
1: 그렇군요.
0: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거죠.
1: 45일이요? 와, 그런 거 좀 굉장히 원숙해 네. 보였던 그러니까. 거네요.
0: 누구는 연습생들을 네. 막 7년을 하고
1: 그랬다고 하는데. 데뷔도 못하고.
0: 네. 네. 네.
2: 정말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인지가 요 시간에서도 대충 눈치챌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행히도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렇게 찬양을 했듯이 일단 외모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외모였고 그 모두 잠든 후에라는 곡도 좋았는데 심지어 그 곡이 자작곡이라는 것까지 플러스 효과를 거두면서 언급이 참 많이 됐었어요. KBS 당시에 뭐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이죠. 가요 톱10에서도 4주 연속 1위를 하게 되고 이외에도 세계 방송사 가요 차트에서 17번이나 1위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거의 신데렐라급의 네.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뭐 이미지도 정말 좋았던 기억이어서요. 요즘 젠지젠지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신세대 X세대 네.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1: 그 사진 김원준 씨가 많이 썼죠.
0: 맞아요.
2: 그렇죠. 그냥 네. 뭔가
1: 신문에서
2: 이미지와 요즘 그런 AI로 신세대 외모를 생성한다면 김원준 같은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표적인 얼굴로 활약했습니다.
1: 네.
2: 네.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0: 아, 정말 길거리 어디 가나 울려 퍼졌던 그 시절이 또 떠오르면서
1: 맞습니다.
0: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2: 네.
0: 다음은 어떤 음반이죠?
2: 다음은 SK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 네.
2: SK는 SKC에서 음반 업무를 맡았습니다.
0: 네.
2: 당시에 SKC가 뭐 영상 이런 뭐 비디오 테이프
1: 네.
2: 이런 걸 많이 만들었었는데 SKC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메탈포스라는 헤비메탈 전문 레이블을 만들었어요. 이게 1990년대 초반의 세계적인 분위기는 헤비메탈에서 얼터너티브 락으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었고 기존에 있던 유명한 해외 헤비메탈 밴드들도 마이너 레이블로 이렇게 강등되던 시절이었는데
0: 네.
2: 사실 이게 어떤 판단으로 한국에서 헤비메탈 레이블을 그것도 대기업이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기획을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3: 어.
2: 기억에는 그때 막 이렇게 한참 글을 쓰던 젊은 음악 평론가가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해서 같이
1: 그러니까.
2: 음반 라이센스 발매도 하고 막
1: 맞아요.
2: 그런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 네, 저는 절대로 그런 어딘가에서 돌아다니던 돈이 이런 곳으로 스며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탈포스 이름부터 뭐 압박감이 느껴지는 이름인데 이곳이 설립과 함께 정말 양질의 해외 헤비메탈 앨범을 국내에서 소개를 해주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목표가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한국 헤비메탈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해요. 뭐 이것도 정말 바람직한
0: 그러게요.
1: 네, 방향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당시에 SKC가 선택한 게 헤비메탈 씬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신인 밴드 크래쉬였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대명사처럼
2: 네.
1: 이야기되고 있는 이름인데요. 문제는 이 크래쉬의 음악이 헤비메탈 가운데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빠르고 무겁고 어두운 걸로 유명한 슬시 메탈이었다는 점이에요. 대기업에서 이런 메탈 밴드를 선택하고 또 자신들의 대표 안티스트로까지 선택하게 된 게 진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0: 네. 네.
2: 근데 그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한국에서는 아직도 뭐 락이나 헤비메탈 음악이 젊음의 상징처럼 좀 보여지던 이유도 있었을 거고
1: 네.
2: 그래서 보면 당시에 잘 나가던 의류 브랜드들 뭐 리땡 뭐 그 청바지 뭐 이런 데에서 락이나 뭐 메탈을 내건 경연대회 그리고 뭐 앨범을 계속 제작한 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SKC에서는 크래쉬의 데뷔 앨범을 위해서 당시에 영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였던 콜린 리차드슨을 한국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오게 한 거예요. 정말로.
1: 아, 메탈계에서는.
2: 네,
0: 그렇군요.
2: 그래서 이 콜린 리차드슨은 헤비메탈 신에서는 정말 거물 중에 거물이었는데 자본의 힘으로 한국에 오게 해서 체류까지 직접 하게 하면서
1: 와.
2: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밴드와 함께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0: 와. 뭐 일단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음악성의 승부를
2: 네, 뭐,
0: 걸었던 게 참 멋져 보이는데요.
2: 그렇죠. 예. 뭐 네. 사실 이게 그냥 기성 가요로 수를 했으면 뭐 잘 되면 막 100만 장도 팔리고 할 텐데 헤비메탈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0: 그렇죠.
2: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당시에 막 미국 가서 작업하고 이런 것도 많았던
2: 맞아요.
1: 걸 생각해보면 정말 좀 투자가 많았던 시기였다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하고요. 당시 SKC의 판단이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또 아티스트를 초빙하고 했던 게 한국 아티스트들의 역량은 부족하지가 않은데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술을 오랫동안 연마한 프로듀서나 엔지니어들의 역량은 아쉽다.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 게 됐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판단대로 이 크래쉬의 첫 앨범 Endless Supply of Pain이라는 이 앨범은 그동안 한국 헤비메탈 앨범에서 들을 수 없었던 엄청나게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줬는데요. 그래서 당시 크래쉬 앨범 듣고 메탈 팬들 사이에서는 막 이게 한국 앨범이 맞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2: 네.
1: 했다고
2: 저도
1: 들었습니다.
2: 굉장히 충격받았던 앨범이었고
1: 네.
2: 그래서 굉장히 좀 과격한 사운드를 담고 있긴 한데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가 됐다고
1: 정말 앨범이 잘 팔리
2: 네,
1: 시절이었어요.
2: 90년대는 정말 앨범이
1: 네,
2: 잘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2: 그래서 10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크래쉬는 단숨에 헤비니스 씬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지금까지도
1: 네.
2: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크래쉬가 성공하니까 이후에 해외 엔지니어를 한국에 데려오는 게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1: 네.
2: 네. 그리고 이 크래쉬는 SKC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메탈 밴드로서는 드물게 TV에서도 좀 가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전 기억나는 게 영화 비트에
1: 네.
2: 이 크래쉬 노래가 또 삽입되기도 했었습니다.
1: 아. 네.
2: 그리고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건 역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 돼야 참여해서 정말 그 강렬한 목소리를
1: 네,
2: 들려줬던 건데 크래쉬도 이제 처음에 목표처럼 해외 진출 가능성도 타진하긴 했는데 일찍 내고 리더였던 안응찬이 군입대로 갑자기 좀 군대를 가게 된 바람에 네. 이게 정말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안흥찬 씨도 훗날에 했던 인터뷰에서 비슷한 시기에 콜린 리처드슨이 프로듀싱한 밴드 가운데 우리만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라고 좀 아쉬움을 좀 드러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 문제만 아니었으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헤비메탈 밴드가 탄생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콜린 리처드슨이 뭐 일종의 립서비스도 있었겠지만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0: 네. 크래쉬의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크래쉬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듣겠습니다.

0: 네, 아, 그 당시에 세계 무대에 진출했다면 정말 한류의 스타트를 끊는 건데 안타깝네요.
1: 그러니까 또 당시에 군복무도 아마 기간이 좀 길고 했을 거라 타이밍적으로 조금 아쉽지
2: 안창 씨는 그
1: 않았을까.
2: 당시에 방위였는데 근데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또 앨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0: 이번엔 어떤 음반인가요?
1: 네, 다음은 우선 대기업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로 가볼 텐데요. LG 역시도 당시에 LG 미디어에서 음반 제작을 했습니다. 가요 앨범을 제작하는 한편으로 또 SKC의 크래쉬가 큰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또 다른 헤비메탈 전문 레이블 볼트를 설립하는데요. 이거 진짜 80년대에 메탈 음악 듣던 분들이 직장 들어가서 이거 레이블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0: 그렇네요.
1: 없습니다. 예. 한국의 네로라는 기업 두 곳에서 헤비메탈 전문 레이블을 만들던 시대가 90년대라고 와.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메탈 인기가 많았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산업이 좀 풍성했는지
2: 그렇죠.
1: 금전적으로
2: 못해도 네. 5만 장은 팔린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0: 메탈 카페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2: 맞아요.
0: 네.
2: 메탈 음악을 듣는 뭐 펍 같은 것도 있었고
0: 네.
2: 그래서 LG에서 낸 앨범 가운데서는 UME Blue 2집이죠. Cry, I Wanna Be Nation 이 앨범을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UME Blue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첫 앨범이 삼성 나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은 LG에서 또 네.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삼성이나 뭐 LG 두 회사 모두 제작보다는 이게 유통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UME Blue 두 장의 앨범 뒤 이렇게 보면 삼성, LG 이렇게 로고가 찍혀있는 대기업 픽.
1: 두 대기업에서 픽을 받았네요. 네.
2: 그만큼 UME Blue가 들려줬던 모던록 음악이 당시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듣기 어렵고 세련됐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도 UME Blue 픽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지금 그 앨범에 회사 로고 찍힌 거 보면 참 이거 실화인가 할 것
2: 그러니까
0: 같아요.
2: 진짜, 진짜 격세지감이죠.
1: 네. 요즘 뭐 워낙에 그냥 음악 레이블들이 이런 대형 기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UME Blue는 아마 저희 음악 시간에도 종종 소개해드릴 정도로 음악적으로는 너무 이야기할 게 많은 팀이죠. 방준석과 이승열 이렇게 2인조로 구성이 되었었고 두 사람 모두 이민을 떠난 교포 출신이었습니다. 이승열 씨가 미국 그리고 방준석 씨가 칠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고 그리고 미국의 빙햄턴 대학에서 처음 만나서 금방 친해졌다고 해요. 서로 음악을 좋아하고 또 직접 연주한다는 것까지 알게 돼서 뭐 밴드 만드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뭐 곡도 같이 만들고 한인 대학생 가요제에도 참여하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점점 음악적 욕심도 좀 생기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져서 이제 귀국을 결심하게 되죠.
2: 네. 당시에 한인 대학생 가요제 이제 심사위원이 이수만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때부터 또 발빠르게.
2: 네. 네. 네. 이수만 씨가 와서 이수만 씨한테 막 데모 테이프도 직접 건네주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거절 당했고. 그래서 방준석 씨가 잠시 한국에 아버지와 왔을 때 데모 테이프를 여러 곳에 많이 돌렸다고 해요.
0: 네. 네.
2: 그때 UME Blue의 음악을 알아봐 준 게 프로듀서 송홍섭 씨였습니다.
0: 네.
2: 가수 윤술 씨도 같이 하자고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송홍섭 씨가 스튜디오를 갖고 있어서 그게 너무 탐나는 조건이어서. 근데 이게 두 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두 장의 앨범 모두 큰 반향은 얻지 못했습니다.
0: 맞아요.
2: 그래서 결국 UME Blue는 해체 아닌 해체를 하게 되고 이승열 씨는 잠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었고요.
0: 네.
2: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제 저주받은 걸작이다.
1: 아, 맞습니다.
2: 야, 그때 이런 음악이 있었다라면서 이제 재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죠.
1: 네, 지금은 뭐 앨범 두 장 모두 명반 리스트에서 맞아요. 늘 손꼽힐 정도로 인정받는 작품이 됐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기업 음반사들이 상업적인 판단도 당연히 작용했겠죠. 아, 이런 거 내도 5만, 10만은 팔리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뭐 어떤 든든한 마음 때문에 정말 신선하고 감각적 음악에 대해서 참 열려있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시에 삼성이나 LG에서 발표했던 앨범이 주로 실험적이거나 앞서간 시도를 담은 앨범이 많았는데요. 참 좋은 시절이었다.
2: 네,
1: 지날수록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IMF와 함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음반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었겠죠. 그래서 더 아쉬운 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곳들에서 만들었던 앨범들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 졌어요. 왜냐하면
0: 네.
1: 제작이 그냥 갑자기 뚝 끊기게 되고
0: 그렇죠.
2: 그리고 전 절판을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소각하거나 폐기하더라고요.
1: 회수하는
0: 네, 회사 자체가
2: 회사에서.
0: 없어지니까
2: 네,
0: 그러니까 보관하기도 힘드니까
1: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요즘 뭐 다 희귀반으로 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0: 네. UME Blue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그날 준비했습니다.

0: 아, 이렇게 구하기 힘든 명반속 음악을 두 분 덕에 또 이렇게 듣게 되네요.
1: KBS에 오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0: 네, 옛날 LP도, 거에는 강합니다.
2: LP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1: 아, 저는 네. 들어가면 진짜 군침이 흘러서 여러분 정말 귀한 음악 많습니다.
0: 네. 네. 다음 음반 만나볼까요?
2: 네, 다음은 두산에서 제작한 아유. 앨범입니다.
1: 아, 쉴 수가 없네요. 네, 그냥 그러니까 계속.
2: 이 삼성의 광고 기획사였던 제일기획에서 오렌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네. 두산도 두산의 광고 기획사인 오리콤에서 포엠이라는 레이블을 또 설립해서 음반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90년대는 어떤 시대였나.
1: 그러니까요. 살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문화예술적으로 가장 풍성하던 시기여서
0: 그러게요.
2: 지금 이제 1990년대 조망하는 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반 시장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뭐 음반만이 아니라 그때를 그러니까요.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맞아요. 건 맞아요. 뭔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1: 네. 여유도 좀 있고.
2: 네. 그리고 문화예술적으로 워낙 풍성하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또 많아지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 포엠에서 제작한 대표적인 앨범이 아, 또 헤비메탈이네요. 네. 네. 당시에 정말 메탈의 파워가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메탈 밴드 네 팀이 연합해서 만든 컴필레이션 파워 투게더였습니다. 파워는 헤비메탈이 가지고 있는 힘의 이미지를 뜻하고 또 투게더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마음이니까 뭐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헤비

0: 메탈을 통한 자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팀이 어떤 밴드들이었나요?
2: 일단 블랙홀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고요. 아. 그리고 백두산, 블랙신드롬, 스트레인저. 네 팀의 헤비메탈 밴드가 자신들의 곡을 한두 곡씩 이렇게 수록을 하고 또 두 곡의 단체곡을 수록을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처럼.
0: 아, 네네네.
2: 그래서 소외된 이들을 좀 위로하자는 취지로 앨범을 제작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주도한 블랙홀의 리더 주상균 씨는 음악성에 비해 소홀히 대접받는 하드락과 헤비메탈의 위상을 제대로 알림과 동시에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도 무언가를 하자라는 취지를 동료 음악가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앨범 발표와 함께 합동 공연도 열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수익금 일부는 또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약간 이때 메탈 흐름 보면 80년대 영향이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80년대 메탈 음악이 워낙에 또 왕성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We Are The World니 내일은 늦으니니 뭐 이런 컨셉트의 프로젝트도 연상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각 밴드들의 곡들도 훌륭했는데 사실 앞서도 내 곡이 함께한 곡이 있구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곡들이 당시에도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백두산의 김도균이 만든 함께할 거야도 굉장히 호소력 짙은 발라드였고 특히 블랙홀의 주상균이 만든 내 곁에 내 아픔이라는 이 곡도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죠. 뭐 주상균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깊은 밤의 서정곡 뭐 이런 맞아요. 락 발라드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곡들을 만드는데 너무 재능이 탁월하다 보니까 단체곡에서도 그 재능이 빛났습니다.
2: 네. 역시 광고 기획사가 앨범 제작을 진행한 만큼 뭐 굉장히 세련된 느낌도 있었고 많은 매체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콘서트도 굉장히 좀 대형 공연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이전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규모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후로도 이 포엠은 김도균이나 이오스 출신의 강린 등의 앨범 아티스트 앨범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역시 IMF와 함께 철수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그래서 이 파워투게더가 함께한 내 곁에 내 아픔이 듣겠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1: 네, 마지막으로는 CJ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음반이나 엔터업계에서 대기업 가운데서는 CJ가 가장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가장 미약했어요. 상대적으로.
0: 네.
1: CJ가 음반 사업을 했었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제1재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1재당 이름이 아니라 자체 레이블인 크녹스를 설립해서 활동을 잠시 예, 했었습니다.
2: 네, 근데 이 크녹스라는 이름이 세계 최대의 금괴 보관소라고 해요. 포트 크녹스, 미국 켄터키주에 있었던
1: 네네.
2: 당시 막 보도자료 같은 걸 보면 금괴 보관소를 어원으로 해서 새로운 스타를 보유하고 발굴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금괴의 열쇠를 대중에게 돌려 음악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1재당의 의지를 담았다.
0: 와, 거창한데요?
2: 예, 예. 예나 지금이나 대기업들의 뭔가 보도자료나 뭐 이름 맞추기 이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큽니다. 저도 크녹스에 이런 뜻이 있었는지는 저도 그러니까요. 몰랐는데 재미있네요. 크녹스에서 1호 앨범으로 발표한 앨범이 낯선 사람들 2집. 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기업 레이블처럼 크녹스도 당장 슈퍼스타보다는 가능성 있는 신인들, 아티스트들을 영입해서 앨범을 냈고요. 뭐 낯선 사람들 하면 이소라 씨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그쵸. 이 2집 발표할 당시에는 이소라 씨는 이미 솔로 활동을 위해서 탈퇴한 상태였고 하지만 어차피 낯선 사람들 음악은 이제 리더인 고찬용 씨가 전반적으로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고찬용이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앨범 제작을 하게 됐죠.
2: 네. 그래서 비록 낯선 사람들 1집만큼 인기를 얻진 못했지만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1집보다 2집이 더 훌륭하다
1: 저도
2: 이런
1: 좋아합니다.
2: 평가를 네.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녹스 출범하고 낯선 사람들 앨범이 발표된 게 1996년이거든요.
1: 아.
2: 바로 이듬해
1: IMF가
2: 터지기 때문에
1: 예.
2: 크녹스도 또 철수를 합니다.
1: 맞아요.
2: IMF가 터지지 않은 세계선에서는 이런 대기업 음악 레이블들의 미래가 어땠을까 약간 궁금해지기도 해요.
0: 네. 아, 정말 안타깝네요. 달라졌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래요. 마지막 곡 들을까요?
2: 네. 네. 낯선 사람들의 프리즘 준비했습니다.
0: 이 곡 보내드리면서 김유나, 김학선 씨와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좋은 날, 이회수. 옛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은 창밖에 비가 와도 좋다. 밤은 넝마처럼 시름시름 앓다 흩어져 가고 자욱한 안개 님의 입김으로 조용히 거치우면 하늘에 비가 와도 좋다. 세상은 참 아프다.

다투고 가파르지만 갈매기도 노래하며 물을 나는데 옛사람이 그리울 때만은 창밖에 주룩주룩 비가 와도 좋다. 옷이 다 젖도록 비가 와도 좋다. 지나간 시절이 그립고 옛 친구가 생각나는 그런 날씨가 있죠. 이회수 작가의 비가 와도 좋은 날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소설의 전반부에는 가슴을 저미는 일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뷰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자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연민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영영 알 수 없었던 여인. 화자는 그것을 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정말 가엾은 것은 누구였던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화자 자신이 아니었던가. 본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것 사이에 그 아득한 거리를 카버는 단 한 줄의 설교도 없이 우리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나와 로버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세계의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 이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TV를 보게 됩니다. 마침 화면에는 세계의 거대한 대성당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아나운서는 대성당의 높은 탑과 정교한 조각을 설명하지만 소리로만 세상을 듣는 로버트에게 대성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와다을리 만무했습니다. 로버트는 나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대성당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시각장애인 로버트의 부탁에 나는 당황합니다. 매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거대하고 성스러운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돌을 쌓아 만들었고 엄청나게 큽니다. 로버트는 그 빈약한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자네가 뭘 보든지 상관없네.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지. 오늘 밤 내가 자네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은가? 내겐 귀가 있으니까 말일세.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다정한 고백. 그 순간 로버트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커다란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손등 위에 자신의 두껍고 단단한 손을 포개어 얹습니다. 자, 이제 연필을 쥐고 대성당을 그려보게. 내가 자네 손을 따라갈 테니.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전해진 따뜻한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국의 대입 수능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한 소년이 특수교육 수능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와, 중국에서 전국 1등이면?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끝으로 점자 시험지를 짚어가며 당당히 명문대 입학을 앞두게 된 주인공. 올해 19살이 된 궈빈입니다. 사실 궈빈은 2013년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산시성 안구적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겨우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잔인한 범죄로 두 눈을 잃게 됐죠. 사건 이후 중국 전역에서 치료비 모금이 이어졌고 우한의 시각장애인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은 뒤 공부하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를 눈으로 읽을 수도, 수식을 직접 보며 계산할 수도 없었기에 점자를 익히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이 전국 1등이라는 결실을 맺은 건데요. 구어빈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사가 돼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끔찍한 사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상상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걸어온 구어빈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7월 8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가호가 부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죠. 새 출판사가 함께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주제 삼아서 에세이집으로 엮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도 아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제목이 아무튼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그게 좋다 하는 의미죠. 자, 오늘 소개할 책 바로 이 아무튼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지상진 씨도 무척 좋아하는 아무튼 그거라고 하네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외화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이름은 못 외워도 주연 배우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톰 크루즈입니다. 그죠? 한국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할리우드 배우 중 한 명이죠. 한국을 찾을 때마다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는 등의 팬 서비스로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애칭도 얻었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산들이 부릅니다. 쥐끼를 빌려.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매주 이 시간에 소개할 책을 고르는 건 못지않게 네. 마지막에 신청하는 노래를 고를 때도 고심한다고요. 소문에 의하면 뭐 이것만 생각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1: 네, 이따금 선곡 센스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간 뿌듯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직관적으로 곡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책과 어울리는 노래를 찾으려고 며칠씩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라디오 키드였었거든요.
0: 네. 누구 좋아했어요?
1: 아, 스위스로.
0: 아, 예. 네. 그 어린 기준이 나랑은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네. 네.
1: 사연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가요나 이런 것들이 홀로 나올 때 혹은 전혀 몰랐던 명곡을 발견할 때 전율을 느끼곤 그렇죠. 했었죠. 네. 네. 제가 라디오를 애정했었던 이유를 청취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책만큼이나 노래를 고르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0: 그 라디오를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 네. 이런 게 있을까요?
1: 네, 학창시절에 MP3의 음악을 담아 듣기보다 라디오를 켜는 걸 즐겼었어요. 당시 라디오계에서 한창 인기가 많던 게스트로는 말씀드렸듯이 보컬그룹 네. 스위스로우였는데요. 방송사를 넘나들면서 10개 넘는 고정 코너를 맡았었죠. 네. 네, 콩트, 음악 선곡은 물론 아카펠라 라이브까지 소화해내는 그들의 매력에 푹 빠졌었어요. 스위스로우가 처음 라디오 DJ에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 들었었죠. 고3 수험생, 대학 신입생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즘에는 멤버 중에 인호진 씨가 저녁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시죠. 오늘은 제 오랜 팬심을 가득 담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사적인 고백이 섞여 있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0: 아이고, 그럼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책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네. 책인가요?
1: 아무튼 시리즈의 77번째 책 성진환 작가의 아무튼 레코드입니다. 마침 오늘이 제가 이 방송에서 책을 소개한 지 딱 77번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지는 1년이 되었고요. 조금은 억지스럽더라도 반드시 소개하고 싶은 이 책을 가지고 올 날은 오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 책은 전 스위스로우 멤버인 저자가 한 레코드 가게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록한 피지컬 음반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치 한 번만으로 가볍게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시대에 음악만큼은 조금 더 번거롭게 듣고 싶다는 저자의 애정 섞인 고집이 담겨 있는 책이죠.
0: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아무튼 시리즈 네. 이게 이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아무튼 시리즈는 내가

0: 가장 사랑하는 한 가지를 고백하는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단어 뒤에 자신이 애정하는 대상을 붙여서 삶의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죠. SF 작가 천설란의 아무튼 디지몬이나 김겨울 작가의 아무튼 피아노가 대표적이에요. 진심 하나로 써내려간 글들이다 보니까 읽을 때마다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이 시리즈를 읽다 보면 독자들은 내 인생의 아무튼 뒤에는 과연 어떤 단어가 올까 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떠올려 보게 되죠.
1: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내 뒤에는 뭐가 붙을까?
0: 아무튼
1: 복싱, 다이빙. 아무튼 골프. 만약에 지상진 씨가 시리즈를 쓴다면 뭐가 붙나요?
0: 아무튼 책.
1: 아무튼 마라톤 아니고.
0: 마라톤. 너무 있죠. 많네요.
1: 좋네요. 어쨌든 아무튼 레코드를 네. 쓴 성진환 작가 어떤 분인가요?
0: 성진환 씨는 따뜻한 음악을 만들어온 뮤지션이자 웹툰 작가입니다. 그리고 2년 9개월 동안 한 레코드 가게의 매니저로 살아간 소중한 경험을 이 책에 담아냈었죠. 10여 년간 스위스로우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던 터라서 팀 탈퇴 후에 그의 행보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네. 웹툰을 그리면서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겪는 동안 저 역시 팬으로서 늘 이분의 근황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물처럼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 바로 이 책이었죠. 저자는 태어나서 처음 써본 긴 글이 자신이 가장 오래도록 좋아해온 음악 이야기라서 무척 기쁘다고 말해요.
1: 네. 아무튼 레코드.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레코드는 혹시 LP판인가요?
0: 네, LP뿐만 아니라 네. 카세트 테이프나 CD처럼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모든 음반을 뜻합니다. 저자는 평소에 물건을 줄여 사는 미니멀리스트를 동경해왔다고 고백하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의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의 조언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문장
1: 저도
0: 앞에서
1: 저도 이거 봤어요.
0: 근데 거기에 포기하고 말아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웬만하면 다 설레하는 성격이었거든요.
1: 맥시멀리스트 네.
0: 그래서 도저히 피지컬 앨범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책에는 디지털 음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피지컬 음반만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저자의 음악 취향도 압권인데요. 동영상 채널에 책 속에 음악들의 플레이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피지컬에 대한 낭만을 즐기기 힘든 저 같은 사람은 이를 통해서 아날로그의 정서를 엿볼 수 있었죠.
1: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예전에는 음반을 네. 선물로 주고받았었거든요.
0: 맞아요.
1: 되게 옛날 얘기처럼. 근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링크를 공유한다고 들었어요.
0: 예.
1: 근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저는 역시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낭만이
0: 의미가 있죠.
1: 그러니까 그 뒤에 살짝 메모도 쓰고.
0: 네. 저 역시 과거에 생일 선물로 당시 단종되었었던 스위스로우 1집 음반을 받고선 크게 감동했었던 기억이 상생해요. 작년 생일에는 가족들에게서 스위스로우 20주년 기념 콘서트 티켓을 선물 받아서 황홀한 시간을 또 보냈었죠. 저자는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손님들이 선물할 앨범을 고르는 모습이 가장 부럽고 예뻐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음반은 가장 완벽한 선물이라면서요. 네. 네, 좋은 음악은 평생에 걸쳐 몇십 년이고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터치 한 번만으로 음악을 추천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라서 더더욱 희소해진 음악 선물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1: 그 확실히 이제 그렇게 주고받으면 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0: 맞아요.
1: 네, 이거 맞아 누가 줬었지.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0: 선물을 주고받는 손님들을 보면서 저자는 90년대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갖고 싶었던 CD 목록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곤 했었대요.
1: 세상에.
0: 친구들이 그 다이어리를 몰래 보고서는 생일 선물로 CD 여러 장을 테이프로 엮어서 선물해 주었다는데요. 일명 CD 굴비 선물을 받고선 우주가 뒤집힐 만큼 행복해합니다. 저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흠집난 그 음반들을 이따금 플레이어에 건다는데요. 그때만큼은 소년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린 시절의 사연이 있는 음악이나 혹은 매체에는 그 시절의 자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아까 뭐 미니멀리스트 얘기도 나왔는데 네. 제가 사실 경험한 게 얼마 전에 제가 플레이어를 버렸거든요.
0: 까비.
1: 야, 근데 이분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지상식하고는 한 문장 어떤 걸지가 궁금합니다. 뭔가요?
0: 네, 책의 마지막 쯤에는 과거의 그 스위스로 팀원들과의 추억을 짧게 회상하면서 담담한 안부를 전하는데요. 누가 누구인지 밝히기도 전에 알아차린 분들에게 그리움을 담은 인사를 전한다. 아. 네. 팬으로서 때로는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또 야속해하기도 했지만 책으로나마 그의 진심을 접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네. 이제 레코드 가게 매니저를 지나서 다시 뮤지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저자의 앞날을 응원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뒤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적어내려가는 그런 작가들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단어 하나쯤 발견하시길 바라요.
1: 네. 안 그래도 저도 더 네. 깊게 고민을 해볼게요. 네. 네. 자, 뮤지션 성진환 씨가 쓴 에세이집. 아무튼 레코드. 이거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0: 네. 책 읽어주는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고심해서 올라온 오늘의 추천곡 어떤 겁니까?
0: 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성진환 정규 1집에 수록되었던 이별한 너에게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MVI의 안문준 과장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쪽 저희가 이제 영상 출력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OCR 장치, 이제 음향 장치라든지 다각도로 장애인분들을 접근성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반영해서 영화를 볼 때도 조금 읽어주는 직관적인 기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물론 전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차이 없을 그런 상황까지는 좀 됐으면 좋겠다, 영화를 볼 때도 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을 조금 원활하게 하시게끔 하는 상황이 조금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 아직은 많이 저도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일했던 부분이랑은 좀 다른 결의 업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도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당연히 이제 저는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선입견 가졌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탈피하고 벗겨내고 있고요. 저희가 왜냐 접근성이랑 뭐 AI 기능도 그렇고 지금 의견도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1: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안문준 과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출력 장치나 OCR, 음향 장치 등의 부문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안문준 과장의 말씀 중에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중점에 두는 거. 사실 이게 당연하고도 중요한 건데 현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할게요. 윈디시티가 부릅니다. 엘니뇨 프로디고.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더위를 날려버릴 짜릿한 액션 영화 준비해주셨네요.
1: 네, 2018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을 준비했어요. CIA의 비밀 하부 조직이자 전 세계 최강의 스파이 기관 IMF의 최고 요원 에단 헌트가 세계를 멸망시킬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 미션에 착수하는 이야기이고요. 에단 헌트는 톰 크루즈가 연기했습니다.
0: 야,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이 언제 시작했더라 봤더니 1990년대였어요.
1: 맞아요.
0: 와, 엄청. 폴 아웃은 몇 번째 시리즈인가요?
1: 아, 총 8편 중에 6번째고요. 네. 작년에 마지막 편이 개봉했어요. 영화는 IMF가 뒤쫓는 범죄 조직의 수장이자 에단의 숙적인 솔로몬 레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그가 이끄는 신디케이트의 아나키즘 잔당 아포슬이 존 라크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핵 테러를 벌이려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에단은 천재 IT 전문가 벤지 그리고 IMF의 해킹 전문가 루터와 함께 아포슬 조직을 만나지만 루터가 인질로 잡히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결국 플루토늄을 놓치게 돼요. 에단은 병실로 꾸민 세트장에서 라크와 결탁한 핵 물리학자 델브룩 박사를 깨어나게 하더니 핵이 폭발했다는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요. 라크의 선언문을 방송에 내보내는 치밀한 연기를 해서 라크의 정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0: 그럼 이제 라크를 체포하고 플루토늄을 되찾는 임무가 시작되겠네요.
1: 맞아요. 근데 CIA 국장 슬론이 부하인 워커를 에단에게 붙여서 감시를 하게 하고요. 플루토늄 회수에 방해가 된다면 에단과 팀원들을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단은 라크를 납치한 뒤에 라크의 가면을 쓰고 라크의 거래 상대인 화이트 위도우에게 대신 접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요. 워커와 함께 수송기에서 뛰어내려서 파리의 그랑팔레 건물에 잠입하고 화이트 위도우의 자선 모금 행사장에 들어간 뒤에 라크의 신호를 추적해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함께 감상해 보시죠. 김사라, 석승훈 성우의 해설과 더빙입니다.
2: 거울 속에서 워커와 라크의 눈이 마주친다. 그 사이 손님이 화장실을 나가고 에단은 주사기를 휘두른다. 라크가 에단을 맞고 세면대에 처박는 순간 워커가 가면 제조 노트북으로 라크의 머리를 강타한다.
3: 주사기 어딨지?
4: 필요 없어.
3: 빨리 옮겨.
2: 에단과 워커가 기절한 라크의 팔다리를 들고 칸막이로 들어간다. 그 바람에 라크의 주머니에서 권총이 떨어져 옆칸 바닥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워커가 라크를 변기에 앉히고 에단이 가면 제조 노트북을 여는데 모서리가 부서져 있다. 워커가 라크를 때릴 때 부서진 부분이다. 그 사이 화장실에 들어온 프랑스 남자가 칸막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구두발을 발견하고 일행들을 부른다. 에단은 라크의 얼굴을 스캔해 가면 제조를 시작한다. 모니터에 3D 얼굴 투시도가 뜨고 아래쪽에 피부 질감의 가면이 만들어지는데 장비가 망가져 속도가 느리다. 이때 프랑스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5: 좋은 건 같이 해야지.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2: 에단과 워커가 손으로 문을 누른다. 프랑스 남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화장실을 나간다. 그 순간 라크가 눈을 뜬다. 상황을 파악한 라크는 에단을 걷어차 화장실 문을 부순다. 워커는 라크의 목을 조르다가 돌치기를 당해 바닥에 쓰러진다. 라크가 워커의 목젖을 강타하고 에단과 격투를 벌인다. 워커는 라크를 거울로 던져버린다. 라크가 일어서며 세면대 배수구 파이프를 잡아뺀다. 라크는 덤벼드는 에단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워커의 목에 파이프를 걸어 쓰러뜨린다. 에단이 반격.

0: 하자 라크는 에단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뾰족한 파이프 끝으로 에단의 목을 찌르려 한다. 워커는 복싱 자세를 취하며 다가오고 에단은 라크를 뒤로 밀어붙여 겨우 빠져나온다. 워커가 라크에게 펀치를 날린다. 밀리는 듯했던 라크는 현란한 무술로 워커를 사정없이 타격해 무릎을 꿇리고 덤비는 에단까지 뒷발차기로 제압한다. 에단은 숨을 고르며 공격할 타이밍을 찾는다. 에단이 라크를 안고 기둥을 부수며 쓰러진다. 바닥으로 쓰러진 라크가 떨어져 있는 권총을 발견하고 움켜쥔다. 에단이 필사적으로 라크의 손목을 밀어내지만 총구가 에단의 머리 쪽으로 다가온다. 그 순간 라크가 쓰러진다. 에단은 반사적으로 권총을 낚아채 총알이 발사된 곳을 겨눈다.
1: 망했다.
0: 총을 쏜 사람은 일사다. 에단은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워커는 총을 든 일사를 보며 두 손을 번쩍 든다. 세 사람이 라크의 시체를 확인한다.
2: 가면은 만들 수 있지?
3: 조상들은 만들 수가 없어.
1: 미안해요. 가슴을 겨냥한 건데.
3: 여기서 뭐해요?
1: 반갑단 뜻이죠?
2: 저기 죄송한데 누구?
3: 옛날 친구.
0: 에단이 자켓으로 라크의 얼굴을 덮고 칸막이로 옮기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다. 에단은 라크의 부서진 휴대폰을 찾아내고 워커는 본부에 전화를 건다.
2: 송환 작전 취소. 비상 상황. 청소팀 들여보내. 남자 화장실.
0: 에단이 라크의 팔찌를 뺀다.
3: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여긴 왜 온 거예요?
0: 이때 손님들이 들어오자 일사가 괜찮아요. 워커의 턱을 치켜든다.
4: 머리를 뒤로 젖혀요. 코피는 금방 멈출 거예요.
3: 뭘 봐?
5: 부장부리 역시?
0: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간다.
3: 이게 우연은 아닐 테고 누가 보냈어요?
1: 그건 비밀이에요.
2: 뭐 하는 거야?
3: 위도우를 만나야지.
2: 저기 라크 대신? 네 얼굴로 통할 것 같아?
3: 기도해. 두 사람이 초면인 길.
2: 기도빨로 작전해.
1: 몰랐나 봐요.
3: 위도우가 유일한 실마리야.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1: 가지 말아요.
3: 왜? 왜지? 그것도 비밀인가?
1: 당신은 이 일의 실체를 몰라.
3: 내가 이 일의 실체를 모른다?
6: 일사는 에단과 인연이 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7: 일사는 영국 비밀정보국의 요원인데 악의 조직 신디케이트에 장기간 잠입을 해 있어서 충성심을 의심받는 상황이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솔로몬 레인을 직접 제거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파티장에 잠입한 에단은 라크를 노리는 살인청부업자들과 싸우고요. 일사와 워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화이트 위도우는 거래 대상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사실 솔로몬 레인이라고 밝히고 플루토늄 한 개를 먼저 건네면서 나머지를 넘기는 조건으로 레인을 탈출시키는 작전에 협조하라고 요구를 하죠. 한편 워커는 슬론 국장에게 에단이 진짜 라크일 수도 있다면서 정부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에단이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해요. 라크를 제거한 것도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죠.
6: 일리는 있는데 워커의 의도가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단과 워커 일행은 범죄 조직이랑 손을 잡고 솔로몬 레인 탈출 작전에 가담을 하는 건가요?
7: 네네. 화이트 위도우의 계획대로라면 레인을 태운 호송차를 기습해서 레인을 빼내야 되는데요. 네네. 에단은 경찰들이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고 호송차만 딱 들이받아서 센 강으로 빠뜨립니다. 팀원 벤지와 루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레인에게 복면을 씌우고 무사히 구출을 해내고요. 에단은 화이트 위도우의 부하들을 경찰에게 붙잡히게 만들고 또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파리 시내를 달려요.
6: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계속 만나보시죠.
0: 루터가 센강 교각 옆에 모터보트를 세워놓고 있는데 잠수복을 입은 벤지가 물에서 나온다. 두 사람이 레인을 모터보트로 끌어올린다. 루터가 위치 추적기로 레인의 목을 스캔해 추적 방해 패치를 부착한다. 위치 추적기에 신호 없음이 뜬다. 에단은 탑차가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아간다. 경찰차들과 오토바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한다. 탑차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꽉 끼며 멈춰선다. 에단과 워커는 앞유리를 깨고 탈출해 미리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경찰차들은 탑차 뒤편에 멈춰선다. 워커의 오토바이가 출발하는데 에단의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경찰들은 탑차 앞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탑차에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워커가 뒤를 돌아본다.
8: 헌터! 어디야? 먼저 가고 있어!
9: 왜 그래? 무슨 일이야?
8: 차고에서 만나!
0: 에단이 출발한다. 센강에선 경찰 보트가 장갑차가 가라앉은 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 루터와 벤지가 그들을 지나친다.
8: 내 말 들려?
10: 들려, 말해!
9: 경찰이 따라 붙어서 비상 탈출 준비해!
10: 금방 갈게!
0: 벤지가 보트 방향을 바꾼다. 한편 워커의 뒤쪽으로 호송 행렬을 쫓던 검은 바이크가 다시 나타난다. 졸라와 조직원들이 탑차에서 내리며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 범인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생로이 다리로 이동 중이다. 조직원들이 강변에 세워놓은 승용차로 바꿔 탄다. 에단의 오토바이가 다리를 건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 오토바이들이 추격한다. 에단은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경찰 오토바이들은 차량에 가로막힌다. 에단이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경찰차들이 도로 끝을 봉쇄하고 있다. 에단은 인도로 올라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다. 경찰차 한 대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충돌한다. 에단은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큰 도로로 나온 에단 뒤로 다시 경찰 오토바이들이 바짝 붙는다. 에단은 전속력으로 역주행을 하고 경찰 오토바이는 채소 배송 트럭에 가로막힌다. 에단이 다른 골목으로 우회전하자 옆골목에서 튀어나온 경찰차와 오토바이들이 에단을 바짝 추격한다. 경찰 차량들은 하나 둘 합류해 점점 수가 늘어나고 에단은 개선문 원형 교차로에 진입한다. 에단이 개선문을 옆에 두고 차들을 피해 빙글빙글 돈다. 에단은 경찰차들이 앞을 가로막자 뒷골목으로 빠져나간다. 에단이 뒷골목 교차로에 멈춰서 사방을 둘러본다. 방사형으로 갈라진 길마다 경찰차들이 가로막고 있다. 에단은 경찰차가 없는 골목으로 질주하며 뒤를 돌아보다 옆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다. 에단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을 구른다. 에단은 종아리 보호장구에서 단검을 빼들고 일어나 다리를 절며 화단을 향해 달려간다. 경찰들이 달려오고 에단은 화단 안쪽으로 뛰어들어간다. 경찰들이 화단 안쪽으로 들어간다. 잔디 중앙에 하수구 그물이 찢겨져 있고 에단은 사라졌다. 에단이 하수구 아래쪽 운하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터보트에 탑승하고 숨을 돌린다. 에단은 벤지와 루터에게 눈인사를 하고 보트 앞쪽에 앉혀놓은 레인을 응시한다.
6: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액션이 펼쳐지고 있어요.
7: 네. 에단 일행은 레인을 데리고 이동하다가 한 경찰에게 걸리는데 화이트 위도우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경찰에게 총을 쏩니다. 에단은 경찰이 구조 요청을 하게 도와준 뒤에 도주하고요. 레인의 위치 추적기를 제거해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죠. 화이트 위도우를 만난 에단은 경찰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화이트 위도우는 부하들이 희생됐다면 하면서 레인뿐만 아니라 일사까지 넘기라고 요구해요.
6: 에다는 일사에게 작전에서 손을 떼라고 걱정할 것 같은데요.
7: 네. 근데 일사는 레인을 제거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요. 에다는 그렇게

0: 이렇게 런던에 도착하고 IMF의 헐리 국장은 CIA가 너를 라크로 의심하고 있으니 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워커는 암살자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에다는 플루토늄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거래를 강행하기로 하고 벤지에게 레인의 가면을 씌우고 네. 음성 변조기를 붙여서 감쪽같이 위장을 해요. 에단 일행이 아지트를 나가자 레인을 감시하던 워커는 레인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탈출을 도와주려고 하죠.
1: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워커가 감시 카메라를 떼어내고 레인의 목에 주사를 놓는다. 레인의 의식이 돌아온다.
3: 나가시죠. 모시겠습니다. 헌트는? 위도우한테 갔어요. 가짜 레인 데리고.
4: 진정해. 아포슬한테 전화해.
3: 연락수단이 없어요. 다들 점저적이라. 내 임무는 당신을 약속 지점까지만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길 나가면 쫓길 거예요.
4: 아니, 난 여기 있겠다. 아직 헌트랑 할 일이 남았어.
3: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4: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3: 처음에 말했어요. 헌터를 변절자로 만들면 플루토늄을 준다며. 난 할 만큼 했어.
4: 극심한 고통 없이 평화는 없다. 고통이 깊을수록 평화는 완전하다.
3: 내가 그 선언문에 쓴 평화는 당신의 평화가 아니고 헌터의 고통도 아니야.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거고 그걸 실현할 핵무기를 확보했는데 당신은 그저 헌트가 잘못한 것처럼 누명을 씌울 생각뿐이야. 그건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복수라고.
4: 그래 맞아. 내가 복수에 성공하면 그때 플루토늄을 주지.
2: 워커가 인상을 쓰며 겨우 감정을 추스른다.
3: 헌트는 당신의 유일한 친구지. 헌트의 소심함 덕분에 아직 살아있잖아. 국장 말대로 IMF는 아직 멀었어. 가면이나 뒤집어 쓰고.
2: 순간 워커가 뭔가 알아챈 얼굴로 가면 제조기를 쳐다본다. 레인이 긴장한다. 워커가 레인의 얼굴을 잡아뜯자 가면 아래로 벤지의 얼굴이 드러난다.
5: 일이라서 개인 감정은 없어.
2: 헌리 국장이 워커의 뒤통수에 총을 겨눈다.
6: 자네 오늘 망한 것 같군.
2: 워커가 총을 뺏는다.
6: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말이야. 이 총은 장전됐어. 확인해볼까?
2: 벤지가 가면을 다 뜯어버리고 워커의 총을 뺏는다. 워커가 손을 들고 감금실을 나간다. 벤지와 헌리 국장이 워커에게 총을 겨누고 넓은 통로로 나온다. 통로 저편에 에단과 루터가 진짜 레인을 데리고 서 있다. 레인이 고개를 옆으로 까딱거리며 워커를 쳐다보고 에단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워커를 응시한다. 벤지가 워커의 옆구리를 쿡 찔러 레인 앞에 마주서게 하고 에단을 바라본다.
5: 나 괜찮았어?
7: 아주 완벽했어.
6: 자네들이 왜 가면을 좋아하는지 알겠군.
5: 좋은 건 같이 해야죠.
8: 국장님도 꽤 하시던데.
3: 저희 팀으로 오시죠. 국장님 실수하는 겁니다.
7: 아니, 실수는 내가 했지. 나 갈 때 널 구한 거 말이야.
3: 내가 뭐 어쨌다고. 좀 전에 나도 연기를 한 거야. 플루토늄을 찾으려고.
6: 슬론 국장한테 거짓 정보를 알리고 헌터를 모함한 건?
7: 네 정체를 밝혀, 라크.
3: 에단이야말로 과대망상 환자예요. 아까 문건에 나왔듯이.
6: 그 문건은 누가 만들었지?
3: 저야 그건 모르죠.
9: 내가 알아요.
2: 슬론 국장과의 영상통화.
6: 잘 들었어요?
9: 네. 난 거짓말을 싫어해, 워커.
8: 저런, 큰일 났네.
6: 워커를 어떻게 할 거예요?
10: 내가 갈게요.
2: 은신처에 불이 꺼지고 체포팀이 나타난다.
11: 모두 꼼짝마! 우겨 내려놔! 빨리 빨리! 서들아! 무기는 바닥에! 바닥에 내려놔! 무기 빨리 내려놔! 뭐?
3: 진정해!
11: 말이야?
3: 진정해! 알았어요. 알았어.
8: 이러지 않기로 했잖소.
9: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누구 말이 맞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10: 모두 미국으로 오시죠.
9: 워커도 같이.
8: 플루토늄은 어떻게 하고?
10: 거긴 내가 믿고 일 맡길 사람이 없어요.
9: 워싱턴에서 피하 구별부터 하죠.
8: 슬론 국장!
7: 국장님, 괜찮아요. 슬론 국장의 말대로 하죠. 위험인물 두 명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 거니까.
12: 그게 될까? 쏘아.
2: CIA의 변절자들이 총구를 돌려 체포팀을 사살한다.
1: 와, CIA 안에도 아포슬의 첩자들이 숨어 있었네요.
0: 네, 그렇게 레이는 도망치고 워커는 헐리 국장을 칼로 찌른 뒤에 루터를 인질로 삼아서 탈출하는데요. 루터가 기지를 발휘해서 워커의 목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덕에 에다는 벤지의 위치 추적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성당과 지하철역 그리고 고층 빌딩의 옥상을 넘나들면서 아찔한 추격전을 시작하고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매달려서 워커를 따라잡습니다. 워커는 에단이 라크로 낙인 찍혀서 파멸하는 걸 보고 싶다며 에단의 전부인 줄리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죽일 수 있다고 협박을 해요. 그렇게 타워 꼭대기에 올라간 워커는 레인과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죠.
1: 근데 핵폭탄이 터질 때까지 그냥 있을 에단이 아니겠죠.
0: 네, 일사까지 합류를 해서 에단 일행은 레인에게 심어둔 위치 추적기를 따라서 카슈미르의 의료봉사 캠프로 향합니다. 의료 장비의 방사능을 이용해서 핵폭탄이 숨겨져 있었고 두 개를 동시에 해체해야만 폭발을 막을 수 있는데요. 에다는 의료봉사를 하고 있던 줄리아와 우연히 재회하지만 신분을 숨긴 채 핵폭탄을 찾기 시작해요. 핵폭탄의 15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기폭장치를 가진 워커가 헬기를 몰기 시작하자 에다는 다른 헬기를 탈취해서 추격에 나섭니다. 루터가 핵폭탄 해체를 시작하는 사이에 일사와 벤지는 흩어져서 핵폭탄을 찾아요.
1: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마지막 내용입니다.
2: 마루 한쪽 구석에 담요로 덮인 물건이 놓여있다. 일사가 담요를 걷자 기폭장치가 모습을 드러낸다.
13: 벤지, 폭탄 찾았어요.
14: 일사 어디에요?
13: 마을에 있는 집.
2: 레인이 장작으로 일사의 머리를 가격한다. 두 대의 헬기는 설산 위를 비행한다. 에단은 총알을 피해 계곡으로 내려간다. 에단의 헬기에서 연기가 치솟는다. 워커의 헬기 조종사가 고도를 높인다.
14: 이봐, 올라가면 어떡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저 밑에 뭐가 있는 줄 알고!
2: 이때 아래쪽에서 에단의 헬기가 솟구쳐 올라온다.
14: 올라가! 올라가!
2: 에단이 들이받을 기세로 워커의 헬기를 쫓는다. 워커가 이를 악물고 기관총을 쏜다. 에단은 고개 비행을 하며 총알을 피한다. 기관총 총알이 떨어진다.
14: 벤지!
6: 벤지, 응답해. 우린 뇌관 찾았는데 다른 폭탄은 어떻게 됐어?
13: 다른 폭탄이 또 있다고요?
6: 벤지, 응답하라.
14: 노력 중이야. 일사 어딨어요?
2: 일사가 재갈이 물린 채 의자에 묶여 정신을 차린다. 일사가 손에 묶인 밧줄을 풀자 목이 자동으로 조여진다.
4: 폭탄은 못 막아. 알아들어? 방법이 없다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에다는 모든 걸 잃어. 사람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
14: 일사! 일사!
13: 내게! 내게!
14: 일사 어딨어요?
4: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13: 벤지!
14: 일사!
13: 벤지! 벤지! 아, 깨우지 마! 벤지!
2: 레인이 벤지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총을 뺏는다. 레인이 올가미로 목을 조르는데 벤지가 선반의 유리병으로 레인을 후려친다. 레인은 금세 반격하고 벤지의 올가미를 조인다.
13: 벤지!
2: 레인이 벤지를 무릎 꿇리고 올가미를 당겨 질식시킨다. 일사는 김...

0: 이를 쓰고 밧줄을 풀기 위해 힘을 쓴다. 에단의 헬기는 설원의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워커의 헬기를 향해 돌진한다. 총을 맞은 헬기 몸체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번쩍거린다.
1: 안 돼!
0: 레이는 올가미와 연결된 밧줄을 당겨 벤지를 천장에 매단다. 벤지가 발버둥친다. 일사는 의자를 등에 진 채 일어나 탁자를 향해 몸을 뒤로 젖혀 의자를 부순다. 일사가 밧줄과 재갈을 풀고 레인을 공격한다. 벤지가 버둥거리자 일사는 나무 상자를 발로 차 벤지의 발 아래를 받치게 한다. 에단의 헬기에선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온다. 에단은 끈질기게 워커를 쫓는다.
1: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 이러면 안 돼. 지금 이러는 거 아니지. 가자, 가자.
0: 에단의 헬기와 워커의 헬기가 충돌한다. 워커의 헬기는 꼬리 부분이 날아가고 에단의 헬기는 빙글빙글 돌다 서론으로 곤두박질 친다. 워커의 헬기도 추락한다. 에단의 헬기는 서론 위를 정신없이 구르다 절벽 끝에 간신히 멈춰 선다.
2: 야, 이 장면이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헬기 액션이잖아요. 그죠?
3: 네네.
2: 폭발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에단 무상할 하겠죠?
3: 네. 워커의 헬기가 굴러와서 충돌한 두 헬기는 절벽 틈에 끼고요. 워커는 끊어진 파이프에서 쏟아진 엔진 오일을 뒤집어 써서 화상을 입습니다. 빠져나온 두 사람은 격투를 벌이다가 에단이 절벽 끝을 잡으면서 추락을 겨우 면하고 워커는 에단의 발목을 잡아서 매달려요. 에단은 절벽에 걸린 헬기의 와이어 갈고리를 빼고 갈고리가 덮치면서 워커는 헬기 와 함께 추락하고 말죠. 그렇게 15초를 남겨두고 팀원들은 폭탄 전선을 자를 준비를 마치는데 기폭장치는 에단과 한 2m는 떨어진 절벽 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2: 에단이 이 기폭장치를 멈추고 폭탄 전선을 잘라야 하는 거죠.
3: 맞아요. 네. 결국 에단이 기폭 신호기를 멈추는 데 성공하고요. 팀원들도 동시에 폭탄을 해체하면서 핵폭발을 막아냅니다. CIA의 슬론 국장은 한 사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에단과 IMF를 인정하게 되고요. 솔로몬 레이는 영국 정보보호국에 넘겨져요. 일사도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고요. 에단은 전처인 줄리아와 다시 만나 사과하고 애틋한 대화를 나눕니다. 기폭장치를 몇 초 전에 끝냈냐는 동료들의 질문에 에단이 평소처럼이라고 가볍게 대답을 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려요.
2: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톰 크루즈가 맨몸으로 소화한 액션 장면들로 매번 화제가 됐는데
3: 맞아요.
2: 진짜 나이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3: 맞아요. 예. 톰 크루즈는 빌딩 점프 장면을 이번에 촬영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지만 NG를 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어올라서 절뚝절뚝 뛰는 연기를 이어갔고 이 장면은 그대로 영화에 사용됐어요. 네, 스턴트맨이나 전문 조종사 없이 직접 헬기를 조종했는데 촬영을 위해서 수개월간 비행 훈련을 받고 카메라 연기와 헬기 조종을 동시에 소화하기도 했죠. 네, 그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헤일로 점프까지 영화 역사상 최초로 주연 배우가 직접 선보이면서 왜 톰 크루즈가 액션의 대명사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한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2: 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메인 테마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 한글 점자 창제 10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한글 점자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한글 점자는 1926년 송암 박두선 선생이 만든 훈맹정음을 모태로 하고 있죠.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처럼 한글 점자의 제작 원리와 글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아서 오랜 시간 교육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립국어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등록 시각장애인 가운데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은 9.6%고 불가능한 사람이 무려 90.4%나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한글 점자표에는 한글 점자의 자음, 모음, 받침, 약자, 약어를 포함해 영어 점자와 숫자 점자도 담겨 있고요. 각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설명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안다면 누구나 점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자를 배우고 싶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한글 점자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Y2K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헤어진 후에.

7월 8일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Y2K의 헤어진 후회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소리증폭기 소개해드리고요. 화제집중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자 발달장애 음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뮤직그룹 파라솔의 고대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포츠에서는 휠체어 농구리그 2026 시즌이 개막했다는 소식과 8강 진출을 확정한 북중미 월드컵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컬러풀 브레인 친구 대표 차이진이라고 합니다. 컬러풀 브레인이라는 게 이제 신경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제가 이런 용어를 만들고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책을 우선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10마리 다람쥐들이 나오는데요. 10마리 다람쥐들이 제각각 다른 신경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진단명이나 이런 낙인으로 이제 찍히는 그런 게 아닌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MBTI 같은 특징으로 이제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올해 만 이제 6살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신경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진단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받았고 제가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신경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이제 인류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다양성 중에 하나이고 치료를 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상태이다라는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저희 아이의 이런 특별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이제 오티즘뿐만 아닌 뭐 ADHD나 뭐 난독증, 이제 디슬렉시아, 뭐 디스칼큘리아, 난산증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신경 다양성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갈 때 이렇게 컨텐츠로 마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경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이고 사실 제가 이제 바꾸고 싶은 거는 사람들의 눈빛이에요.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오해가 쌓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준비하셨다고요?
1: 오늘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보조기기인 소리증폭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소리증폭기는 주변의 말소리와 생활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와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용 목적과 지원 제도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증폭기가 어떤 보조기기인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리 증폭기와 보청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소리 증폭기와 보청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능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청기는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청력 상태에 맞게 소리를 세밀하게 조절해주는 의료기기이고요. 반면 소리 증폭기는 주변의 말소리와 생활소리를 전반적으로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TV를 시청할 때 또는 강의를 들을 때 말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소리 증폭기는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이나 조용한 곳과 시끄러운 곳에 맞게 설정을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소리 증폭기와 보청기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방법도 다르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소리 증폭기와 보청기는 지원받는 제도가 서로 다른데요.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청각장애를 등록한 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직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청력검사와 진료를 받고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요. 청각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후 보청기를 약 1개월 정도 실제로 착용한 뒤 다시 병원을 방문해 보청기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데요. 이후 발급받은 처방전과 검수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

0: 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이 소리 증폭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0: 소리 증폭기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종합조사 결과 소리 증폭기가 필요하다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요. 이후 보조기기센터 상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소리 증폭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 오늘 소개하는 소리 증폭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0: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리 증폭기는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의 작은 크기로 무게도 약 30g 정도라 주머니나 가방에 부담없이 넣고 다닐 수 있는데요. 모양은 작은 직사각형 형태로 위아래가 둥글게 마감되어 있어 손에 쥐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본체 뒷면에는 옷주머니나 허리띠에 꽂을 수 있는 금속 클립이 달려 있어 이동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본체 윗부분에는 전원을 켜고 끄거나 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와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작은 다이얼이 있어 손가락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전용 이어폰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 이어폰 끝에는 귀에 밀착되는 실리콘 이어팁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마다 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제공되는 세 가지 크기의 이어팁 가운데 자신의 귀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소리 증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0: 소리 증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먼저 제품 구성품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체와 전용 이어폰, 이어팁, AA 건전지, 그리고 소음 조절용 드라이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AA 건전지 한 개를 제품의 올바른 방향으로 넣어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어폰에는 자신의 귀에 가장 잘 맞는 크기의 이어팁을 끼운 후 본체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소리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착용한 뒤에는 전원을 켜고 볼륨을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리 증폭기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 건전지 사용법도 알려주시겠습니까?
0: 소리 증폭기는 AA 건전지 한 개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먼저 본체 옆면의 홈을 이용해 덮개를 열고 건전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확인한 뒤 올바른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건전지를 넣은 후에는 덮개를 눌러 딱 소리가 나도록 닫아주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사용 중 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리거나 음질이 불안정하다면 건전지가 부족한 것일 수 있어 새 건전지로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건전지를 분리해 보관하면 누액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이어폰과 이어팁은 어떻게 착용해야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0: 소리 증폭기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어폰과 이어팁을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자신의 귀에 가장 잘 맞는 크기의 이어팁을 선택해 이어폰 끝에 단단히 끼워 사용하는데요. 이어폰은 귀 안으로 살짝 밀어 넣고 한 손으로 귓볼을 아래로 살짝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이어폰을 가볍게 눌러주면 더욱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 후에는 이어폰이 쉽게 빠지지 않는지 주변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이어폰은 전용 이어폰을 사용해야 하고 연결할 때도 방향을 맞춰 올바르게 꽂아야 제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소리 증폭기에는 H와 N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언제 사용하면 좋습니까?
0: H와 N 기능은 주변 환경에 맞게 소리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N은 조용한 환경 모드로 집이나 사무실처럼 비교적 조용한

0: 장소에서 사용할 때 적합한 기능입니다. N모드를 사용할 때는 말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해 사용하면 되고요. H모드는 시끄러운 환경 모드로 시장이나 길거리처럼 주변 소음이 많은 곳에서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모드로 설정하면 주변의 불필요한 소음을 어느 정도 줄여줘 말소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모드 변경은 함께 제공되는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좋고 한 번에 크게 돌리기보다는 사용 환경에 맞춰 천천히 맞춰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네, 그리고 전원 스위치에 있는 O, M, T 모드 각각 어떤 기능인가요?
0: 소리 증폭기의 전원 스위치에는 O, M, T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O는 전원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M은 일반 사용 모드로 평소 대화를 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에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기기를 가까이 가져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는 텔레코일 모드로 보청기나 인공화음을 사용하는 분이 텔레코일이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할 때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1: 방금 그 텔레코일 모드 이야기도 하셨는데 텔레코일 이야기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0: 텔레코일은 보청기나 인공화음 사용자가 주변에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필요한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공연장이나 강당, 교회, 회의실처럼 텔레코일 또는 히어링 루프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마이크의 소리가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주변 소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소에서는 소리 증폭기의 전원 스위치를 T모드로 변경하면 텔레코일 신호를 받아 보다 또렷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 텔레코일이 설치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0: 텔레코일은 매우 유용한 기능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일부 공연장이나 공공기관, 병원, 민원실 등에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율이 낮고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안내 표지나 운영이 미흡해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 1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취보조 장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텔레코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부품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이티 마우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해.

0: 천재적인 실력도 그걸 발현할 기회를 만나야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화제의 집중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자 발달장애 음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뮤직그룹 파라솔의 고대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뮤직그룹 파라솔 대표 고대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한 지 벌써 20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발달장애 아이들의 연주를 돕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 네,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클라넷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는데요. 후배가 발달장애인 관악단 연주를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네, 연습실 문을 열기 직전 후배가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형,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 처음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요. 문을 열었더니 정말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울다가 웃는 아이, 또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 예. 몸을 앞뒤로 계속 흔드는 아이부터 솔직히 이 아이들이 정말 앙상블 연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몇 번의 연습이 지나자 아이들이 마법의 성을 연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곡 제목처럼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0: 예, 처음에는 그러면 거의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 네. 이후에도 계속 인연을 이렇게 맺어 오신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아이들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관심하게 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첫 정규 연주회 때는 대기실에서 한 단원이 갑자기 제 얼굴을 때린 적도 있었어요.
0: 어이구, 예.
1: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러나 이렇게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많은 사람과 무대 조명이 낯설어 흥분해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주회는 잘 마쳤는데 저는 다시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얼마 뒤 후배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형, 일주일에 두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어요?
0: 예.
1: 네, 그 전화를 받고 난 지가 어느덧 예. 20년이 됐습니다.
0: 아이고, 그러셨구나. 발달장애인의 사실 특성을 이해한다고 해도 또 음악을 가르치는 거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1년 동안 한 곡을 연습한 적도 많았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농통 같은 기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연습실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부터 그럴 때마다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반복했습니다. 저는 당시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라 내가 지금 그 아이들과 이런 걸 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기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화음이 되고 분하던 소리가 점점 하나의 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 이후부터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반복과 기본기 그리고 기다려주는 교육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 아유, 그러셨군요. 그 네. 발달장애 음악인들과 어떤 무대들을 함께 하셨는지요?
1: 네, 저는 2006년부터 핫하트재단에서 관악단과 오케스트라 또 클라넷 앙상블 등 여러 형태의 앙상블을 지도했습니다. 네, 2012년에는 1년간 아이들과 함께 연주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으로 무대에도 올랐고요.
0: 네.
1: 아이들과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단원들은 드림이다 앙상블로 성장했고
0: 예,
1: 저는
0: 예.
1: 다시 그곳에서 음악 지도를 맡았습니다. 드림이다 앙상블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비롯해 여러 많은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0: 네.
1: 제 눈에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아니라 전문 예술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0: 그래요. 예. 드림이다 앙상블은 네. 저도 저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러시군요.
0: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음악 교육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파라솔을 또 만들게 되신 겁니까?
1: 네,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늘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도 성인이 되면 꾸준히 배우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아서요. 교육도 이어가기 어렵고 무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학생마다 또 실력과 특성, 그리고 배우는 속도가 모두 다른데 현실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0: 네.
1: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음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2020년 뮤직그룹 파라솔을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뮤직그룹 파라솔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발달장애 음악인들을 양성하는 곳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파라솔이라는 이름은 음계인 파라솔에서 가져왔는데요. 또 햇볕과 비를 막아주는 파라솔처럼 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자는 의미도 예. 함께 담았습니다. 현재는 클라넷 앙상블을 중심으로 기초반, 성장반, 연주자 양성반, 전문 연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속도에 맞춰 개인 레슨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앙상블을 통해 서로의 소리를 듣고 호흡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0: 예. 창단 이후에 초청 연주도 여러 번 하고 또 음악 축제에서 대상을 받으셨다면서요.
1: 네.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0: 네.
1: 2028년에는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센터에서 초청 연주를 했고요. 또 국제서울음악콩쿠르 앙상블 부문 1위 또 SK이노베이션 주최하는 제7회 전국 발달장애 음악 축제 대상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상이 아니라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학생들이
0: 네.
1: 이제는 자신 있게 무대에 오르고 스스로 음악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예. 그러면 지금은 몇 명 정도가 이게 파라솔과 함께 하고 있는지요?
1: 네, 현재 27명의 학생들이 각 과정에서 음악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의 전문 강사진이 함께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0: 예.
1: 무엇보다 연주자 과정의 학생들은 기업의 연기 고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공연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이제는 연주단체도 많아지고 또 공연의 질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현장에서도 좀 변화가 많이 느껴지시는지요?
1: 네,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장애인 1인들이 무대에 설 기회도 많아졌고요.
0: 그렇죠.
1: 네, 또 공연 활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변화인데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고 장애가 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0: 예.
1: 하지만 교육이 없으면 공연도 이어질 수 없고 공연이 없으면 직업을 연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0: 그럼요.
1: 그래서 저는 교육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그 가르치는 분들도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1: 네,
0: 특수교육 공부하셨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수록 음악 지도만 잘 가르친다고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요. 네, 학생을 먼저 이해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당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해서 2022년도에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0: 그러셨구나. 예. 그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지만 또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다 재능을 타고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0: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육으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1: 네, 물론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저희를 또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0: 네.
1: 네, 음악을 배우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비장애인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도에 맞춰 교육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못해요라고 말하던 학생이 어느 날은 한 번 더 해볼래요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아주 가장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한 곡을 완성하고 스스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0: 네.
1: 교육의 힘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부모님들도 그 장면 보시면서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예,
0: 고대인 대표님과 함께 성장해온 발달장애 연주자들 보면서 예, 아마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네. 대표님의 목표도 궁금해지네요.
1: 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해 보니까 가장 뿌듯한 순간은 무대 위에서보다 사실 무대가 끝난 뒤였습니다.
0: 어.
1: 아주 긴장하던 학생이 공연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웃는 모습 무대에서 좋아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네. 그 순간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또한 앞으로의 목표도 저희는 분명합니다. 파라솔이 단순히 음악 교육 기관을 넘어서 발달장애 음악인이 교육을 받고 또 무대에 서고 직업을 갖고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을 함께 만드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 연계 고용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발달장애 연주자들이 음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 돕고 싶습니다.
0: 예,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공연이 있으시다면서요. 공연 소개도 좀 해주시죠.
1: 네. 감사하게도 이번 주 금요일 7월 10일 오후 3시에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에 파라솔 클라리넷 앙상블이 공식 초청을 받게 돼요.
0: 오, 예.
1: 네, 공연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열정과 함께 발달장애 음악가들의 또 자리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멋진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0: 파비오 고맙습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파라솔 클라리넷 앙상블의 연주 들려드리죠. Amazing Grace 함께 하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휠체어 농구리그 2026 시즌이 막을 올렸네요. 개막전에선 제주가 디펜딩 챔피언인 코웨이를 이겼다고요.
1: 네. 2026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지난 3일 개막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국가대표급 주전선수는 물론 백업까지 선수층이 두터운 코웨이 그리고 국가대표 센터죠. 김동현 선수가 복귀하고 태국 국가대표 출신 3피롬이 합류한 제주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0: 아, 예.
1: 제주가 60대 58.
0: 안 꼴차네요. 네.
1: 하지만 1주차 1위는 춘천 타이거스였습니다.
0: 어? 춘천이요?
1: 춘천이 5일 열린 제주와 경기에서 이윤주와 조승현, 레오 후지모토 등을 앞세워서 75대 73 승리를 거뒀습니다.
0: 야.
1: 춘천이 3연승을 거두면서 선두로 올라섰고요. 제주와 코웨이는 각각 2승 1패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점수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시즌 이 3강 팀의 대결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무궁화전자와 고양홀트가 각각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처음으로 비장애인 팀이 참가를 합니다.
0: 예.
1: 지난 시즌까지 참가했던 대구시청이 빠진 가운데 용인대, 백석대, 연세대 등의 이제 OBYB 선수들과 예산 애플파워 비장애인 팀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K-드림 메이커스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다음 경기는 7월 25일과 26일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0: 네. 장애인 카누 국가대표팀이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해 2028 LA 패럴림픽 쿼터 확보에 나선다고요.
1: 장애인 카누 대표팀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의 장 드라포 공원 내 올림픽 베이슨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카누 연맹 파라카누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는 LA 패럴림픽 출전권이 걸린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10개 대회 중 하나이고요.

0: 2014 파리 패럴림픽 기수로 나섰던 우리 장애인 카누 간판이죠. KL3 등급의 최용범 선수도 출전을 합니다.
1: 네.
0: 최용범 선수 현재 올림픽 랭킹에서 조지아 선수에 이어서 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 예.
0: 지난 6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5위에 올랐던 황승호 선수 그리고 박우길 감독까지 함께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1: 네. 자, 경기도가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네요.
0: 경기도 농아인 스포츠연맹이 3일부터 5일까지 청주에서 열린 제23회 전국 농아인체전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점수 7,677.40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야구와 슐런, 스크린 골프 등 단체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1: 네.
0: 서울이 2위, 충남이 3위에 올랐고요. 이번 대회는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뉘어서 배드민턴, 볼링, 탁구, 게이트볼, 슐런, 야구, 스크린 골프 등 7개 종목 355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1: 네. 자, 이번 달에 열리는 장애인 스포츠 경기 일정도 안내해 주시겠어요?
0: 네, 세계 농아인 볼링 선수권이 7월 6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립니다.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는 제15회 익산시사리장엄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가 치러지고요. 11일 전남 여수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는 제2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여수거북산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대회가 열립니다.
1: 네, 계속해서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퇴한 축구대표팀 사령탑 지금 공석이 됐는데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열리는 만큼 곧바로 감독 선임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0: 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요.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방향과 향후 대표팀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A매치 일정과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 2027년 아시안컵 준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다각도로 방향성을 검토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대표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0: 한편 홍명보 감독 자진 사퇴 이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 네. 축구협회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었죠?
0: 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이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문체부는 6일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에는 최희영 장관과 박지성 위원을 비롯해서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계 인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1: 예.
0: 자, 앞으로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이끌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축구연맹 사무총장 등 체육계 관계자, 전문가들도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1: 네.
0: 혁신위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불거진 한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요.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6일 물러나면서 이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1: 그렇죠. 예.
0: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또 축구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예. 북중미 월드컵은 이제 8강에 나설 8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모로코가 아프리카 팀 최초로 2회 연속 8강에 올랐네요.
0: 네. 모로코가 5일 열린 캐나다와 경기에서 아제딘 우나이의 멀티골과 수피안 라이미의 쐐기골을 묶어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0: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 최초로 4강에 올랐던 모로코인데요. 이번 대회도 8강에 오르면서 2회 연속 8강 진출.
1: 예.
0: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프랑스는 파라과이와 정말 난투극에 가까운 혈전을 벌였는데요.
1: 예.
0: 킬리안 음바페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바페는 자신이 가진 월드컵 토너먼트 최대 득점 기록을 11골로 늘렸습니다.
1: 예.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은 혼란의 노르웨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멕시코를 아주 힘겹게 이겼죠.
0: 네.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1로 꺾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28년 만에 본선에 오른 노르웨이였는데요. 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다시 16강에 올랐습니다.
1: 네.
0: 혼란은 후반 34분 선제 헤더골에 이어 후반 45분 추가 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대회 7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추가 시간 한 골 만에 그친 브라질 24년 만에 우승 도전에 또다시 실패했고요. 네이마르 선수 결국 또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1: 예.
0: 잉글랜드는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한 명이 퇴장당했지만 3-2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1: 예.
0: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맞대결 아주 치열했는데요. 예. 스페인이 1-0 승리를 거뒀고요. 벨기에는 미국을 4-1로 꺾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IFA에 압박을 넣었는데
1: 그렇죠. 네, 예.
0: 팬들은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벨기에를 응원했습니다.
1: 그래. 자, 다음은 야구 소식입니다. 고우석 선수가 미국행 3년 만에 드디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게 됐네요.
0: 네. 미네소타 트윈스가 고우석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뛰던 고우석을 현금 트레이드로 데려갔습니다.
1: 네.
0: 치열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쟁 중이지만 불펜 평균 자책점은 최하위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투수진 보강을 위해 고우석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1: 네.
0: 고우석 선수는 2023 시즌 LG가 우승을 차지한 뒤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고요.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2년 계약을 했지만 3개월 만에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1: 그렇죠. 네.
0: 하지만 마이애미와 디트로이트에서도 부상과 부진 등이 겹치면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올 시즌 마무리 유영찬 선수의 부상으로 또 친정팀 LG가 복귀를 네. 제안하기도 했었죠.
1: 그렇죠. 네.
0: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트리플A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특히 미네소타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3연전을 가집니다.
1: 아, 예, 예.
0: 그때까지 생존을 이어간다면 손 윗 처남이자 예. 동갑내기 친구인 그렇죠. 이정우 선수와의 만남도 성사가됩니다.
1: 네. 프로야구 SSG는 지금 끝없는 부진에 빠졌어요. 전반기를 9위로 마치게 됐는데 지난해 3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올 시즌 창단 최다인 13연패를 당했고요. 최근에도 긴 연패 중입니다. 저도 5일 경기 현장을 갔었는데 큰 점수 차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1: 그러게요. 예.
0: 올해도 개막 전에는 사실 5강 후보로 꼽혔기 때문에 더 충격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투수입니다.
1: 그러게요. 예.
0: 지난해 에이스 역할을 했던 앤더슨이 메이저리그 행을 위해서 미국에 떠났고요. 새롭게 영입하려 했던 보하게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1: 네.
0: 대체 선수로 데려온 베네지아노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준수했던 미치 화이트도 어깨 부상으로 1승만 거두고 떠났습니다.
1: 네.
0: 아시아 코트로 데려온 다케다 쇼타 선수도 1승 8패로 부진하고요. 화이트 대신에 임시로 왔던 히라모토 긴지로 선수도 3패만 당하고 떠났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외국인 투수 5명을 기용했는데 겨우 5승을 합작하게
1: 됐었어요. 예.
0: 여기에 믿었던 필승조도 지난 두 시즌과 달리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매년 이제 좀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아졌고요. 노경은 조병현 선수 WC에서 굉장히
1: 맞아요.
0: 잘했는데
1: 예.
0: 좀 그 영향도 있는 걸로 보여요. 김광현 선수도 올해 부상으로
1: 예.
0: 없는 상태고 기대했던 김건우 선수도 5승을 챙겼지만 점점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1: 후반기 어떤 또 반전을 노릴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아주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대표팀은 지난 3일 고향에서 열린 농구 월드컵 아시아 1차 예선 5차전에서 대만에게 80-82로 졌습니다.
1: 예.
0: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지금 NBA 도전을 위해 서머리그에 참가 중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19점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1: 네네.
0: 대표팀은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정말 탈락 위기까지 몰렸는데요. 다행히 6일 열린 일본과의 경기에서 81-79 승리를 거두면서
1: 예.
0: 3승 3패 2위를 차지하면서 2차 예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마주스 감독 부임 후에 우리가 공식전 1승 3패입니다. 경기 내용도 좀 아쉬운 편이고요.
1: 그러게 역전패니까.
0: 그러다 보니까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엔 골프 소식입니다. 김효주 선수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네요.
0: 네, 김효주 선수 5일 인천 베어즈 베스트 청라 골프장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서요. 합계 15언더파로 2위 그룹 4명의 선수를 한타차로 따돌렸습니다.
1: 네.
0: 김효주 선수 올해도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투어에서 뛰고 있는데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2번 한국 대회에 참가해서 모두 또 정상에 올랐습니다.
1: 예.
0: 사실 김효주 선수 올해 LPGA에서도 벌써 2승을 거뒀잖아요.
1: 네.
0: 지금 공동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김효주 선수가 워낙 그 스윙폼이 좋아가지고 네. 예,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방송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창정이 부르는 소주 한 잔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신재현 지음, 성우, 길기철 읽음. 1장 강박의 정체. 왜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해질까? 뇌는 불안을 피할수록 더 잘 배웁니다. 강박이 강화되는 과정은 놀랄 만큼 정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운이 잘 잠겼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가 확인합니다. 철커덕. 잠긴 문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이 휴 하고 사라집니다. 그 안도감은 달콤합니다. 이때 뇌의 깊은 곳에서는 아주 위험한 공식이 기록됩니다. 불안할 때는 확인해라. 그러면 편안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뇌가 문이 잠겼는지 같은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불안이 줄어드는 그 순간을 생존 성공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불안이 찾아오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서 확인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과정이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적 강화입니다. 여기서 부적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행동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불쾌한 자극이 사라지면 그 행동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심리학자 스키너가 말했듯 행동은 결과에 의해 강화됩니다. 당신이 확인하고 안심할 때마다 뇌가 그 강박 행동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을 멈추려는 당신의 시도는 오히려 뇌가 불안을 더 잘 배우게 만드는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도감은 뇌에게 강력한 보상입니다. 강박 행동은 대부분 불안을 낮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진짜로 불안을 낮춰주는 데 있습니다. 불안이 짧게 내려갔었다면 뇌는 그 방법을 가장 먼저 꺼내듭니다. 그렇게 반복이 쌓이면 강박 행동은 생각해서 하는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이 됩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익숙해지면 딴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강박 행동도 비슷합니다. 확인하기, 씻기, 정리하기, 숫자 세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실행되기 쉽습니다. 연구자들은 강박장애에서 습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복된 안도감은 이 행동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뇌에 새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안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몸이 먼저 문고리를 잡고 수도꼭지를 틀게 됩니다. 이건 내가 이상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습관을 너무 성실하게, 너무 빨리 형성했을 뿐입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착각. 강박의 뇌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불안을 잊는 능력이 유난히 느리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원래 유연합니다. 길을 가다 벌레를 보고 깜짝 놀라도 벌레가 사라지면 뇌는 이제 끝이라고 신호를 보내며 공포 반응을 꺼줍니다. 마치 칠판에 쓴 불안이라는 글자를 지우개로 쓱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박의 경우 이 글씨가 잘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논리로는 끝났는데 감각으로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위험해. 뭔가 찝찝해. 라는 감각이 계속 남는 겁니다. 이 현상은 흔히 공포서거, 더 넓게는 안전신호 학습의 어려움과 함께 설명됩니다. 밀레드 등의 연구는 강박장애에서 이제 위험하지 않다는 학습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가 안전을 학습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끝까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곧바로 확인 행동을 해버리면 뇌는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했다.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뇌는 불안을 스스로 끄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오직 강박적 행동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작은 연습. 안도감의 유효기간 측정하기. 강박 행동이 가져다주는 가짜 안도감의 실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1. 가장 자주 하는 강박 행동을 고릅니다. 확인, 씻기, 검색, 되뇌기 등. 2. 그 행동을 한 직후, 안도감이 지속되는 시간을 잽니다. 10초, 30초, 3분. 다시, 혹시, 라고 불안을 느끼기까지 걸린 시간도 기록합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안도감의 유효기간은 짧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면 더 확인할수록 더 편해질 것이라는 착각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절망적으로 들리시나요? 이미 뇌가 이렇게 배워버렸는데 나아질 가망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강박이 학습으로 만들어진 회로라면 새로운 학습으로 덮어씌울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뇌과학의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찰흙과 같습니다. 강박의 회로를 산 속에 난 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매일 다니던 길, 즉 강박 행동은 하도 많이 다녀서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니지 않은 길, 즉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기는 수풀이 우거져 길이 있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편한 고속도로로만 다니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치료의 여정, 특히 ERP, 노출 및 반응 방지

0: 안 일어나네? 불안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저절로 가라앉네? 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수풀이 눕고 흙이 다져져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동시에 예전에 다니던 강박의 고속도로는 조금씩 덜 쓰이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뇌가 공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안해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강박은 얼마나 흔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박을 숨기며 버틸까요? 다음 글에서는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강박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 조르바의 강박증 이야기. 강박증. 왜 더 심해지기만 하는 걸까? 책을 읽어도 자꾸만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며 자책감이 든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이 영상을 먼저 봐주세요. 당신의 뇌가 어떻게 불안이라는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지 그 속임수의 공식을 직접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4: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소개글. 소크라테스는 여러 가지 죄로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죄목은 모두 그가 철학을 가르쳤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멜레토스이고 소크라테스는 몇백 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연설을 한다. 이 유명한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는 그의 철학적 실천을 변호하고 철학적 삶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결론. 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할 정도로 저를 아주 잘 설득했죠. 물론 그들의 말에 진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숱한 거짓말 중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연설에 속아선 안 된다고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리 대단한 연설가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면 자신들의 거짓이 바로 드러날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 또한 너무 놀랍습니다. 그들이 일컫는 연설이란 진실이 담긴 제 연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서 진실만을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들처럼 한껏 꾸민 화려한 연설은 못합니다. 그저 제 생각과 주장을 진솔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제 연설에 정당성이 있다고 자신하고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젊은 연설

결과처럼 듣기 좋게 꾸며 말하길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온 제가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라 이제부터 광장, 환전상들의 탁자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든 제가 버릇처럼 쓰던 말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에 놀라 제 말을 막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법정에 서봐서 이곳의 말들이 제게는 너무 생소합니다. 그러니 제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 여기고 제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방식이 어떻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용만 따져주십시오. 웅병가는 진실을 말할 테니 재판관님들은 정당하게 결정만 내리시면 됩니다. 우선 저를 처음 고발한 사람들의 오래된 고발 내용에 대해 답한 후 나중에 저를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부당하게 고발한 자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들이 나름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처음 고발한 사람들이 아니토스, 당시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 와 그의 일당들보다 더욱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정신을 사로잡아 거짓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 위의 것들과 땅 아래의 것들을 탐색하는 현자 소크라테스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쁜 일을 좋은 명분으로 치장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퍼뜨린 자들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는 저의 첫 고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작품을 한 대에 묶어 펴낸 책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지혜의 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작품은 고대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논증과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작품들은 단순한 철학적 글쓰기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 실린 네 편의 글은 소크라테스라는 한 인간의 삶과 사상이 가장 극적으로 응축되어 있는데요. 재판과 투옥, 죽음과 사랑이라는 생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며 철학이 관념의 유의를 넘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자영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7번째

0: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상 터짐 같은데. 아프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1: 일주일 전부터였나? 세탁물을 정리하는데 뜨끔하더니 점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아, 담인 줄 알았는데 대상포진이요?
2: 네, 이거는 내과 가시는 게 빠르세요.
1: 아, 이왕 왔는데 침으로는 안 됩니까?
2: 침으로 면역체계를 끌어올려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좀 더뎌서. 그러면 오신 김에 침 놔드릴 테니까 끝나면 내과도 가세요.
3: 승범은 정미를 불렀고 진료실에 들어온 정미가 환자를 데리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승범은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는 드물게 왔다. 홍보덕과 장영감의 소개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는 환자 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홍보와 장영감에게 준 돈마저 아까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귀신은 계속 보였다. 그 아줌마 귀신은 항의하듯 한의원 앞까지 왔다가 장영감이 소개해준 사람들만 왔다 하면 불편해하면서 자리를 비켰다. 볼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는 그 모습에 매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나저나 이대로 돈만 축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출이자는 꾸준히 나갔고 지금 벌이로는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간당간당했다. 다행히 오늘은 서울에서부터 알던 환자가 온다고 연락이 왔다. 승범은 감사한 마음으로 송기훈보다 몇천 배나 친절히 진찰하겠다고 다짐했다.
4: 왜 사람들이 저쪽으로 더 가지?
3: 자비로 산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보던 정미가 하는 말에 승범은 그 옆에 섰다. 맞은편 한약방을 보니 여러 사람이 부산스럽게 길을 걷는다. 그 뒤를 보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들 뒤를 마냥 쫓던 남자 귀신이 두 팔을 벌렸다. 팔의 근육이 움직이더니 팔이 점점 길어졌다. 휘청거리는 팔이 도로가를 벗어나려는 한 할머니의 팔을 스쳤다. 멍하니 앞을 보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인도로 올라섰다. 승범은 귀신에게 붙들렸던 발목이 무척 시렸던 게 떠올랐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틈에 섞여 한약방에 열린 나무 문으로 들어갔다. 전화벨이 울렸다.
5: 네, 승범 한의원입니다.
3: 데스크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책장만 뒤적이던 태경이 전화를 받았다. 몇 번 내내 대답하던 태경이 승범을 불렀다.
5: 저 서울에서 오시는 환자분 전화요.
3: 승범은 무선 전화를 귀에 댄 채로 창문 앞에 섰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6: 거기가 인터체인저에서 뭐나요?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도 한참을 가네요.
2: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요. 그 지하도로 가지 마시고 갓길로 빠지셨나요?
6: 예. 저기 시내가 보이네요.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나요?
3: 수화기 너머로 깜빡이 소리가 들렸다. 승범은 상체를 내밀어 멀리 우측편을 봤다. 하얀 승용차가 유유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점점 가까워지자 운전석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보였다. 환자였다.
2: 선생님 보입니다. 한의원은 2층에 있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3: 승범은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환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도 승범에게 마주 손을 흔들었다.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던 승범은 조수석에 앉은 여자를 봤다. 길게 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표정 없이 앉아있던 여자가 승범을 보고 희죽 웃었다. 그 모습에 놀라 움찔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다가 균형을 잃었다.
7: 조심!

0: 반사적으로 정미가 그를 붙들지 않았다면 바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 귀신은 환자의 운전을 방해하더니 한약방 앞에서 핸들을 돌려 차를 세우게 했다. 환자는 들고 있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는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곤 멍한 표정으로 승범의 한 의원이 아닌 수정 한약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1: 선생님!
0: 승범이 허겁지겁 달려갔다. 한약방으로 들어가자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틈바구니에 서 있는 서울 환자를 발견했다.
2: 선생님!
0: 그의 팔을 잡아당기자 환자는 화들짝 놀랐다.
3: 김원장님? 내가 언제 여기 들어왔지?
0: 환자는 어안이 벙벙해져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4: 사람들 따라 들어오셨나 봅니다. 여기는 한약방이고 한의원은 건너편에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어서 나갑시다.
4: 네, 이쪽으로.
0: 승범은 환자의 뒤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여자 귀신을 모른 척했다. 그러나 TV 앞에 앉아있던 공실이 승범을 봤다. 밖으로 나와 한의원 앞으로 오자 그 앞에서 환자가 허허 웃었다.
3: 이거 전혀 다른 곳인데 나도 참 헷갈릴 게 따로 있지. 괜히 원장님께 미안하군요. 내가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했나.
4: 아닙니다. 초행길에 지치셨을 만도 합니다. 올라가시죠. 제가 오미자차 준비해놨습니다.
0: 앞서는 환자의 뒤를 따르던 승범은 문득 든 생각에 걸음을 멈췄다.
5: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환자의 말처럼 귀신이 사람을 홀려 한약방으로 가는 거라면?
6: 어이, 한의사 양반.
0: 어느새 따라온 공시를 보고 승범이 화들짝 놀랐다. 도망치려고 몸을 돌릴 때 공실이 급히 말했다.
6: 내가 도와줄 수 있어.
0: 그 말에 승범은 발걸음을 멈췄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돌아섰다. 멈춘 승범을 보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승범은 뒷걸음질 쳤다.
6: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
0: 공실이 다급해져 소리를 질렀다. 다시 승범은 멈춰서서 입을 떡 벌렸다.
2: 그게 무슨 말이야?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이라니?
0: 그의 눈이 사람과 귀신으로 북적대는 한약방으로 향했다.
6: 고선생이 귀신을 고쳐주면 그 귀신이 사람 10명을 데리고 오는 게 값을 치르는 방법이야.
2: 정말 귀신이 사람을 홀린단 말입니까?
6: 그렇지. 봐, 벌써 내가 한의사 양반을 돕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도망만 치지 말고.
0: 진정하라고 공실이 두 손을 들어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승범의 앞으로 다가왔다.
6: 우리를 봐서 무서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라고 뭐 처음부터 이 모습이 좋았겠어? 근데 자네 우리를 보는 능력 말이야. 원래부터 그랬나? 참으로 탁월해서 그래. 선명하게 보고 이렇게 대화까지 할 수 있잖아.
2: 이런 게 무슨 능력이에요? 저주지. 어릴 때 잠깐 그랬는데 약 먹고 나아졌다고요. 나 진짜 약 짓는 실력 떨어졌나?
0: 승범은 뒤로 물러나며 투덜거렸다. 공실은 눈을 좌우로 굴렸다. 그게 약 먹는다고 해결될 능력이던가.
6: 언제부터 다시 그 능력이 생겼나?
0: 공실의 질문에 승범은 전기에 감전됐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처음 발 없는 여자 귀신과 배를 째는 공실을 봤다.
2: 아주머니 처음 만났을 때?
0: 공실은 팔짱을 꼈다. 어쩌면 둘이 비슷한 능력을 지녔으니 잠들어 있던 승범의 영안이 수정의 영향을 받아 다시 뜨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반인이 무당 옆에 있다 보면 신기에 감흥해서 귀신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6: 알다시피 고선생도 그렇거든. 잠시 잃었던

0: 능력이 다시 돌아온 건? 그래, 이건 하늘에 계시지. 우화의 영안을 가진 능력자가 두 명이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
1: 공실이 손뼉을 치며 말하자 승범이 인상을 찌푸렸다.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자네, 아이 그걸 저주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라고. 고 선생이 그 능력으로 귀신을 데리고 장사를 저렇게 잘하는데 자네는 아깝게 그 능력을 없는 셈 칠 거야? 이런 바보 같기는. 아 언제까지 그리 파리만 날리고 있을 거야? 한의사 양반도 저렇게 돈 벌어야지.
2: 아, 그래서 날 도와주겠다고요?
0: 그럼 내가 귀신들을 소개해 줄 수 있지. 한약방에 오는 손님을 빼돌려 줄게. 아, 대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겠지.
1: 그의 앞까지 다가온 공실이 희죽 웃었다. 그 모습에 두려움이 일었지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말에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줬다. 마른 침을 삼켰다.
3: 악마와 거래하는 게 이런 느낌일까?
2: 무엇을 바라십니까?
1: 바람이 서늘하게 불자 바닥에 먼지처럼 뒹굴던 민들레 씨들이 하얗게 날아올랐다.

0: 아이고, 서울에서 오시는데 힘드셨죠?
1: 진료실로 들어가자 커피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던 장석종 환자가 손을 뻗었다. 승범은 그 손을 맞잡아 악수했다.
2: 아닙니다. 명의 따라 환자가 와야지요. 이 서울에 계실 때 덕분에 저희 가족이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0: 사모님 구하나사는 좀 어떻습니까? 아휴, 제가 끝까지 치료했어야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2: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라갔던 입술이 돌아오고 감각도 없던 얼굴에 신경도 살아나고요. 오늘은 아내에게 늘 처방해준 약이랑 제 약까지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아, 다른 한의원 거는 정말 안 맞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이제 김 원장님이죠? 원장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1: 장석종 환자는 3년 전 제1한방병원에 있을 때부터 승범이 진료하던 단골 환자였다. 환자마다 속칭으로 치료빨이 잘 맞는 한의원이 있는데 이를 찾는 건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여기저기 다녀봐야 했고 다니다가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자신과 안 맞는다고 여겨 다른 한의원을 찾았다. 이런 단골들은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그들에게 한의원을 소개했으며 봄, 가을엔 보약을, 조금이라도 아프면 치료약을 찾았다. 승범에게 이 장석종 환자는 메마른 통장에 담비 같은 돈줄이었다. 돈줄.
3: 귀신 하나당 10명!
1: 문득 귀신 공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귀신 환자를 치료하면 그들이 사람을 홀려 10명을 이쪽에 보내준다니 꽤 쏠쏠한 제안이었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다가 다시 공실의 얼굴이 떠오르자 멈췄다. 승범은 헛기침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장석종 환자의 손목에 손을 갖다 대어 맥을 짚었다.
0: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성심을 다해 봐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뒤통수에 찌르르한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0: 거부할 수 있는 제안. 태경은 컴퓨터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다.
1: 아유, 소용없다 그러네.
2: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사람 구하는 곳 있거든요. 보수도 좋고 복지도 좋네. 그러지 말고 정민 씨도 구해요. 아,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한의원에, 응? 신분만으로 붙어있다간 퇴직금도 못 받을걸? 왜? 내가 알아봐줘요?
0: 정민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놨다. 팔에 턱을 괴고 태경을 한심스레 쳐다봤다.
3: 내가 연초에 방금 신 내렸다고 유명한 꽃선이한테 점을 봤거든?
2: 그런 걸 믿어요?
3: 진짜 잘 맞췄거든. 만나는 남자마다 찌질하고 궁상 맞아서 내가 다 뒤치다꺼리 한다는 것도 맞췄단 말이야.
2: 아, 거봐! 내가 두 사람 사귀는 줄 알았어. 아, 참. 역시 난 이용 당한 거야.
3: 아니야. 아, 아, 아.
0: 정미가 그런 태경의 머리를 때렸다.
3: 아니라 했다. 하긴 김 원장도 그러네. 에이, 암튼 지금 내 옆에 금과 목을 다루는 귀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붙어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팔자라더라고. 금과 목, 그걸 다루는 게 누구겠어? 김 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태경 씨도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리란 말이야.
2: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3: 응! 바로 신내림 받은 무당말은 들어도 돼!
0: 굳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신뢰가 무척 갔다. 관상학적으로도 정미의 얼굴은 참으로 믿음이 가서 그녀가 하는 말에 태경의 마음이 쏠렸다. 귀가 얇아 무슨 말이든 믿어버려 그렇게 어머니가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눈앞의 유혹이 강했다. 게다가 어디선가 금방 신내림 받은 무당이 쪽집게란 말을 들은 것도 같았다. 그는 아직도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모니터에 있는 구인란을 흘끽거리다가 이내 껐다.
4: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리로 오세요.
0: 문이 열리고 승범이 들어왔다. 환자와 함께 들어오는 줄 알고 정미와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을 배 위에 공손히 올리고 인사를 하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곧 문이 닫혔다. 수선스럽게 들어온다 싶더니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더니 무슨 마임을 하듯 정중히 원장실 문을 여닫는 승범의 모습에 정미와 태경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데스크에서 나와 원장실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에서 승범이 생글생글 웃으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3: 어떡해. 정말 미쳤나 봐.
2: 에이, 설마요.
0: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신라에서 이찬 김춘 추궁이 도착했습니다.
1: 반드시 제가 직접 출동하겠습니다.
2: 오늘날 백제는 무도하여 김뱀과 못난 돼지마냥 우리의 땅을!
3: 김춘추는 공공연하게 백제를 원수로 설정하며 복수를 선언한
4: 김춘추라면은 그 딸하고 사위의 머리가 우리나라 교도소 바닥에.
3: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래도 약을 좀 줘야겠습니다.

0: 무슨 소리야?
1: 연개섬과 보장왕이 춘추공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며 길들이기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0: 그동안 우리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2: 진흥왕 시절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의 땅을 차지하자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던 고구려.
1: 그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왜나 당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할 걸 그랬습니다.
0: 싸움의 기술은 고구려가 최고야. 수나라의 백만대군을 물리친 지구상의 울트라 슈퍼 레어 군사 강국이 바로 고구려야.
1: 형님, 고구려는 우리가 자기네 한강 유역을 훔쳤다고 우리 신라를 도둑 취급하는 나라예요.
0: 그래서 필요한 게 외교야.
2: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중에서 신라는 가장 뒤늦게 외교에 뛰어든 나라다.
0: 백제는 그동안 꾸준히 고구려와도 틈새 침묵을 다지고,
1: 아니 뭐 외하고도 무슨 동아리를 한다고 하던데,
0: 해마다 당나라에 조공도 바치지.
1: 참, 어서 춘추공이 고구려에서 지원병을 받아와야 고타서 원수를 갚을 텐데.
0: 춘추공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고구려 국경을 넘은 게 아니야.
1: 아니 형님, 저 화랑들 사이에서도 춘추공이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 고구려에 간 거라고 말들.
0: 개인의 복수를 위해 어떻게 군사를 움직인단 말이냐?
1: 아, 로열 패밀리인데 할 수도 있죠, 뭐.
0: 춘추공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1: 큰 그림이요? 무슨 그림이요?
2: 김춘추가 당나라로 떠나기에 앞서 혈맹을 다졌던 김유신과 김춘추.
1: 아, 형님, 무슨 큰 그림이요?
0: 아주 큰 그림.

0: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내가 요즘 경무에 시달리는 중이라.
1: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 신라의 지원병을 파견하고 우리가 백제를 무너뜨리면 7대 3.
0: 3? 아니 뭐 신라가 3을 먹겠다는 건 아닐 테고.
1: 6대 4!
0: 장난하나. 지금 살려달라고 온 주제.
1: 5대 5!
0: 백제를 딱 반씩 나눈다. 나 원래 치킨도 반반은 안 먹는 사람인데.
1: 백제가 멸망하면 정확하게 백제 땅을 딱 반반.
2: 신라가 백제에 두들겨 맞곤 있지만 동쪽 구석에서 존재감이라고는 일도 없던 예전의 신라는 분명 아니야.
1: 훗날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거나 혹은 백제가 침공하면 그땐 우리 신라가 반드시 지원병을 파견하겠습니다.
2: 당나라는 물론 언젠가는 백제 신라를 모두 정리해야 할 텐데 신라를 앞장세워서 백제부터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1: 고구려와 신라가 우방국, 좀 더 세게 말씀드리자면 혈맹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0: 개소문 씨.
1: 아, 그 악센트 조심하고. 5대5.
2: 헐.
3: 이렇게 쉽게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0: 못했습니다.
1: 연개소문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0: 자국민도 믿기 어려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1: 연개소문은 이번 기회에 우리 손을 빌려 백제를 처단하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다음 목표는...
0: 알고 있습니다. 유신공께서 그 후의 일을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1: 물론이죠.
0: 도장 찍는 대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0: 야, 개성원 씨, 당신에게 해외에서 전보가 왔어요.
1: 해외 우편물을 손에 드는 연개소문.
2: 내 이름인데 자꾸 욕을 먹은 기분이지. 백제 성충.
3: 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래도 약을 처형했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1: 충신의 아이콘 백제 성충의 편지가 도착한다.
3: 존경하는 고구려의 망리지 연개소문 보십시오. 네, 업무가 막중할 테니까 서로는 건너뛰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 딱 내 스타일이야.
3: 우리 백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구려와 친하게 지낼 것을 선명하게 밝힙니다. 예, 앞으로도 예전처럼 말입니다.

0: 대신자입니다.
1: 자, 신라에 대신자 아이콘을 씌우는 성충 순간.
2: 배신자.
1: 흔들리는 연개소문의 눈빛.
0: 한때 나제 동맹으로 신라와 백제는 하나가 되기로 어깨를 걸었습니다.
2: 그랬지. 니놈들이 우리 고구려가 무서워서.
0: 그런데 신라는 동맹을 파기하고 동맹국의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아쉬울 때는 간설계까지 다 내주지만은 그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신라입니다.
2: 그래. 동맹을 깬 건 신라였어.
0: 고구려가 신라와 손을 잡을 경우 우리 백제는 살기 위해 당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2: 백제가 당나라와 손을 잡으면...

0: 백제의 약 처방 달인 성충에게 제대로 낚이는 연계 소문.
1: 그러면 이쯤에서 중,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유 아니 성충.
2: 고구려와 동맹만 맺게 된다면. 고타소의 원수를 갚고 그동안 백제에게 잃은 땅을 빠르면 겨울도 가능해.
0: 연계소문과의 회담으로 꿈을 야무지게 꾸는 김춘추.
2: 기다려라 백제. 내 딸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개소문.
3: 네, 신라의 김춘추입니다.
4: 알고 걸었어요. 좀 봅시다.

0: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 만약 우리가 신라의 지원군을 파병하면 신라는 우리 고구려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0: 아니, 그 백제 땅을 5대5로 지난번 회담에서 분명히 5대5로 그...
1: 5대5 묶고 따블로 가?
0: 따블이라뇨?
1: 아, 미안, 이 따블이 습관이 돼서. 어이, 문서가 지도 좀.
2: 아이, 예, 회장님. 5번 지도로 드릴까요? 6번 지도로 드릴까요?
1: 7번 지도.
2: 아, 예, 7번 지도 들어갑니다.
1: 보자. 내가 원하는 건, 아이, 우리 고구려가 원하는 건 여기. 안 보이나? 돋보기 필요하신가?
0: 아니요. 중령 이북의 땅을 설마?
3: 자, 중령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
1: 원래 우리 땅이었거든.
3: 고구려가 말하는 중령 이북이란 한강 상류 지역으로 신라 입장에서는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노른자 땅이었다.
0: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3: 고구려 장소왕 때 백제 소유였던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고구려. 물론 당시의 명의는 신라에게 있었다.
0: 이거는 그 원래 잃어버린 주인을 찾자고 하시면
1: 참말 그... 말고 내놓으시든가 아니면 빈손으로 가시든가.
0: 이거 뭐 동맹을 깨겠다는 무슨 생떼도 아니고.
1: 난 다 보여. 내가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이시나?
0: 아닙니다.
1: 그럼 어떻게? 콜?
3: 신라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연개 소문.

0: 배우는 정말 합리적이지. 여기서만 조민수.
1: 나는 말이야, 한번 했던 말 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2: 김자연? 그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막 학생한테 도장 한 개씩 파주고 지금도 그래요? 허연.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해.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을 찾아갑니다. 월악산은 소백산에서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명산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1984년에 우리나라의 1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월악산 국립공원에는 영봉코스, 백두대간코스, 만수봉 능선코스 등을 비롯해서 모두 23개의 지정 탐방로가 있고요. 월악산 정상으로 오르는 영봉코스는 덕주사, 동창교, 칠륵사, 보도감에서 출발하는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인 영봉 덕주사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코스의 길이는 6km로 편도 약 3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영봉 덕주사 코스에 도전하려면 우선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덕주사 주차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덕주사 주차장

사장을 출발해서 조금만 걸으면 탐방로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요. 이 갈림길에서 아스팔트 길을 따라 직진해도 되고요. 오른쪽 나무 계단이 있는 자연 관찰로를 걸어도 됩니다. 어느 길로 가더라도 덕주사와 만나게 되는데요. 탐방로의 길이는 약 1km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덕주사는 신라 경순왕의 딸인 덕주 공주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사찰 이름도 덕주사라고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덕주사는 산 위쪽으로 1.7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6.25 전쟁 당시에 불에 타고 말았고요. 현재의 덕주사는 지난 1970년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덕주사를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명소는 옛 덕주사터에 있는 마애불인데요. 13m 높이의 커다란 바위에 조성되어 있는 덕주사 마애불은 고려시대의 불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인 덕주골에서 마애불까지의 거리는 2.6km로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애불부터는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돌계단, 철계단, 나무계단 등이 번갈아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탐방로 중간에 일부 능선길이 있기는 하지만 영봉에 오르려면 또다시 철계단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봉은 커다란 바위로 이루어진 암봉인데요. 정상에 서면 시원한 충주호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봉까지 오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거나 어린아이와 동행하는 경우라면 덕주사 마애불까지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주골을 끼고 있는 송계계곡에서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송계계곡은 계곡 산행을 즐기는 다른 계곡들과는 달리 자동차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은 명소인데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 주변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쉬엄쉬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덕주골 근처에 있는 덕주골 야영장에서도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송계계곡 끝머리에 있는 미륵대원지는 예전에 중원 미륵리 사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옛 절터인데요. 현재 미륵대원지에는 석굴터와 석굴입상, 5층 석탑, 거북바위 등이 남아있으니까요. 월악산과 송계계곡을 찾아가는 길에 잠시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네, 축구협회 부정선거 의혹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해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협회 인사들이 정몽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 이들은 투표인단에 포함된 심판과 접촉해 승급과 경기 배정을 도와주겠다며 정 후보를 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해서 먼저 이형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공정성 논란에 한 달 미뤄 진행된 55대 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은 모두 192명, 축구심판 A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투표 닷새 전 A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3: 씨, 저 알아요?
4: 그
3: 나한테 뜨거웠나?
4: 예, 맞습니다.
3: 그럼 내가 편하게 이번에 선거표 나왔지?
4: 예, 예.
3: 정몽규 회장 밀어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또 협회를 운영해야만 돈이 돌아가고.
2: B씨는 축구협회에서 A씨와 같은 심판들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심판평가관이었습니다.
3: 승급이잖아. 승급할 때 안 됐어 아직?
4: 직장이랑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3: 병행들은 안 해고.
4: 네.
3: 주말에만은 승급도 좀 따놓고 선거 때 좀 잘 좀 부탁하고.
4: 예, 알겠습니다.
2: 이후 거듭된 B씨의 요청 끝에 투표 전날에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5: 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엔딩이나 뭐 CD 페이퍼도?
2: 이 자리에는 당시 축구협회 임원이자 현직 심판위원장인 문진희 위원장도 동석했습니다.
6: 게임 투는 종업 때에 한 3일만 금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데 가면 한 일 정도는 채우지.
2: 48분 동안 이어진 대화는 당부와 약속으로 끝이 났고 다음날 선거에서 정몽규 후보는 85%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0: 이 축구 심판은 협회 인사들을 만난 직후 정몽규 후보 본인의 연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단독 보도 이우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1: 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심판 A씨에게 정몽규 당시 후보의 영상이 전달됐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정몽규 후보입니다. 심판님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1: 심판평가관 B씨의 전화가 걸려온 건 이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4: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죠. 내가 너 좀 신경 써줄 테니 뽑아달라라는 뉘앙스로.
1: 8차례에 걸친 일정 조율 끝에 문진희 현 심판위원장을 포함한 세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4: 평가 이런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일개 심판 한 명을 찾아와서 선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1: 약 3시간 뒤 이번엔 정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8: 저 정몽규입니다.
4: 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8: 내일 오셔야죠. 전화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 후보의 연락은 공식 선거운동이었다지만 A씨는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4: 투표해주면 너 잘 챙겨줄게 라고 했다는 거는 불만을 가졌을 때는 너를 안 챙겨주겠다라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심판활동에 대해 흥미가 떨어졌고
1: 축구협회 내부 규정상 선거인에게 직책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규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B씨는 선거에 관여한 적도 관여된 사람도 아니라고 해명했고 문 위원장은 수차례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0: 네, 심판을 만난 협회 임원들은 전국을 돌며 다른 선거인들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 사무원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인단 정보를 들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셈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당시 면담에 동석한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선거인단을 만나러 전국을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9: 20일간이었거든요. 1차 때요. 2차 때에 만나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한 사람만 더 만나서 15+1명을 만나거든.
1: 하지만 문 위원장은 협회 내부 규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후보자 본인과 선거사무원 3명뿐. 그러나 녹취록에 등장한 2명 다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사무원이셨을까요?
10: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문진희 위원장은 그 후에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잖아요.
1: 이들은 누가 선거인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4: 이번에 선거 표 나왔지?
11: 예예.
1: 선거 운영위원회가 작성하는 선거인 명부 사본을 요청할

0: 수 있는 건 후보자 본인이 유일하고 후보자가 이를 선거운동 외 목적으로 쓰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이 때문에 정 전 회장 측에서 조직적인 개입을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 전 회장 당선 이후 문진희 당시 집행부 이사는 심판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정 전 회장이 이끄는 HDC 측은 답할 사안이 아니다. 축구협회는 후보자 개인 활동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전 회장 본인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로인입니다.
1: 보신 것처럼 축구협회는 선거인단을 정해 회장을 뽑는 간접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직선제 전환 움직임을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10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구성됩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55대 회장 선거의 경우 대의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92명의 선거인단이 꾸려졌습니다. 이 중 183명이 투표에 나섰는데 정몽규 회장은 무려 85%가 넘는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여론과 동떨어진 이런 압도적 지지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선거인단으로 뽑힌 이들에겐 곧바로 협회의 녹을 먹은 선배 축구인들의 압박이 쏟아집니다. 또한 당연직 선거인단에 포함된 17개 시도축구협회장은 직원 인건비까지 보조해주는 그야말로 돈줄을 쥔 협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 감독 선임 문제라든지 뭐 사면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큰 흥길사항은 아니었고 정몽회장님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 이처럼 현행 간선제에서 카르텔의 벽은 너무나 두터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의 1차 과제도 바로 축구인뿐 아니라 국민 의견까지 총망라하는 직선제로의 전환입니다.
4: 많은 축구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저희 모두가 다 공감을 했고.
2: 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오는 16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직선제 정관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1: 축구의 신이란 메시가 페널티킥을 또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경기 막판 대반전에 13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역시 메시가 있었고 아르헨티나는 8강에 올랐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5: 아르헨티나는 전반 15분 이집트에 먼저 실점해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6분 뒤에 믿었던 메시의 페널티킥이 골키퍼에게 완벽히 방향을 읽혔습니다.
6: 와, 이것도 예상 못했는데요.
5: 후반 22분 한 골을 더 내줘 탈락 위기까지 몰린 아르헨티나를 구한 건 역시 메시였습니다. 메시는 후반 34분 로메로의 머리를 겨냥한 기막힌 크로스로 추격골을 끌어냈습니다. 4분 뒤에 혼전 상황에서 빠른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번 대회 8호 골을 터뜨린 메시의 활약으로 힘을 낸 아르헨티나는 후반 추가 시간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3분 만에 3골을 넣어 3대2 역전승을 거둔 감격에 축구의 신 메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7: 만약에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를 쓴다면 시간 순서의 편년체가 아니라 인물을 중심으로 쓰는 반드시 기전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16강전 경기였습니다.
8: 우리는 90분 안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우리 팀 해낸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5: 이집트 입장에서 지코가 넣은 골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 반칙으로 번복돼 취소된 게 아쉬웠습니다. 이집트의 하산 감독은 주심을 향해 두 팔로 X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산 감독은 남은 월드컵을 보지 않을 거라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미리 축하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1: 네, 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8강 팀은 스위스였습니다. 콜롬비아와 혈투를 벌인 끝에 승부차기로 72년 만에 8강에 진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영민 기자입니다.
9: 전반전부터 펼쳐진 치열한 탐색전. 쉽사리 점수가 나지 않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반 21분 콜롬비아 구스타보 푸에르타가 페널티 박스에서 감아찬 위력적인 슛은 골키

0: 스위스의 세 번째 슛은 골대 위로 높게 했습니다. 스위스의 마지막 키커 루벤 바르가스가 왼쪽 구석으로 정확히 차넣은 골로 기나긴 승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자, 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승부차기 끝에 스위스가 올라갑니다.
0: 마지막 8강 티켓을 손에 쥔 스위스는 오는 12일 아르헨티나와 맞붙습니다.
2: Interessante Spiel, taktische Weise.
3: 전술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린 세계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8강에서 스위스와 아르헨티나가 만난다니 정말 멋진 일입니다. 무란트 약힌 스위스 감독입니다.
0: 자국에서 대회를 개최했던 1954년 이후 72년 만에 8강에 오른 스위스는 현재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KBS 김영민입니다.
4: 오늘 북중미 월드컵 8강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진짜 강팀들만 살아남아 예측불허의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와 은바페, 홀란과 케인의 득점왕 경쟁도 이어집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5: 역대 최다인 48개국이 참가해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인 끝에 마침내 살아남은 8개 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압도적인 체급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등 최상위 4개국에 모로코와 벨기에까지 피파 랭킹 톱10 중 무려 6개 팀이 8강에 안착하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랭킹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탄탄한 조직력으로 72년 만에 8강에 오른 스위스와 16강에서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을 꺾고 올라온 노르웨이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 어느 한 경기도 쉽게 승패를 점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득점왕 경쟁도 8강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현재 8골로 선두를 달리는 축구의 신 메시를 필두로 프랑스 아트사커의 중심 은바페가 쾌조의 컨디션을 뽐내고 있고 8강 외나무다리에서 서로를 넘어서야 하는 잉글랜드의 케인과 노르웨이 홀란의 화력 대결에도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동개최 3개국을 포함해 북중미와 아시아 국가들이 일찌감치 대회를 마감한 가운데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유럽의 강세를 딛고 각 대륙의 자존심을 지켜낼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6: 오늘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거센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에 도심 하천이 누런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오가던 산책로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겼습니다.
8: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막 쏟아져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뿌옇게 되더니 갑자기 강이 범람했어요.
7: 빗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려 도로에서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도로가 통제됐고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세찬 비바람에 간판이 흔들리고 나무가 쓰러져 도로와 인도 위를 덮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딸기 농가는 서둘러 채비에 나섰지만 지난해처럼 침수 피해를 보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9: 비 많이 온다고 해서 올해는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배수로 같은 것도 다 점검했고 오늘은 아마 농장에서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사과 과수원은 성인 어깨 높이까지 뚝을 쌓아뒀습니다. 이런
10: 아주 낮은 지대도 아닌데 비가 넘쳐가지고 물이 넘쳐나서 바다처럼 됐다라고.
7: 거센 장맛비에 중부지역에 피해가 잇따른 데다 밤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6: 네, 이렇게 벌써 상당한 피해를 낼 정도로 오늘 충남 지역 등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이 또 고비라고 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현재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1: 네, 저녁 들어 다시 세차게 내리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 남부, 계룡, 공주, 논산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청은 충남 나머지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충남 지역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7시 반쯤 충남 계룡에는 시간당 73mm의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되면서

0: 오늘 하루만 16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부여, 공주 등 충남 내륙에도 시간당 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금강유역인 논산 동성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본청과 시군 공무원 200여 명을 투입해 호우 대응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새벽에 다시 시작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밤사이 다시 큰 비가 시작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주시고 산사태와 도로침수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1: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장맛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밤이 최대 고비입니다. 밤새 빗줄기는 더 거세죠. 내일 새벽부터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 상황과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현 기자, 현장에서는 비가 제법 강해 보이는데요. 지금 장맛비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띠 모양의 강한 비구름대가 확인됩니다. 시간당 30mm 안팎 붉은색 비구름이 지나는 이 대전과 충남 계룡 등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계룡 지역에는 2시간 전쯤 1시간에 70mm가 넘는 폭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종일 강한 비구름이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부여와 서천에 이어 저녁에는 대전과 충남 계룡 등지에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오늘 내린 장맛비는 주로 충청지방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여 등지에선 오늘 하루만 최대 16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 네, 밤사이 비구름이 더 강해진다고요?
2: 네, 오늘 밤이 올 장마철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남쪽 먼바다를 보면 태풍 바비가 이렇게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진 중입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중국을 향하겠지만 이동하는 동안 북쪽의 이 주황색에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북쪽에선 찬 공기가 내려와 맞부딪히면서 정체전선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정체전선은 충청과 호남 부근에 걸친 채 보시는 것처럼 중부와 남부 지역을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그 밖의 중부 지방에도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예고된 이유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 시간대에 위험합니다. 곳곳에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호우 가능성까지 예고됐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전북 등지에선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는 한편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중국이 홍수와 강풍, 산사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홍수로 뱀 양식장이 쓸려가 이재민이 뱀에 물려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승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뱀 한 마리가 황토물을 거슬러 헤엄칩니다. 놀란 주민이 빗자루를 들어 쫓아내 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큰 홍수로 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긴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에선 뱀 사육장 한 곳에서만 최소 900마리의 뱀이 풀려났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한 뱀 사육장 여러 곳이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이 중엔 코브라 등 맹독성 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민들이 뱀에게 물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4: 코브라였습니다. 굵기는 손가락 하나보다도 가늘었고 길이는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3: 뱀에게 물린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침수 지역에 고립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4: 일부 주민들은 제때 대피하지 못했고 그 중엔 뱀에게 물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통이 끊기면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간수성에서는 하루 새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후베이성에선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바비가 이번 주말 동남부 연안에 상륙할 걸로 예보되면서 중국 당국은 최고 수준의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5: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찾아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팀장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6: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 장윤기의 납치 의도와 성범죄 관련성까지 연관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사라졌던 이 케이블 타이는 검찰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모 경감은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박 경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7: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6: 숨진 이채원 양의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8: 자식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왜 제 딸이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마저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인멸되고
6: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윗선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넓혔습니다. 경찰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아버지를 처음으로 소환조사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관련 상황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5: 네, 구속된 수사팀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까지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장이었던 박경감은 강간살인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을 검찰에 보내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 삭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9: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알려진 이달 초
10: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장윤기의 자취방을 정리하며 조각 내서 폐기한 겁니다.
9: 이때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추가 수사마저 방해한 정황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이어지자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은 안 보낸 것이 있으면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 경감은 이 증거를 보내기 위한 전자결재를 거부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건 케이블 타이가 있었던 장윤기 차량 수색 영상, 그리고 사람 모양 인형의 DNA 감식 보고서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살인죄로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검찰이 모르게 끝까지 숨기려고 한 셈. 증거 송부를 거부하고선 박경감이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모 순경의 진술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시로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영상을 지웠던 겁니다. 차량 수색 당시에도 박경감은 순경에게 케이블 타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증거 인멸로 보고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 왜곡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1: 강간 등 목적 살인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는 과정이었다면 법 왜곡죄가 충분히 또 적용될 수 있다고.
9: 하급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5: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페이지 법안을 오늘 법사위에 올린 민주당 안에서도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페이지 작업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가 주도한 법안입니다.
13: 수사와 기소에 불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더불어민주당 결코 의원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 국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법무장관 역시 경찰 수사 견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14: 유착된 관계나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일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15: 원칙은 지켜줘야 되겠지만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2: 국민의힘은 회의장 밖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안전판을 걷어차는 일이다. 민주당 당권 경쟁용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법무장관에게 소리 높였습니다.
16: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2: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 아래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보안책을 마련할 거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 TF 차원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5: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자작극 혐의에 더해서 아버지 병원을 선거에 동원했는지도 수사받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계애 기자입니다.
17: 선거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유세 기간 음료 피습 자작극을 꾸몄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8: 자작극 공모 여부 인정하십니까?
19: 죄송합니다. 오늘 사안을 제 법원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조사에서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 유세 중 지나가던 운전자가 뿌린 음료를 먹고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지인인 윤모 씨와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정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내일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신문 사계열 경제방송 매일경제TV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소속 직원 등의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위 인지수사 1호 사건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앞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고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수업 중 대드는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등의 표현을 쓰며 훈계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간장과 식용유, 물엿 등의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 등을 썼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 GMO를 사용했다고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1,978만 4천 명으로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 수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은 언제나 아이들 편에 서서 응원해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응원의 힘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작가는 삶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글로 써내면서 세상과 소통해 왔는데요. 고등어에서는 청춘의 방황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아에서는 여성의 자립을, 도가니에서는 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얘기했죠. 오늘은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 작품들을 관통하는 삶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8년 후에 이제 2탄이 나왔습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일단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1: 아, 의외로 네.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0: 제목을 너무 잘 뽑으셨어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그 따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30대가 된 딸에게 고통은 블랙홀과도 같다. 예. 사실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1: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너무 많이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지가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란 무엇일까?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유독 나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관한 좋은 말씀을 찾아 읽고 내가 또 생각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 지난 여름에 폭우가 엄청 쏟아졌는데 지리산 일대에 이제 엄청 폭우가 네. 와서 막 수해가 막 많이 났는데
0: 집 무너지고 저 그러니까, 아는 분도 그랬어요.
1: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보니까 너무 멀쩡하고 우리 집은 이제 워낙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그 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서울을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뒤뜰에 딱 나가보니까 눈이 시원한 거예요. 뒤뜰에 3분의 1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돌담인데. 그러니까 돌담 옆에 이렇게 약간 고지대니까 이렇게 돌담으로 흙을 메워서
0: 예, 예.
1: 이렇게 그러니까 정원 집은 아닌데 이제 정원을 거기다 갖고 놨거든요. 제가 와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보니까 뭐 지리산 일대에 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뭐 장비도 없고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귀촌을 했나 서부터 내가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왜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뭐가 좀 힘들어지면 막 나쁜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0: 예.
1: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좀 다른 대처를 해보자. 그것도 아마 제가 시골에 가서 살면서 좀 얻은 여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뜰이 보이는 모든 커튼을 다 내렸어요.
0: 아, 저는 이제 복구에 나서신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 보겠다 나는.
1: 네네, 일단 안 보겠다. 왜냐하면 제가 막 그것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막 갑자기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사실 약간 당황스럽고 막 이러다 막 집도 무너지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공포도 예. 밀려오고.
0: 고향 그렇게 혼자 사는데 더더군다나. 예,
1: 거기다 또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막 다 수해가 너무 많이 나서 장비들도 이제 하나도 없고 뭐 제가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다 거기 시인들 술 마시는 시인들이지 무슨 중장비를 다루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 막 이제 일단 그랬는데 그때 제가 뒤뜰로 이제 뒤뜰이 내 눈에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하고 이제 평소에 좀 아껴서 연하게 틀던 그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먹으면서 일단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차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생각하자.
0: 예.
1: 근데 저 같은 경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회피형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한다면서요. 근데
0: 그렇죠.
1: 저는 워낙 회피의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 원래 그냥 어려움을 마주하고
1: 예,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0: 예, 뚫고 지나가리라 예, 예.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바꿔본 거예요.
0: 아.
1: 내가 일단 여기서 약간 회피형처럼 굴어보자. 근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재밌는 영화 막 찾아가지고 보고 막 시원하게 해놓고 막 아끼던 술도 꺼내고 막 맛있는 음식도 시켜가지고 제가 막 먹으면서 한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나면서 아 맞아 저쪽에 도시에 사시는 어느 분이 이런 거 전문가를 하셨다.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차분한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분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 맞아 내가 무슨 저 포크레인 저 돌담 어떻게 쏴지 저 무너진 흙은 어디서 갖고 오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돈이 있으면 되지 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는 돈이 없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없는 돈의 문제야
0: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야
1: 네. 예. 돈이 없는 것도 이제 그 다음 문제야 돈이 비싸고 이런 건 다음 문제라는데 이걸 구분해내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예전에도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하고 글로 다 휩쓸러 들어가요. 모든 생각이.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새로 피어나고 이럴 때 그 환희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딱 무너진 걸 봤을 때 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러니까 진짜 이게 눈앞에 이렇게 검은 망사가 이렇게 씌워진 것처럼 그때 제가 되게 슬펐거든요. 저게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꽃은 꽃이지. 내가 왜 이걸 못 보나 지금. 왜 이걸 즐기지 못하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정말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암선고를 만약에 받고 왔으면 옆집 여자가 다리 다쳐가지고 막 아파해도 야 나는 지금 암 생겼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면서 약간 나빠져요.
0: 내 고통이 너무 크면 그렇죠. 남의 고통을 들여다보기가.
1: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럴 자격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고통은 또 그 사람의 고통인데 이제 그럴 이성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아 고통의 본질이란 이렇게 블랙홀처럼 기쁨도 연민도 이런 게 다 쓸어가 버리는구나. 아. 그래서 정말 나빠지는구나. 내가 참 나빠지는구나. 그래서 왜 우리 무슨 큰일 당하면 좀 이따 그 사람 딱 나타나는데 얼굴 너무 망가진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0: 네, 네.
1: 그게 아마 그 휩쓸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거의 고통 전문가를 할 정도로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당했지만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휩쓸려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래도 꽃은 꽃이고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0: 뭐 네.
1: 지리산 가서도 나쁜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0: 참 힘든 순간에 거기에 막 맞설려고 하는 것보다는
1: 잠시요.
0: 한 발짝 예. 뒤로 가는 예. 게 정말 지혜로운 일일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예. 내 힘으로 지금 당장 해결되는 일이 아닐 때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쓴 에세이를 하나 봤는데 산골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자동차가 섰대요. 그래서 진짜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진짜 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자기가 했던 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숨을 고르면서 명상을 좀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동차 밑을 계속 쳐다봤대요. 한참. 그랬더니 거기 무슨 이상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이렇게.
0: 아.
1: 근데 그게 당황하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0: 예.
1: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도 아주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거꾸로 일 그 자체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타격 입은 우리의 그 막 당황함 이런 게 일을 그르치는 때가 더 많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0: 네. 그 공지영 작가님. 수시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많이
1: 예전에,
0: 하시고
1: 예.
0: 예전에 아니, 과거형인가요?
1: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해도 저절로 감사하긴 하지만
0: 감사 기도도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제가 그 엄청 불행했던 정말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그니까 정말 막 비난받고 이럴 때 어느 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0: 네.
1: 근데 뭐 제가 길게 써놔가지고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안 되는 기도지만 6개월 채우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여기가 뻥 뚫리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제가 아침에 그 감사 기도를 하다 말고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감사해서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또 있으며 또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또 올까? 네. 아, 그러니까 뭐 다른 일 때문에 통곡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울 날이 올까? 근데 그때 제 상황은 너무 나빴지만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공기, 이 평화. 일단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따뜻한 집, 이 건강, 이 음식, 네가 뭘 잘해서 이거를 다 얻은 거니. 그래서 제게 9,996가지가 공짜로 주어졌는데 제가 네 가지 없다고 이제 투정하던 제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0: 그 이후로는 아침에 눈 뜨면 지금도 이제 감사부터 시작하면서 시작해요. 네. 너무 좋아요.
1: 늘 이렇게 감사하고 살려고 저도 하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 화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진실은 게으르고 거짓은 부지런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네. 그 네. 진실은 게으르다는 이제 제가 도가니에서 썼던 귀절이었는데 진실은 자기가 진실이라는 것만 믿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동안 거짓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분칠을 하고 자기가 진실인 척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은 모두 그리로 몰려간다라는 네. 귀절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도가니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실은 게을러 그게 제일 큰 단점이야 라고 했지만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다시 요즘 돌아보니까 진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1: 네.
0: 맨 처음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다 바꾸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또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지도를 보고 길을 가는데 지도가 틀렸으면 지도를 고쳐야 되는데 건물을 바꿔놔버린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1: 네.
0: 이런 일이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짓들은 언제나 먼저 재빨라요. 자기가 거짓인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일시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듯이 보이죠. 더군다나 나이 들어갈수록 한 가지는 꽉 막힌 늙은이가 되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어도 3%의 가능성은 열어놔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1: 네.
0: 저도 신념에 찬 인간이어서 맞아, 이게 맞아. 이건 이 길이야. 그러니까 막 너희는 악마고 우리는 선해. 너희는 불의하고 우리는 정의로워.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뭐 젊었을 땐 가끔 또 그런 게 필요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20세기 때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거는 내가 혹시 서툴 수는 있어도 내가 생각에 있어서만은 절대로 고루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겨울에 입었던 그 따뜻하고 고마웠던 내 오리털 잠바를 어떻게 이걸 버려 하면서 여름까지 입고 있으면 요즘 애들 말로 쉰내가 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민감하게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그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네요. 3%의 가능성만 열어두면
0: 예.
1: 우리가 어느 누구하고도 다
0: 맞아요.
1: 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막 저도 예. 열 올리다가 딱 3% 생각하면 제가 딱 그래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의외로 싸움도 안 하고요. 다툼도 없고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보면 그 100%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망치고 있어요.
1: 이거 100%야.
0: 예,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였고요. 예.
1: 예. 저는 이제 신념에 찬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어느 순간 저도 굉장히 신념에 찬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0: 아 근데 그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두려워요. 저는 신념에 찬 사람들 보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1: 그게 너무 줏대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0: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줏대가 있어? 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을 하는데 줏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꺾여요. 우리 그냥 예. 플립처럼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살아야 돼.
1: 위로가 좀 됩니다. 작가님의 말씀이. 예. 아, 집착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집착하는 자 가질 수 없다. 네가 그것을 버릴 때 너는 그것을 얻는다.
0: 그 이미 기원전 한 2000년 중에 부처님서부터 얘기한 건데. 아, 근데 질리는 거. 아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랑에 집착하는 자는 네. 사랑을 결코 얻을 수 없고 친구를 그토록 원하는 자는 친구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18년 전에 딸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18년 후에 이제 30대 중반이 된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사실 물론 작가니까 내가 직업으로서 글을 썼지만 이 안에 딸의 삶을 정말 전적으로 응원하는 그 진실이

0: 심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1: 그 너무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훌륭한 엄마 같아서. 아니 저는 그렇긴 한데.
0: 그건 어느 엄마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 생각. 그 진심은 그걸 뭐 잘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네.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엄마 공지영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을 하든 내 딸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것이다. 이것은 나의 엄마에게서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 네, 저희 부모님이 좀 그러셨어요. 네, 네.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그러시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혼도 난 적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혼난 게 이제 뭐 거짓말 했을 때 그다음에 뭐 있지 뭐. 뭐 음식 안 먹고 자꾸 남기고 이런 네.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근본적인 그 도덕에 관한 거 그러니까 예의 범절에 관한 거 이런 거는 좀 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혼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알아서 잘 하기도 했지만 또 믿어주시니까 제가 더 제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노력했고 그 지금도 그 근데 그것도 제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택한 게 아니니까.
0: 네.
1: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0: 예. 사실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진짜 인생 살만 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예. 어, 그게 엄마면 진짜.
1: 그렇죠.
0: 최고일 것 같고요.
1: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엄마가 저희 아이랑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엄마 걔 또 그거 거짓말 아니야? 제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약간 정색을 하시더니 너는 아무리 걔가 지금 여기 없다고 해도 네 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식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네 자식을 믿니? 이러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빈말이라도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0: 아니 저도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돌아서면은 치 아유 지가 뭐 아유, 이럴 때가 있는데
1: 아니 많았죠.
0: 그 진심으로 정말 안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도
1: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예, 입으로라도 그런 되는.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저도 네. 약간 그 순간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엄마 말 요새 잘 안 듣는데 그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0: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나 왕따였다. 네. 근데 이제 부잣집 딸이었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부잣집 딸은 아니었고, 거의 금수저 중에서도
1: 아니요,
0: 아주 큰 금수저셨던 아니요, 것 같아요.
1: 아니요, 절대 예. 그렇지 않아요. 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여기 여의도에 살았어요.
0: 그때 여의도는 굉장히 부잣 동네죠.
1: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것의 약간 단점이 여기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0: 그렇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계속 같이.
1: 그러니까 가죠. 이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맨날 너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용돈도 조금 주고. 뭐 내가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대신 이제 저는 당시 성당에 이제 중고등부에서 계속 빈민구호 활동을 갔거든요.
0: 네.
1: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아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참 불행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났구나. 아마 그래서 대학교 가서 운동권에 또 들어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0: 네. 글을 내가 좀 잘 쓴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1: 초등학교 3학년 때
0: 예.
1: 전교를 대상으로 글짓기 응모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그때까지는 모르셨어요.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근데 제가 전국 백일장에서 그 한 학교에서 예선을 통과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전교에서 저하고 6학년 오빠하고 둘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0: 예.
1: 야 너 뭐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제가 또 전국에서 또 1등은 못했고 장원은 못했고
0: 3학년짜리가 네. 지금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요. 네,
1: 그때 3문에서 차상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차상이 한 2등 되나요? 2, 3등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뭐 위에 장원 있고 예. 뭐 어떤 차상 차하 예, 뭐 이랬던 뭐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모든 글짓기에 이제 불려나가기 시작했죠.
0: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연대 방송국 출신인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1: 아, 진짜요? 왜?
0: 네. 그, 물론 제가 졸업하고. 네, 맞아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왔지만. 그랬구나. 그때 거기 주인공들이, 어머. YBS의 아, 공지영 선배가 있었다는데.
1: 거기 그리고 방송국이 배경이에요.
0: 예, YBS 아나운서가 주인공이네? 막 이러면서 네, 한참 얘기하느라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서 YBS에도 계셨다고 하고.
1: 네, 맞아요. 네.
0: 왜 그만두셨어요?
1: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방송반을 했는데 그 네. 이유는 조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써보니까 방송반 하면 합법적으로 조회를 안 나가도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이제 방송반을 하는데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YBS 방송이 되게 크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 있고 방송국 네. 있는데 그냥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글도 좀 쓰고 싶었고 굉장히 태기를 해야 됐는데 뭐 이런 말씀 방송국에 와서 좀 죄송한데 그냥 제 적성이
0: 네.
1: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다 울려 퍼지는 걸 제가 이제 알았는데
0: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1: 그런데 갑자기 그게 네. 너무 두려우면서 이 말이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뱉는 말이 이 세상을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두렵게 느껴졌어요. 글은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듬어서. 근데 내가 말을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이 마이크에다 잘못하면 나쁜 기운도 막 돌고 있을 것 같고 그게 이렇게 되게 두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학회로 이제 같이 서클을 돌면서 이제 방송국엔 좀 안 가게 됐죠.
0: 아, 그랬군요. 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1: 아, 아닙니다.
0: 예. 그 사실 연세문학회에 훌륭한 작가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거기 출신이 많아요.
1: 예, 많죠.
0: 예. 예. 그 학교 입학하고 나서 연세문학회에서 사실은 어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을 많이 만나죠. 예.
1: 거기서 영향을, 악영향만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연세문학회 그 멤버들 들어갔더니 이제 기영도 시인 있었고.
0: 예.
1: 그 다음에 누구 있었나? 그때 성석재 소설가 있고.
0: 네. 어마어마하신 예. 분들.
1: 우상호 있고. 네. 또 인권운동하는 박래군 있고.
0: 예.
1: 아무튼 등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그 다른 선배들도 굉장히 글 잘 썼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 이 지저분한 서클실에 저렇게 이렇게 약간 쌀밥만 먹고 온 것 같은 애가 오니까 너무 신기하면서 이렇게 너무 구박을 하는 거예요.
0: 네.
1: 나중에 우상호 그 지금 강원도 도지사 됐죠. 그 친구가 쓴 그 무슨 옛날 회고록을 하나 보니까. 제가 이제 저런 애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서 빨리 내보내려고 온갖 구박을 했는데 그래 내가 고칠게 하면서 끝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0: 굉장히 좀 튀는 여학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0: 그 연세문학회에서 글만 쓰신 게 아니라 이제 운동권이었다고 얘기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진짜 운동권하고도 약간 이미지가 안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직접 화염병 네. 이런 건 무서워서 못 던지고 그냥 그 예를 들면 그 뒤에서 일선에서 이제 말하자면 평민의 가장하고 이제 연락책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밀접했어요. 밀접해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진짜 그 일기를 보면 이 독재 정권이 젊은 청춘에 미치는 이 끔찍함은 진짜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는 아닌데 제 친구들이 다 수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때는 잡혀가면 너무나 심한 고문당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정말 울었고 막 너무 힘들어서 짓눌려 있었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연세 문학회를 나갔더니 그때 이제 우상호 씨가 그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너는 여기 왜 왔어? 이러더니 저런 공산주의에 물든 문학을 하는 공지영 같은 애는 우리 이 서클실에 발을 들이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제 앞에서 제명결의를 하는 거예요.
0: 아니 왜?
1: 제가 그게 우상호 씨의 흑역사로 아직도 제가 목줄을 쥐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뭐 사람들은 지금 뭐 그때는 다들 사람들이 다 운동권하고 다들 민주화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2만 명 전교생 중에 시위를 하면 50명도 안 모이는 시대였고
0: 그때는 사실 서슬 퍼러
1: 서슬이 때죠. 너무 퍼려서 무서워서 못 하죠.
0: 초기였기 예. 때문에
1: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도 이렇게 저를 그렇게 제명을 해도 다들 제명에 찬성을 하는 저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갱이 막 이러면서 저 사실 빨갱이도 아니었는데 진짜 본격 운동권으로 가기도 너무 용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전두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곳은 갈래. 근데 무서워서 딴 데는 잘 못 가겠어 했더니 마침 그때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0: 네.
1: 합법적으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모든 시민운동단체 첫 유국 간사였어요.
0: 아.
1: 그래갖고 자유실천문인협의회라고 지금 작가회의 거기에 사무실에 그 전화받는 급사를 하나 구한다 그래가지고
0: 예.
1: 거기 가서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12만 원인데 그거 받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했죠.
0: 아, 그러니까 그 민족문학 작가회의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간사 같은
1: 네,
0: 걸로.
1: 간사인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전국에서 제가 첫 유급 간사.
0: 아.
1: 요즘은 시민운동 이제 뭐 그런 분들 다 이렇게 간사 돈 월급 네. 받으시잖아요.
0: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아, 예, 그 뒷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아직 너무 젊은데 언제다가요?
0: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충청권과 경북 북서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계룡과 부여에는 1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그 밖에 충청권, 경북 지역에는 100mm 이상 내린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더 내리면서 호우특보 지역은 점차 더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50mm,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은 시간당 50에서 80mm의 엄청난 폭우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 충청과 호남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 강원도, 경북은 최고 150mm가 넘는 것이 있겠습니다. 비는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그치겠고 중부지방 모레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밤사이 경상권 일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울산 32도, 광주, 제주 31도, 부산 30도, 서울, 인천, 대전, 세종 27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2도, 습도 82%, 강수량 26.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책을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 라벨 도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업에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합니다. 점자 라벨 도서는 일반 책 위에 점자가 새겨진 투명 라벨을 붙여서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비장애인은 글자로 같은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인데요. 올해는 우수 아동도서 60종을 선정해서 전국 공공도서관과 특수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7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고 심사용 실물도서 한 부를 별도 제출하면 되고요. 실물도서 제출처와 제출기한 등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만나는 소중한 창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이번 점자라벨 도서 사업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60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국 19세 이상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와 건강 지식, 만성 질환 여부, 보건 기관과 의료 이용 현황을 조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등록 여부를 조사 항목에 새로 포함해서 지역별 장애인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한 장애공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공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공모는 숏폼과 롱폼 두 부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도 출품을 할 수 있고요. 작품 접수는 오는 8월 11일까지 한국장애인재단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성동형 스마트 쉼터에 설치된 히어링 루프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합니다. 히어링 루프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사용자가 주변 소음에 영향을 줄인 상태에서 안내방송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음성정보 지원 시스템인데요. 성동구는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스마트 쉼터 47곳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3곳에도 히어링 루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이문세의 옛사랑.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보호자와 교사들이 보낸 질문에 답해 주실 텐데요. 그중 마지막 질문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었다고요?
1: 맞습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하는 그 공간에서 지낼 때 누구나 그렇지만 일단 특히 교사를 예로 들면요. 뭐 하나를 결정하고 답변할 때도 단순하게 결정해버리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지만 비장애 아동들과만 지낼 때는 반응하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교사분이 있다면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닐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 모두 어떤 아동이든지 간에 어른인 우리 입에서 내뱉어지는 그 말하고 반응하는 것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걸 넘어서요. 정말 잘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에는요.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마음이나 오해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다면 잘 반응해야 한다라는 말에는요. 한 가지 말이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한 아이나 불평을 호소한 아이에게 어른이 단순한 지시를 내리거나 답변을 줄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과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잘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0: 예. 교사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부모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평소에 아이와 함께 대화와 훈련이 중요하겠죠?
1: 맞습니다. 매번 느낍니다. 저도요. 교사가 마음의 여유가 좀 많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요. 선생님, 민수가 우리 방에 해요. 라고 말하면 여유가 있는 교사라면 저런 애써서 만든 게 무너져서 속상하겠네? 그러면 아이가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아직 이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방해했고

0: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말하고 잠시 침묵만 하면 그 호소했던 아이도 그 사이에 선생님 공감에 좀 위로가 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울먹임도 좀 나아졌고요. 그렇게 되면 호소했던 아이도 그렇고 같이 놀던 아이 중에 좀 생각이 깊은 또 마음이 따스한 한두 명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가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나? 다시 만들면 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 지나다니는 곳에서 만들지 말고 저쪽 가서 만들자. 친구들이 부딪히지 않게. 이런 대안이 아이들 입속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교사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선생님, 뭐 민수가 우리 방해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바쁜 교사는 이렇게 합니다. 민수가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희들이 통로에서 만드니까 그렇지 저쪽 가서 만드는 게 좋겠어. 막 해답까지 다 알려줍니다. 틀린 말 하나 없지만 교사는 해결해주고 답변해주고 지시했고 그러니 아이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자리만 옮겼지 생각해볼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민수 발달장애가 있는 민수한테는 민수야 조심해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아이들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시간을 보내버린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1: 예, 교사의 역할만큼 또 부모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부모가 결론을 내려서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아이가 상황을 한 번 더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0: 맞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이슈가 있을 때 생각하게 하는요. 동화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어서 맞닥뜨릴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실제 상황이잖아요. 영유아기 어린 자녀가 있다면요. 아마도 그 자녀의 부모도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좀 어린 젊은 부모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모르겠네 하면서 약간 저희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어린 부모도요. 직장이나 자기 일터에나 능숙한 공간에 갔을 때는 충분히 성숙한 반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유독 내 자식 일 앞에서는 쉽게 중심이 흔들리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린 부모일지라도 좀 더 자주 깊게 생각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결정을 위해서 가능하면 자주 사고하고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듣고 서로 토론도 하는 그런 데 노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다른 일들은요. 뭐 좀 천천히 해. 욕심내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말이 통한다고 하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좀 공부하고요. 또 배우고 또 사고하고 또 한 단계 좀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부모나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들 어른들은요. 매일매일 내 말과 눈빛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실시간 미치고 있잖아요. 이상원형 노인 어른들은 누구보다도 넓고 깊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반응하는 역량만큼은 정말 서둘러서 좀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혹 교육회가 매우 어린 부모지만 매우 성숙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마주하는 부모님 중에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하는 결정을 하실 수 있었는지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텐데 어릴 때부터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대단하시죠?
1: 예. 적절하게 반응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통합 환경에서 보호자와 교사 같은 어른들은 어떤 점을 기억을 해야 할까요?
0: 네. 뭐 갖추어야 할 역량은요. 저부터라도 끝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반응할 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공유해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럴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0: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좀 한숨 좀 돌이키고요. 공평해야 한다는 것에 깊은 의미와 공평 너머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도 고민이 되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생각해보자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무 긴 시간을 두지 말고 오후나 다음날 아침에 이것을 주제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렇고요. 우리가 만나는 비장애 아이, 장애 아이,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 무던한 아이, 조금 영악스러운 아이 모두 인생의 초반 새싹 시기임을 기억하자. 인간의 인생 초반 영유아기에 가장 귀한 연령대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부모인 나이고 교사인 나이다. 그래서 이 포함해서 아이들 주변에 멋진 어른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희망해봅니다.
1: 예,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익숙한 움직임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인데요. 운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익숙한 움직임을 운동으로 연결을 한다는 뜻인가요?
2: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면 새로운 동작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 현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회원분들과 함께하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동작을 한꺼번에 여러 번 설명하다 보면 몸이 먼저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손 올리고 왼발 내리고 몸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설명이 길어질수록 어떤 회원분들은 어느 순간 움직임을 멈추기도 합니다. 반대로 평소 생활에서 자주 하는 움직임으로 시작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오는 움직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는 움직임에서는 훨씬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일상의 움직임을 운동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운동도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회원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 순서와 익숙한 움직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동작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우리 평소에 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신발을 신을 때, 문을 열 때, 가방을 멜 때. 사실 우리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익숙한 움직임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확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1: 예,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운동 참여도가 달라진 분도 있나요?
2: 네, 기억에 남는 회원분이 한 분 계세요. 새로운 동작을 설명드릴 때마다 몸이 굳어버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몸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꾸 멈추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명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 문 열어볼까요? 창문 열어볼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며 손잡이를 잡는 것처럼 손을 앞으로 뻗고 몸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그러자 설명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따라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운동을 새롭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회원분이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움직임을 함께 꺼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활 속 움직임을 운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자, 그럼 익숙한 움직임부터 한번 운동 시작을 해볼까요?
2: 좋아요. 오늘 첫 번째 운동은 문을 열어보는 움직임입니다. 자,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툭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엔 오른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보세요. 내 앞에 문 손잡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잡이를 가볍게 잡습니다. 이제는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문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손이 옆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몸통도 함께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고개도 손을 따라 함께 움직여보겠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숨을 마시며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반대쪽 문도 열어볼게요. 왼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문을 열어봅니다. 손이 움직이고 가슴도 함께 열리고 몸통도 자연스럽게 회전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볼게요. 오른손으로 손잡이 잡고 오른쪽으로 문을 열고 가운데. 이번엔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요. 왼쪽으로 몸통이 회전해요. 그대로 돌아와 가운데.
1: 몸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0: 우리는 운동을 해야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은 익숙한 움직임을 만났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천천히 위로 뻗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선반에 자주 사용하는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손끝으로 컵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길게 올라갑니다. 자, 손끝이 천장을 향해 길어지고 내 옆구리도 함께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컵을 잡았어요. 잡고 천천히 내 몸 앞으로 가져옵니다. 팔꿈치를 접으며 가슴 앞까지 부드럽게 내려봅니다. 자, 반대쪽도 해봐야겠죠. 자, 왼손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높은 선반에 내가 좋아하는 컵이 있어요. 손끝 길어지고 갈비뼈 사이 공간도 조금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컵 잡았나요? 컵을 잡아서 천천히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1: 예,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해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맞아요. 오늘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움직임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신발을 신어볼까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들어 무릎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무리해서 높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만큼만 움직여주세요. 이제는 양손으로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발끝 쪽으로 천천히 손을 뻗어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손이 앞으로 가고 등은 살짝 둥글게 말립니다. 이번엔 숨을 마시며 천천히 허리를 세워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을 때요, 고관절도 움직이고 등도 움직이고 목도 함께 숙여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절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1: 예, 오늘은 특별한 운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몸이 훨씬 편안해진 느낌이 드는군요.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가방을 메는 움직임을 해볼게요. 양손을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가방끈을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을 옆으로 천천히 올려 어깨 높이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매듯이 손을 천천히 반대쪽 어깨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을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손을 천천히 풀어 옆으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에서는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도 열리고 등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1: 예, 운동을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지를 입을 때처럼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지를 입을 때 자연스럽게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합니다. 오늘은 그 익숙한 움직임을 조금 천천히 느껴보는 것으로 그 안정감이 다음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알고 있는 가능성을 하나씩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리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한 공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한 제23회 미랄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 문화 공연으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의 선율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모인 후원금이 국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해외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0: 네. 현장의 소리만 들어도 공연의 감동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1: 네. 미랄 콘서트가 올해로 23회를 맞았습니다. 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의미에 대해서 미랄복지재단 문화예술센터 정규태 센터장에게 들어보시죠.
2: 매년마다 많은 음악가들이 새로운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같은 하모니를 맞추고 또 우리 미랄복지재단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랄복지재단은 이 모금 행사를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히즈빈즈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8명의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업의 의미가 크고요. 또 국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좀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정신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하는 마음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처음의 마음, 그 마음가짐을 이 무대를 통해서 한번 다시 잡아보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음악을 통한 나눔.

0: 이 장애인의 자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군요.
1: 네, 그렇죠. 이번 공연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이 참여해서 더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조현선 씨를 만나봤는데요. 장애를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대에 오르면서 그동안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즐겨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 역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조현선입니다. 이번에 연주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하나 되어 함께 화합하는 무대입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입니다. 연주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 인식 개선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회사에 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주최하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정기 연주회 같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힘이 됩니다.
0: 네, 장애를 넘어서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해가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됐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번 공연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 한 명의 예술가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 씨는 사라사테의 카르멘 판타지를 통해 화려한 기교와 강렬한 에너지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여서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 과 이번 콘서트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시죠.
3: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랄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연주회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무대에서 음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평소 미랄복지재단이 추구하는 나눔과 희망의 가치에 깊이 공감해와서 이번 공연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연주가 단순히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BJ의 카르멘 판타지라는 곡을 사라사테가 편곡한 곡을 연주하는데요. 굉장히 기교적으로도 화려하고 잘 알려진 곡이라 들으시는데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오페라를 보는 듯한 그런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뜻깊은 연주회에서 정말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께 연주하며 만들어내는 조화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군요.
1: 네, 그리고 이번 무대에는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선율도 이어졌습니다. 테너 이재명 씨는 한국 가곡인 벳노레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아리아를 선보였는데요. 이 풍성한 성량과 깊은 울림이 객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재명 씨는 앞으로도 장애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너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한국 가곡 하나랑 이제 오페라 아리아 한 곡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좀 들으시기 편한 이제 곡이고요. 벳노레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민요풍으로 이제 작곡되어져서 굉장히 좀 흥겨운 노래이고, 오페라 아리아는 깨젤리다 마니나라는 오페라 라보엠에 나오는 아리아인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아리아라서 아마 들으시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미랄 콘서트에 함께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이고, 또 특별히 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또 진행되는 공연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공연도 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연을 보시고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미랄 콘서트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응원하는 나눔의 장이었습니다. 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23회 미랄 콘서트,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오늘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23회 미랄 콘서트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0: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자, 지난 시간에는 설신여와 가실의 감동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1: 예,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이렇게 장애라든가 이 시련을 극복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이항견문록이라는 책이에요. 제목 그대로 동네에서 견문한 내용을 담은 기록이라는 뜻인데 이 책에는 뭐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든가 맹인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좀 다리가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진 우리 뭐 이 뭐 외다리 시인이라든가 또 이런 그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그 천재화가 채북 등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0: 예, 이항 견문록. 저도 몰랐던 처음 듣는 책 제목인데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쓴 유재건은 어떤 인물인가요?
1: 그래서 우리 지금 김기만 아나운서도 잘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 국사책에도 잘 안 나와요. 예. 사실은 이런 책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국사책에도 들어가야 너무 이런 좀 뭐 양반이라든가 이 학자들이 쓴 책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좀 신분이 낮아도 그 소위 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예. 이런 책 뭐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과서에도 예. 좀 알려져야 아 이런 책들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 저자가 유재건이라는 인물인데 그 호는 겸산이고 사실은 이 중인 신분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예. 이런 좀 중인 신분은 뭐 이런 지방의 향리라든가 또 중앙관청의 뭐 실무관리라든가 또 우리 또 양반사의 이 서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인으로 분류되고 또 역관, 의관 이런 중인들 중에 한 인물이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능력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 듣고 특히 서예를 잘했다. 그리고 우리 정조 때 세운 이 규장각에 이제 그 서리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책을 편찬하는데도 공을 세워서 왕이 내리는 상도 여러 번 받았던 인물인데 특히 이 유재건이라는 인물의 주요 활동은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이 지금의 인왕산 서촌을 중심으로 해서 시회를 만들어서 신분 상승 운동을 정해 나가거든요.
0: 예.
1: 그 중심인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0: 유재건이 이항 견문록을 쓰게 된 동기는 뭔가요?
1: 그래서 이 중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뭔가 우리도 좀 양반 못지않게 능력을 갖췄는데 우리들의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또 이 중인들로서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들의 어쨌든 기록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중인들과 함께 시회 활동을 하면서 풍요 삼선이라든가 풍요 속성과 같은 중인이야 문인의 시를 정리한 이런 책도 이미 이제 이분이 편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철종 때인 1862년에 중인층과 그 이하 뭐 일반 평민이라든가 아주 뭐 천민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사람들의 정기에 해당하는 이항이라는 건 우리 마을과 향리에서 견문한 내용을 담은 기록에서 308명의 정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신분이 낮고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0: 예, 당시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기록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층민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다니까 조금 놀라운데요.
1: 그렇죠. 뭐 그 당시에 그 신분사회에서 양반 사대부 같이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중인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 천민, 노예, 신선, 뭐 점쟁이, 여자 스님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재건이 이항 견문록을 편찬한 의도에 대해서 그 벗신 조희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렇게 서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친구인 유재건이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 모아 바로 이미 기록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찾아냈고 또 여러 자료 중에서 정말 이제까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의 기록까지 모아서 정성스럽게 한 책을 만들어서 제목을 이항 견문록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 김종호 같은 인물도 우리 그 대동에서 만든 이 이항 견문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0: 예.
1: 그 한번 김기만 아나운서가 이항 견문록에 기록된 김종호 행적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종호는 자신의 호를 고산자라 하였다.

0: 그는 본래 공교한 재주가 많았고 특히 지도학에 취미가 있었다. 그는 두루 찾아보고 널리 수집하여 일찍이 지구도를 제작하고 또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새겨 세상에 펴냈다. 그 상세하고 정밀한 것은 고금의 짝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한지를 구해보았더니 진실로 보배로 삼을 만한 것이었다. 그는 또 동국여지 비고를 10권을 편집했는데 탈구하기 전에 세상을 떴으니 정말 애석한 일이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항 견문록의 기록으로 김종호의 행적이 드러나게 된 거죠.
1: 그렇죠. 우리 김종호 하면 정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0: 너무
1: 정도로.
0: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예.
1: 그런데 김종호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거의 알려져 있잖아. 사실 이 중인 신분이었던 까닭으로 바로 거의 그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이항 견문록으로 인해서 김종호의 그 행적이 그대로 이제 예.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항 견문록에는 이 김종호 이외에도 천민 출신 학자인 석이라든가 역관 홍순원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서예가 한석봉 뭐 안견 김홍도 이런 사람들도 물론 다른 기록에도 있지만 또 정말 그분들의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담음으로써 이 조선시대 정말 일상을 살아갔던 서민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이항 견문록이라는 책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예, 이항 견문록에 기록된 장애와 시련을 극복한 그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이 궁금한데요.
1: 그렇죠. 여기에는 뭐 효자라든가 열려 뭐 신선 호걸 또 뭐 재밌는 것은 뭐 바둑 잘 두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뭐 맹인들 이야기 또 뭐 이제 그 효녀 효자 이런 뭐 장애를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예. 정말 주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주부터는 이런 흥미로운 사연을 가진 인물들을 계속 이제 소개해드릴 그런 그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정말 기대가 예. 됩니다. 예. 자,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전해진 따뜻한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국의 대입 수능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한 소년이 특수교육 수능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와, 중국에서 전국 1등이면?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끝으로 점자 시험지를 짚어가며 당당히 명문대 입학을 앞두게 된 주인공. 올해 19살이 된 궈빈입니다. 사실 궈빈은 2013년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산시성 안구 적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겨우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잔인한 범죄로 두 눈을 잃게 됐죠. 사건 이후 중국 전역에서 치료비 모금이 이어졌고 우한의 시각장애인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은 뒤 공부하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를 눈으로 읽을 수도, 수식을 직접 보며 계산할 수도 없었기에 점자를 익히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이 전국 1등이라는 결실을 맺은 건데요. 궈빈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면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사가 돼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끔찍한 사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상상도 어렵습니다만,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걸어온 고어빈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7월 8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가호가 부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죠. 새 출판사가 함께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주제 삼아서 에세이집으로 엮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도 아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제목이 아무튼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그게 좋다 하는 의미죠. 자, 오늘 소개할 책 바로 이 아무튼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지상진 씨도 무척 좋아하는 아무튼 그거라고 하네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외화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이름은 못 외워도 주연 배우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톰 크루즈입니다. 그죠? 한국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할리우드 배우 중 한 명이죠. 한국을 찾을 때마다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는 등의 팬 서비스로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애칭도 얻었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산들이 부릅니다. 쥐끼를 빌려.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매주 이 시간에 소개할 책을 고르는 거 못지않게 네. 마지막에 신청하는 노래를 고를 때도 고심한다고요. 소문에 의하면 뭐 이것만 생각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1: 네, 이따금 선곡 센스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간 뿌듯하지 않아요. 네, 어떨 때는 직관적으로 곡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책과 어울리는 노래를 찾으려고 며칠씩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라디오 키드였었거든요.
0: 누구 좋아했어요?
1: 아, 스위스로.
0: 아, 예. 네, 네. 그 어리...

0: 는 대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1: 그 라디오를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 네. 이런 게 있을까요?
0: 네, 학창시절에 mp3의 음악을 담아 듣기보다 라디오를 켜는 걸 즐겼었어요. 당시 라디오계에서 한창 인기가 많던 게스트로는 말씀드렸듯이 보컬그룹 네. 스위스로우였는데요. 방송사를 넘나들면서 10개 넘는 고정 코너를 맡았었죠. 네. 네, 콩트 음악 선곡은 물론 아카펠라 라이브까지 소화해 는 그들의 매력에 푹 빠졌었어요. 네, 스위스로우가 처음 라디오 DJ에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 들었었죠. 고3 수험생, 대학 신입생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즘에는 멤버 중에 인호진 씨가 저녁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시죠. 오늘은 제 오랜 팬심을 가득 담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사적인 고백이 섞여 있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1: 아이고 그럼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책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네. 책인가요?
0: 아무튼 시리즈의 77번째 책 성진환 작가의 아무튼 레코드입니다. 마침 오늘이 제가 이 방송에서 책을 소개한 지 딱 77번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지는 1년이 되었고요. 조금은 억지스럽더라도 반드시 소개하고 싶은 이 책을 가지고 올 날은 오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 책은 전 스위스로우 멤버인 저자가 한 레코드 가게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록한 피지컬 음반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치 한 번만으로 가볍게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시대에 음악만큼은 조금 더 번거롭게 듣고 싶다는 저자의 애정 섞인 고집이 담겨 있는 책이죠.
1: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아무튼 시리즈 네. 이게 이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0: 네. 아무튼 시리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가지를 고백하는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단어 뒤에 자신이 애정하는 대상을 붙여서 삶의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죠. SF 작가 천설란의 아무튼 디지몬이나 김겨울 작가의 아무튼 피아노가 대표적이에요. 진심 하나로 써내려간 글들이다 보니까 읽을 때마다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이 시리즈를 읽다 보면 독자들은 내 인생의 아무튼 뒤에는 과연 어떤 단어가 올까 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떠올려보게 되죠.
1: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네. 내 뒤에는 뭐가 붙을까?
0: 아무튼
1: 복싱?
0: 다이빙?
1: 아무튼 골프? 만약에 지상진 씨가 시리즈를 쓴다면 뭐가 붙나요?
0: 아무튼 책?
1: 아무튼 마라톤 아니고?
0: 마라톤. 그쵸, 너무 많네요.
1: 좋네요. 어쨌든 아무튼 레코드를 네. 쓴 성진환 작가 어떤 분인가요?
0: 성진환 씨는 따뜻한 음악을 만들어온 뮤지션이자 웹툰 작가입니다. 그리고 2년 9개월 동안 한 레코드 가게의 매니저로 살아간 소중한 경험을 이 책에 담아냈었죠. 10여 년간 스위스로우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던 터라서 팀 탈퇴 후에 그의 행보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네. 웹툰을 그리면서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겪는 동안 저 역시 팬으로서 늘 이분의 근황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물처럼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 바로 이 책이었죠. 저자는 태어나서 처음 써본 긴 글이 자신이 가장 오래도록 좋아해온 음악 이야기라서 무척 기쁘다고 말해요.
1: 네. 아무튼 레코드.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레코드는 혹시 LP판인가요?
0: 네, LP뿐만 아니라 네. 카세트 테이프나 CD처럼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모든 음반을 뜻합니다. 저자는 평소에 물건을 줄여 사는 미니멀리스트를 동경해왔다고 고백하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의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의 조언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문장
1: 저도
0: 앞에서
1: 저도 이거 봤어요.
0: 근데 거기에 포기하고 말아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웬만하면 다 설레하는 성격이었거든요.
1: 맥시멀리스트 네.
0: 그래서 도저히 피지컬 앨범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책에는 디지털 음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피지컬 음반만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저자의 음악 취향도 압권인데요. 동영상 채널에 책 속에 음악들의 플레이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피지컬에 대한 낭만을 즐기기 힘든 저 같은 사람은 이를 통해서 아날로그의 정서를 엿볼 수 있었죠.
1: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예전에는 음반을 네. 선물로 주고 받았었거든요.
0: 맞아요.
1: 되게 옛날 얘기처럼

0: 근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링크를 공유한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저는 역시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있죠.
0: 그러니까 그 뒤에 살짝 메모도 쓰고.
1: 네. 네, 저 역시 과거에 생일 선물로 당시 단종되었었던 스위스로우 1집 음반을 받고선 크게 감동했었던 기억이 상승해요. 작년 생일에는 가족들에게서 스위스로우 20주년 기념 콘서트 티켓을 선물 받아서 황홀한 시간을 또 보냈었죠. 저자는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손님들이 선물할 앨범을 고르는 모습이 가장 부럽고 예뻐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음반은 가장 완벽한 선물이라면서요. 네. 네, 좋은 음악은 평생에 걸쳐 몇십 년이고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터치 한 번만으로 음악을 추천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라서 더더욱 희소해진 음악 선물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0: 확실히 이제 그렇게 주고받으면 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1: 맞아요.
0: 네, 이거 맞아. 누가 줬었지.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선물을 주고받는 손님들을 보면서 저자는 90년대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갖고 싶었던 CD 목록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곤 했었대요.
0: 세상에.
1: 네, 친구들이 그 다이어리를 몰래 보고서는 생일 선물로 CD 여러 장을 테이프로 엮어서 선물해 주었다는데요. 일명 CD 굴비 선물을 받고선 우주가 뒤집힐 만큼 행복해합니다. 저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흠집난 그 음반들을 이따금 플레이어에 건다는데요. 그때만큼은 소년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린 시절의 사연이 있는 음악이나 혹은 매체에는 그 시절의 자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아까 뭐 미니멀리스트 얘기도 나왔는데 네. 제가 사실 경험한 게 얼마 전에 제가 플레이어를 버렸거든요.
1: 까비.
0: 야, 근데 이분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당연히.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지상식하고는 한 문장 어떤 걸지가 궁금합니다. 뭔가요?
1: 네, 책의 마지막 쯤에는 과거의 그 스위스로 팀원들과의 추억을 짧게 회상하면서 담담한 안부를 전하는데요. 누가 누구인지 밝히기도 전에 알아차린 분들에게 그리움을 담은 인사를 전한다. 네. 팬으로서 때로는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또 야속해 하기도 했지만 책으로나마 그의 진심을 접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이제 레코드 가게 매니저를 지나서 다시 뮤지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저자의 앞날을 응원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뒤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적어내려가는 그런 작가들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단어 하나쯤 발견하시길 바라요.
0: 네. 안 그래도 저도 더 네. 깊게 고민을 해볼게요. 네. 네. 자, 뮤지션 성진환 씨가 쓴 에세이집. 아무튼 레코드. 이거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1: 네. 책 읽어주는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고심해서 올라온 오늘의 추천곡 어떤 겁니까?
1: 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성진환 정규 1집에 수록되었던 이별한 너에게 함께 듣고 싶어요.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MVI의 안문준 과장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쪽 저희가 이제 영상 출력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OCR 장치, 이제 음향 장치라든지 다각도로 장애인분들을 접근성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반영해서 영화를 볼 때도 조금 읽어주는 직관적인 기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물론 전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차이 없을 그런 상황까지는 좀 됐으면 좋겠다, 영화를 볼 때도 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을 조금 원활하게 하시게끔 하는 상황이 조금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 아직은 많이 저도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일했던 부분이랑은 좀 다른 결의 업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도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당연히 이제 저는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선입견 가졌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탈피하고 벗겨내고 있고요. 저희가 왜냐 접근성이랑 뭐 AI 기능도 그렇고 지금 의견도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1: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안문준 과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출력 장치나 OCR, 음향 장치 등의 부문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안문준 과장의 말씀 중에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중점에 두는 거. 사실 이게 당연하고도 중요한 건데 현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할게요. 윈디시티가 부릅니다. 엘니뇨 프로디고.

0: 영화 한 편을 화면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더위를 날려버릴 짜릿한 액션 영화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2018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을 준비했어요. CIA의 비밀 하부 조직이자 전 세계 최강의 스파이 기관 IMF의 최고 요원 에단 헌트가 세계를 멸망시킬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 미션에 착수하는 이야기고요. 에단 헌트는 톰 크루즈가 연기했습니다.
0: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이 언제 시작했더라 봤더니 1990년대였어요.
1: 맞아요.
0: 와, 엄청. 폴 아웃은 몇 번째 시리즈인가요?
1: 아, 총 8편 중에 6번째고요. 네. 작년에 마지막 편이 개봉했어요. 영화는 IMF가 뒤쫓는 범죄 조직의 수장이자 에단의 숙적인 솔로몬 레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그가 이끄는 신디케이트의 아나키즘 잔당 아포슬이 존 라크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핵 테러를 벌이려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에단은 천재 IT 전문가 벤지 그리고 IMF의 해킹 전문가 루터와 함께 아포슬 조직을 만나지만 루터가 인질로 잡히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결국 플루토늄을 놓치게 돼요. 에단은 병실로 꾸민 세트장에서 라크와 결탁한 핵 물리학자 델브룩 박사를 깨어나게 하더니 핵이 폭발했다는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요. 라크의 선언문을 방송에 내보내는 치밀한 연기를 해서 라크의 정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0: 그럼 이제 라크를 체포하고 플루토늄을 되찾는 임무가 시작되겠네요.
1: 맞아요. 근데 CIA 국장 슬론이 부하인 워커를 에단에게 붙여서 감시를 하게 하고요. 플루토늄 회수에 방해가 된다면 에단과 팀원들을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단은 라크를 납치한 뒤에 라크의 가면을 쓰고 라크의 거래 상대인 화이트 위도우에게 대신 접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요. 워커와 함께 수송기에서 뛰어내려서 파리의 그랑팔레 건물에 잠입하고 화이트 위도우의 자선 모금 행사장에 들어간 뒤에 라크의 신호를 추적해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함께 감상해 보시죠. 김사라, 석승훈 성우의 해설과 더빙입니다.
2: 거울 속에서 워커와 라크의 눈이 마주친다. 그 사이 손님이 화장실을 나가고 에단은 주사기를 휘두른다. 라크가 에단을 맞고 세면대에 처박는 순간 워커가 가면 제조 노트북으로 라크의 머리를 강타한다.
3: 주사기 어딨지?
4: 필요 없어.
3: 빨리 옮겨.
2: 에단과 워커가 기절한 라크의 팔다리를 들고 칸막이로 들어간다. 그 바람에 라크의 주머니에서 권총이 떨어져 옆칸 바닥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워커가 라크를 변기에 앉히고 에단이 가면 제조 노트북을 여는데 모서리가 부서져 있다. 워커가 라크를 때릴 때 부서진 부분이다. 그 사이 화장실에 들어온 프랑스 남자가 칸막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구두발을 발견하고 일행들을 부른다. 에단은 라크의 얼굴을 스캔해 가면 제조를 시작한다. 모니터에 3D 얼굴 투시도가 뜨고 아래쪽에 피부 질감의 가면이 만들어지는데 장비가 망가져 속도가 느리다. 이때 프랑스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5: 좋은 건 같이 해야지.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2: 에단과 워커가 손으로 문을 누른다. 프랑스 남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화장실을 나간다. 그 순간 라크가 눈을 뜬다. 상황을 파악한 라크는 에단을 걷어차 화장실 문을 부순다. 워커는 라크의 목을 조르다가 되치기를 당해 바닥에 쓰러진다. 라크가 워커의 목젖을 강타하고 에단과 격투를 벌인다. 워커는 라크를 거울로 던져버린다. 라크가 일어서며 세면대 배수구 파이프를 잡아뺀다. 라크는 덤벼드는 에단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워커의 목에 파이프를 걸어 쓰러뜨린다. 에단이 반격하자 라크는 에단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뾰족한 파이프 끝으로 에단의 목을 찌르려 한다. 워커는 복싱 자세를 취하며 다가오고 에단은 라크를 뒤로 밀어붙여 겨우 빠져나온다. 워커가 라크에게 펀치를 날린다. 밀리는 듯했던 라크는 현란한 무술로 워커를 사정없이 타격해 무릎을 꿇리고 덤비는 에단까지 뒷발차기로 제압한다. 에단은 숨을 고르며 공격할 타이밍을 찾는다. 에단이 라크를 안고 기둥을 부수며 쓰러진다. 바닥으로 쓰러진 라크가 떨어져 있는 권총을 발견하고 움켜쥔다. 에단이 필사적으로 라크의 손목을 밀어내지만 총구가 에단의 머리 쪽으로 다가온다. 그 순간 라크가 쓰러진다. 에단은 반사적으로 권총을 낚아채 총알이 발사된 곳을 겨눈다.
4: 망했다.
2: 총을 쏜 사람은 일사다. 에단은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워커는 총을 든 일사를 보며 두 손을 번쩍 든다. 세 사람이 라크의 시체를 확인한다.
5: 가면은 만들 수 있지?
3: 저 상태로는 만들 수가 없어.
4: 미안해요. 가슴을 겨냥한 건데.
3: 여기서 뭐해요?
4: 반갑단 뜻이죠?
5: 저기 죄송한데 누구?
3: 옛날 친구.
2: 에단이 자켓으로 라크의 얼굴을 덮고 칸막이로 옮기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다. 에단은 라크의 부서진 휴대폰을 찾아내고 워커는 본부에 전화를 건다.
5: 송환 작전 취소. 비상 상황. 청소팀 들여보내. 남자 화장실.
2: 에단이 라크의 팔찌를 뺀다.
3: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여긴 왜 온 거예요?
2: 이때 손님들이 들어오자 일사가 괜찮아요. 워커의 턱을 지켜든다.
6: 머리를 뒤로 젖혀요. 코피는 금방 멈출 거예요.
3: 뭘 봐? 어?
7: 부장 불리옥시?
2: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간다.
3: 이게 우연은 아닐 테고 누가 보냈어요?
4: 그건 비밀이에요.
5: 뭐 하는 거야?
3: 위도우를 만나야지.
5: 저기 라크 대신? 네 얼굴로 통할 것 같아?
3: 기도해. 두 사람이 초면인 길.
5: 기도빨로 작전해.
4: 몰랐나 봐요.
3: 위도우가 유일한 실마리야.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4: 가지 말아요.
3: 왜? 왜지? 그것도 비밀인가?
4: 당신은 이 일의 실체를 몰라.
3: 내가 이 일의 실체를 모른다?
0: 일사는 에단과 인연이 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1: 일사는 영국 비밀정보국의 요원인데 악의 조직 신디케이트에 장기간 잠입을 해 있어서 네. 충성심을 의심받는 상황이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솔로몬 레인을 직접 제거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파티장에 잠입한 에단은 라크를 노리는 살인청부업자들과 싸우고요. 일사와 워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화이트 위도우는 거래 대상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사실 솔로몬 레인이라고 밝히고 플루토늄 한 개를 먼저 건네면서 나머지를 넘기는 조건으로 레인을 탈출시키는 작전에 협조하라고 요구를 하죠. 한편 워커는 슬론 국장에게 에단이 진짜 라크일 수도 있다면서 정부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에단이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해요. 라크를 제거한 것도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죠.
0: 일리는 있는데 워커의 의도가 좀 의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에단과 워커 일행은 범죄 조직이랑 손을 잡고 솔로몬 레인 탈출 작전에 가담을 하는 건가요?
1: 네네. 화이트 위도우의 계획대로라면 레인을 태운 호송차를 기습해서 레인을 빼내야 되는데요. 네. 에단은 경찰들이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고 호송차만 딱 들이받아서 센 강으로 빠뜨립니다. 팀원 벤지와 루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레인에게 복면을 씌우고 무사히 구출을 해내고요. 에단은 화이트 위도우의 부하들을 경찰에게 붙잡히게 만들고 또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파리 시내를 달려요.
0: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계속 만나보시죠.
2: 루터가 센강 교각 옆에 모터보트를 세워놓고 있는데 잠수복을 입은 벤지가 물에서 나온다. 두 사람이 레인을 모터보트로 끌어올린다. 루터가 위치 추적기로 레인의 목을 스캔해 추적 방해 패치를 부착한다. 위치 추적기에 신호 없음이 뜬다. 에단은 탑차가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아간다. 경찰차들과 오토바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한다. 탑차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꽉 끼며 멈춰선다. 에단과 워커는 앞유리를 깨고 탈출해 미리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경찰차들은 탑차 뒤편에 멈춰선다. 워커의 오토바이가 출발하는데 에단의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경찰들은 탑차 앞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탑차에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워커가 뒤를 돌아본다.
3: 헌터! 어디야? 먼저 가고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차고에서 만나!
2: 에단이 출발한다. 센강에선 경찰 보트가 장갑차가 가라앉은 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 루터와 벤지가 그들을 지나친다.
3: 내 말 들려?
7: 들려, 말해!
3: 경찰이 따라붙어서 비상탈출 준비해!
7: 금방 갈게!
2: 벤지가 보트 방향을 바꾼다. 한편 워커의 뒤쪽으로 호송 행렬을 쫓던 검은 바이크가 다시 나타난다. 졸라와 조직원들이 탑차에서 내리며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 범인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생로이 다리로 이동 중이다. 조직원들이 강변에 세워놓은 승용차로 바꿔 탄다. 에단의 오토바이가 다리를 건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 오토바이들이 추격한다. 에단은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경찰 오토바이들은 차량에 가로막힌다. 에단이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경찰차들이 도로 끝을 봉쇄하고 있다. 에단은 인도로 올라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다. 경찰차 한 대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충돌한다. 에단은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큰 도로로 나온 에단 뒤로 다시 경찰 오토바이들이 바짝 붙는다. 에단은 전속력으로 역주행을 하고 경찰 오토바이는 채소 배송 트럭에 가로막힌다. 에단이 다른 골목으로 우회전하자 옆 골목에서 튀어나온 경찰차와 오토바이들이 에단을 바짝 추격한다. 경찰 차량들은 하나 둘 합류해 점점 수가 늘어나고 에단은 개선문 원형 교차로에 진입한다. 에단이 개선문을 옆에 두고 차들을 피해 빙

0: 빙글빙글 돈다. 에단은 경찰차들이 앞을 가로막자 뒷골목으로 빠져나간다. 에단이 뒷골목 교차로에 멈춰서 사방을 둘러본다. 방사형으로 갈라진 길마다 경찰차들이 가로막고 있다. 에단은 경찰차가 없는 골목으로 질주하며 뒤를 돌아보다 옆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다. 에단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을 구른다. 에단은 종아리 보호장구에서 단검을 빼들고 일어나 다리를 절며 화단을 향해 달려간다. 경찰들이 달려오고 에단은 화단 안쪽으로 뛰어들어간다. 경찰들이 화단 안쪽으로 들어간다. 잔디 중앙에 하수구 그물이 찢겨져 있고 에단은 사라졌다. 에단이 하수구 아래쪽 운하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터보트에 탑승하고 숨을 돌린다. 에단은 벤지와 루터에게 눈인사를 하고 보트 앞쪽에 앉혀놓은 레인을 응시한다.
1: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액션이 펼쳐지고 있어요.
2: 네. 에단 일행은 레인을 데리고 이동하다가 한 경찰에게 걸리는데 화이트 위도우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경찰에게 총을 쏩니다. 에단은 경찰이 구조 요청을 하게 도와준 뒤에 도주하고요. 레인의 위치 추적기를 제거해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죠. 화이트 위도우를 만난 에단은 경찰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화이트 위도우는 부하들이 희생됐다 하면서 레인뿐만 아니라 일사까지 넘기라고 요구해요.
1: 에단은 일사에게 작전에서 손을 떼라고 걱정할 것 같은데요.
2: 네. 근데 일사는 레인을 제거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요. 에단은 그렇게 런던에 도착하고 IMF의 헐리 국장은 CIA가 너를 라크로 의심하고 있으니 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워커는 암살자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에단은 플루토늄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거래를 강행하기로 하고 벤지에게 레인의 가면을 씌우고 네. 음성 변조기를 붙여서 감쪽같이 위장을 해요. 에단 일행이 아즈트를 나가자 레인을 감시하던 워커는 레인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탈출을 도와주려고 하죠.
1: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워커가 감시 카메라를 떼어내고 레인의 목에 주사를 놓는다. 레인의 의식이 돌아온다.
3: 나가시죠. 모시겠습니다. 헌트는? 위도우한테 갔어요. 가짜 레인 데리고.
4: 진정해. 아포슬한테 전화해.
3: 연락수단이 없어요. 다들 점저적이라. 내 임무는 당신을 약속 지점까지만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길 나가면 쫓길 거예요.
4: 아니, 난 여기에 있겠다. 아직 헌트랑 할 일이 남았어.
3: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4: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3: 처음에 말했어요. 헌터를 변절자로 만들면 플루토늄을 준다며. 난 할 만큼 했어.
4: 극심한 고통 없이 평화는 없다. 고통이 깊을수록 평화는 완전하다.
3: 내가 그 선언문에 쓴 평화는 당신의 평화가 아니고 헌터의 고통도 아니야.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거고 그걸 실현할 핵무기를 확보했는데 당신은 그저 헌트가 잘못한 것처럼 누명을 씌울 생각뿐이야. 그건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복수라고.
4: 그래 맞아. 내가 복수에 성공하면 그때 플루토늄을 주지.
0: 워커가 인상을 쓰며 겨우 감정을 추스른다.
3: 헌트는 당신의 유일한 친구지. 헌트의 소심함 덕분에 아직 살아있잖아. 국장 말대로 IMF는 아직 멀었어. 가면이나 뒤집어 쓰고.
0: 순간 워커가 뭔가 알아챈 얼굴로 가면 제조기를 쳐다본다. 레인이 긴장한다. 워커가 레인의 얼굴을 잡아뜯자 가면 아래로 벤지의 얼굴이 드러난다.
5: 일이라서 개인 감정은 없어.
0: 헌리 국장이 워커의 뒤통수에 총을 겨눈다.
6: 자네 오늘 망한 것 같군.
0: 워커가 총을 뺏는다.
6: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말이야. 이 총은 장전됐어. 확인해볼까?
0: 벤지가 가면을 다 뜯어버리고 워커의 총을 뺏는다. 워커가 손을 들고 감금실을 나간다. 벤지와 헌리 국장이 워커에게 총을 겨누고 넓은 통로로 나온다. 통로 저편에 에단과 루터가 진짜 레인을 데리고 서 있다. 레인이 고개를 옆으로 까딱거리며 워커를 쳐다보고 에단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워커를 응시한다. 벤지가 워커의 옆구리를 쿡 찔러 레인 앞에 마주서게 하고 에단을 바라본다.
5: 나 괜찮았어?
4: 아주 완벽했어.
6: 자네들이 왜 가면을 좋아하는지 알겠군.
5: 좋은 건 같이 해야죠.
7: 국장님도 꽤 하시던데.
8: 저희 팀으로 오시죠. 국장님 실수하는 겁니다. 아니, 실수는 내가 했지. 나 갈 때 널 구한 거 말이야.
9: 내가 뭐 어쨌다고. 좀 전에 나도 연기를 한 거야. 플루토늄을 찾으려고.
6: 슬론 국장한테 거짓 정보를 알리고 헌터를 모함한 건?
8: 네 정체를 밝혀. 라크.
9: 에단이야말로 과대망상. 환자예요. 아까 문건에 나왔듯이.
6: 그 문건은 누가 만들었지?
9: 저야 그건 모르죠.
10: 내가 알아요.
0: 슬론 국장과의 영상통화.
6: 잘 들었어요?
10: 네. 난 거짓말을 싫어해, 워커.
7: 저런, 큰일 났네.
6: 워커를 어떻게 할 거예요?
11: 내가 갈게요.
0: 은신처에 불이 꺼지고 체포팀이 나타난다.
12: 모두 꼼짝 마! 무기 내려놔! 빨리 빨리! 손들아! 무기는 바닥에! 바닥에 내려놔! 무기 빨리 내려놔!
8: 뭐? 진정해!
12: 너 말이야!
8: 진정해!
12: 빨리 내려놔!
8: 알았어요. 알았어.
7: 이러지 않기로 했잖소.
10: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누구 말이 맞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11: 모두 미국으로 오시죠.
10: 워커도 같이.
7: 플루토님은 어떻게 하고?
11: 거긴 내가 믿고 일 맡길 사람이 없어요.
10: 워싱턴에서 피아 구별부터 하죠.
7: 슬론 국장.
8: 국장님, 괜찮아요. 슬론 국장의 말대로 하죠. 위험 인물 두 명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 거니까.
9: 그게 될까? 쏘아.
0: CIA의 변절자들이 총구를 돌려 체포팀을 사살한다.
1: 와, CIA 안에도 아포슬의 첩자들이 숨어 있었네요.
2: 네. 그렇게 레인은 도망치고 워커는 헐리 국장을 칼로 찌른 뒤에 루터를 인질로 삼아서 탈출하는데요. 루터가 기지를 발휘해서 워커의 목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덕에 에단은 벤지의 위치 추적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성당과 지하철역 그리고 고층 빌딩의 옥상을 넘나들면서 아찔한 추격전을 시작하고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매달려서 워커를 따라잡습니다. 워커는 에단이 라크로 낙인 찍혀서 파멸하는 걸 보고 싶다며 에단의 전부인 줄리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죽일 수 있다고 협박을 해요. 그렇게 타워 꼭대기에 올라간 워커는 레인과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죠.
1: 근데 핵폭탄이 터질 때까지 그냥 있을 에단이 아니겠죠.
2: 네, 일사까지 합류를 해서 에단 일행은 레인에게 심어둔 위치 추적기를 따라서 카슈미르의 의료봉사 캠프로 향합니다. 의료 장비의 방사능을 이용해서 핵폭탄이 숨겨져 있었고 두 개를 동시에 해체해야만 폭발을 막을 수 있는데요. 에단은 의료봉사를 하고 있던 줄리아와 우연히 재회하지만 신분을 숨긴 채 핵폭탄을 찾기 시작해요. 핵폭탄의 15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기폭장치를 가진 워커가 헬기를 몰기 시작하자 에단은 다른 헬기를 탈취해서 추격에 나섭니다. 루터가 핵폭탄 해체를 시작하는 사이에 일사와 벤지는 흩어져서 핵폭탄을 찾아요.
1: 네, 화면 해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마지막 내용입니다.
0: 마루 한쪽 구석에 담요로 덮인 물건이 놓여있다. 일사가 담요를 걷자 기폭장치가 모습을 드러낸다.
13: 벤지, 폭탄 찾았어요.
14: 일사 어디에요?
13: 마을에 있는 집.
0: 레인이 장작으로 일사의 머리를 가격한다. 두 대의 헬기는 설산 위를 비행한다. 에단은 총알을 피해 계곡으로 내려간다. 에단의 헬기에서 연기같이 솟는다. 워커의 헬기 조종사가 고도를 높인다.
12: 이봐, 올라가면 어떡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저 밑에 뭐가 있는 줄 알고!
0: 이때 아래쪽에서 에단의 헬기가 솟구쳐 올라온다.
12: 올라가! 올라가!
0: 에단이 들이받을 기세로 워커의 헬기를 쫓는다.

0: 생각이야! 피해!
1: 워커가 이를 악물고 기관총을 쏜다. 에단은 고개 비행을 하며 총알을 피한다. 기관총 총알이 떨어진다.
0: 젠지!
2: 벤지, 응답해. 우린 뇌관 찾았는데 다른 폭탄은 어떻게 됐어?
1: 다른 폭탄이 또 있다고요?
3: 벤지, 응답하라.
4: 노력 중이야. 이사 어디 있어요?
1: 일사가 재갈이 물린 채 의자에 묶여 정신을 차린다. 일사가 손에 묶인 밧줄을 풀자 목이 자동으로 조여진다.
5: 폭탄은 못 막아. 알아들어? 방법이 없다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에단은 모든 걸 잃어. 사람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
4: 이사! 이사!
6: 내게! 내게!
4: 이사 어디 있어요?
5: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6: 벤지!
4: 이사!
6: 벤지! 벤지! 아기 오지 마! 벤지!
1: 레인이 벤지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총을 뺏는다. 레인이 올가미로 목을 조르는데 벤지가 선반의 유리병으로 레인을 후려친다. 레인은 금세 반격하고 벤지의 올가미를 조인다.
6: 벤지!
1: 레인이 벤지를 무릎 꿇리고 올가미를 당겨 질식시킨다. 일사는 기를 쓰고 밧줄을 풀기 위해 힘을 쓴다. 에단의 헬기는 설원에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워커의 헬기를 향해 돌진한다. 총을 맞은 헬기 몸체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번쩍거린다.
4: 안 돼!
1: 레인은 올가미와 연결된 밧줄을 당겨 벤지를 천장에 매단다. 벤지가 발버둥 친다. 일사는 의자를 등에 진 채 일어나 탁자를 향해 몸을 뒤로 젖혀 의자를 부순다. 일사가 밧줄과 재갈을 풀고 레인을 공격한다. 벤지가 버둥거리자 일사는 나무 상자를 발로 차 벤지의 발 아래를 받치게 한다. 에단의 헬기에선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온다. 에단은 끈질기게 워커를 쫓는다.
4: 조금만 더! 지금 이러면 안 돼. 지금 이러는 거 아니지. 가자!
1: 에단의 헬기와 워커의 헬기가 충돌한다. 워커의 헬기는 꼬리 부분이 날아가고 에단의 헬기는 빙글빙글 돌다 서론으로 곤두박질 친다. 워커의 헬기도 추락한다. 에단의 헬기는 서론 위를 정신없이 구르다 절벽 끝에 간신히 멈춰선다.
7: 야, 이 장면이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헬기 액션이잖아요. 그죠?
8: 네, 네.
7: 폭발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에단 무상할 하겠죠?
8: 네. 워커의 헬기가 굴러와서 충돌한 두 헬기는 절벽 틈에 끼고요. 워커는 끊어진 파이프에서 쏟아진 엔진 오일을 뒤집어 써서 화상을 입습니다. 빠져나온 두 사람은 격투를 벌이다가 에단이 절벽 끝을 잡으면서 추락을 겨우 면하고 워커는 에단의 발목을 잡아서 매달려요. 에단은 절벽에 걸린 헬기의 와이어 갈고리를 빼고 갈고리가 덮치면서 워커는 헬기와 함께 추락하고 말죠. 그렇게 15초를 남겨두고 팀원들은 폭탄 전선을 자를 준비를 마치는데 기폭장치는 에단과 한 2m는 떨어진 절벽 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7: 에단이 이 기폭장치를 멈추고 폭탄 전선을 잘라야 하는 거죠.
8: 맞아요. 네. 결국 에단이 기폭 신호기를 멈추는 데 성공하고요. 팀원들도 동시에 폭탄을 해체하면서 핵폭발을 막아냅니다. CIA의 슬론 국장은 한 사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에단과 IMF를 인정하게 되고요. 솔로몬 레인은 영국 정보보호국에 넘겨져요. 일사도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0: 친분이 되고요. 에다는 전처인 줄리아와 다시 만나 사과하고 애틋한 대화를 나눕니다. 기폭장치를 몇 주 전에 끝냈냐는 동료들의 질문에 에단이 평소처럼이라고 가볍게 대답을 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려요.
1: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톰 크루즈가 맨몸으로 소화한 액션 장면들로 매번 화제가 됐는데
0: 맞아요.
1: 진짜 나이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0: 맞아요. 예. 톰 크루즈는 빌딩 점프 장면을 이번에 촬영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지만 NG를 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어 올라서 절뚝절뚝 뛰는 연기를 이어갔고 이 장면은 그대로 영화에 사용됐어요. 네, 스턴트맨이나 전문 조종사 없이 직접 헬기를 조종했는데 촬영을 위해서 수개월간 비행 훈련을 받고 카메라 연기와 헬기 조종을 동시에 소화하기도 했죠. 네, 그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헤일로 점프까지 영화 역사상 최초로 주연 배우가 직접 선보이면서 왜 톰 크루즈가 액션의 대명사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한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메인 테마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면 종종 오늘의 커피, 오늘의 메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하면요, 크게 실망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오늘 가장 심혈을 기울인 메뉴이기에 자신있게 추천하는 걸 테니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오늘, 아주 평범한 말에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의미가 깊어집니다. 오늘은 딱 하루뿐이니까요. 딱 하루라서 더욱 특별한 오늘, 우린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특별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늘 같은 하루라도 빨간 우산을 쓴 그녀를 본 오늘이 특별하듯 항상 비슷비슷한 날이라도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해먹거나 아니면 그동안 연락 못하고 지냈던 지인에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도 아니면 지난날 좋아했던 음악을 찾아 듣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승훈의 로미오 앤 줄리엣 그리고 김준선이 부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신승훈의 로미오 앤 줄리엣, 그리고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장희숙님께서 오늘은 수업 못 가고 아들 기다리고 있어요. 장가들어 애비가 되었어도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하군요. 크크크. 오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그럼요. 엄마라는 존재는 늘 필요하죠. 장희숙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흐뭇해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됐기를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또 조정수님께서는 쉬는 날에도 알바하고 오늘은 직장이 나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씩씩하신 조정수님께서 힘드시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체력관리 잘하셔야 돼요 조정수님.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아택님은 저를 언제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군요. 상쾌지수 높여주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 치유지도사. 치유지도사.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 만드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심리치유사는 우리 조아택님이 첫 번째고 또 조아택님을 비롯한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심리치유사이십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에서 다시 만나죠.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그리고 박지윤이 부릅니다. 스틸어웨이.

한국인의 진정한 소울을 노래하는 트로트 세상. 오늘도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트로트 곡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노래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곡들로만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현당의 노래 여자는 모르지 준비했습니다. 1989년에 데뷔해 정 하나 준 것이 타인 같은 곡으로 사랑받은 현당이 94년에 내놓은 노래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애틋한 속내와 숨겨진 진심을 여자는 모를 거라면서 마치 넋두리처럼 풀어내고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눈치 빠른 사람도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 남성분들, 여성은 모를 거라고 서운해하지 말고 확실히 마음속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당의 여자는 모르지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번에 여자의 답답한 마음도 알아보겠습니다. 1989년에 발표된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입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남자들은 뭐라고? 하면서 다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노랫말을 듣고는 이내 살짝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여자를 구속하고 귀찮게 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위트있고 솔직하게 꼬집은 노랫말이 전혀 얼토당토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속이 다 시원했다고 하죠. 이 곡은 이전까지 슬프고 애절한 곡을 주로 부르던 문주란이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게 소화해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그의 화려한 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된 곡이죠.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럼 두 곡 들어볼까요? 현당의 여자는 모르지, 이어서 문주란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트로트 세상. 오늘은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을 노래한 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입니다. 가수 조항조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린 노래로도 유명하죠. 밴드 활동을 하던 조항조는 무명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절친인 최진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래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돌아왔고요. 1997년에 만난 곡이 바로 오늘 들으실 남자라는 이유로였죠. 가족을 위해서 슬픔과 삶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가장의 외로움과 고달픔을 담은 곡인데요. IMF 외환위기 시절 어려움을 겪던 중장년층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위로송이 되면서 현재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1987년에 발표된 최진희의 미워도 미워 말아요가 원곡이고 이후에 박우철도 발표했었지만 조항조가 부르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됐죠. 남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잠시 후에 듣겠고요. 조항조의 절친이면서 남자라는 이유로의 원곡자이기도 한 최진희는 여자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곡 제목도 그래서 여심입니다. 여심. 김희갑이 작곡했고요. 기교를 절제한 담백한 스타일의 곡이죠. 잔잔하면서도 서정적 리듬으로 구성된 이 노래는 떠나간 연인을 향한 조용하면서도 애절한 바람을 담았는데요. 뭐 메가 히트곡까지는 아니어도 팬들 사이에서 잔잔하게 오래 사랑받는 숨은 명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이어서 최진희입니다. 여심.

오늘 트로트 세상에선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그린 곡들로 채워봤습니다. 현당의 여자는 모르지,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최진희의 여심까지 함께 했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곡은 어떤 곡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영미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외로움, 그댄 그리움.

0: 우리를 설레게 하는 노래가 차고 넘치는 세상,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는 그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다 보면 네. 나도 저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 아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신세미 평론가는 초능력 가운데 순간이동 능력이 있고요.
1: 네.
0: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1: 순간이동 고르고 싶은 게요.
0: 네.
1: 진짜 집이 좀 서울권에서 멀리 살다 보면
0: 아, 예.
1: 아니 지금 바로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지하철에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0: 그러네, 시간 멈추기보다 순간이동이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1: 그게 아무래도 좀 저에게는 시간을 버는 초능력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0: 그러네요. 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힙합 뮤지션인 빅나티가 올해 초에 발매한 앨범 코발트와 네이비 그 사이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예. 빅나티의 본명은 서동현이고요. 또 2003년생인데요. 17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금은 힙합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됐는데요.
0: 네.
1: 사실 이 외고 출신에다가 로스쿨 진학을 꿈꿨을 만큼 굉장히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쇼미더머니에 이제 빅나티가 나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아쉬워했다고도 하는데요. 뭐 힙합계에 빼앗긴 인재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남기고 현재는 이제 자신만의 커리어를 굉장히 잘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뮤지션인데
0: 예.
1: 힙합 쪽에 있다고는 하지만 뭐 10cm나 이무진이나 멜로망스처럼 이제 좀 힙합계 밖에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랑 콜라보레이션한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힙합 그 너머에 있는 팬들에게도 이름이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노브레인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빅나티가 노브레인의 위스키 블루스라는 곡을 또 새롭게 편곡해서 발매를 하면서 이제는 록음악계와도 좀 친숙해지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올해 초에 발표한 앨범인 코발트와 네이비 그 사이 이 앨범이 이제 본격적으로 빅나티가 록이나 인디씬의 그런 뮤지션들이랑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음반이에요. 이 음반의 피처링진을 보시면은 뭐 선우정아나 노브레인의 이성우나 10cm 같은 이런 선배 뮤지션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디 씬에서 가장 핫한 그런 이름 팀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0: 네.
1: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은 인디밴드 신일류라는 팀과 함께 만든 디셈버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신일류라는 팀이 이제 해체 직전까지 갔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앨범을 내보자 이렇게 심기일전을 해서 작년에 빛나는 스트라이크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으로 이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인디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이 또 완전히 록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대중음악에 가까운 음악을 하는데 여기에 빅나티의 랩과 약간 노래를 오가는 그런 보컬이 예상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힙합과 인디밴드의 약간 기묘한 만남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신일류가 피처링한 빅나티의 노래 디셈버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신일류가 피처링한 빅나티의 디셈버,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들으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방법은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영태님께서 비 온다는 소식 있네요. 딸 집에 환기시킨다고 문 다 열어놓고 왔는데 이런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조영태님, 이 글 보내주신 날 비가 왔었을까요? 만약 왔다면 혹시 집 안으로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별일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땠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태님 사연 고맙습니다. 이현주님께서는 재혼하는 결혼식 갔다가 하루 자고 오려고 해요. 딸이랑 셋이서 사별한 지 10년 넘어가는데 좋은 만남에 축하해 주러 가기로 했어요. 축의금만 보내긴 좀 그래서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뭐 결혼식, 모든 결혼식이 다 그렇지만 더욱 축하받아야 하는 그런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현주님 가정은 가족여행을 하신 것 같네요. 결혼하신 분 앞날을 축복하면서 이현주님 댁 가족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패닉이 부른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여름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덜어내거나 낮춰주는 기능이지요. 높은 기온을 낮추고 눅눅한 습기를 없애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제품의 형태면에서도 점점 덜어내는 추세인데요. 날개를 없앤 선풍기도 나왔고 직접 닿는 바람을 없앤 무풍 에어컨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전원선이나 소음까지 계속 뭔가를 없애고 덜어내고 있지요. 이렇게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군사를 덜어내면 내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할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축축한 땀은 덜 나올 테니까 보다 쾌적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지요. 이금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날씬한 아가씨끼리.

네, 오늘은 화엄사 꽃스님으로 불리면서 불교계 아이돌로 떠오른 범정 스님의 산문집 사랑을 알아 참 다행이다 중에서 부모로부터 이별을 배웠습니다 라는 글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언젠가 인터뷰를 하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어온 적이 있다. 스님, 젊은 나이에 그 외모로 사회에서도 잘 사실 것 같은데 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셨나요? 아마 나를 접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것이다. 삶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곤 한다. 스스로 선택해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흐름 속에서 떠밀리듯 새로운 길 앞에 선다. 어린 시절에는 더욱 그렇다. 나의 출가도 그런 흐름에 놓여 있었다. 중학생 때였다. 부모님은 우리 삼남매를 모두 절에 데려갔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출가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었다. 바로 이별이었다. 절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자마자 부모님은 차를 돌렸다. 이별에 대한 예고도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소년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그날부터 한 달 넘게 울었다. 지리산 계곡물 소리가 내 울음과 뒤엉켰다. 동생을 끼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커다란 상실이 뒤섞인 밤들을 보냈다. 만약 그때의 상처만 쥐고 살았다면 나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 옆이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방이다. 새로운 세상을 배우던 작은 아이가 있던 곳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나는 출가 수행자로 하루를 열고 닫는다. 과거와 현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셈이다. 시간을 견디고 살아낸 방식이 한 사람을 만든다. 출가는 내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가르쳐 주었다. 흘러온 길이 어떠했든 그 시간을 어떻게 품었는가가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다. 왜 출가를 했느냐라는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다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질문에 조용히 답해보고자 한다. 이 길 위에서의 하루가 나에게는 여전히 새롭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곤의 송학사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0일이었죠. 참으로 애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오키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지난 2023년 5월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셨고 지난 1월 제작진과 통화했을 때만 해도 힘찬 목소리로 건강이 좀 나아지면 다시 출연하겠다고 하셨기에 황망한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요임을 열전 시간에는 영원한 이웃사촌 고 오키 씨를 기리면서 그분의 음악 인생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오키 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1월 피란지였던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악극단을 운영하셨는데 특히 아버님은 세계적인 테너 마리오 란자의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서 코리아 란자라는 별명이 있으셨다고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오키 씨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무대와 가까운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휙 던져놓고 종일 노래만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던 소녀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 15살 무렵이었습니다. 명동에서 의상실을 운영하던 고모의 소개로 가수 현미 씨를 만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작곡가 이봉조 선생에게 오디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오키 씨는 여성 보컬 그룹 서울 시스터즈의 리드 보컬로 발탁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시스터즈 하면은 고 방시리 씨가 속했던 여성 트리오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키 씨가 활동했던 서울 시스터즈가 그보다 훨씬 앞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지난 6월에 세상을 떠난 가수 오키 씨를 추억하면서 노래 들어봤습니다. 나는 몰라요, 두 손을 잡아요, 그리고 눈으로만 말해요 전해드렸습니다. 데뷔 전 연습 과정도 남다른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명곡 봄비를 부른 박인수 선생에게 직접 영어 발음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팝송 가사를 꼼꼼히 짚어가며 철저히 미국식 발음을 익혔다고요. 그리고 악기 연습은 록의 대부 신중현 선생에게 지도를 받았으니 서울 시스터즈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소녀들로 구성된 서울 시스터즈는 곧장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당대 미국 팝밴드의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70년대 팝스타들의 성지였던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오르게 됐지요. 프랭크 시네트라, 톰 존스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섰던 그 대형 무대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그리스, 캐나다, 홍콩까지 전 세계를 돌며 위문 공연과 순회 공연을 펼쳤으니 K-POP 걸그룹의 진정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오키 씨가 해외에서 사용한 예명은 키티 김이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었지요. 그렇게 화려한 해외 활동을 마치고 밴드가 해체되면서 귀국한 게 1973년 그녀의 나이 21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김종순 작사 김희갑 작곡의 발라드 나는 몰라요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 데뷔하는데요. 이 노래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발표한 눈물로 쓴 편지까지 연달아 히트하며 톱 가수 반열에 안착할 수 있었지요. 서구적이고 세련된 외모에 허스키하면서도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음색은 오키 씨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게다가 해외 무대에서 다져진 무대 매너와 시대를 앞서간 패션 감각은 70년대 젊은 층을 사로잡았지요.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의 나팔바지를 유행시키기도 했고 열 손가락에 반지를 낀 손으로 마이크를 쥔 모습이 카메라 앵글에 자주 잡히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유행을 선도하는 요즘 말로 최고의 셀럽이었지요. 1975년에는 애절한 고음이 돋보이는 눈으로만 말해요, 펑키 리듬의 어쩌면 좋아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놀라운 감성과 가창력을 과시했고요. 76년도에는 그녀의 영원한 대표곡 이웃사촌을 발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노래 들어보실까요? 오키의 이웃사촌, 그리고 이어서 돈 때문에 노을 이어집니다.

네, 오키시의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웃사촌, 돈 때문에, 노을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가요인물열전, 지난 6월에 우리 곁을 떠난 가수 오키시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본 이웃사촌에는 재미있는 시대적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주도로 주민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반상회가 처음 생겼는데 오키시가 이웃사촌을 발표하자 시골 이장님들은 마을 스피커로 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반상회 안내 방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그 노래가 대한민국 반상회의 공식 주제가처럼 인식됐고 곧 국민가요가 됐지요. 가수로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1977년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러 갔던 오케 씨는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만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멘트로 온 국민을 열광시켰던 사전 5기의 신화 세계 복싱 챔피언 홍수환 씨였지요. 두 사람은 곧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분야가 다른 두 스타의 만남에 지인들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오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홍수환 씨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홀연히 무대를 떠나갔지요. 나중에 오케 씨가 회고하기를 긴 시간 동안 쉴 틈 없이 노래하다 보니 많이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시집을 가서 편안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갔는데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수 오키는 잊혀지고 홍수환의 아내로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밀려든 공허감이 노래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켰지요. 결국 다시 마이크를 잡은 오키 씨는 2017년 신곡 인생열차를 발표하며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희열을 그녀는 마음껏 만끽했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노래 부르며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던 오키 씨. 하지만 2년 전 야속하게도 신장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 전념해왔는데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 6월 20일 가족들의 배웅 속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는 연결식장에서 남편 홍수환 씨가 남긴 고별사가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가수랑 살았나 싶다. 사람들은 참 재밌고 유쾌한 오키로 기억하지만 나에게는 말이 없는 조용한 여자였다.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너의 히트곡이 뭐냐고 물으시면 우리 오키는 이웃사촌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 VIP 특실로 모셔라 하실 것 같다. 나는 우리 아내가 천국에 갔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의 영원한 이웃사촌 오키 씨, 부디 아픔을 잊고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가수 오키 씨를 추억해봤고요. 오키 씨의 노래 인생열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키 씨와 홍수환 씨 부부가 함께 노래한 아내의 일기, 그리고 오키의 이제는 알 것만 같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9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최연소 강호동 모래판 회오리. 모래판의 무법자 강호동이 씨름판에 쿠데타를 일으키며 최중량급인 백두급을 제패, 돌연 최강자로 부상했다. 강호동은 9일 부산호에서 끝난 제44회 장사씨름대회 백두급 결승에서 제41대 장사였던 임용재를 3대0으로 완파, 18세의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세웠다. 특기인 힘을 바탕으로 한 들배지기 기술 등을 구사한 강호동은 준결승전에서 당대 최고의 천하장사 이만기마저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왕좌에 오르기까지 단 한 판도 내주지 않는 기염을 토했다. 키 1m 82, 체중 120kg으로 지난 2월 마산상고를 졸업한 강호동은 경기 전 괴성을 곁들인 독특한 제스처 등으로 모래판의 무법자로 불려왔다. 강호동은 이날 우승한 뒤 준결승에서 이만기 선배를 이기고 난 뒤 자신을 얻었다며 오늘의 우승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이만기 선배 덕분이라고 능청을 떨기도 했다. 네, 요즘 젊은 분들은 강호동 씨를 코미디언이나 MC로만 아시겠지만요. 1989년 당시에 강호동은 그야말로 모래판의 최강자였습니다. 10대 나이로 쟁쟁한 장사들을 꺾고 천하를 제패했지요. 특히 당시 최고였던 이만기를 꺾고 윙크하며 포효하던 모습은 씨름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당돌했던 10대 소년 장사가 훗날 모래판을 넘어 방송계까지 제패하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셨겠지요. 박상철의 노래입니다. 무조건.

네, 박상철의 무조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네요. 예전에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세월이 아닌 친구의 수로 세고 당신의 삶은 눈물이 아닌 미소의 수로 세라.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친구들이 내 곁에 있는지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곰곰이 헤아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많을수록 잘 산 거겠죠.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음악엔 고음과 저음, 멜로디와 박자가 있죠. 작은 피리가 있다면 묵직한 거문고도 있는 것처럼 두드려 소리를 내는 타악기, 숨을 불어넣는 관악기, 화음을 이루는 현악기가 있어 조화로운 울림이 만들어집니다. 소리, 모양, 연주 방법 어느 하나 똑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다채로운 음악이 완성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마다의 개성만큼 아름다운 어울림을 기대해 볼까요? 첫 곡 길놀이, 그림의 연주입니다.

그림의 연주로 길놀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어울림을 만들었는데요. 다양함이 모여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씩씩한 소리가 처음엔 호수에 있는 물결인가 했더니 맑고 고운 음색 자세히 들으니 꿰어놓은 구슬인 듯 곡이 끝나고 남은 음향이 바람에 실려가니 봉황새 울음소리가 구름 저편에서 울리는 듯 하구나. 조선시대의 성운의 시였습니다. 여기엔 제목으로 긴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화백의 검은 고섬씨가 한 시대에 빼어나니 내가 듣고 매우 즐거웠다. 이에 한 군이 시류를 퍼달라고 매우 간청하기에 술자리에서 절고 한수를 주어 그 정성에 답하였다. 악사 한화백의 검은 고 연주는 호수에 있는 물결처럼 씩씩하고 꿰어놓은 구슬만큼 청아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남은 여운까지 봉황새가 오는 것만 같다고 했어요. 성운과 악사는 모두 서로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음악만큼 좋은 시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김영재 작곡 현침곡, 이형환 한민택의 검은고, 김영재 장구 반지입니다.

검은고와 장구의 깊은 울림이 돋보이는 곡이었죠. 김영재 작곡 현침곡, 이형환 한민택의 검은고와 김영재 장구 반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깊고 묵직한 여운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다의 자연의 풍경을 담은 어부사 함께 하시죠. 12가사 어부사 김희영의 노래입니다.

시미가사 어부사 김희영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부의 삶과 풍류를 노래한 작품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각 악기가 서로 대화하듯 어우러지는 시나위의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나위 합주 국립국악원 민속합주단의 연주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했던 조화로운 어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악이었죠. 신화위 합주, 국립국악원 민속합주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노래 휘모리 잡가의 생매자바가 있습니다. 생매는 살아있는 매를 뜻하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매자바 길 잘 들여 두 매로 꿩사냥 보내고 쉰말 구불굽통 갈기솔질 쏠쏠하여 뒷동산 울림송정에 말뚝 쾅쾅 박아 쉰말은 백마 즉 흰말입니다. 잡아서 길들인 매는 산골로 꽁 사냥을 보내고 백마는 잘 정돈해서 울창한 숲속 정자 같은 소나무에 말뚝을 박아 메어놓는단 말입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참바짓바 비사리바는 끊어지니 한 발 두 발 늘어나는 무대 소바로 메고 참바짓바는 지프로 꼬아 만든 밧줄 비사리바는 쌀이 껍질로 만든 줄 무대소바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줄입니다.

머리 잡기 생매 잡아엔 또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앞내 여울고기, 뒷내 여울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굴구나 굴구나 자나 주섬주섬 얼른 냉큼 수이 빨리 잡아내요. 앞뒤 냇물을 오가는 물고기, 작으나 크나 모두 잡아내겠던 말인데요. 이어지는 사설에선 물고기들을 가지에 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이 동자를 불러 이렇게 말해요. 동자야, 어디서 날 찾는 손 오거든 내 먼저 나가 통속 보아. 딸 손님이건 똥매로 후리고, 아니 딸 손님이면 그물 막대, 피리 밥풀 지렁이, 안질 방석, 백개 칼, 초친 고추장 가지고 뒷여울로. 딸 손님은 내칠 손님, 백개 칼은 대나무로 만든 칼입니다. 진짜 반가운 손님이 오면 여울가에서 물고기를 먹고 놀겠다는 거죠. 그럼 휘모리 잡가 생매 잡아를 박상옥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0: 이면 그물 막대 파리 바쁜 지렁이 삼지 종기 종다래끼 개묵 주머니 안절 방석 백개갈 초친 고추장 가지 거지 녀로
1: 휘몰이 잡가 생매 잡아 박상욱의 소리였고요. 이어서 쌍화차 온돌하게 연주로 별달 흘림 함께 하시죠.

차 한 잔, 술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하는 크로스오버 밴드 쌍화차 온더 락의 연주로 별다를 님까지 감상하셨습니다.

혼자서 하는 독주도 있지만 여럿이 모여 함께하는 관현악도 있습니다. 다른 모습, 다른 템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해봐도 좋을 겁니다. 마지막은요, 원일의 태평소와 장구, 양방원의 피아노와 여러분의 연주로 양방원이 작곡한 곡 제주의 왕자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겉으로는 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것 중에 알고 보면 더욱 대단한 내공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담백한 맛을 내는 요리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읽기 쉽고 간단한 글이 쓰기 더 어렵습니다. 잔머리를 쓰지 않는 단순한 사람이 알고 보면 진국인 경우가 많은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이리 꼬고 저리 꼬는 반전에 반전을 기한 얘기보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말에 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잡한 마음 좀 다 내려놓고 좀 더 단순해지기 위해서 단단한 내공을 쌓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단순하게 사랑에만 몰두하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사랑에만 전념하는 것은, 몰두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사랑할 땐 사랑하는 이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사랑의 내공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내공 하나쯤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상황, 간단하게 해결해버리는 내공, 잘 안 지워지는 때를 단번에 지우는 내공, 또 쉽지 않은 요리를 단번에 차려내는 내공 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순간에 내 내공이 가장 잘 발휘되는지를요. 내공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함께하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SG워너비의 내 사람, 그리고 조피디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Hold the line.

SG 워너비의 내 사람, 그리고 조피디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한 Hold the Line였습니다. 박보경님께서 친정에서 감자가 와서 감자조림 샐러드 볶음에서 딸내미들한테 보내줬어요. 감자는 쪄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럼요. 여름 감자 맛있죠. 그런데 박보경님 바쁘신 중에도 딸들까지 다 챙기시네요. 엄마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도 감자 얘기네요. 주은수님. 예, 신랑이 감자 캐놨다고 집에 가지고 온다네요. 저희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 과실나물을 좀 심었거든요. 채소값을 아낄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은수님, 기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자주자주 웃으실 수 있게 농사도 그냥 풍성하게 잘 되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주은수님 때 예, 신랑분이 가져온 감자로 뭐 해 드셨을까요? 그냥 쪄 드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리에 넣어서 드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이어서 박상태입니다. 나와 같다면.

0: Hey yo, you wanna dance?
1: 저희 때만 해도 해마다 여름이면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은 당연히 그렇고요. 매년 스타가 탄생되는 강변가요제도 그랬죠. 거기에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배출됐는데 이선희, 이상은, 이상우, 박미경 같은 가수들이 이 대회 출신들이었고요. 또 훗날 뒤늦게 알려진 스타들로는 한석규, 주현미, 권진원, 박혜경, 이수근, 또 장윤정, 진시몬 등도 강변가요제에 출전했던 스타들입니다. 뭐 그 시절 대상 받으면 다음날 곧바로 스타가 되곤 했는데 하지만 어떤 때는 대상곡보다 더 사랑받는 곡들이 탄생한 적도 있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강변가요제 대상보다 더 인기가 높았던 참가곡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1986년 대회 때 금상과 가창상을 받은 도시의 그림자가 불렀던 이어둠의 이 슬픔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곡이죠.

도시의 그림자는 부산 출신으로 김영수, 김종호, 김화란 이렇게 3인조로 구성된 혼성그룹이었는데요. 이들의 무대를 보고 많은 분들은 이 팀이 대상일 거라고 짐작했는데 대상은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가 차지했죠. 물론 대상곡도 충분히 자격이 있었습니다. 대상 받을 만했죠. 큰 인기도 누렸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지만 당시 분위기는 도시의 그림자였습니다. 또 이 대회에서는 다른 히트곡도 나왔는데 며칠 전에 들려드렸던 노래죠. 바다새가 동상을 받았죠. 참고로 도시의 그림자와 바다새는 부산의 같은 음악 동아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가요제 이후 도시의 그림자는 한 장의 독집 음반을 발표했는데 김화란이 유학을 떠나면서 팀이 해체되고 말았죠. 도시의 그림자가 남긴 명곡 이 어둠의 이 슬픔 잠시 후에 듣겠고요. 대상보다 더 대상 같았던 노래 가운데는 1987년에 동상과 가창상을 받은 티삼스의 노래 네, 그 곡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도 있죠. 인하공전 연합 락밴드 티삼스 보컬 김하수의 폭발적인 고음과 강렬한 메탈 사운드로 대회 당시에 그 무대를 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해엔 지금 배우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문희경이 그리움은 빗물처럼이란 노래로 대상을 차지했지만 대회가 끝나고 대중들은 사운드에 충격을 안겨준 티삼스의 노래만을 찾았죠. 훗날 문희경은 방송에서 대상은 내가 받았는데 티삼스 인기 때문에 묻혀버렸다고 속상했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대상곡은 잘 몰라도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리는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그림자의 이 어둠의 이 슬픔, 이어서 티삼스의 노래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강변가요제에서 대상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린 곡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얼이 다시 불러서 또다시 사랑받은 박선주의 귀로도 강변가요제 수상곡입니다. 1989년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죠. 당시 대상은 휘튼 휴스턴 분위기의 R&B, 박영미의 이젠 모두 잊고 싶어요가 차지했는데요. 대중은 박선주의 귀로를 선택했죠. 대상 수상자 박영민은 이후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으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5년 대회 때도 대상

완벽하게 지운 금상곡이 있었으니 당시 곡은 인기상까지 받았는데 바로 육각수가 불렀던 흥보가 기가 막혀져 국악과 댄스를 접목해 그야말로 획기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들의 대표 시그니처 댄스는 지금까지도 노래만 나왔다면 저절로 떼춤을 추게 만듭니다. 당시 가요계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었죠. 안타까운 거는 대상곡이었는데요. 그의 대상은 김우진이 부른 너에겐 미안해라는 노래였는데 기억하십니까? 너에겐 미안해? 이 곡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가 가요 차트 1위까지 휩쓸면서 그의 가요제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럼 대회의 진정한 주인공이 된 두 곡 듣겠습니다. 박선주의 귀로 이어서 육각수가 부릅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0: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여름이 되면 기다리던 강변 가요제에서 대상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던 수상곡들과 함께했는데요. 먼저 도시의 그림자의 이 어둠의 이 슬픔,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박선주의 귀로에 이어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까지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 곡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분명 이렇게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맞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 최근에 한 일 가운데
1: 네.
0: 미래 내가 고마워할 만한 행동 뭐 있을까요?
1: 가끔 저는 세수하고 네. 이 스킨케어를 바르면서 네.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잘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바르자 해서 크림 하나 더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때 마음이 그래도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지금 이렇게 크림 하나 더 바른 거 고마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0: 하면서
1: 그러겠죠.
0: 예. 예, 힘을 좀 내보고 있습니다.
1: 예, 여러분들도 다 예, 귀찮더라도 피부를 위해서
0: 예, 선크림 발라야 되고요.
1: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 그게 돌아올 겁니다.
0: 네, 네. 믿어봅니다.
1: 오늘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곡은요?
0: 네, 오늘은 김영석과 친구들이 함께한 앨범 2011년도 버전에서 수록곡 골라봤는데요. 이 앨범 제목이 김영석 위드 프렌즈인데 이제 김영석이 쓴 곡들을 새롭게 좀 편곡을 하고 동료 뮤지션들의 목소리를 빌려와서 새롭게 발표한 앨범인데요. 네. 사실 김영석은 이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한다 그런 뜻을 가진 마이더스 손으로 불렸던 작곡가잖아요.
1: 그렇죠.
0: 뭐 김건모나 신승훈이나 임창정 그리고 보아까지 이제 김영석의 손이 안 닿은 곡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김영석 위드 프렌즈 앨범은 이제 가수가 아니라 한 작곡가의 곡만으로 이뤄진 이제 국내 최초의 당시 앨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0: 영화 감독의 의도를 조금 더 살린 그런 영화 감독판이 있듯이 이 앨범도 어떻게 보면 작곡가판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0: 김영석이 쓴 곡들이 이제 또 워낙 크게 히트를 했다 보니까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곡들을 좀 새로운 가수의 목소리 그리고 또 새로운 편곡으로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앨범인데요.
1: 소개 한두 곡이 아니라서.
0: 맞아요. 그래서 이 앨범이 두 장이나 발매가 됐는데
1: 예.
0: 2006년에 한번 발표된 이후로 2011년에 나온 버전이 오늘 제가 수록곡을 골라본 앨범이고요.
1: 예.
0: 이 2011년도 버전의 앨범의 타이틀곡은 그날 이후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김영석이 썼었고 또 심현보가 작사하고 성시경이 불렀던 곡입니다. 네, 이 곡이 이제 2011년 버전에서는 나윤권의 목소리로 재탄생했고요. 또 이 앨범에 재밌는 곡들도 참 많은데 박정현의 편지할게요를 이제 걸그룹 카라가 부른 그런 색다른 버전도
1: 와,
0: 들어볼 수 있고요.
1: 상상이 잘 안 되네요.
0: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곡들 사이에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은 박진영의 원곡 영원히 둘이서를 유리상자가 새롭게 부른 곡입니다.
1: 네.
0: 이 혼자만의 사랑이 이제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에 대한 노래인데 이 곡이 원래는 박진영의 딴따라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되게 순수한 감격에 겨운 그런 노래 때문에 원곡 자체도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해석으로 불려졌지만 사실 유리상자 목소리는 어떤 곡을 불러도 좀 아름답게 더 들리고 약간 순백의 하얀 그런 느낌과 잘 어울리잖아요.
1: 그게 유리상자의 개성이죠.
0: 맞아요. 네. 그런 유리상자의 개성이 들어간 이 영원히 둘이서라는 버전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방금 소개받은 유리상자의 영원히 둘이서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유리상자가 부른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버전이 더 좋으신가요? 이렇게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시거나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용준님께서 더운 여름 저는 맹물 마시기 지겨워서 라임을 사서 즙을잔에 섞어 마시려고 합니다. 레몬이나 라임 같은 시트러스가 모르긴 몰라도 같이 마셔주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영주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레몬물의 효능을 찾아보니까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소화하는 데, 체중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인기라는데 소영주님 자기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박보검이 부르는 별 보러 가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제가 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고발자들이 그런 헛소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처럼 하늘과 땅의 이치를 탐색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렇게 고발한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으며 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헛소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즉 여러분이 지금보다 쉽게 영향을 받는 나이에 그런 말들을 했고 그에 대한 진실을 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이는 반론할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골석 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힘든 것은 그 고발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우연히 알게 된 한 명의 희극 작가가 있다는 것 말고는요. 그들은 모든 시샘과 악의로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는데 그 중에

0: 는 자기 자신 또한 설득하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정말이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가 따져볼 수도 없으니 대답 없는 그림자들에게 제 변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군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저를 비방하고 고발한 사람들은 최근 고발자들과 옛날 고발자들로 나뉩니다. 그렇기에 오래전부터 그리고 훨씬 자주 들어온 이 옛날 고발자들의 저에 대한 비난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자.

0: KBS 오디오북
1: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변호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래 지속되어 온 저에 대한 비방을 짧은 시간 안에 깨끗이 해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변호가 저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고 제 명분에 도움이 된다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방에 대해 변호한다는 것이 애초에 힘든 일임을 알기에 성공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신에게 맡기고 저는 법률에 복종하여 제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에 앞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묻겠습니다. 저를 비방한 고발의 내용, 멜레토스가 고발한 저의 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 비방자들은 저에게 뭐라고 했던 걸까요? 제 고발자인 그들이 진술서에 뭐라고 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한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킨다. 이게 바로 고발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구름에서 여러분이 직접 본 그대로지요. 그의 희극에서는 소크라테스라 불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신이 공중에서 걷는다는 둥 엉터리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연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멜레토스가 제가 그렇게 중죄를 지었다고 고발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그런 물리적인 사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진실의 목격자이고 저는 그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실제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앞서 말한 희극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든 짧게든 한 번이라도 떠들고 다닌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에 대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마 주위 사람들도 저에 대한 헛소문을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발에는 제가 선생으로 돈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도 정말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저는 한 인간이 인류를 지도할 능력이 있다면 그 가르침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온티노 사람인 고르기아스, 케오스 사람인 프로디코스, 그리고 앨리스 사람인 히피아스 같은 자들. 세 명은 유명한 소피스트들이다. 이 바로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에게 와서 돈을 주고 배우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는 것조차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들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히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칼리아스, 만약 자네의 두 아들이 망아지나 송아지라면 그들을 가르쳐 훌륭하게 만들 사람을 찾기는 쉬울 거야. 말 조련사 혹은 농부를 고용해도 망아지나 송아지의 알맞은 기능을 가르쳐 향상시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주겠지. 그러나 자네 아들들은 인간이 아닌가? 누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인간과 정치적 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네는 아들들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혹시 누가 있는가? 그러자 그는 있다고 대답했고 저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 사람인지 또 가르침에 대해 얼마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파로스 사람인 에우에노스요. 오문화를 받습니다. 고대 로마의 화폐 단위. 당시 1문화는 노동자가 약 100일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라고 답했습니다. 에우에노스는 행복한 사람이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토록 저렴한 값에 가르침을 준다면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과 똑같았다면 저는 매우 우쭐을 대며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러나 분명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씨, 당신을 고발한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했다면 이 모든 소문과 이런 고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말 좀 해주세요.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왜 지혜롭다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그런 악평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완전히 진실만 얘기할 겁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지혜롭다 불리는 건 제가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지혜냐고 물으신다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지혜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한 사람들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지혜 이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중상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 해도 제 말을 막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의 말입니다. 제가 지혜를 지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증인으로 델포이의 신, 아폴론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 아테네의 30인의 독재 정권이 수립된 동안 국외로 망명했다 돌아온 민주파 시민을 알고 계시죠? 그는 일찍이 제 친구였고 여러분과는 같이 망명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모든 일에 맹렬하게 임하는 사람이죠. 그는 델포이에 가서 다음의 문제에 대해 신탁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제 말을 막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신탁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탁을 내리는 아폴로의 무녀가 답하길 저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했답니다. 카이레포는 죽었으나 그의 형제가 여기 있으니 제 말의 진실을 증언해 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왜 그런 나쁜 평판을 얻었는지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신탁을 듣고 신이 뭘 의미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제가 대체 어떤 지혜를 가졌다는 건지, 그 지혜가 큰지 작은지 도통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신이고 신의 본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에게 물어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면 그를 데리고 신에게 가서, 신께서는 제가 가장 현명하다고 하셨지만 여기 저보다 더 현명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혜를 가졌다고 알려진 한 사람을 찾아갔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지 검토해보기로 한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는데 그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도무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다 생각한다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과 거기 있던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떠나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둘 다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지만 저는 모를 뿐 아니라 모르는 걸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제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다시 그와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운 털만 박혔죠.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을 찾아다녔는데 결과는 언제나 같고 미움만 잔뜩 받게 되니 슬프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말씀이니 저는 그 말씀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개에게 맹세하며 말하겠는데, 개에게 맹세한다는 표현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을 때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저는 여러분께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혜롭다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난 후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일 지혜롭다 알려진 사람들은 거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반면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결국 신탁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제 힘들었던 방랑 이야기를 계속해야겠습니다. 정치인들 다음으로 저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비극 작가나 주신을 찬양하는 희극 작가 등 여러 종류의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무지하다는 사실이 단번에 드러날까 두려워 저는 그들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 그것이 어떤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뭔가를 좀 알려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드리기도 참 뭐한데 그들 자신이 쓴 시에 대해 스스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인들이 타고난 재능이나 영감으로 시를 쓰는 것이지 지혜로 쓰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자나 점쟁이들은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시인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관찰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시를 잘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속 첫 번째 작품,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여러 죄목으로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씌워진 죄목은 모두 그가 철학을 가르친 일과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그를 고발한 사람은 멜레토스였고, 소크라테스는 수백 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철학적 실천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었죠. 크리톤은 사형 집행을 앞둔 소크라테스를 친구 크리톤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간절히 탈옥을 권유하는데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왜 정의롭지 못한 일인지를 이성과 논증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향연은 플라톤의 국가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철학적 사유로 확장합니다. 이 책에 실린 네 작품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삶과 죽음, 진리와 사랑이라는 일관된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품격과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기록,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영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나는 오늘도 몸을 15도쯤 뒤로 젖혀 사물을 본다. 눈이 나빠서만은 아니다. 몸을 빼고 사물을 보면 그만큼의 거리가 생기는데 나는 그 거리를 아름다운 사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조금 떨어져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평범하던 것이 귀해 보이기도 한다. 가족, 친구, 연인이라 이름 붙이기 전의 상태, 아름다운 사이로 오래 남기 위해 한 발짝 몸을 뒤로 빼고 손을 내민다. 그리고 음악에 몸을 맡긴다. 탱고가 아닌 왈츠를 추기 위해.

0: 목련나무 가지에도 앉았다가 창가에도 기웃거렸다가 마당에 고양이와 입시름도 버리던 그랬었던 어느 이름 모를 참새야. 잘 가라.
1: 웃지 마. 경건한 자리야.
0: 몇 년을 살다 가는지 모르지만, 다음 생에는 개미나 지렁이 말고 아이고. 물과 바람으로 태어나라. 기체로 태어나라. 차라리 무생물로 태어나라. 차라리 태어나지 마라.
1: 언니, 정말 슬퍼?
0: 땡땡땡. 이제 무덤에 흙을 덮겠습니다.
2: 왜 다들 뭐 하는 거야?
1: 조용히 조용히.
3: 뭐 하는 건데? 왜 울어?
1: 내 어린 참새 장예씨.
0: 이제 비석 대신 십자가를 세워주십시오.
4: 마당에 떨어져 죽었어. 근데 은선이 심증은 고양이한테 농락당하다가 죽은 것 같아.
1: 죽었다는 말을 쓰지 말아줄래?
0: 생을 마감한 겁니다.
3: 자 얘들아, 너희 거기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5: 어?
3: 자,
5: 어, 그 카메라 어디서 났어?
1: 어디서 났어?
3: 준원에서 빌려줬지.
1: 어, 왜 빌려줬는데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3: 아하, 이게 사실은 말이야.
5: 카메라 쓸 줄 알아?
1: 왜?
0: 자동 카메라야.
3: 야, 거기서 봐. 내가 찍어줄게. 움직이지 마. 야, 시수야. 그 참새 무덤이 보이게 찍어줘.
0: 십자가도요.
3: 자.
1: 언니, 더 깊이 묻을걸 그랬나봐. 고양이가 무덤을 파헤칠지도 몰라. 아니, 청개구리가 부모 무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시수 언니 참 못 자겠네.
3: 자, 찍는다.
1: 아,
3: 둘!

0: 근데 카메라는 왜 빌려줬어요?
1: 그게 필름이 너무 많이 남아서.
0: 몇 장 찍었어요?
1: 한 서너 장?
0: 오, 많이 남아있을 텐데. 에이, 또 아까워서 못 찍었어요?
1: 찍어준다니까 민망해 하길래 그야말로 공원에만 갔다 왔어. 뭐 딴 거 안 하고.
0: 딴 거 뭐요? 뭐 하려고 했었는데요?
1: 또 말꼬리 잡는다. 그 집에 식구도 많고 하니 한 통 금방 찍을 거야.
0: 있잖아요, 사진 현상으로 갈 때 연수 누나랑 같이 가요.
1: 왜?
0: 아이, 또 시치미 떼네. 좋아하는 거 빤히 보이는데 뭘?
1: 야, 너처럼 다 가진 애들은 모른다. 사랑해도 얼마나 걸림돌이 많은지.
0: 어? 사랑이요? 어? 방금 사랑이라고 했네. 사랑하네.
1: 아니, 이게 또.
0: 아, 전 찬성이에요. 그 집 자매들 중에 연수 누나가 제일 정상이라니까요.

0: 공원이 산 위에 있네요.
1: 아이 그냥 언덕인데 이 정도를 산이라고 하기엔 좀.
0: 아이 그러게요. 산은 아닌데 아무튼 높다고요.
1: 아, 그 무거운 걸 목에 걸고 왔으니까 더 힘들죠.
0: 아 이거 카메라인데요.
1: 어? 아 누가 그걸 몰라요?
0: 아, 카메라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1: 갑자기 어원이요?
0: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랍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굴절되겠죠. 우리 눈하고 같은 원리예요. 빛의 굴절로 만들어진 모양을 필름에 찍히게 하는 거래요.
1: 이렇게 눌러보면
0: 아무렇게나 그렇게 누르면 안 되는데.
1: 아니 이거 필름 감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셔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네, 네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같이 한 장 찍어 드릴까요?
2: 자, 언니 웃어.
3: 찍지 마.
2: 왜? 내가 뭐 잘못했어?
3: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2: 뭐가?
3: 저 옆집 남자 말이야.
2: 누구? 준호? 아니면 그 대학생?
3: 야, 준호가 남자니?
2: 남자가 아닌 건 아니지. 준호가 학교를 대충 다녀서 그렇지 나이는 언니랑 별 차이 안 나.
3: 준호 말고.
2: 아니면 뭐, 그 대학생?
3: 그렇게 말하는 게 지루한데 어떻게 가정교사를 하고 있지?
0: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굴절되겠죠.
2: 대화가 재미가 없으면은 그건 문제인데.
3: 뭐가 문제인데?
2: 이성적 끌림이 없는 거라는 거지. 남녀 사이에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3: 이게 안 통하진 않는데.
2: 응, 재미가 없다며.
3: 응.
2: 그게 안 통하는 거지. 연인들이 만나서 하는 게 뭐야. 일단 대화를 해야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니야.
3: 너 연애 많이 해본 사람처럼 말한다.
2: 나 이래봬도 중딩 때 연애소설 다 섭렵한 사람이야. 내가 왜 여성 잡지랑 하이틴 로맨스를 많이 봤게? 사랑을 빼곤 인생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근데 언니, 내 보기에 더 큰 문제는 그 대학생 오빠의
3: 뭐?
2: 이렇게 말하면 내가 꼭 성물 같지만 고모님 영향을 받았나.
3: 뭔데? 말해봐.
2: 봐, 첫째.
3: 응.
2: 시골에 있는 호러머니에. 둘째, 가난한 집안에. 셋째, 장남.
3: 너 언제 호구조사까지 마쳤어?
2: 몇 마디 해보면 알지. 뭐, 준호가 정보를 좀 주기도 했고.
4: 가난한 시골집 호러머니의 장남.
3: 가난한 시골집 호러머니의 장남?
2: 고모님이 그랬어. 여자의 인생이 뒤집히는 또 하나의 선택은 결혼이라고. 더구나 우리 집안엔
3: 아들이 없어서 사위가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 그 말은 나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지.
2: 뭐 얼토당토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 고모 목소리가 딱 떠오르더라.
5: 가난, 호러머니, 장남.
3: 이래서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 뭘 보고 뭘 듣는지가.
2: 그래서 언니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 언니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3: 그게 안 들린다 그거지.
2: 아니, 그럼 뭐 종소리라도 들릴 줄 알았어?
3: 아야 그만 찍어.
2: 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피사체인데.
3: 아 찍지마.
2: 왜?
3: 야야

0: 와, 이 집 밀크쉐이크는 최고야. 진짜 단팥빵에 먹으면 진짜 최고야.
1: 참 잘 먹는다. 맛있게도 먹는다. 밥 안 먹었니?
0: 맞아.
1: 어제 밤늦게까지 옥상에 있던데 뭐 한 거냐?
0: 너 완전 스토커 같아. 응? 훔쳐보지 좀 말라고. 너 자꾸 그러면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방 바꾸라고 할 거야.
1: 스토커 같은 소리 안 해. 야, 네가 옥상에 불 켜놓고 있으면 내 방에선 아주 훤하게 달이 내려앉는 것처럼 보이거든.
0: 좋았어. 간만에 감성이란 걸 장착한 말도 하네.
1: 남 수면 방해하는 건 모르고
0: 소리하다고.
1: 빵이나 쳐 드세요.
0: 야, 잡지사에 단편 소설 투고하고 오는 길이야.
1: 오, 무슨 잡지?
0: 그냥 학생 잡지. 상 받으면 잡지에 실어주고 상품으로 마이마이 준다길래.
1: 마이마이 이거 탐나는 거면 내 거 줄게.
0: 아이, 정말 됐고. 나는 내 소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 거야. 심사하는 사람은 정말 소설가들일 거 아니야. 그들이 내 작품에 대해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해. 뭐 물론 본심에도 못 들어 언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지.
1: 보낸 작품은 무슨 얘긴데?
0: 그건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너무 사적인 얘기라.
1: 야, 나한테도 얘기 못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건 괜찮냐?
0: 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건 괜찮아.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내 글 읽는 건 싫어 뭔가.
1: 뭐 그래도 나쁘진 않네. 뭐 나도 가까운 사람에는 들어가나 봐.
0: 뭐래?
1: 난 네가 진짜 신기해. 그 막 머릿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막 떠오르고 그래.
0: 해 아래 새로운 게 뭐 있겠니? 그냥 주변에 소소한 얘기들이지.
1: 주변? 그러면 그 얘기에 나도 등장해?
0: 왜? 출연시켜줘?
1: 네가 어떻게 날 그릴지는 궁금하긴 하네.
0: 만약에 너를 내 소설에 쓴다면 뭔가 결핍이 가득한, 그래서 조금은 삐뚤어진, 가장 성물적이면서도
1: 야, 너 빵 먹어 다 뱉어내. 뱉어.
0: 아, 진짜 치사하네. 소설은 허구거든. 허구라는 말은 아니야.
1: 아무튼 조금 대단하다 정은수.
0: 너도 꿈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꿈을 이루려면 좀 용감해지기도 하고 무모한 짓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1: 야, 난 꿈이 내 꿈? 내 꿈은 할아버지한테 달렸지.
0: 그런 게 어딨냐? 꿈이란 건 제일 자유로운 건데 뭐든 꿈꿔볼 수 있잖아. 가진 게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꿈 앞에선 다 평등해. 근데 그 꿈을 할아버지한테 헌납한다고? 너는 그렇게 효자처럼 굴지도 않으면서.
1: 야, 나한테도 네가 모르는 삶의 고충이 있어. 하찮은 네가 뭘 알겠냐?
0: 하찮은 내가 알아.
1: 뭘?
0: 안다고. 아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지.
1: 야, 빵이나 더 먹어.
0: 아우, 그만해. 배 터질 것 같아. 배가 이렇게. 그래서 말 안 해줄 거야?
1: 너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죽는다.
0: 그럼 안 들을래. 정말 죽기까지 해야 되는 얘기라고?
1: 아야, 알았어, 안 죽일게. 그냥 성적 안 나와서 체육 특기자로 대학 알아보는 중이야.
0: 체육? 체육이랑 무슨 특기가 있는데?
1: 테니스 배우고 있어. 아까 그 건물에 실내 코트가 있어서.
0: 이제 배워서 특기자로 간다고? 야, 테니스 그거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1: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 있겠냐?

0: 저기요.
1: 네.
0: 사진 찾으러 왔는데요.
1: 이름이
0: 정연수요.
1: 아, 너희들이구나. 딸 부잣집 작은 아씨들. 아, 잠시만. 아, 여기 있다.
0: 얼마예요?
1: 언니가 내고 갔는데.
0: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좀 이상한 것 같아.
2: 이상한 것 같아.
0: 얼른 집에 가서 보자.
2: 아, 그냥 지금 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잖아.
0: 사진에 지문 묻었다고 언니들이 뭐라고 해. 그냥 네. 집에 가서 보자.
2: 아, 싫어. 나는 지금 볼 거야.
0: 또 누가 말리니?
2: 오! 이거 잘 찍었네?
0: 어디 봐봐.
2: 오, 이거는 둘째 언니가 찍은 건가 보다. 이거는 내가 찍은 거.
0: 이건 참새 장례식 때 찍은 거. 이거 다 달라고 해야지.

0: 내일 나랑 옷 사러 갈래?
1: 내 것도 사주나? 그럼 가고.
2: 요즘 우러니 한숨 많이 쉬네.
0: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가는데 입고 갈 옷이 없잖아.
1: 친구? 누구? 어떤 언니인데?
0: 고등학교 때 우리 반 반장.
1: 아, 그 병원집 언니?
0: 응. 함 들어올 때 갔다 왔는데 남자네 집안이 보통 아닌가 봐. 함에 든 거 보니까 응. 비단에 반지, 신발, 화장품, 가방, 거기에 빵빵한 돈 봉투까지.
1: 원래 함에 그런 거 넣는 건가?
0: 뭐 신부한테 주고 싶은 건 얻는 거니까.
1: 부러워할 거 없어. 받은 만큼 주는 거니까 그 신부 집에서도 엄청 보냈을 거야.
0: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지.
1: 왜? 뭐가?
0: 뭔가 거래 같잖아. 얼마 보냈다, 얼마 돌려받았다, 뭐 받았다, 뭐 사줬다. 친구들끼리 얘기가 죄다 그래.
1: 언니는 그게 걱정이야? 아직 결혼할 남자도 없으면서?
0: 난 결혼하지 말까 봐. 결혼 안 할 거면 남자 만날 이유도 없지.
1: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언니가?
0: 친구들이 속물처럼 보이는데 부럽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차라리 독신주의 선언!
1: 차라리 자유연애주의 선언!
2: 연애는 해봐야지.
0: 굳이 결혼도 안 할 건데 골치 아픈 연애는 해서 뭐해.
1: 아니, 당연히 해.
3: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0: 고구려는 우리가 자기네 한강 유역을 훔쳤다고.
1: 춘추공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2: 백제가 멸망하면 정확하게 백제 땅을 딱 반반.
1: 연개소문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3: 고구려가 신라와 손을 잡을 경우 우리 백제는 살기 위해 당나라와
2: 중력 이북의 땅을 설마.
4: 잔말 말고 내놓으시든 아니면 빈손으로 가시든가.

와이파 한국 210번째 풍월주 김유식 46번째

0: 성충, 그 예. 고구려 상황은 어떻게?
1: 예, 연계 소문이 제 편지를 읽었다면은 신라와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0: 그 연계 소문이 신라의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오?
1: 연계 소문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인물입니다. 배신이죠. 배신과 배반을 일삼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뭐요? 나한테 묻는 게요?
1: 예.
0: 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이 배신?
1: 예. 나라의 반역자, 정권의 배신자 연계 소문이

0: 나 역시 자신과 같은 배신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라의 손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아, 그럼 저 연기 소문한테 저 신라가 배신자라는 거를 상기시킨겨?
0: 아이, 그럼요. 저 가장 확실한 혈자리니까요.
1: 역시. 아, 저 그저 옛날부터 내가 묻고 싶었는데 말이요.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0: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2: 당시 고구려와 당나라의 백성과 군사들에게 가장 핫한 화제였던
1: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0: 예, 당나라가 고구려보다 땅도 넓고 병력도 많기는 하지만 당 대종 이세민은 연개소문의 전략을 따를 수 없을 겁니다.
1: 아, 그럼 고구려가 이긴단 말이오?
0: 두 나라가 전쟁을 할 경우 승리는 반드시 고구려.
1: 근데 그 연개소문이 거품이라고 떠드는 자들도 있어.
0: 연개소문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입니다.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는데도 고구려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1: 잠깐만, 시대의 요구라면은 당나라하고 싸워서 승리하라.
0: 당 태종을 상대해 승리를 얻을 자는 오직 연개소문뿐입니다. 백성들이 반역자 연개소문을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1: 예, 아유, 똑똑하다. 말만 좀 빨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0: 내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1: 그렇다면 말이요, 우리 백제는 앞으로 어떻게...

0: 대답을 주시죠, 춘추공. 춘추공.
1: 신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일개 신하일 뿐입니다.
0: 아니 뭐 그 모르는 사람 있나.
1: 고구려를 아는 형님이라 믿고 고단한 길을 찾아왔는데 이 어려움에 처한 불쌍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겁박하여 노른자 땅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0: 아니 그럼 우리 고구려가 뭐 재능 기부라도 할 줄 알았나?
1: 설마 저희가 재능 기부를 원했겠습니까?
0: 그리고 언제부터 신라가 우리 고구려를 아는 형님으로 모셨다고 그러는 거야?
1: 이번에 도와주시면 정말 앞으로 저희가...

0: 조건부 재능 기부. 당장 춘추공을 별관에 쳐놓고 문을 단단히 치워.
1: 예, 대망리지.
2: 아니, 그 회담하다 말고 갑자기 말입니까?
0: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2: 아니, 제가 언제 모욕감을?
0: 나는 다 보여. 내가 모욕감을 느꼈으면 네가 준 거야. 당장 끌고 가.
1: 예, 죄인 이소.
3: 순식간에 군사들에게 끌려나가는 김춘추.
4: 개서문씨! 개서문씨! 잠깐만요! 개서문씨!
0: 이거 먹은 기분은 뭐야 이거.

0: 우려했던 대로 고구려에 감금되는 김춘추. 이 소식은 곧바로.
1: 불쌍한 춘추, 하필 겨울에 추운 고구려로 가가지고.

0: 따뜻한 남쪽에서 더구나 온실에서 자라신 춘추공이라 수감생활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1: 전기 매트는 고사하고 사식한 그릇 넣어줄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나.
0: 걱정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춘추공은 제가 구출합니다.
1: 장군,
2: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나기 전
0: 춘추공께서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나의 말발굽이 평양성은 물론 사비성까지 짓밟을 겁니다.
2: 피로써 맹세했던 두 사람,
1: 막무가내로 고구려에 춘추공을 내놓으려고 큰 소리를 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냐.
0: 춘추공은 외교 사절로 정식으로 입국 허가를 받고 고구려에 들어갔습니다.
1: 내가 직접 보장원과 소통을 시도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0: 예, 마마.
2: 잠시 후.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고구려. 여기 신라입니다.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십니까?
3: 네, 전혀 안 들려요. 여보세요.
1: 난 잘 들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0: 김춘추가 고구려에 억류된 채 일주일, 이주일 시간이 흐르자
1: 백제가 끊임없이 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 고구려를 상대로 우리가 먼저 싸움을 시작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우리의 외교관이 호랑이굴에 억류되어 있네.
3: 호랑이굴에 들어간 사람이 잘못했구만.
1: 그러니까요, 라이온 일병이나 되면 몰라 외교관 한 사람 구하자고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3: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자꾸 호랑이굴을.
1: 그러니까요,
3: 호랑이굴은 호랑이에게 제발 양보하자 이 말입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런가.
0: 김춘 주공 구하기 작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선덕유왕이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하자 김유신 역시 작전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
4: 춘추공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 역시 나에게 이른 새가 된다.
0: 결국
5: 보셨습니까 형님?
4: 조용히 군사들을 모아라.
5: 형님,

0: 도대체 김춘추는 언제까지 잡아둘 생각입니까?
1: 아, 그 김춘추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세요.
0: 예?
1: 뭐 신경 쓸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0: 아니, 저 국제 여론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1: 우리 고구려가 세계를 제패하면 국제 여론도 제패가 되겠죠.
0: 아니, 그래도 군사도 아니고 외교관을 그렇게 잡아두는 거는
1: 지금 이 대망례지를 가르치는 겁니까?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내 말은 앞으로 우리 고구려가 세계를 제패할 나라인데
1: 김춘추를 풀어줘라. 명령하시는 겁니까?
0: 아니요. 상의 드리는 거죠.
1: 그놈은 간첩입니다.
0: 아니 간첩 아니라 외교관인데
1: 내가 간첩이라면 간첩입니다. 그놈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척하며 우리 고구려의 정보를 빼내려고 들어온 놈이에요. 염탐꾼, 협잡꾼, 세장, 스파이, 간첩, 그게 바로 김춘추의 민낯입니다.
0: 그 돌려보낼 생각 없는 거죠?
1: 간첩을 돌려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0: 한편 처음 겪는 북쪽 추위에
1: 혹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를 찾고 계십니까?
2: 자네가 내가 찾는 그 사람인가?

0: 저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먹은 만큼 토해내는 선토해, 아니 선토해라고 합니다.
1: 이름도 좋구만. 그 이렇게 찾게 되다니 반갑네.
0: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규칙을 말씀드리면 소수점 아래로 5 이하는 버리고 6 이상은 반올림입니다. 먹은 만큼 정확하게 돌려드리죠.
1: 잠깐만.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벌세.
0: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1: 여기서 나를 꺼내주라고.
0: 안녕히 계십시오.
1: 뭐야? 이보게! 이보게! 제발! 이보게!

0: 연수명이 살길 이자영.
1: 그런데 말이야, 커피 사이드는 그런데가 좋단 말이야. 이거지.
2: 아이, 나는 이번 화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형님은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선도의 이명호.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있는 억불산을 찾아갑니다. 억만개의 석불이 있는 산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된 억불산은 제암산, 사자산 등과 함께 장흥의 삼산으로 손꼽히는 명산인데요. 이 억불산 중턱에 울창한 편백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여름철 가족 여행지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장흥군 일원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 기간에 장흥군으로 여름휴가를 가신다면 억불산 편백숲에서의 휴식과 함께 신나는 물축제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억불산이 있는 장흥군은 정겨운 풍경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고장인데요. 고려 인종의 왕비인 공해 왕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흥이라는 이름에는 오래도록 흥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장흥의 명산인 억불산의 높이는 해발 518m로 그리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산로의 길이는 약 9km로 꽤 긴 편인데요. 억불산 산행을 하려면 억불산 중턱에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 주차장을 들머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출발하는 억불산 등산 코스를 이용하면은 말레길, 벼락바위, 전망대 등을 거쳐 억불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하산할 때는 정남진 천문과학관 주차장, 억불약수터, 청소년 수련원 등을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등산 코스를 걷는 데는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억불산 산행을 하다 보면 가파른 능선에 있는 뾰족한 바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업은 여인처럼 보이는 이 바위의 이름은 며느리 바위인데요. 이 며느리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 장흥 탐진강변에는 욕심 많은 구두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구두쇠 할아버지는 탁발을 하러 온 노승을 매번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대신 사과를 했고요. 노승은 며느리에게 며칠 후 큰 물난리가 날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억불산으로 피하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승의 말처럼 며칠 후에 큰 물난리가 났고요. 며느리는 아이를 얻고서 노승이 가르쳐준 대로 억불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불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산 아래에서 다급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며느리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굳어서 지금과 같은 며느리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억불산은 장흥에서도 손꼽히는 친환경 지역인데요. 바로 이 억불산 중턱에 오래된 편백나무들로 가득 찬 편백숲 우드랜드가 있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에는 무장의 데크길인 말레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노약자들도 숲속을 산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억불산 등산로를 겸하고 있는 말레길의 전체 길이는 약 3.8km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은 사색의 숲입니다. 사색의 숲은 곳곳에 대나무 원두막, 평상, 해먹, 움막 등이 조성되어 있는 편백나무 숲인데요.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있는 억불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곡 그대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박화목 씨 임금수곡 그대의 창밖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진료가 좀 더 세분화되는 걸까요?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의 개정판을 보면 이완기 단독 고혈압을 새롭게 분류한 것을 비롯해서 혈압계의 변화라든지 생활습관의 개선사항도 확대됐는데요. 개정된 고혈압 진료 지침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온열 질환의 위험에 잘 대비해야 할 텐데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오랜 시간 야외 활동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열탈진, 열사병, 온열 질환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블랙펄의 고고씽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 고혈압 학회가 여섯 번째 고혈압 진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진료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권고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번 6차 진료 지침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에 대한 6차 진료 지침 개정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이번 개정안은 특징적으로 확 달라진 건 아닌데요. 네. 고혈압을 더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고 네.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하자라는 쪽으로 바뀐 거고요. 네. 이제 뭐 젊은 사람의 고혈압, 또 이제 집에서 재는 가정혈압, 네. 또 새로운 혈압 측정 기기, 그리고 또 여러 약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합친 복합제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치료 등이 좀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임상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 지침과 비교할 때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1: 예, 몇 가지 좀 추가가 됐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 이제 팔에 커프를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하는 그런 커프가 없는 혈압계. 그러니까 우리 혈압계제 보면 어깨에다 뭘 감잖아요. 네. 이걸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 측정계가 좀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좀 정립이 됐고, 뭐 그 외에 이제 혈압약 이외에 뭐 신부전약이나 당뇨약 이런 것들 중에 혈압을 낮추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에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 포함됐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1: 우리가 보통 혈압 그러면 위아래 두 개로 펴지잖아요. 네. 위에 것은 수축혈압, 밑에 것은 이완기 혈압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고혈압 기준이 수축기 140 이상, 또 이완기 90 이상을 말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위의 혈압은 140보다 낮은데 밑에 아래 혈압이 90 이상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완기는 정상인데 밑에 혈압은 정상 90 아래인데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은 뭐 140, 50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0: 고혈압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140에 90이지만 이완기 혈압만 상승한 경우가 이완기 단독 고혈압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 보죠?
1: 이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런다고 해서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재보면 뭐 128에 94, 135에 94 이렇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에가 140 아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고혈압 형태가 더 자주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소홀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히 이완기 단독 혈압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 건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 때문인 건가요?
1: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진료 지침에서 강조하는 게 젊은 사람들에서 고혈압 환자가 충분하게 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3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뭐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1: 또 검사도 안 하거든요. 혈압도 안 재고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진단하자라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것은 젊은 분들이 혈관이 좀 탄력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수축기 혈압은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밑에는 높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조기에 진단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비만, 음주, 흡연, 또 특히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 또 운동 부족, 짠 음식 섭취, 이런 게 요즘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0: 네.
1: 이런 경우에 이완기 밑에 혈압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예. 젊은 층의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1: 네.
0: 혈압에 무심할 수도 있는데 뭐 선별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어요.
1: 이 선별 검사는요. 그냥 아주 간단하거든요.
0: 네.
1: 그냥 혈압만 치면 됩니다. 근데 혈압 뭐 우리 건강 검진 국가에서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젊은 분들은 혈압만 잘 재줘도 금방 진단하고 또 치료하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 혈압 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또 커프리스 혈압계에 임상 도입이 추가됐다는 것도 궁금한데요. 팔에 감는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는 걸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커프형 혈압계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나요?
1: 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커프를 감고 하는 혈압계가 기본입니다.
0: 아.
1: 기본인데 이게 원칙이고 이게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네.
1: 그렇지만 이게 또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0: 좀 그렇죠.
1: 병원을 벗어나서 측정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면 이게 형태가 이제 스마트워치
0: 아.
1: 반지형처럼 손목이나 손가락에서 맥파 심 혈관의 파형이 뛰는 걸 분석해서 혈압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상 중에 혈압 변화.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의 혈압 변화, 또 자고 막 일어나서의 혈압이 어찐가 이런 부분들은 병원 혈압계로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0: 혈압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혈압 측정의 방법이 많이 다양해지긴 했죠.
1: 네, 또 다양해졌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뭐 혈압계 보면 뭐 팔목에다 재는 거 있고, 뭐 어깨 재는 거 있고, 또는 사는 게 있는데 가장 표준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0: 형태로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팔에 감고 압력을 주는 현재의 커프형 혈압계가 주는 불편도 반영이 됐고 가정 혈압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네요.
0: 네네.
1: 요즘 스마트워치나 반지형도 있고 참 혈압계가 다양해졌는데요. 특히 반지형 혈압계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0: 네. 그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네. 저도 해봤는데 네. 그 손가락에 그냥 반지처럼 끼는 형태고요. 또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이나 또 일상생활 중 혈압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이 한 번 재가지고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하루 중에 얼마나 변하는지 또 밤에 잘 떨어지는데 아침에 또 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형 혈압계에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1: 아, 네.
0: 예.
1: 그런데 장점도 많지만 정확도라든지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은 결국 숫자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반지형이나 이런 다른 혈압계들은 간접적인 파형을 가지고 혈압을 추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요. 검증된 기기로만 쓰시고 또 이 반지형 혈압계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병원 커프형 혈압계를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조하는 형태 또는 참고할 수 있는 형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가 하면 진료 지침에서 새로운 고혈압 약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0: 일단 저희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 고혈압 약이 크게 다섯 가지 계열인데요.
1: 네.
0: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불러드리자면 칼슘 차단제, 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뭐 전환요소 억제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표준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심장 뭐 심부전약이나 당뇨병 약으로 쓰던 약제들이 혈압 강화 효과들이 조금 있고요. 또 심장이나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좀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뭐 일반 청취자분들은 다 그냥 기억하시고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니까 기존의 항고혈압제 외에 여러 약제들이 포함되는 거네요. 근데 심부전 치료제가 혈압 치료제로도 쓰이는 걸 보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나 보죠?
0: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르니라는 약제들은 심부전에서 이제 심장 부담을 줄이고 또 사망률도 줄이는 또 혈관을 이완시켜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들을 뭐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약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거지 그런 약제들을 혈압약으로 써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근데 심부전이 있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기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심하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또 그런 분들한테 쓰는 혈압약은 저희들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고혈압 환자한테 똑같이 약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환자의 심장이나 또 콩팥 상태, 또 혈중에 이제 뭐 나트륨이라 그러죠. 소금기, 칼륨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약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좀 뭐 이렇게 어디 누가 좋다, 이 혈압약이 좋다 해가지고 남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건 아니고 예,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상담해가지고 약을 조절하거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당뇨병 치료제가 쓰이기도 한다면서요. 역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어요.
0: 예,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1: 네.
0: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 있는데 그 이제 혈당을 낮추죠, 당연히. 근데 이걸 이제 대규모로 사람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심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또 콩팥 보호 효과도 있고 또 혈압도 조금 낮추고 체중도 조금 감소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 추가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혈압약을 대신하는 건

0: 절대 아닙니다. 네. 구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심장이나 뭐야 당뇨, 콩팥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함께 쓰면 도움이 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심부전이나 당뇨병을 동반하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고혈압 약제가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요. 심부전이나 당뇨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제한이 있겠네요.
0: 예, 그렇긴 한데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고혈압 약제가 너무 좋아요. 예. 꼭 그 심부전 당뇨병 환자한테 쓰는 약이 뭐 못 써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아까 다섯 가지 종류라 그랬는데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부작용은 줄이고 혈압은 더 많이 떨어뜨리게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환자분들 고혈압 보면은 지금 거의 99%는 이제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새 약이 나왔는데 이게 당뇨병, 심부전 이런 쪽에도 좋으니까 나도 쓰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여러 약제들이 도입이 되면서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제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약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면 거의 대부분 잘 조절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 3개 이상, 4개 이상을 쓰는데도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을 고혈압, 저항성 고혈압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제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또 임상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를 쓰면 약보다 좀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뭐 조만간에는 막 난치성 이런 고혈압 환자들도 거의 뭐 완벽하게 잘 조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가 하면 단일 제형 복합제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짬짜면 생각하면 될까요?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고 그런데 한 그릇에 그냥 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약을 한 알로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60% 이상은 한 알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약이 들어가는데 또 약이 많아지면 또 환자분들이 싫어라 가고요.
1: 그렇죠.
0: 또 그리고 또 복용을 빼먹기도 쉽고.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성분을 한 알로 넣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먹기도 쉽고. 또 이렇게 잊어먹기도 않고 또 보기에도 하나이니까 좋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단일 제형 복합제라는 게 여러 항 고혈압제를 하나의 제형에 포함한 걸 말하는 걸 텐데 개별 약제를 병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참 장점이 많겠네요.
0: 네, 실은 이제 이렇게 복합제를 만들 때는요. 각 약을 따로따로 먹는 것과 복합제를 생동성이라고요. 우리 신체 내에서 약이 다르게 변화하는가 또 같은가를 다 검사해가지고 시중에 나오거든요. 연구 충분히 거쳐가지고. 그런데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는 것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전혀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장점이 하나로 그냥 꿀꺽 하면 되니까 복용이 편안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요 접근이 쉽습니다. 여러 개면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싫은데 한 알로 만들어보면 먹기도 쉽고 당연히 그러면서 혈압 한 알로 먹는 게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또 한 10년, 5년 연구를 해보면 환자분들의 생존, 뭐 심혈관 사고나 사망도 더 줄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복용이 편하고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단일 제형 복합제의 용량은 다양하게 나와 있나요? 특히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0: 용량이 다양하죠. 당연히 다양하고요. 낮은 용량부터 표준 용량, 고용량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 혈압, 환자의 기본 혈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혈압이 160 이상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두 개가 섞어진 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한 개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용량별로 다양하게 있고 환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알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갈라먹으면 어떠냐.
1: 아, 예.
0: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갈라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요. 아예 그냥 빻아가지고 넣는 형태가 있는 경우는 갈라먹어도 되지만 이게 층마다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빻아먹으면 안, 갈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부작용의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0: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약이나 저희들이 평생을 먹어야 될 약들은요. 부작용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고혈압약은 오래됐습니다. 이 다자증이 나온 게. 그래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어떤 약은 임산부한테 쓰면 안 되는 약들이 있다. 또 어떤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옆에 친구가 저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오늘 나 안 걸렸으니까 저혈압약 먹을래.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특성, 또 동반 질환,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정해서 먹으면 거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1: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지침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0: 이건 정말 약보다 더 어려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체중 조절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연. 또는 약간 덜 짜게 먹기 이런 것들을 되게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럴 거 있고 또 운동도 성인 운동하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일주일에 한 4, 5일 하루 30분 정도 운동 권하고 있고 특히 담배 요즘에 전자담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전자담배도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기존의 담배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똑같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혈압하고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 특히 스트레스, 호흡, 또 요가, 명상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1: 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의 위험에 방심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혈압 예방을 위한 노력,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0: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오늘의 그 질문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없어도 혈압을 재봐야 된다. 고혈압 측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고지혈증도 하고 동맥경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대다 그러면 80, 90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 60년, 예를 들어 20살이 80세다 그러면 6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년 동안에 고혈압이 10이나 20이 높은 채 60년 살면 남들보다 더 조기에 심장병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조절을 하면 심장병이 40세, 50세 올 것을 80, 90, 100세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걸 고혈압도 그렇게 하고 고지혈증도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당뇨도 젊은 나이에서부터 조절을 해나가면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동맥경화를 뒤로 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금연은 아주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요. 심근경색 환자들 젊은 나이에 온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흡연이에요. 여기다가 고혈압 하나 더 붙으면은 위험도가 3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고혈압 약 보지 말고 꼭 재보셔야 되고요. 이게 소리 없는 살인자라 그러거든요. 고혈압 보고. 증상이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문제 없어요. 혈압이 160, 170 돼도 뭐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자극이 되죠. 심장, 뇌, 콩팥 이런 데.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에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1: 그렇죠.
0: 망가지면 증상이 나오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늦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혈압 재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덜 짜게 먹고 음주도 좀 줄이자. 흡연하지 말자. 또 살도 안 찌게 하자.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거 좀 잘 관리하자.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한데요.
1: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고혈압의 진료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K-WILL의 가슴이 뛴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입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강조되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열부종, 열사병. 이름만 들어도요, 더워지는 온열 질환을 생각할 때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런 온열 질환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 더운 여름날 논밭에서 과수원에서 일하시다가 네. 쓰러져 오시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요사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 다 고령이십니다. 네. 이 어른들도 열사병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일부러 더위 피하신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다가 해가 뜨거워지면 농사일을 좀 멈추고 쉬셔야 되는데 네. 농사일 계속 하시다가 정말 뭐 11시, 12시, 1시 일쯤에 쓰러져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꼭 야외가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면 뇌전증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경련이 발생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발견되기까지 계속 고온 환경에서 노출되어 결국 열사병 발생한 사례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0: 뭐 그렇게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또 한낮에도 작업하는 분들 교통경찰들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온열 질환은 어떤 경우인 건가요?
1: 네. 온열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고온 환경, 뭐 무더운 날씨 노출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네. 그런데 고온의 환경이 몸에 적응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정해진 훈련 프로토콜에 따라서 열수능이 된 상태 또는 뭐 제철소 고로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근무하시면서 열수능이 된 상태라면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고온 환경에 열 수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위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가 왜 더우면 아시죠? 막 몸에 땀나고 막 숨도 가빠지고 좀 피부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몸에서 열을 배출하려는 정상적인 보상 기전이거든요.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땀을 배출하고 심박출량도 증가시키고 호흡을 증가시키고 이런 기전들이 하여튼간 우리 몸을 지키려고 몸에서 열을 발산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몸의 열 조절 기전의 중추인 우리 뇌 가운데 시상 하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체온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버립니다. 계속 노출되면 더위에. 그러니까 더운 몸에서 열 배출이 안 되니까 마침내 뭐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기능 부전의 상태에 빠지되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열사병이라고 하겠습니다.
0: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가 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온, 습도, 시간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 실내라도 고온 환경이 문제겠지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땀이 배출되고 바람이 불어주면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좋은데 습도가 높아서 날씨가 습하면 또 더 안 좋겠죠. 역시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뭐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 물론 건강한 운동선수들이죠. 이분들 열수능 훈련을 예로 들면 보통 한 30도 정도의 날씨에서 60분 내지 90분 정도까지 10일에서 14일 또는 21일까지 이렇게 열수능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반인이 꼭 뭐 60분 노출하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수능이 되어도 사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대략 한 달이 지나면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뭐 나이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0: 요즘 걷기, 뛰기, 등산도 그렇고요.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온열 질환에 위험이 있을 때 느낌이 오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은 꼭 스스로 인지할 만한 어떤 특징적인 전조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무력감, 뭐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졸림, 의식이 처지거나 멍해지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화가 안 되고 흔히 말하는 헛소리 하는 것, 그다음에 말이 느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걷는 것이 힘들고 균형을 잘 못 잡는 증상들이 보이다가 마침내는 의식이 없어지고 경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0: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무력감, 구토, 두통에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계속 작업하시다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졸리다, 뭔가 몸이 안 좋다면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0: 그럴 땐 실내나 그늘로 가서 쉬는 게 최선일까요?
1: 그렇습니다. 우선 고온 환경에서 벗어나야겠죠.
0: 그렇죠.
1: 에어컨 있는 시원한 실내로 가서 쉬어야 하겠고요.
0: 네.
1: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땡볕은 피해서 그늘로 가서 선풍기나 부채로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의식이 명료하다면 얼음물, 냉수를 마시는 등 몸의 열을 빨리 식혀줘야 하겠습니다.
0: 온열 질환을 생각하면 일사병, 열사병, 탈수, 탈진 여러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위급한 경우로 할 수 있는 열사병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0: 네.
1: 일사병은 일시적인 실신을 할 수 있으나 의식

0: 사망에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고요. 물론 뭐 열사병도 발생한다고 모두 사망하진 않고 초기 대응과 응급처치 치료가 잘 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 초기에는 이것이 일사병인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열사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독이 먹어서 그렇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 탈진도 그냥 탈진이 아니라 열탈진으로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가장 많은 게 열탈진인가요?
0: 네, 조금 뭐 어려운 의학 용어인데요. 네. 온열 질환에서 뭐 열사병이라든지 열탈진, 일사병, 열경련 등으로 부르는 질환들이 각각 있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일반인들께서 그 분리를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열사병인지 일사병인지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서 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허탈에 빠진다. 그건 의식 장애가 발생한다. 예, 시신이라도 한다. 빨리 도움을 청해야지. 이것을 분류한다고 시간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열사병은 사망이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입니다. 실제. 예.
1: 그러니까 열사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위 먹은 정도가 아닌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체온이 뭐 40도 이상까지 오르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예. 특징적인데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 말씀드렸듯이 시상 하부가 망가지면서 열 배출이 안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고 우리 몸에 장기들이 기능 부진에 빠지는 그리고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사실 무서운 응급 질환입니다.
1: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열사병으로 이렇게 의식이 흐려지고 반응이 떨어지는 신경학적 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0: 예,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면 당연히 119에 빨리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작업장이 고온 환경이다, 아주 더운 곳이다, 그리고 온몸이 불덩이다 이러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나서 빨리 열을 떨어뜨려주는 처치들,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을 옮기고 옷을 벗기고 몸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하는 체온을 낮춰주는 처치를 반드시 해줘야겠습니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우선은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체온을 낮춰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1: 구급대가 오는 동안 찬물을 몸에 끼얹거나 정신을 잃을까 봐 뺨을 때리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에서도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0: 네.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거든요.
1: 예.
0: 열 발산이 오히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온의 물을 분무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로라도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래야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잃을까 봐 뭐 뺨을 때린다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숨을 잘 쉬고 있다면 계속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겠고요.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지도하고 호흡 보조해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사실 이 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1: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안 되는 거죠?
0: 네, 당연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식도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서 폐로 잘못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소량의 물은 기도를 막지는 않지만 이후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1: 몸에 좀 아이스팩을 대주는 건 괜찮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만약 현장에 아이스팩이 있다면 특히 몸이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목뒤 이런 곳에 대주면 좋겠습니다.
1: 이렇게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사실 열사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처음에는요. 이것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1: 네, 그렇겠네요.
0: 예, 외상으로 경추 손상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에게 과도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 앉히려고 한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숨쉬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요.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기도하고 호흡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사실 2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분들이

0: 받아야 되지 전혀 받지 않은 일반인들 사실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자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서 119 신고를 지체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상황,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 도움을 구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 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또 야외뿐 아니라 뜨거운 차 안에 있거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에서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이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차 안이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 뭐 흔히 말하는 쪽방 같은 곳에서 열사병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고요.
1: 네, 그런 경우에도 증상은 비슷할 텐데요. 어지럽다는 느낌이 있으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0: 네,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고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1: 그럼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어린이, 노인, 또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리적 예비능이라는 이제 요원을 쓰는데요.
1: 네.
0: 개인이 정상 상태에서 갖는 기능적인 어떤 예비량, 여유, 그 외부 스트레스나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기능자를 견디는 능력 정도를 말하는데
1: 네.
0: 어린이나 고령의 노인, 만성질환자는 당연히 이런 생리적 예비능이 부족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온열질환이 당연히 더 취약합니다.
1: 이 온열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뭐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까지 다양한데요. 짧은 시간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다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요.
1: 네.
0: 열사병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짧은 시간에 사망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증상들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짚어주세요.
0: 네. 일단 열사병이 발병하게 되면 환자 의식은 혼수고요.
1: 네.
0: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나 폐, 간이나 신장인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면 간 수치나 신장 수치도 막 올라가서 응급신대체요법, 즉 응급투석을 하는데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사병이 회복이 되면 또 장기적인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빠른 인지, 초기 대응 중요한 것입니다.
1: 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요즘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일사병은 사실 수분이나 전해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1: 네.
0: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 이를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떨까요?
0: 예, 그 소금은 이제 전통적인 일사병 예방으로 생각되는 방법이었는데
1: 네.
0: 사실 만약 소금을 직접 먹는다, 그럼 오히려 탈수를 더 촉진하게 돼서 사실 현재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1: 네.
0: 정제로 된 소금도 있는데 이는 위를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 위경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과도하게 소금을 섭취한다. 그러면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1: 네.
0: 여러 가지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1: 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0: 예, 오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고온 환경의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이나 고온의 실내에서 머물지 않아야 하겠고요.
1: 네.
0: 불가피하게 작업이나 운동을 해야 한다면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작업이나 훈련하면 반드시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겠고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간식을 먹는 것도 기본입니다.
1: 네.
0: 음주를 하면 마실 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탈수를 촉진하여 온열 질환을 더 일으킬 수 있고요. 온 환경 작업이나 운동에서 몸에 꽉 끼는 어두운색 옷보다는 헐렁하게 흰색 옷을 입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의식을 잃고 하려 하지 말고 우선 119에 신고하고 이후에 예, 응급처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온열 질환의 위험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비주의 러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뉴스 문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면서 오류도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조사 애와 애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애개를 써야 할 곳에 애를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의 얼마를 요구했다라는 문장에서는 가해자 애개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 애와 애개의 차이는 그 조사 앞에 오는 말이 유정명사냐 아니냐에 있는데요. 유정명사란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프랑스에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같은 문장은 어떨까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애를 써야 할 곳에 애개를 잘못 쓴 경우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한국 선수들이 프랑스 선수들에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로 바꾼다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에게 상의하십시오. 친구에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는 조사 애개가 잘못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상의하다에는 조사 와를 써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라고 해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도와주다 앞에 를 써서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0: 기간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대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청년은 지능지수가 기준보다 낮았지만 후천적인 뇌손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거부가 됐습니다. 결국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적장애를 판단할 때 단순한 지능지수가 아니라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판단을 해야 한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청년을 위해서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에 당신이 이겼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쉬운 표현과 그림까지 담았고요. 궁금한 점은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이지리드 판결문인데요. 법의 문턱을 낮추고 약자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하려는 노력들이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 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식 개선 영상 제작 비하인드 필름 프로그램 참여자를 내일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었던 차별과 편견의 경험을 시나리오로 만들고 촬영에도 참여해서 영상을 완성하는데요. 연기 전문 강사와 함께 진행하고 여러 편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완성된 영상은 지역사회에 상영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이 됩니다. 참여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고요. 신청은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가